0: 장애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작가와 문학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4명의 저자가 일상의 흔한 낱말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또 그것과 관련한 삶의 단상을 진솔하게 쓴 에세이집 일상의 낱말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일상의 흔한 낱말로 시작한 또 낱말을 통한 저자들의 일상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모두 4부로 꾸려진 에세이집의 저자들은 각각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원영 작가는 그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변호사이고 작가이고 또 배우입니다. 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란 제목의 책은 아주 유명하죠. 또 이길보라 감독 작가는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로 영화 감독이면서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란 제목의 다큐는 대다수 청인들에게 그 농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상상하게 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책 편집자이고 그 어린이들과 책 읽기를 하면서 어린이책 독서 관련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규 작가는 동물복지학 연구자이면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명의 저자는 각 분야에서 아주 개성 넘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0: 예, 각자 다른 일을 하는 저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낱말을 통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평소 스쳐 지나가는 말과 표현들 속에서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경험, 그 자체가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 말씀처럼 책은 그 닮은 듯 다른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6가지 단어란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 또한 매일매일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명의 작가가 일상에서 만난 단어를 매개로 삶과 또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야말로 힘 빼고 아주 자연스럽게 글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김원영 저자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사물, 경험을 뜻하는 낱말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저자는 주변 어디에나 있는 사물, 또 흔한 경험을 뜻하는 낱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경험이 정말 흔하지만 또 귀한 것이었음을, 또 그 흔한 낱말이 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도 또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도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에 대한 진지한 살핌, 애정, 이것이 솟아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예, 일상의 흔한 낱말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텔레비전, 예. 책 같은 흔한 볼거리 뭐 이런 낱말일까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일상의 감각을 일컫는 낱말들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감각이야말로 사실 생각을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이길보라 감독은 농인 부모에게서 나고 자란 자신은 부모님께 더 잘 보는 법을 배웠고 세상으로부터는 더 잘 듣는 법을 익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어로 웅아리를 하고 뒤늦게 듣고 말하기를 했던 자신에게 일상은 다른 감각으로 펼쳐졌다면서 보이지

0: 않는 것까지 더 넓게 보기도 했고 들리지 않는 것까지 더 깊게 들을 수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은 김원영 작가와 이길보라 작가의 글을 통해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낱말을 통해서 일상을 감각하는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예, 처음 만나볼 일상의 흔한 낱말 뭘까요?
0: 커피입니다.
1: 커피.
0: 네, 김원영 작가는 전투식량 캔커피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학생 시절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대다수 학우들처럼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 작가는 자판기에서 뜨끈한 캔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직립보행이 원활한 똑똑하고 자유로운 학생들, 이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악전고투했답니다. 저자는 지금도 전투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들이붓고는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1: 예.
0: 그러면서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그 안정된 걸음으로 차박차박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따뜻하고 진한 커피를 즐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담아 마실 수 있는 지금 설탕이 잔뜩 들어간 캔커피를 어쩔 수 없이 마시던 시간은 지나갔으므로 다가올 날들에 어떤 커피를 마시게 될지 기대를 품는다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에 장애인으로 버티고 살아낸 또 살아내야 하는 일상을 어루만지는 작가의 마음이 폭폭하지 않아서 아주 덤덤하고 또 담대해서 멋집니다.
1: 예, 알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는 작가의 자신감이 참 예,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이길보라 작가의 커피에 대한 경험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0: 네. 그 이길보라 작가의 글은 코피와 커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커피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상상해보고 있는데요.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이나 또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나 모두 처음에는 그 검은 액체가 무엇일지 궁금했을 겁니다. 이길보라 감독도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영어로 쓰여진 커피를 뭐 커피 혹은 코피로 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농인들은 이를 어떻게 수어로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한국 수어사전에서는 왼손으로 잔을 동그랗게 잡은 모양을 한 후에 그 다른 손 검지로 잔을 젓는 수어가 차를 말한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여기에 코를 검지로 두 번 톡톡 치고 잔을 젓는 모양을 하면 코와 차를 합쳐서 커피라고 설명한다네요. 그러니까 수어는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미지를 차용해서 만든답니다. 또 문자 언어를 사용하거나 뭐 변형할 때도 있고요. 또 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시각 언어인 수어는 고유한 문법과 어휘 또 나름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이죠.
1: 예, 코를 톡톡 두 번 치면서 잔을 젓는 수어로 커피를 말하고 쓰는 농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라는 글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맛은 또 말과 어떻게 다른지 예, 정말 재미있는 상상일 것 같은데요.
0: 네. 그 저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아닌 수어로 세상을 보면 기존의 세계는 해체되고 또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커피라는 단어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와 차가 합쳐진 합성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농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그 커피 맛은 어땠을지를 상상하면서 그 수어 단어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다인 자신은 농민 부모에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세계를 설명하고 또 문자 언어로 수어의 세계를 쓰고 음성 언어로 수어의 세계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수어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길보라 작가가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1: 예.
0: 작가의 사유의 깊이와 또 창발적 상상력의 근원은 각각 다른 언어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일상의 감각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 예, 언어가 비단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수어든 네.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 진심, 참뜻을 알려는 노력이야말로 언어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겠죠.
0: 네, 그렇습니다. 그 김원영 작가의 글 소곤소곤 마음이 털어놓는 말이란 제목의 글에서는요. 그 소곤소곤한 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저자는 평소 스트레스 가득한 머리와 또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 뭐 이런 걸 신뢰하지 않았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지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본다고 부정적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일단 이런저런 생각이 들끓게 되면 와악하고

0: 큰 소리로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좀 속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그렇게 쏟아낸 말은 후회를 만드는 일도 있겠죠.
0: 네. 그 저자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폭포수처럼 상대방에게 쏟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라면 오히려 천천히 또 주춤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상대에게 다가가 소곤소곤 건네겠지요. 저자는 정말 중요한 마음속의 말이라면 우리에게 소곤소곤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명상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편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안팎의 시끄러운 말들에 사로잡혀서 그 목소리를 반복하고 확대하는 일만은 경계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 소곤소곤 말한다는 것은 말의 무게로 오히려 가볍게 말하려는 노력일 겁니다. 마음을 담은 말이야말로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 무게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덜컹거리는 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덤덤해야 하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일상의 낱말을 통해서 일상을 감각하는 4명 저자의 글쓰기 에세이집 일상의 낱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디킴의 너 사용법.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낮은 턱이라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0: 되는데요. 이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하다가 연출가는 이 연극의 형식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최규태 연출이 직접 시나리오 쓰고 주인공 역할도 맡았습니다.
1: 아,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극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게 됐어요. 출연하는 준혁이라는 그 주인공 남자가 잘 나가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본부장까지 임원까지 올라가는 임명을 딱 받게 된 날 자기 부인과 잠깐 그 축하해주고 돌아가는 길에 택시 사고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에피소드를 좀 다뤘고 그렇게 아이도 늦추고 뭐 부인과 다 어떻게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밀어놓고 살다가 성공이라는 그 문턱에 서서 딱 성공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고 결국은 그 남자가 이제 자살까지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쓰게 되면서 누구나 장애는 입을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먹어서 안 죽어도 80, 90 되면 누구나 다 장애인처럼 돼요. 걷기 힘들고 체어를 끌고 다녀야 되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누군가가 어?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니고 누구나 다 그 상태로 가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좀 녹여서 넣었죠.
0: 네. 또 최규태 연출은 지금 극단 1.5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극단 이름이 왜 1.5냐면 보통 한 사람을 1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0.5를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분이 0.5를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대에 서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가 0.5씩 보태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다문화, 장애인, 남녀노소가 다 함께하는 극단인데 최규태 연출은 본인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2: 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공감했는데요. 그 시작점 들어보시죠.
1: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반 친구도 장애인이 있었고 같이 연극하던 친구 중에 또 장애인이 지금도 만나는 친구인데 장애인이 있었고 봉사도 다녔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장애인 그 부서를 가본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연극적 발성 발음이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 몇 팀들을 데리고 제가 연극을 가르치면서 발음 연습 가나다라마바사 뭐 이런 아이에이오라든가 소리 지르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시켜봤죠.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어쨌든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도 무대에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장애인 극단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곳에 장애인들을 처음엔 두 분 그다음 세 분, 뭐 다섯 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거의 30% 40%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저희 극단에.
0: 네.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하는 장애인 배우들도 작품 활동을 한다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2: 예.
0: 그중에 유수현 배우 만나봤거든요. 이분은 호흡기 장애인입니다.
2: 네. 호흡기 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일까요?
0: 그러니까 이분은 폐결핵을 앓았는데요. 이 결핵 치료가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폐가 망가지면서 이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건 괜찮은데
2: 예.
0: 뭐 산에 오르거나 100m 달리기를 하면 이 숨이 차는 거죠.
2: 아,
0: 또
2: 그렇군요.
0: 말도 긴 호흡으로 하게 되면 숨이 차는 그런 장애입니다.
2: 네. 그러면 이번 공연에서 유수연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0: 네, 지나가는 할머니 역인데요. 이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후에 휠체어가 방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 휠체어에 부딪히면서 누가 이딴 걸 여기에 갖다 놨냐라면서 이 휠체어와 씨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그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인 건데 그런데 이 유수연 배우가 작품에 함께하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3: 작년 겨울에 아버지를 11월 3일날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나서부터 예기치 못한 저에게 처음 경험해본 다리의 통증. 침대에 누워서만 살았고 하다못해 기저귀 갈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6시간이 걸리고 이런 생활을 5,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님도 가끔 몸은 어떠세요? 이렇게 안부를 전하세요. 몸 회복되면 한번 인사하러 오세요. 회복이 되었을 즈음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연출님이 영상 하나만 찍을 테니까 해볼 생각이 있느냐. 영상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딱 그 대사를 보내오셨어요. 아, 포기할 수 없는 찰진 대사가 저에게 딱 펼쳐져서 이미 마음은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이런 건데 아니나 달라 연출님이 출연을 하래요.

0: 그래서 출연을 하게 돼서 사실은 연극 공연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제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 이렇게만 나와요. 속이 시원하고 일단 내 뭔가 확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왜 반전이 있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1: 네. 아,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짧게 등장하다 보니까 연극에 꼭 필요한 그 스태프 역할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도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은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요. 또 무대의 그 소중함, 어떤 연극에 대한 초심을 찾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2: 예. 네. 어, 그런데 이 작품이 다리 아프고 건강이 조금 나아지고 나서 다시 하는 작품인 거면 네. 배우 시작은 언제 하신 건가요?
1: 네, 이분이 10대 후반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때 가슴이 막 뛰면서 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게 멋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그때의 열정과 희망이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0: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걸 하다가 문득 그냥 연극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연극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뭐 그런 훈련 이런 강도나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럼 장애인 극단이 있을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연극을 연습하는 동안은 괴로워요. 안 풀리면. 저는 특히 스타일이 저에게 어떤 캐릭터가 주어지면 굉장히 늦게 파악을 해요. 거의 끝에 가서 아, 이 장면이 이래서 이런 거네 이렇게 끝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 뭘까 고민하게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출님이 요청하는 거나 이런 걸 제가 잘 못할 때가 있고 이제 하여튼 끝까지 가는데 막상 무대에 딱 올라가면 그 발바닥부터 닿는 순간 그 심장이 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못 웃는구나 그러고 관객들하고의 소통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고 근데 누군가 모두와 나누고 싶고 그 기분을 하여튼 그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막 뜨거움이 있어요.
1: 네. 이분이 또 시도 쓰고 있고 드럼도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나중에는 본인의 시를 토대로 연극 연출을 하고 싶고 그 작품에는 아마도 드럼 치는 장면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2: 극단 1.5를 통해서 희망과 꿈을 키워가고 계시는 것 같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최규태 연출은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3: 저처럼 이제 프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몇 분은 이제 프로 배우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보고 배우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아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장애인을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불쌍해. 이런 눈빛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번 턱 공연에도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내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대사를 남기거든요. 그냥 나를 장애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봐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커요. 불쌍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네 가족은 쟤네 부모는 쟤 부인은 막 별의별 생각을 사람 다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좋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서 그게 우리 극단의 가장 큰 그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화제 집중 이 사람 오늘은 연극 턱에 5cm의 최규태 연출과 유수연 배우 만나봤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진의 땡벌.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1: 네,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떤 직업이 맞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자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 왜 조심을 해야 할까요?
1: 네, 사실 장애 유형만 보고 직업을 정해버리면 사람보다 장애가 먼저 부각되기 때문이죠. 발달장애인에게는 반복작업이 맞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가 맞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의 흥미나 적성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0: 예.
1: 같은 장애 유형이어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데요. 어떤 발달장애인은 반복작업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장애인분은 사무직보다 강의나 상담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하려면 어떤 업무 환경이 필요한가입니다.
0: 직업의 이름보다 업무 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 어려운지, 오래 서 있는 일이 어려운지, 소음이 많은 환경을 힘들어하는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그러면 장애 유형별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체장애의 경우는 어떨까요?
1: 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먼저 이동 동선과 신체적 부담을 봐야 하겠죠. 출퇴근 거리, 엘리베이터 여부, 화장실 접근성, 책상 높이 등이 중요합니다. 직무로는 사무나 회계, 온라인 고객응대, 재택 기반 업무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체장애인은 사무직이 맞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이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물리적인 환경만 바뀌어도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겠네요.
1: 네, 경사로 하나, 높이가 맞는 책상 하나, 재택근무 가능성 하나가 일자리의 가능성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1: 네, 시각장애인은 흔히 안마 직종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마는 매우 중요한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안마로만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화면 해설, 음성 지원 기술을 활용하면 상담, 교육, 접근성 점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직무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접근성 점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실제 사용 경험이 중요한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장애로 인한 불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볼 수 있겠네요.
1: 네, 그럼요. 맞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1: 네, 청각장애인은 소통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의 시 모든 내용을 말로만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수어통역, 시각 알림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청각장애인 분들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직무로 봤을 때는 디자인, 영상 편집, 자막 검수, 제조나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각장애인이 못 듣는다는 사실보다 회사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겠죠. 말로만 전달되는 회사에서는 어렵겠지만 기록이나 문자 중심의 정보가 전달되는 회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0: 예, 그런 방식은 비장애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업무 지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 같은군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조정은 많은 경우에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도 좋고 편안한 업무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업무 예측 가능성과 쉬운 지시, 반복 훈련, 안정적인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지시보다 먼저 이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해주세요처럼 순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로 봤을 때는 정리나 환경관리, 카페 보조, 사무 보조, 도서 정리, 컨텐츠 분류 같은 일들이 매우 적합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쉬운 문서 감수 같은 분야도 발달장애인 일자리로 더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 문장은 어렵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0: 예, 발달장애인을 단순 노무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쉬운 정보와 접근성 분야의 참여자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들리는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발달장애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훈련이 제공된다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무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예. 자, 그럼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1: 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직무 능력 자체보다 근무 강도나 스트레스, 대인관계, 회복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루틴이 있는 일, 예측 가능한 일정, 경쟁이 적은 조직문화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무로 봤을 때는 시간제 사무보조나 도서정리, 자료입력, 환경관리, 동료지원 활동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인데요. 취업을 하는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에 일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0: 예, 결국 장애 유형별 직종 추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핵심은 사람과 환경의 조합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당사자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직무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직무를 맡기게 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컵 정리, 테이블 닦기처럼 직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장애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문제로 바라봐야겠죠.
0: 예, 장애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직업 목록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군요.
1: 네, 저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가 아닌 이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를 잘게 나누어서

0: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예, 장애 유형별 직업 추천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장애 유형이 아니라 사람의 강점과 업무 환경을 함께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를 잘게 나누고 소통 방식과 근무 환경을 조정하면 장애인의 일자리 가능성은 훨씬 넓어진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까지 가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사람을 억지로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은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6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나요?
2: 네, 6월 한 달 동안은 장애 예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장애 예술이라는 말이 아직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이렇게 장애 예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제 예술가의 작품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요.
1: 예, 말씀하신 대로 장애 예술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막상 설명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애가 있는 예술가를 뜻하는 말인가요?
2: 그것도 맞습니다. 장애 예술은 장애를 주제로 삼거나 장애가 있는 예술인의 몸과 감각 그리고 경험에서 출발하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2: 그런데 저는 이런 정의보다 그 안에 담긴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부족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감각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색을 보고, 선을 보고, 구도를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림을 꼭 눈으로만 감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색을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1: 색을 촉감으로 느낀다는 말이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손끝으로 구분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2: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해하게 된 작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본 작품이었는데요. 몬드리안의 그림, 그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그 작품을 좀 새롭게 표현해 놓은 작품이 걸려 있었거든요. 몬드리안의 그림 하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하얀 바탕 위에 검은 선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불규칙한 사각형으로 빨강, 파랑, 노랑 면들이 들어간 그림 있잖아요.
1: 예, 예.
2: 네, 미술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작품이죠. 그런데 그 갤러리에서는 이 그림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부분은 식당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깃밥 뚜껑으로 채워져 있었고 네, 검은색은 가발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노란색은 점자 유도 블록으로 파란색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조개와 불가사리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색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까요?
1: 빨간색이라면 빨간 벽돌, 빨간 장미로 혹시 채워져 있었을까요?
2: 바로 고무장갑으로 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설명 들었는데도 바로 색과 촉감이 그려 지는데요. 그러니까 색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색마다 다른 촉감과 이미지를 입힌 작품이었군요.
2: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처음 만졌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누가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손끝으로 작품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감상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시각장애인의 경험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서 색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잔존시력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은 색을 떠올리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는 빨간색은 실제로 본 색의 기억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무장갑의 질감이나 따뜻한 온도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색을 하나의 정답처럼 설명하지 않고 각자의 감각과 경험으로 다르게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림을 쉽게 설명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구나. 눈으로 보던 그림을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림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구나. 말하자면 시각의 정보를 촉각으로 옮긴 작품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장애 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애가 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표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0: 있습니다.
1: 듣고 보니까 장애의 예술이 기존 예술과 완전히 따로 떨어진 특별한 예술이라기보다 예술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그 시야를 더 넓혀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을 볼 때 우리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잘했네가 아니고 이 작품은 어떤 감성과 경험에서 나왔을까 하고 바라보는 거죠. 장애가 있는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작품보다 장애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감동, 노력, 극복 같은 말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물론 작품 안에는 예술가의 삶과 시간이 담겨 있겠지만 장애 예술을 늘 극복의 이야기로만 보면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과 고유의 표현은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장애 예술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예술가가 자기만의 그 감각과 언어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자체로 감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이런 예술의 흐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0: 장애 예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70년대 후반의 영국 에서부터였는데요. 그전까지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주로 치료나 재활 영역에서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거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만든 작품을 볼 때도 작품 자체보다는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예.
0: 물론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런 시선 안에서 예술가가 만든 작품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력했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부각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장애인 예술가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치료받는 사람도 격려받기만 하는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사람이고 예술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1: 그렇게 보면 장애 예술의 시작은 장애인도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했겠군요.
0: 맞습니다. 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그라이아이 극단입니다. 나빌 샤반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연극 학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예술계에서는 장애인이 무대에 서고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장애인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에 그라이아이 극단이 공식적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장애인 배우와 창작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장애 예술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과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낯설게 감각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장애가 바로 그런 예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1: 예. 장애 예술은 장애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술의 세계를 더 넓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군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애 예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장애 예술은 부족함을 감동으로 포장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장애라는 경험과 감각이 새로운 표현이 되고 새로운 무대가 되고 새로운 감상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곁에 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직접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 예,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정현의 슬픈 바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0: 도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유명 작가의 대담을 들을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가끔은 영화도 볼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네, 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확장된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작은 음악회나 낭독 공연 등을 즐깁니다. 최근 이곳 KBS 인근에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일반적인 공공 도서관과 달리 카페형 구조로 꾸며져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키즈 카페와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자녀와 함께 찾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기본적인 점자 블록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가 설치된 컴퓨터라든지 점자 정보 단말기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 독자를 위한 대면 낭독실이요? 없었습니다. 꼭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데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시설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붉은 노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이날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 무대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소리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판소리 전공자 최예나 씨인데요. 최예나 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만 어릴 때부터 뛰어난 청음력과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 판소리를 접한 뒤 소리의 매력에 빠졌고 이후 전국 국악 경연대회와 장애인 예술인 경연대회에서 잇따라 큰 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며 다섯 바탕 완창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상보기에서는 판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최예나 씨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작곡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을 감상합니다. 아이유의 노래 먼저 듣죠. 좋은 날.

0: 오늘은 우리 국악의 멋과 울림을 자신만의 소리로 전하는 젊은 소리꾼 한 분을 만나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소리를 배우고 익히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예나 양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간단한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4학년 최예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막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고수라는 생각이 딱 벌써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르신을 만나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장인의 날 공연 무대에 서셨잖아요.
1: 네.
0: 그 여러 무대 중에서 특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 공연을 마친 뒤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우선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저한테 박수 많이 쳐주시고
0: 네.
1: 예, 그랬는데 그때 주제가 당연한 일상.
0: 당연한 일상?
1: 네. 당연한 오. 일상. 그다음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었는데요.
0: 네.
1: 그런 행사 주제처럼 저처럼 장애가 있어도 문화예술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공연을 마친 뒤에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0: 네.
1: 앞으로도 더 좋은 소리와 무대로 희망을 주는 국악인이 되고 네. 싶습니다.
0: 그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 주셨는데
1: 네.
0: 그게 제가 울림이 좀 남달랐어요. 그 무대가 그렇게 감사하게 느꼈던 거는 그만큼 중요한 무대에 본인이 서시게 된 게 감사했던 걸까요?
1: 네, 그렇죠. 저한테 모든 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0: 네.
1: 그게 제일 크게 감사했었죠.
0: 예나 양은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지금은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1: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오래 했고
0: 네.
1: 그것 때문에 현재는 전맹 상태예요.
0: 아.
1: 그리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순 없지만
0: 네.
1: 그래도 대신 소리와 감각으로 네.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1: 감사합니다.
0: 소리와 따라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학교는 맹학교에 다녔던 거예요?
1: 아니요.
0: 어? 아, 맹학교에 안 다니고 그냥 일반 학교에 쭉 다니신 거예요?
1: 네.
0: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네, 고3까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0: 네.
1: 적응이 완전히 돼가지고
0: 네.
1: 괜찮았어요.
0: 혹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1: 시험 볼 때 뭐
0: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요?
1: 네. 초등학생 때는
0: 네.
1: 이제 선생님께서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를 읽어주시면
0: 아.
1: 이제 제가 답 몇 번 해가지고 제가 귓속말로
0: 네.
1: 이런 식으로 네, 답을 해줬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다가
0: 네.
1: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점자 책 읽음 프린트 읽으면서
0: 네.
1: 시험 노트 문제지 읽으면서
0: 아.
1: 이제 제가 풀었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때도 문제를 읽어주시고 제가 답을 말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0: 점자는 어디서 배웠어요?
1: 점자도 학교에서
0: 네.
1: 가르쳐 주셔가지고
0: 일반 학교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1: 네.
0: 와.
1: 점자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점자를 배웠었죠.
0: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나요?
1: 네, 특수반이 있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잘 받을 수가 있었군요.
1: 네, 그리고 특수학교 안에 시각동이라는
0: 아.
1: 반이 따로 있었어요.
0: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잘 배울 수가 있었군요.
1: 네.
0: 근데 국악을 배우셨어요? 그 보통
1: 네.
0: 어릴 때는 피아노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1: 그쵸.
0: 국악을 배우시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를 먼저 배웠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0: 네.
1: 이제 선생님의 권유로 너는
0: 네.
1: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게 된 거죠.
0: 그때 선생님은 왜 판소리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하셨을까요?
1: 제 목소리 때문에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0: 목소리가 아, 목소리 음색이?
1: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네.
0: 아.
1: 그 절대음감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박자감도 너무 좋고 배워야 되겠어 너는. 딱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어머니께서 처음에 판소리를 반대하셨다면서요.
1: 네.
0: 어머니는 왜 또 반대를 하셨을까요?
1: 엄마가 처음에는 저한테 그냥 니는 공부나 해라 이래가지고
0: 네. 아무래도 어머니
1: 그냥
0: 공부죠.
1: 안정적인 네. 길을 가길 네. 바래서 그냥 네.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0: 네.
1: 소리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했어요.
0: 어렸을 때도 그렇게 판소리가 재밌게 들려요?
1: 네. 되게 재밌게 들려요.
0: 오.
1: 신이 나서 춤도 추게 되고요. 신나는 대목은 네, 그렇게 하죠.
0: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판소리를 내가 배울 운명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맞아요.
0: 어릴 적에 판소리가 그렇게 재밌게 느껴진다?
1: 네.
0: 근데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려면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0: 개인 사서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스승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스승님은 제 어릴 때부터 저의 북반주를 도맡아주신 이치종 선생님이 계신데요.
0: 네.
1: 그분이 정상희 선생님한테 예나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0: 비장애 선생님께 예나가 배웠으면 좋겠다.
1: 네. 그래서 네. 네, 소리를 배웠죠.
0: 아 그러면 북을 이렇게 장고를 그 취임새라고 하나요? 그렇게
1: 네,
0: 같이 취임새 함께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0: 아, 그 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셨군요.
1: 네.
0: 와,
1: 선생님 소개시켜 주셨어요.
0: 그러네요. 처음 배웠던 날 기억나세요?
1: 네, 기억이 나요.
0: 오, 선생님과의 만남 인상 어땠어요?

0: 소리를 들으면 네.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1: 이게 재능이에요. 다른 감사합니다. 거는 잘 외워지지 않은데 이 부분은 참 잘 외워져, 판소리는. 네. 뭐 이런 거 말씀이잖아요, 지금.
0: 맞아요. 네. 다른 것도 근데 외우면 외울 수 있어요. 빨리 주면은 외울 수 있고 대본 같은 것도 네. 빨리 주면은 네, 할 수 있어요.
1: 판소리는 더 재밌게 외운다.
0: 네, 그렇죠.
1: 근데 국악도 악보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악보 보기 우리 시각장애인들 어려운데 네. 듣고 외우는 겁니까?
0: 네, 듣고도 외우지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네. 일반 악보를 보는 건 어렵지만 선생님께서 녹음해 주신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외우고 연습합니다.
1: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0: 네.
1: 아, 듣고 외우고 듣고 네, 외우고 그렇게 하는군요.
0: 외우고 연습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네.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1: 꾸준히
0: 네.
1: 지치지 않고 계속 외우는 거죠.
0: 네.
1: 하다가 꿰부리지 않고.
0: 네. 꽤 안 부립니다. 저는. 아플 때만 꽤 부립니다.
1: 근데 판소리는 소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손짓, 몸짓 같은 그 발림이라고 하죠.
0: 네. 그렇죠.
1: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이 직접 볼 수 없는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1: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연습하셔요?
0: 네, 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께서 제 몸을 만져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건 이렇게 올린다 하고 이렇게 굴신 굴신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고요. 저도 네. 선생님의 몸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해요.
1: 네. 그 동작을 만지면서
0: 네.
1: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가야금도 연주해요?
0: 네. 가야금도 연주하는데
1: 네.
0: 줄 위치하고 음을 손으로 익혀가면서 연습하고 했습니다.
1: 아니, 판소리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가야금을 추가로 배우시는 건가요?
0: 네. 저는 다양한 악기들을 좋아해서 네,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요.
1: 그냥 악기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0: 네. 맞아요.
1: 가야금 말고 다른 것도 배우는 게 있어요?
0: 네. 다른 것도 배우죠.
1: 뭘 배우나요?
0: 25연 가야금이랑 12연 가야금이랑 바이올린이랑
1: 네. 바이올린?
0: 네, 피아노도 네.
1: 피아노까지
0: 배우고 있고. 네.
1: 그냥 음악을 전부 섭렵하실 욕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0: 네, 맞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1: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판소리에 대한 어떤 이해의 깊이나 이런 것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이니까요.
0: 네.
1: 그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어릴 때부터 그 대회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0: 네, 맞아요. 많이 나갔어요.
1: 그 2016년에는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그 명고대회에서 장원을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지방 판소리 대회는 나가는 대회마다 수상을 또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0: 네.
1: 2018년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대회 스페셜 K에서 대회 사상 최연소 나이인 만 13세로 대상을 받았어요. 맞죠?
0: 네. 맞아요.
1: 그럼 이런 대회 나갈 때 떨리지 않으십니까?
0: 너무 떨리죠. 대회 나갈 때마다 다 떨리죠.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1: 네.
0: 내 소리를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결과보다 중요한 건
1: 네.
0: 평소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대학교 4학년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인간 문화재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0: 네.
1: 이렇게 속이 깊으니까 소리도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0: 네.
1: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요. 도대체 그 예나 씨 판소리 실력 어느 정도인가? 이 말씀만 들어도 막 더 궁금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0: 그래요?
1: 싶어요. 네, 이쯤에서 한 대목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0: 네.
1: 와, 어떤 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0: 지금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춘향가 중에

0: 춘향이가 네. 그네를 뛰는 대목을 오.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 같이 들어보시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날 밝기를 기다려 소세를 허노라니 저희 모친이 나오며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다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향단이 앞세우고 추천으로 나가는 뒤 그때여 이도령은 누가 구해서 배회허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 홍홍난 난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예쁘고 태도 곱고 맵소 있는 저 아해 저와 같은 아해를 앞을 세우고 나온다. 화림중얼 당도터니 장장 채슨 긴 그네 쪼를 휘늘어 어진 벽도같이 휘휘칭칭 감어매고 삼성 옥수를 번뜩들어 양 그네 쪼를 갈러잡고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때 발 밑에 나는 티끌은 광풍 쫓아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차바람결에 나 웃기니 구말리 백운간에 번개 햇불이 흐르는 듯 꽃도 툭 차 떨어지고 입도 덥석 물어 보이니 이도령이 그거동을 보시고 아니 벙벙 흉중이 답답 두 눈이 감감 정신이 아득 들쏨 날쏨 꼼짝달싹을 못하고 사대삭신육천 마디를 벌렁 벌렁 떨며 개우팡자를 부르는구나.
1: 허, 야. 와, 너무
0: 방금
1: 멋져요.
0: 방금 주임새 감사해요. 방금 주임새.
1: 와,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헐 수막 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거 했다가 망칠까 봐.
0: 감사합니다.
1: 그만큼 울림이 컸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요. 이 발성의 그 공명으로 쾅쾅 울립니다. 정말. 와,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야, 이 내용이 네네.
0: 제가 이 곡을 어제 완성을 다 했는데
1: 아 그렇군요. 바로 떨려서, 어제 완성한 걸
0: 떨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아. 떨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이 정도예요. 야 그리고 착소리 나던데 착소리 네,
0: 부채핀 거예요. 발림한
1: 와,
0: 겁니다.
1: 이게 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하는 거 그렇죠?
0: 네.
1: 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단오날 그네를 타던 춘향이가 그 이도령과 만나는 대목인 거죠.
0: 네.
1: 아 이거 참 재미네요.
0: 근데 뭐
1: 조반을 하고 이거는 뭐 아침 먹었다는
0: 네,
1: 얘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세수하고 조반 먹고.
0: 네.
1: 이거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판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소리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 목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악기라고 합니다.
1: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요?
0: 저 같은 경우는 물과 한약물을 자주 마셔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아플 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고
1: 네.
0: 네, 그러면서 목을 아껴요.
1: 실제로

0: 좀 쉰 적도 있었다면서요?
1: 네, 쉰 적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목이 너무 아파서 이제 선생님께서 두 달 동안 이제 소리 하지 말고 네. 듣지도 말고 푹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쉬면서 이제 목을 관리를 했죠. 네.
0: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 한효정 학생들 보니까 엄청나게 연습 훈련 많이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학교 생활은 어때요?
1: 힘들죠. 너무 힘들고 빡세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가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저도
0: 밤새고 하기도 합니까?
1: 네, 맞아요. 애들이 다 연주회가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새벽까지도 연습을 해요.
0: 와.
1: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소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1: 네.
0: 예나 씨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꾼의 조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1: 조건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연습 꾸준한 연습을 꾸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0: 근데 네. 요즘 우리 문화 뭐 K-POP 뭐 K 뭐 가요 뭐 여러 가지 관심 받고 있잖아요.
1: 네.
0: 해외에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은 어때요?
1: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뭐
0: 혹시 공연 요청 같은 것도 와요?
1: 네.
0: 외국에서?
1: 네.
0: 오.
1: 저 미국이랑 스웨덴 공연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우선 지금은 학생이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일정을 뺄 수 없어서 학교 공부만 집중을 했죠.
0: 네. 지금 4학년이라고 했잖아요.
1: 네. 4학년이에요.
0: 내년 2월에 졸업입니까?
1: 네.
0: 졸업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1: 졸업 후에는 이제 프리가 좋아서 저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싫고
0: 요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1: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제 대회도 많이 다니고 공연도 많이 하는 게
0: 얽매이지 않고?
1: 네, 얽매이지 않고 다니는 게 좋아요.
0: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흥보와 심청가로 완창을 하셨죠?
1: 네, 했어요.
0: 그렇다면 이제 세 바탕이 남은 거잖아요.
1: 네.
0: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판소리 하나 완창하는 게 뭐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면서요.
1: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0: 어떻게
1: 왜냐 그러면은 판소리 같은 경우는 사설도 외워야 되고 스승님의 소리를 따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음도 따야 되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어렵죠. 많이 어렵죠.
0: 국악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꿈 가지고 있어요?
1: 목표 말씀이시죠?
0: 네.
1: 네, 목표는 계속 대회 다니고 공연도 많이 해서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상 받고
0: 와.
1: 예.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는 와. 게 목표예요.
0: 혹시 저 선생님은 정말 내가 닮고 싶다 하는 분 계셔요?
1: 네, 있어요.
0: 혹시 현재 공부 배우고 있는 선생님?
1: 네. 현재 이제 공부를 잘 배우고 있는 정상희 교수님이십니다.
0: 네.
1: 네.
0: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각장애 청소년 중에도 국악인의 꿈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예요.
1: 네.
0: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후배님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기 갈 길을 가면 훌륭한 명창님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소리꾼이 될 거고요.
0: 네.
1: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0: 자,
1: 포기는
0: 말고.
1: 없습니다. 포기 없어요. 후배님들. 오케이?
0: 끝으로.

0: 우리 이예나 씨에게 네. 판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 꼭 묻고 싶네요.
1: 저에게 판소리는 저와 네. 세상과 소통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0: 아, 네. 판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것이 예나 씨에게는 판소리라는 예나 씨에게는 세상인 거죠.
1: 네.
0: 네, 이렇게 한 길로 매진하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야, 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나 씨는 아직 저 학생이잖아요.
1: 네.
0: 서두를 것 없이 꾸준히 한 걸음 네. 한 걸음 나아가서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젊은 소리꾼 시각장애인 최예나 씨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버즈의 노래 같이 듣죠. 가시.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모임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말할 법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부촌으로 불리는 지역의 고급 주택에 살고요. 명성도 있고 인품도 좋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교양 있는 지식인의 풍모가 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이분 자살 기도를 두 번이나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우울증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중에 특히 중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장애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급기야 실행에 옮기는 분도 있죠. 그런데요, 걱정거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로 힘들어한다 싶더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힘든 것일 수 있죠.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낙심에 빠져있는 비장애인에게는 그래도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고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애인들과는 나만 힘든 건 아니라는 것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최영철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이 먹일래.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시각장애는 향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1: 네.
0: 감독님은 저 개인적으로 여름 느끼는 향기 같은 게 있으세요?
1: 그 예전에 보면 그 여성분들 쓰는 향수가 여름에는 또 종류가 좀 약간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요즘은 저희 집의 아내가 마당에다 장미를 잔뜩 심어놨어요.
0: 오호.
1: 네. 상당히 그 향기에 취해서 지내고 그러는 시기입니다.
0: 전원주택에 사시잖아요.
1: 네네.
0: 출퇴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이점이 있군요.
1: 그렇죠.
0: 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작곡가 글린카의 오페라예요. 루드밀라 서곡. 네. 작곡가 글린카의 곡 한 번쯤 소개해 주셨던 것 같긴 합니다만 낯선 이름이에요. 먼저 작곡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러시아 작곡가예요. 1804년에서 1857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 러시아 국민음악의 선구자, 러시아 음악의 기틀을 토대를 닦은 작곡가, 후대 차이콥스키나 또 러시아 5인조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분이에요.
0: 네.
1: 오페라가 그 우리가 아는 이제 서곡이 주로 연주가 되는 이 오늘 들으실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있고 또 황제를 위한 생명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0: 그 이 루슬란과 루드밀라.
1: 네.
0: 이거 어떤 오페라인 거예요?
1: 굉장히 즐거운 오페라예요. 그 루드밀라가 그 키예프의 태공의 딸이라 그래요. 근데 악마한테 잡혀갔는데 그 루슬란이라는 기사에게 딸을 구해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 우리가 익히 좀 흔하게 접하는 그런 스토리지만 상당히 오페라는 즐거운 그런 오페라고요.
0: 네.
1: 그 즐거운 오페라를 위한 서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쾌하고 들으면 청량감이 있는 그런 곡이죠.
0: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저 사람 이름이었네요.
1: 그렇죠.
0: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루드밀라 그럼 이제 러시아 쪽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여성 이름이죠. 네.
0: 이 곡이 러시아 색채가 강한가요?
1: 그 러시아적인 그 색채라 하면 이제 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또 이렇게 귀에 잘 와닿아요. 선율이 귀에 잘 감긴다 그러죠. 흔한 말로. 그렇게 뭔가 단순하지만 그 가슴에 잘 와닿는 선율. 민속적인 선율 그리고 굉장히

0: 투박한 그런 리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 민속적인 색채라고들 얘기하죠.
1: 네. 네. 저 가요 듣던 중에 뭐 목소리 굉장히 낮은 저음 가수가 쭉 부른 곡 중에
0: 네.
1: 아, 알고 봤더니 러시아 곡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0: 네네.
1: 그 가락이 독특한 선율이 귀에 붙는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예, 러시아가 또 나름의 그 우수에 찬 그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 그 왜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거랑 또 이렇게 비슷한 조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음악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0: 이 곡이었어? 예,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유명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곡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굉장히 그 현악기들이 질주하면서 쏟아지는 음표들로 뭔가 굉장히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픈이었죠.
0: 네.
1: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선율 부분도 나오고요. 이제 첼로 비올라가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0: 곡이 너무나 멋집니다.
1: 네. 선율이 나오는 중에도 반주도 굉장히 신나요. 리듬이.
0: 어떤 부분에서 러시아의 색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요란하게 뭔가 시골 마을에서 축제하듯이 리듬이 쿵착쿵착쿵착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박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멜로디. 귀에 잘 와닿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속적이다 그러죠.
0: 정말 그러네요. 어려운 네.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흥겹고 가볍고.
1: 그렇죠. 시골 마을의 축제가 네. 연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0: 지금 글린카를 대표하는 제품이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이 곡이 초연 때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서요?
1: 오페라가 그 원래 이 이태리 오페라 또 뭐 프랑스에서는 나름대로 또 발레가 곁들여진 오페라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오페라가 이제 러시아에 들여오게 돼서 러시아 청중들은 거기에 많이 심취해 있었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그 전설이나 역사나 이런 걸 소재로 한 그런 오페라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그 실패를 하고 흥행에 실패를 한 이후에 그 글린카가 상당히 낙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설명을 듣고서도요.
1: 네.
0: 아니 음악 자체도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1: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 명곡으로 꼽는 곡들 중에 초연돼서 네. 실패한 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뭔가 딱 처음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받고 그럴 수 없는 남들의 또 깊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0: 그 시대의 감성이라고 할까요?
1: 네.
0: 그 주안점을 두고 귀 기울이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1: 아무래도 또 이 서곡 자체는 워낙 또 잘 쓰여졌고 대중들에게도 한번 듣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귀에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0: 그 오페라의 서곡이잖아요 지금.
1: 네.
0: 그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서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 오페라 무대 막이 오르기 전에 청중들을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먼저 서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전체 오페라의 그 분위기나 또 주요 아리아의 선율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네. 뭐 굉장히 비극적이거나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오페라라면 또 서곡도 굉장히 어둡거나 그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서곡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즐거운 네. 오페라에선 또 즐거운 분위기 서곡이 연주되죠.
1: 네. 오페라는 음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연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부분을 우리 감상할 때는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감상하는 게 좋습니까?
0: 해설을 잘 읽으면서 감상하면 좋아요.
1: 해설?
0: 그렇죠. 상세하게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한다 그런 해설을 잘 읽으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이렇게 기립해서 막 박수 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만큼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해설을 좀 읽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요.
0: 이 곡은 오페라 공연보다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첫 곡으로 즐겨 연주되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저 오케스트라 연주회 때 가서 들으면은 자주 들을 수도 있는데, 들으면 아, 이 곡이 그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또 예, 알게 되면 또 더 기쁨이 있겠죠.
1: 네. 연주는 지금 어느 팀이 한 겁니까?
0: 체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 예, 이 곡이었습니다. 바로. 네, 오늘 선곡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부레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 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윤선도는 남쪽 지방에 거처하다가 배를 타고 강화도 인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가 도착했을 때 강화도는 이미 함락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항복한 다음에 도성으로 돌아간 직후였죠. 그렇다면 마땅히 도성으로 들어가서 임금을 문안해야 할 터인데 곧바로 남해안의 보길도로 내려가 버렸고 그 때문에 대간의 탄핵을 받아 결국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국문장에서 윤선도는
1: 신이 그때 왜 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으로 들어갔겠사옵니까? 신은 병자호란을 겪은 뒤에 마음의 병이 발광했던 때문이옵니다. 어찌하여 마음의 병이 발광했겠사옵니까? 그것은 실로 신이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한 데서 비롯된 것이옵니다. 하오니 전하, 마땅히 긍휼히 여기시어서 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0: 국문장에서 추국관들은 그가 배에서 만난 여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남해안의 보길도로 숨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은 추국관의 그러한 추궁에 대한 윤선도의 항변입니다. 실록의 죄인 윤선도의 진술 조서에 그렇게 답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이채롭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근심 때문에 마음의 병이 발광하여서 섬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은 죄를 실토하라는 추궁에 대한 대답치고는 매우 추상적이죠. 이어지는 답변 내용은 더욱 그러합니다. 참고로 윤선도는 효종의 왕자 시절인 봉림대군의 사부였습니다.

0: 신은 평생 동안 자연을 좋아하는 병이 매우 깊어싸옵니다. 신이 거처하는 섬은 경치가 절경인지라 그 때문에 그 섬을 몹시 좋아하여 세상 근심을 잊었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임금을 사랑하는 신의 일념은 밥 한 술을 떠먹는 순간에도 감히 잊은 적이 없었사옵니다. 그 섬에 밤이 오면 뒷산이 온통 텅 비고 사위는 고요한데 게다가 흰 달이라도 허공에 걸린 모습을 보면 옛 송나라의 소동파가 읊었던 것처럼 그리운 임금을 바라보노라니 하늘 저편에 계시도다 라는 시구절이 절로 떠오르고 이어서 소현세자의 옷같은 얼굴과 봉림대군의 수려한 모습을 상상하여 싸웁니다. 섬 뒷산의 언덕과 골짜기를 찾아가 쉬면서 도루 구경을 하였던 것은 그 모두가 가슴 속에 있는 답답한 회포를 풀어보려는 마음에서였사옵니다. 이러한 신의 심사를 알리 없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1: 윤선도의 진술이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핑계인지 아니면 그의 진심인지는 알 수가 없으되 어쨌든 죄인의 진술 조설하기보다는 매우 현학적이고 사변적인 변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윤선도는 수많은 시조와 한시 등을 남긴 문필가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1년여 동안 귀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상은 병자호란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0: 그런데 효종제비 3년째 되던 해 3월에 효종은 윤선도를 불러올려서 승지에 임명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역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관들이 윤선도의 과거 전력을 들추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효종 3년 4월 2일의 실록기사를 볼까요?
1: 임금이 윤선도를 동부 승지에 임명하였으나 윤선도는 곧 상소문을 올려서 그 직책을 면직시켜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윤선도에게 특명을 내려서 이 관직에 제수했을 때 양사의 강관들이 윤선도를 곧바로 탄핵하려고 논의를 제기했다가 그만두었는데 당사자인 윤선도가 부득이 상소를 올려 채직시켜줄 것을 청한 것이다. 그러자 임금이 답하였다.
2: 초정 신료들의 인심과 세도정치의 행태가 아무리 아름답지 못하다고는 하나 임금이 국법에 따라서 임명한 관직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저 놀랍도다. 저 무리들이 어찌 감히 조정 신료로 앉아서 이처럼 간사한 꾀를 부릴 수가 있는가?
1: 윤선도는 자신의 마음 씀씀이와 일처리가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것을 알고서 임금의 마음을 묶어두어서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을 막게 하려고 미리 상소를 올려서 자신을 변명하고 세상 여론을 공격하였는데 그의 말은 매우 음험하여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통분하였다.
0: 앞에서 낭독한 내용은 효종실록에 실린 기사의 일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관이 유독 윤선도에 대해서만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 윤선도가 서인이 아닌 남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내용을 기술한 효종실록이 효종 다음 왕인 현종 때 편찬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의견이 그러합니다.
3: 인조반정 이후로 남인도 같이 다시 제기했지만 현종 때는 다르죠. 뭐냐면은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한 바로 그때 제1차 여성 논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의 승자는 서인 쪽이 이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효종실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여성 논쟁에서 송시열의 주장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던 윤선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굉장히 악의적으로 쓴 게 많이 있어요. 그 시대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근데 2차 여성 논쟁 때는 이제 송시열 쪽이 패하거든요. 남인이 득세하죠. 그때 가면은 뭐 윤선도가 다시 뭐 추종받고 뭐 난리 납니다.
0: 여성 논쟁은 효종이 사망한 뒤에 벌어지는 장례 절차에 대한 논쟁인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효종실록을 편찬했던 시기에도 서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이었던 윤선도의 행적을 사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효종 3년 4월 3일 편전으로 몰려간 양사 간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4: 아유, 어찌 전하께서 이러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5: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아무리 윤선도가 전하께 사부로서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계를 뛰어넘어 승정원에 있게 한 것은 아니될 말이지.
6: 아이, 문제는 윤선도가 면직을 청하면서 올린 상소의 내용일세. 어찌 그런 내용을 상소문에 담을 수가 있는가 말이야.
7: 그것도 그렇고 그보다 그 상소에 대한 전하의 비답이 더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오.
8: 아이, 그렇게 말입니다.
5: 어찌 그럼 이 답을
9: 주상 전환합시오.
2: 양사의 간관들이 모두 면대를 요청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말해보라.
10: 전하, 삼가 윤선도가 올린 상소에 전하께서 비답하신 것을 보니
9: 간관들이 윤선도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으로 언급을 하셨사온데 그것이 죄라면 신들이 실로 그 죄를 범한 죄인들이옵니다. 윤선도가 관직에 제수되어 부름을 받던 날 전하의 은혜와 예우가 각별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옛날에 그를 배웠던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한 성대한 뜻이라고 하겠사옵니다. 하오나 특별히 벼슬의 품계를 뛰어넘어서 승정원의 승지로 임명하신 것은 실로 여러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었으므로 이 사실을 보고 들은 신들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10: 주상 전하, 대체로 관직이란 지극히 중한 것이어서 사사로운 은혜 때문에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더구나 승정원의 승지라는 자리는 임금의 분부를 출납하는 곳이니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신들이 승지 임명을 취소하시라는 주청을 올릴까 했었는데 윤선도가 그때 마침 스스로 먼저 사양할 뜻을 피력했으므로 중간에 그만두고 말았던 것이옵니다. 병자호란 시기에 윤선도가 저지른 잘못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겠사오나 그에 대하여 그가 전일에 올렸던 상소문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들은 모두가 자기를 변명한 말뿐이었으니 매우 주제넘은 일이 아닐 수가 없사옵니다.
11: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는 선왕인 인조대왕의 국상에 달려와 곡하지 아니한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였사오나 구구한 말들을 인용하여 자신이 옳다고만 강변하였으니 어찌 이렇게까지 심하게 꾸며댄다는 말이옵니까? 자고로 황제는 7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므로 온 천하에서 모두 참여하고 제후는 5개월 만에 장례를 치르므로 동맹국이 모두 참여하옵니다. 온 천하와 모든 동맹국도 오히려 참석을 하는데 어찌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일찍이 대관과 시종의 직책을 받았던 윤선도는 선왕의 3년상이 끝나도록 달려와서 곡을 하지 않았단 말이옵니까?
7: 전하, 윤선도의 그러한 행태로 인하여 임금과 신하 간의 대의는 땅을 쓸어버린 듯이 말끔히 없어지고 말았사옵니다. 대체로 윤선도의 마음 씀씀이와 일처리가 이러할진데 전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대체 취할 만한 것이 무엇이 더 남아있기에 이렇게까지 총애하시어서 그를 발탁하시는 것이옵니까? 전하께서 신들을 일컬어 윤선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를 부렸다고 하시었사오니 그리 여기신다면 결국 신들에게 죄가 있사옵니다. 하여 신들은 그대로 관직에 머물 수가 없사옵니다. 신들의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12: 신들의 관직을 삭탈하시옵소서.
0: 양사의 간관들은 효종이 윤선도를 끝내 승정원 승지의 자리에 앉힌다면 자신들이 관직을 반납하고 물러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은 하는 수 없이
13: 모두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 있으라.
0: 일단 이렇게 간관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대간의 반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종은 왜 굳이 윤선도를 발탁하여 승정원에 두려고 했을까요? 서강대 계승범 교수와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는 입을 모아서 효종이 윤선도를 발탁한 배경에 김자점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 초연세자 그 강빈옥사 일어난 다음에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김자점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자점은 엄밀히 말하면 효종 입장에서 보면 효종이 난관을 뚫고 주기로 했다. 그 누구 공이 제일 크냐? 그럼 김자점이에요. 그러니까 효종이 즉위하자마자 김자점을 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효종도 이제 자기가 왕답게 왕도로 타려면 산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산림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어떤 그 특별한 민원,

0: 그게 김자점 제거거든요. 3년 끌다가 결국은 타협을 해가지고 김자점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공소 쪽은 거의 몰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1: 이제 효정으로서는 전국을 개편해야 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해당 실록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윤선도가 본인의 사부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다라는 점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 효종 3년에 윤선도가 발탁되기 직전에 효종 2년에 김자점이라는 사람의 옥사가 있었습니다.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이 제거된 바로 그 시점에 정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서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불러 올렸어야 했었는데 그러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으로서 윤선도가 선택된 게 아닐까.
2: 앞에서 계승범 교수가 김자점이 제거됨으로써 공서 쪽이 몰락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서란 서인 세력 중에서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반정 공신을 일컫습니다. 김자점이 역모 혐의로 제거돼 버리자 이제는 서인 중에서 송시열 등 산림 세력이 권력을 주게 되었죠. 효종으로서는 김자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인인 윤선도를 앉힘으로써 산림을 견제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양사의 간관들을 돌려보낸 효종은 화를 사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선도의 승지 임명을 반대한 간관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 간관이 사간원 정원 이만웅이었는데요.
3: 밖에 승지는 들라.
4: 부르셨사옵니까, 전하?
3: 윤선도의 승지 임명에 대하여 가차없이 비난을 했던 이만웅 이자를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다.
4: 하오나 전하, 이만웅이 간관으로서 할 수 있는 논의를 한 것이온데 그것을 탓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3: 그런 소리 말라! 승지는 지금 과인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4: 예, 주상 전하, 하명하시옵소서.
3: 윤선도는 세상 사람들이 조정 안팎에서 서로 청탁을 하고 끌어주고 하는 꼴을 본받지 아니하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서 글을 읽으며 본분을 지켜왔다. 비록 그에게 이런저런 잘못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금이 허물을 씻어주고 거두어서 관직에 기용한 자가 어디 한두 사람인가.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윤선도 그 사람에게만 굳이 너무나 심한 논의를 들이대는 것인가. 그 마음 씀씀이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임금이 옛 사부를 우대하는 것은 옛날부터 조정에 전해오는 법인데 그를 승지에 특별히 제소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기에 감히 음성적으로 견제하는 꾀를 내어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꾸며대어 공격을 하는 것인가? 사간원 정원 이만웅을 채차하라!
2: 채차라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우라는 뜻이죠.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5편 윤선도를 향한 대간의 거센 공격 이상락 극본 김영중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선배들! 잠깐만요.
1: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현우는 집에 가려는 란주와 효석을 불러세웠다.
0: 아까 다들 연희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2: 뭐가 심했는데?
0: 그냥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연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무례했던 거 기억나요? 연희는 초인이라고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초인이라고 단정 짓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초모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 야, 아, 너 걔 좋아하냐? 그래서 편드는 거야 지금?
1: 현우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란주가 물었다.
0: 네, 저 연희 좋아해요.
1: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진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란주가 피식 콧방귀를 꼈다.
0: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편드는 건 아니고 그 편을 든다기보다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유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들은 쏙 빼고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3: 야, 현우.
1: 란주가 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땅거미가 져서 거실은 어두웠고 현우는 란주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란주가 하는 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3: 너야 그렇게 느끼겠지. 라투스 잡을 때 넌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연희 뒤에 숨어있기밖에 더 했어? 훈련이야 받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했냐고. 지 위험할 때 고양이들이나 부르기 바빴지. 그러니까 너는 뒤에서 화살을 날려준 연희가 고맙고 애틋하겠지. 난 아니야. 더는 들을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다. 너나 권유라는 범초본 안 갈 게 확실하고.
1: 현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사위가 어두워졌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란주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함께 즐겁게 지내왔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고 마음 한쪽이 저릿했다. 인사도 없이 란주는 가방을 챙겨들고 효석과 함께 유라의 집을 나섰다. 효석은 그저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릴 뿐이었다. 유라와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현우는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은 란주가 꽤나 충격인 모양이었다.
4: 연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면 나도 란주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범초본엔 갈 생각도 없고. 네가 궁금해한 것에는 대답할 여력이 없네. 너도 그만 가보지 그래.
1: 유라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가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유라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0: 싸운 지 이틀이 지났지만 단체 메시지방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연휘는 싸운 날 바로 단체 메시지방에서 나가버렸고 현우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현우의 머릿속엔 란주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 무서워서 숨어 있었고 뭔가 하기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현우는 더 선배들에게 연락을 하기가 어려웠다.
1: 아무것도 하지 못한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할까? 하긴 나랑 소초모를 하는 것보다는 범초본에 가서 활동하는 게 저 두 선배로선 더 나을지도 몰라.
0: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계속 말과 상황을 곱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점점 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한계치까지 차오른 현우는 이틀간 떨어지지 않았던 침대에서 일어났다. 찬장을 뒤져 쟁여뒀던 고양이 캔과 간식, 장난감을 챙긴 뒤 집을 나섰다. 도련님이 보고 싶었다. 집을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걷다 보니 첫 전투랍시고 캣타워를 두들겨 패 무너뜨렸던 재개발 구역 근처였다. 첫 전투라. 얼마 전 일인데도 벌써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어쩐지 그때가 그리워진 현우는 마음속으로 도련님을 부르며 주변을 서성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도련님에게 캔을 따 간식을 준 뒤 장난감을 가지고 도련님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다. 도련님과 같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현우는 도련님을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1: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도련님도 그걸 원할까?
0: 도련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보던 중이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안에 커다란 나무 아래 초등학생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나무 위에 걸린 뭔가를 꺼내려고 배드민턴 채로 나무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채를 나무 위로 던졌고 그 채마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아이들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축구공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것을 꺼내려고 던진 배드민턴 채, 효자 손, 빗자루 등이 나무 위에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다. 한 아이가 끝내 울기 시작했다.
1: 왜 울어? 저거 먹고 내서 그래?
0: 현우가 묻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우리 형 축구공인데 갖고 나온 거 알면 저 죽어요. 근데 저기에 걸려서.
0: 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높이를 봤다. 아무리 키가 큰 현우라도 손이 닿을 거리는 아니었다. 두꺼운 가지들이 엉켜있어 도구를 쓰기에도 어려워 보였다. 현우는 옆에 선 도련님을 내려다봤다. 도련님은 현우의 마음을 읽은 듯 크게 울었다. 몇 아이가 커다란 도련님의 덩치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3: 형아랑 형아 고양이가 저거 꺼내줄게. 잠시만.
0: 현우는 도련님이 등을 타고 올라가 어깨에서 뛰어오르면 가장 낮은 나뭇가지에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도련님은 준비가 되었다는 듯 울며 현우의 주변을 뱅뱅 돌았다.
1: 도련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을 알아들었을까?
0: 의구심을 품은 채 현우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련님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총총 걸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현우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도련님은 현우의 등과 어깨를 힘차게 딛고 나는 듯이 뛰어올라 나뭇가지 위에 착지했다. 아이들이 모여서 손뼉을 쳤다.
4: 형아 초인이에요? 고양이랑 형아 진짜 멋있어요.
3: 고양이 초인이야.

0: 잘 봐. 다른 것도 보여줄게.
1: 우쭐해진 현우는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0: 도련님! 배드민턴 채부터 나뭇가지 사이를 조금 벌리고 위를 쳐볼래?
1: 도련님이 머릿속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본 현우는 이번에는 도련님이 배드민턴 채를 쳐내는 장면을 떠올렸다. 도련님은 현우가 생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배드민턴 채를 나뭇가지에서 떨어뜨렸다. 아이들이 또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0: 도련님! 머리로 축구공 밀어봐!
1: 이번에도 도련님은 현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균형 있게 걸으며 머리로 축구공을 확 들이받았다. 몸과 머리의 힘을 이용해 축구공을 밀자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져 있던 공이 아래로 퉁 하고 떨어졌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꺼내준 도련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현우의 품속으로 뛰어들었고 현우는 도련님의 묵직한 무게를 가슴으로 받아내다 그만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2: 형아, 이 축구공 구해줘서 고마워요. 형아랑 도련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형아랑 도련님이랑 꼭 옛날 영화에 나오는 앤트맨이랑 앤트맨이 타고 다니는 개미 같았어요. 형아는 고양이맨이에요. 짱 멋있어요.
1: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꼬마 아이는 현우를 향해 엄지를 척 들어보이고는 집을 향해 달려갔다. 현우는 품속에 안겨있는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0: 잘했어 도련님. 들었어? 우리 덕분에 살았대. 우리 덕분에 우리가 히어로 같았대 도련님.
1: 도련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현우의 턱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거렸다.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도련님이 확실히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0: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1: 생각보다 현우의 능력은 라투스와의 전투에서 쓸만한 것인지도 몰랐다. 꼬마의 말, 덕분에 살았다는 말과 앤트맨 같았다는 말이 현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현우는 연희가 화살 쏘는 것을 볼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우는 앤트맨 영화 시리즈를 죄다 보면서 자신과 도련님, 고양이들의 서포트가 소초모에게 도움이,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0: 그것만으로도 나도 영웅인 거야.
1: 조금씩 솟구치는 자신감과 함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현우는 불현듯 휴대폰을 켜서 유라, 연희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답장이 온 쪽은 유라였다.

0: 할 얘기가 뭔데?
1: 사흘 만에 만난 유라의 양볼이 해쓱해져 있었다.
2: 란주 선배랑은 연락해봤어요?
1: 유라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0: 전화는 안 받고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어.
2: 유라 선배, 진짜 우리를 선배 복수에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능력도 속이고?
1: 갑자기 현우가 전곡을 찌르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우는 유라를 처음 보는지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허둥거리던 현우는 탁자 위에서 티슈를 가져와 유라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코를 팽 풀었다. 적나라한 소리에 현우는 누나를 굴렸다.
0: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니 처음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내 목적만 생각했지. 그런데 같이 서초모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고 삽질도 하고 거지 같았지만 전투도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냥 뭐 엄청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아, 그런데 나도 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각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범초본 놈들이 이렇게 까발릴 줄은 몰랐어. 란주랑 효석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라의 속마음을 듣고 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2: 선배, 연희도 선배와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어쩌다 휩쓸렸는데 지내다 보니 말할 타이밍도 못 잡고, 연희 우리 좋아하고 도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희한테는 안 미안해요?
1: 현우의 말을 들은 유라 역시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했다.
0: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미안해. 내가 너무 빈정대고 몰아붙였어.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진짜 연희가 위험하게 굴어도 초인이니까 괜찮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었거든. 그런데 초인이 아니라니까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야. 넌 안 그랬어?
2: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 연희가 감각이 좋으니 믿었죠. 단지 친구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듯 연희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선배랑 연희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선배가 먼저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새 사람 돌아오면 이야기해줘요. 시간 좀 지났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해줄 거예요. 아, 선배는 란주 선배가 얼마나 선배를 걱정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0: 알았어.
1: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코를 시끄럽게 팽 풀었다.
2: 아우, 진짜 더러워 정말.
1: 현우가 질색하자 유라는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었다. 웃는 유라를 보며 현우는 지금껏 소초모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이번부터는 모두를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현우의 마음에 빼곡히 차올랐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을 보면요, 얼떨결에 치킨집을 열게 된 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잠복 수사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가게였는데 뜻밖의 맛집으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억지로 시작한 운동이 직업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 없이 따라간 자리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은 꼭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는 의외의 즐거움들, 이런 깜짝 선물 같은 일들이 오늘 같은 휴일엔 참 잘 어울리는데요. 가끔 결과에만 눈길을 주지 마시고 좀 더 여유를 갖고 내 삶에 툭 떨어질 기분 좋은 우연 하나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 젠입니다. 운명.

계획도 세우고 점검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더 오래 남는 기억도 남기도 합니다. 평생 추억이 된 무계획 여행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재미도 생각지 못한 순간에서 찾아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빽빽한 일정보다 우연히 들어올 자리

하나만큼은 남겨두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언젠가 툭 찾아올 인생의 깜짝 선물 반갑게 맞이해보시면 좋겠네요. 매주 일요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는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시간 함께하시면서 그 흥미진진한 음악 세상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야기가 흐르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박성건 씨,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 그래요. 마이클이란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됐었죠?
1: 5월 13일 날 개봉을 했고요. 네. 굉장히 흥행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이 영화는 비평적으로는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0: 네.
1: 근데 흥행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 영화는 마이클 잭슨의 네. 그 식구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를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진짜 마이클 잭슨의 본 모습을 더 많이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영화는 현재 1편만 나온 상태입니다.
0: 아,
1: 속편이 있어요.
0: 아, 속편도 나올 예정인가요?
1: 예, 그래서 이 영화는 현재는 1980년대까지만 다루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속편까지 나와봐야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마이클 잭슨의 등장으로 인해서 많은 가수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러한 댄스 뮤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댄스 뮤직인데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밤이면 밤마다, 김환선의 오늘 밤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두 곡을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이 마이클 잭슨에게 영향받은 수많은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서
0: 네.
1: 그 시작점은 바로 인순이와 리듬터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인순이 씨가 리듬터치라는 팀을 하게 된 시작은 가수 김한선 씨의 이모 한백희 씨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0: 네.
1: 이 한백희 씨는 본인이 가수 활동을 하다가 28군에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매니저로 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디스코 걸그룹입니다. 희자매의 매니저를 하다가 그 희자매 멤버 인순이 씨의 이제 일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뭐 그 시절에 이제 뭐 디스코가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디스코 이후에 이제 마이클 잭슨이 나오게 됐고
0: 네.
1: 춤이 가요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좀 다가오게 좀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백희 씨가 백업 댄서 를 사용을 해서
0: 네.
1: 인순이와 리듬터치라는 팀을 결성을 하고 이제 가수 데뷔를 시킨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 1958년생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뭐 10살이나 8살 그렇게 아주 60년대 그 말쯤에 이제 데뷔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클 잭슨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그 빌리진의 등장은 82년도였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 인순이 리듬터치는 언제부터 활동을 한 거죠?
1: 네, 실제로는 80년대 초반부터 네. 활동을 했는데 첫 음반이 나온 건 83년입니다.
0: 아, 83년도. 네.
1: 그렇습니다. 또 83년은 중요한 해인데요. 그 82년에 음반이 나왔고 마이클 잭슨 음반이 나왔다고 말씀 네. 주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83년에 그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이라는 노래를 모타운 25주년 공연에서 공연을 하면서
0: 네.
1: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워크
0: 그렇죠.
1: 예, 춤을 추면서
0: 마이클 잭슨이 뭐 달을 걷는 듯한 뒤로 가는 스텝 그걸 보면서 전 세계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이제 물론 이제 브레이크 댄스라는 것이 83년에 네. 유행을 하지만 그 전에도 춤은 있어 왔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계속 국내에서도 소위 이제 흑인들이 추는 스트리트 댄스를 앱케인 등에서 보면서 그걸 따라하고 있었었고
0: 네네.
1: 그 중에 UCDC라는 어떤 댄싱 팀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이성문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브레이크 댄스라는 춤을 추기 시작했고 나이트클럽에서 추다가 방송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 멤버 중에 뭐 김한선 씨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리듬 터치 멤버들이죠. 그리고 또 김한선 씨 언니인 김윤선 씨도 있고 서태지와 아들 이준호 씨, 당시 이상호 씨로 활동을 했었고 이항우 뭐 이런 멤버들이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멤버가 돼서 방송 활동을 좀 한 것을 마이클 잭슨한테 영향받은 초기의 가수다 이렇게 네.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등장은 박성근 씨가 집필한 그 책 있잖아요. 댄스 뮤직 100년사. 거기서도 나와 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개인 무용팀을 방송에서 사용을 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가수 다음에 이렇게 어떤 팀 이름을 짓는 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
0: 네.
1: 여기는 인순이와 리듬터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뭐 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0: 네.
1: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가요사에서 거의 최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팀에 이제 김한선 씨도 속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한선 씨가 그 인순이와 리듬터치 리듬터치를 통해서 약간 트레이닝이 됐고 그 이후에 무대 경험이 쌓이니까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다. 그런 경우죠?
1: 그렇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백희 씨하고 인순이 씨가 헤어지게 되고
0: 네.
1: 그래서 한백희 씨는 조카였던 김하선 씨를 데뷔를 좀 시키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데뷔할 때 이 한백희 씨는 굉장히 음악적인 부분에서 그 누군가를 프로듀싱 하냐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김한선 씨 음반 녹음할 때 산울림의 멤버 김창원 씨를 찾아갔습니다.
0: 네.
1: 김창원 씨는 산울림 노래도 만들었지만 또 락 음악도 잘했던 인물이었었고 그래서 좀 색다른 음악을 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뷔곡 오늘 밤이라는 노래가 또 86년에 좀 나오게 돼서
0: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는 노래가 약간 산울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김한선 씨 목소리가 아니라 산울림의 목소리로 들으면 나 오늘 밤은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산울림의 목소리인데 김한선 씨가 부르면서 굉장히 좀 약간 뭔가 댄스 뮤직을 바뀌는 뭔가 되게 좀 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김한선 씨는 외모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울림의 노래를 김한선 씨가 특유의 어떤 음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단련됐던 춤사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에 어우러져서 김한선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좀 탄생을 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오늘 밤을 통해서 이런 말도 유행했어요. 나 오늘 어둠이 무서워요. 그러면 대중들이 김한선 씨 눈이 더 무섭다고
1: 네.
0: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한국 댄스 뮤직에 대해서 이야기 노래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인순이와 리듬터치의 밤이면 밤마다 김한선의 오늘 밤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노래와 궁금한 이야기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네, 박남정 씨 노래하고 네. 소방차의 곡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박남정 씨 하면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정도로 마이클 잭슨 춤도 잘 췄고 로봇 댄스 같은 게 있었어요.
1: 그렇습니다. 그쵸? 그 과거에 우리가 디스코

0: 아니다.
1: 그렇습니다. 그쵸? 근데 80년대 마이클 잭슨이 등장하면서 네. 물론 그 전에 LPN을 통해서 우리가 소울 트레인 같은 뭐 프로를 보면서 뭔가 흑인들의 로봇춤 같은 것을 볼 수 있게 됐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안무가 되고 이게 하나의 형식이구라는 것을 특정 분들은 이제 알고 있었었는데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소위 김한선 씨, 박남정 씨가 소위 주류 방송에 나와서 추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노래도 중요하지만 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서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0: 어떻게 보면 마이클 잭슨 등장이 음악을 즐겨 듣던 팬들에게는 이제는 춤도 봐야겠다. 그러니까 춤이 그 음악의 음악 히트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한 게 마이클 잭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서 그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네. 내가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게 계속 따라하고 싶고 근데 그게 나만 따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박남정 씨 같은 분이 나왔는데 당시에 춤을 잘 추던 분들이 얘기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 플래시 댄스가 굉장히 영향을 줬다라는 좀 내용인데요. 박남정 씨도 플래시 댄스를 보고 거기 영화 속에 브레이크 댄스 추는 게 나오거든요.
0: 그쵸.
1: 근데 그거를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LPN 같은 것을 녹화해서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해서 맞아요, 그것을 맞아요.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춤을 연습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박남정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 방송국 합창단 생활도 했었었고 네네. 그래서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악보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소위 주류 가요계에서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그런 분이었었죠. 네. 그래서 박남정 씨는 안치행이라는 제작자를 찾아가서
0: 안타 프로덕션이죠.
1: 그래서 그분이 안타를 많이 친 분인데
0: 그렇죠.
1: 예, 그래서 뭐 최현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윤수열부터 뭐 연안부두 같은 노래까지 히트곡을 많이 낸 분인데.
0: 근데 이 안치행 씨는 우리 또 가요 주크박스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락을 좋아하는 가수, 뭔가 뭐 헤비메탈하는 가수 그런 가수들에게도 안치행 씨 스타일의 트롯을 전달해서 그 뭐 락 트롯이 됐든 고고 트롯이 됐든 그래서 안치행 프로덕션에 가면 항상 이게 트롯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락이든 디스코든 다 네. 좋아해도 네. 딱 한 곡만큼은 트로트를 부르게 했는데
0: 그게 히트가 되죠.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박남정 씨도 한국의 마이클 잭슨인데 멜로디는 약간 트로트 느낌이 났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바람이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트로트를 주로 녹음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는 맞지 않았다. 하지만 아바람이어가 히트를 했고 그래서 그 계속 그런 형태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단순하게 그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소위 이제 브레이크 댄스.
0: 맞아요.
1: 평소에 연마했던 브레이크 댄스를 방송에서 할 때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했었죠. 뭐 이렇게 피노키오 춤 같은 그런 춤, 다리를 움직이는 춤. 네. 그 다음에 또 사실 널 그리면 오늘 들어볼 텐데 그때 기억니은 춤.
0: 기억니은 춤. 네.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춤도 그 전에 이미 소위 그 브레이크 댄스 추는 분들이 평소에 클럽에서 하던 춤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박남정 씨가 만든 게 아니고
0: 박남정 씨도 네. 이 춤을 여러 가지 춤을 추다 보니까 그냥 방송 리허설 할 때 그 기억니은 춤을 잠깐 췄는데 매니저도 그렇고 그때 당시 방송 프로듀서도 좀 그 춤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춰봐라 이런 얘기가 나서 계속 췄던데 결국에는 그 춤 동작도 자넷 잭슨이라든가 마이클 잭슨이 공연에서 또는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췄던 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따라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에 따라했다기보다도 하도 그 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춤이 이제 몸에 배였던 것 같아요, 박남정 씨에게.
1: 그래서 그 춤을 잘 보시면 네. 이제 목과 몸이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로봇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따라 로봇 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런 춤들이 방송에 소개가 되면서 소위 이제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별명 같은 네, 그런 상징적인 또 가수가 좀 됐습니다.
0: 그래요. 마이클 잭슨의 영향을 받은 박남정 그리고 또 소방차 얘기가 있네요.
1: 네. 87년에 데뷔한 소방차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춤을 안 추면 가요계에서 히트곡을 내기 어려운 뭐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이 좀 되고 있었고 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가요는 일본 노래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제 김한선 박남정 씨 하면 박남정과 뭐뭐뭐 박남정과 프렌즈 뭐 김한선과 뭐 어떠어떠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이제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3인조 5인조 이런 팀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당시에 소녀대 이런 팀들이 이제 히트곡을 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도

0: 소방차가 좀 등장을 네.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훗날 핑크를 제작했던 이호연 씨가 네. 당시에 그 소방차를 또 계획을 해서 이제 팀이 좀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팀은 과거에 이제 KBS 젊은행진의 짝꿍에서 좀 활동을 하던 그런 분들이
1: 네.
0: 예, 또 이호연 씨를 만나서 이분들이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가 좀 만나던 분들이었었는데 오. 그래서 데뷔를 하면서 이제 소위 1번 이제 팀들도 약간 좀 카피를 했고
1: 네.
0: 그다음에 댄스 뮤직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 뭐 하다가 또 당시에 패션이 또 승마 옷도 좀 입었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막 도입을 막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인기를 얻는 뭐 원동력이 돼서 이후에 또 3인조 5인조가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또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네, 박남정 씨의 2집 수록곡입니다. 88년에 나온 널 그리며 또 소방차의 데뷔곡입니다. 87년에 나온 어젯밤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0: 일요일에 만나는 풍성한 이야기와 노래 만남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박성건 씨보다 제가 더 신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댄스 뮤직 음악 나오고 또 같이 활동했던 그런 댄서들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저도 신이 났는데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재민 씨의 골목길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이 두 곡을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나이트클럽 DJ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80년대 디스코가 등장한 이후에 나이트클럽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소위 이제 나이트클럽, 고고장 이런 데는 밴드가 나와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는 뭐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네. 80년대 들어서 클럽 DJ가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디스코 클럽에는 이제 밴드를 부르기에는 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DJ 한 명 불러가지고 계속 우리가 춤추는 데 있어서 그쵸. 음악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
0: 아니,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 밴드 예를 들어서 5인조 밴드가 공연을 끝나고 이제 6인조 밴드가 오려고 그러면 악기들을 자기 거를 갖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기타 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밴드 그런 드럼 세팅을 좀 바꾼다든가 그럴 때 음악이 끊기면 안 되니까 그 사이사이에 DJ가 와서 그냥 디스코 음반을 틀고 LP 하나 딱 걸어놓으면 뭐 4분 5분 그냥 지나가니까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6인조 밴드를 쓰는 것보다 그냥 DJ 6명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도 그 디스코 DJ들의 유행을 만드는 데 좀 역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클럽 DJ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그 클럽 DJ들이 80년대에 가수로 데뷔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0: 네.
1: 그중에 하나가 이재민 씨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씨는 이재민과 피노키오라는 팀으로 80년대 후반에 활동을 했는데 피노키오에는 박철호, 이준호 씨가 좀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골목길이 85년에 히트를 했고 또 87년에 제 연인의 이름은 두 노래를 이제 히트를 하면서 소위 이제 성공 세례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0: 그렇죠.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이재민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게 노래인가라는 그런 평가로 많이 좀 고충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못해도 가수 될 수 있다.
0: 그래도 아니, 노래를 못한다는 뭐 노래 잘한다 못한다 그 개념보다는 뭔가 색깔이 어떤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좀 가창력이 있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길게 끌어야 되고 막 이런 식의 그런 실력을 우리가 이제 가창력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민 씨의 등장은 방송가에서는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소위 로봇춤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좀 추기 시작했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재민 씨는 과거에 그 호텔 나이트클럽 DJ를 할 때 외국 팀들이 오는 것도 실제로 봤던 인물입니다.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일렉트릭 부갈루라는 팀이 이제 미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뭐 호텔에 또 초대를 받아서 왔었었고 그때 로봇춤을 추면서 소위 팝핑이라는 매력 기술들을 이제 보게 됐고
0: 그러니까 이재민 씨가 나이트클럽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할 때 그 호텔의 일렉트릭 부갈루의 팀의 멤버들이 그 기거를 하면서 뭐 갈 데가 없으니까 나이트클럽 와서 로봇 춤을 췄는데 이재민 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시작이었다고 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소위 제가 팝핑이라는 용어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그게 어떻게 마이클 잭슨이 추게 됐고 시작했는지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0: 아, 그 마이클이라는 영화에도요?
1: 예, 영화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뒷골목에 흑인들이 춤추는 데 가보거든요.
0: 네.
1: 그 이유가 스릴러라는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제 그 좀비들이 나오잖아요.
0: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에는 좀비들이 나오죠.
1: 그 좀비들이 로봇춤을 춥니다.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어떻게 섭외해서 춤추게 됐는지를 영화 속에서 나오니까
0: 네.
1: 한번 영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유행을 하면서 그런 춤을 추는 팀들이 한국에도 왔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재민 씨도 알게 되고 이재민과 피노키오라는 팀에 나와서 히트곡도 좀 내게 됐습니다.
0: 맞아요. 박남정 씨가 이제 로봇춤을 많이 췄다고 하는데 박남정 씨는 데뷔가 87년, 88년도쯤이고 이재민 씨는 85년도에 나온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더 먼저 로봇 춤을 췄던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춤이 어떤 춤인지는 너튜브 보시면 이재민 씨 노래하고 그 이준호 씨 춤추는 거 나오는데.
0: 근데 이재민 씨가 노래 부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민과 피노키오 그러면 그 피노키오의 백업 댄서가 누구였냐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준호 씨 그리고 RF의 멤버였던 박철우 씨가 그 뒤에서 로버트 춤을 추고 있어요.
1: 춤 굉장히 잘 춥니다. 로버트 같아요. 예, 그런 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남의 노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남이는 80년대 중반부터 뭐 빙글빙글 같은 노래로 또 큰 사랑을 좀 받았었었는데 그 남이 씨의 노래를 눈여겨본 분이 있었습니다. 네. DJ 신철 씨인데요.
0: 아, 신철.
1: 예. 그래서 신철 씨는 그 댄서 이정희 씨랑 같이 붐붐이란 팀을 결성해서
0: 맞아요. 남이와 붐붐.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철우 씨하고 이준호 씨는 이재민과 피노키오로 활동했지만 그 전에 노피풀이란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이크 댄스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 함께했던 분이 붐붐의 신철 씨 말고 이종효 씨가 그 노피풀의 멤버였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소위 UCDC, 노피풀, 네. 뭐 영턱스 뭐 클럽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뭐 그런 팀들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류 가요계에 지금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팀들은 이제 요렇게는 뭉쳤다가 저렇게는 뭉쳤다 소위 유닛처럼 활동을 했고 이제 붐붐이 바로 신철과 이종효 씨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철 씨가 남희 씨의 인디언 인형처럼 이 노래를 리믹스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네. 음반이 좀 다시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이와 붐붐이라는 팀이 결성을 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신철 이정현 씨도 주류 가요계에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뭐 당시 얘기를

0: 들어보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좀 얻었었고, 그 당시에 남희 씨는 인디언 추장 스타일의 네. 그런 패션을 하고 나왔는데 그것도 인기가 있었었고, 또 붐붐의 경우에는 이 냉면 바가지 머리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1: 약간 그런, 버섯 동자,
0: 예, 버섯 동자 그런, 머리들, 예 그런, 예, 그런 머리도 있었죠. 또 유행을 시키고 어떤 히트곡뿐만 아니라 패션까지도 맞아요.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팀이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DJ 출신이라고 했습니다만 신철 씨가 DJ 시작할 때 그때 신철 씨가 뭐랄까 우상으로 나 저 사람처럼 DJ가 돼야지라고 그런 뭔가 DJ 업계 뛰어다닐 때 이제 자기가 보조로 일했던 그 DJ가 바로 대한민국 그 디스크자키 1세대 이진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진 씨가 신철 씨하고 이종효 씨가 뭔가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붐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졌다고 그런 뒷이야기도 있네요.
0: 네.
1: 자, 가요 주크박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85년에 발표된 이재민의 골목길, 89년에 발표된 나미의 인디안 인형처럼 만나보겠습니다.

0: 우리 가요의 추억과 역사를 다양한 뒷이야기와 함께 전해드리는 가요 주크박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90년대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진영과 와와의 슬픈 마네킹, 서태지 아이들의 난 알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0: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순이와 리듬 터치 이렇게 누구와 누구 그러니까 가수와 밴드 또 가수와 댄서 그 예전에는 그 밴드 이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신중현과 뮤직 파워라든가 조한옥과 은날개 이렇게 그 그룹 사운드 이름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마이클 잭슨의 등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백업 댄서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1: 근데 그 백업 댄서가 네. 근데 그냥 백업 댄서로 머물 것이냐 뭐 이런 딜레마가 아마 당시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업 댄서 본인이 가수로 데뷔하던가 아니면 뭐 백업 댄서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면 또 문제가 없겠죠. 네네.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생각을 뭐 스스로도 가졌을 것이고 약간 변하는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0: 맞아요.
1: 바로 현진영과 와와가 좀 되겠습니다. 네. 그 9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댄서로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댄스 뮤직을 하는 것이 과연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제작자들도 많은 고민을 가졌을 텐데 이게 답이라는 사실을 안 분이 있었습니다.
0: 네.
1: 바로 이수만 씨인데요.
0: 네.
1: 이수만 씨는 80년대 미국 유학을 좀 떠났었습니다. 특히 80년대 초반에 미국에 갔는데 그때 마이클 잭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MTV라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그런 방송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네. 원래 MTV는 초기에는 백인들의 음악만 틀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나온 이후에 마이클 잭슨의 레이블 사장이 MTV에 전화를 걸어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안 틀어주면 우리 소속 가수, 그러니까 당시 CBS는 있는데 CBS 레이블에 있는 모든 백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다 그 철수시키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하게 되거든요.
0: 우리 소속 백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틀 거면 마이클 잭슨도 틀어라. 마이클 잭슨 안 틀면 그 백인 가수 것도 못 튼다. 이런 식인 거죠.
1: 그것도 영화 마이클에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1: 거기 어떻게 이제 실제로 재현되는지 한번 영화 보시면 아, 이렇게 실제로 마이클 잭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네.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춤, 그다음에 보여주는 음악, 그다음에 또 백업 댄서, 그다음에 춤. 그
0: 예. 백업 댄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댄서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랩을 한다든가 노래를 함께 할 것인가 그런 딜레마가 있었던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러면 백업 댄서를 막 키울 것이냐 그건 또 마음대로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0: 네.
1: 근데 실제로 현진영과 와와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현진영 다음 뒤에 있는 춤추는 사람들 누구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0: 맞아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들도 스타로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스타를 만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한 팀으로 운영되는 게 SM의 시작이 아닌가 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와와의 팀이 뭐 강원래 구준엽 씨가 있었었는데 그런 팀 그러니까 그렇게 춤추는 사람이 누구인지 TV를 보는 사람 그게 궁금해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현진영과 와와가 히트곡을 낸 이후에 드디어 또 한 팀으로 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0: 맞아요.
1: 예 어마어마한 성공을 좀 거두게 됩니다.
0: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영향이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주게 된 거라는 거.
1: 그렇습니다.
0: 한 가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댄스 뮤직이 유행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댄스 뮤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봤는데요. 두 곡 소개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1: 예, 1990년과 92년에 나온 두 곡입니다. 현진영과 와와의 슬픈 마네킹, 서태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만나보겠습니다.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박성건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 다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0: 게으르면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서비스의 이름처럼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대표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중증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단지 대표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법에 담긴 근로지원인이라는 이름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고 일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나오자마자 장애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중증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보물.

내일은 푸른 하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AI로 인해 직업은 물론 대학 전공 선택도 바뀌고 있다는 뉴스에 렌탈 인간이라는 소설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홍코지가 간다에서는 확신형 인간과의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아트위켄의 연주의 현장으로 가보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부 Think about it.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직업 대전환 잡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요즘에 JX라고 이야기하는데
1: 아, JX. 예.
2: 이것이 바꾼 고교생 전공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I가 대체할 예. 어문 회계 안 가요. 난 소식인데요.
1: 회계에서 없어진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2: 그러니까요. 예, 이 기사를 보면 한 고교생의 인터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어린 시절부터 게임 개발자를 꿈꿔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최근에 대학 전공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코딩과 개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한다.
1: 아, 맞아요.
2: 라는 예.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김 군은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회사들이 신입 개발자를 예전처럼 많이 뽑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1: 네.
2: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할지 앞으로 안정적인 전공을 골라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지금 직업 대전환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네.
2: 과거에는 성적이나 적성이나 취업률이 대학 전공 선택의 주요 변수였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 인공지능

0: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요. 입시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진짜 인공지능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미래를 생각하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요즘 중고생들이 되게 사실 이치에 되게 밝거든요. 앞으로 내가 뭘 전공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매일경제신문사가 입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고교생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1%가 인공지능의 등장이 나의 전공 진로 고민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인공지능의 영향이 뚜렷했는데요. 학생들이 특정 전공을 원하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12.4%,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거나 활용하는 분야라서가 8.6%를 차지해서 적성과 흥미에 이어서 각각 인공지능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공을 피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해당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서가 압도적으로 51.5%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가고 싶은 유망 전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전공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여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하죠. 반도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3위를 차지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전공을 묻자 반도체가 의치 한약수를 넘어섰습니다.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토대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기술 격변기에도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지금 젊은 세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공대를 가면은
0: 그러니까요.
1: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또. 앞으로 주목받는 전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공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0: 어디가 될까요? 제가 이 전공 했거든요. 어문 계열. 인문학 계열. 이게 기술 발전에 따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피하고 싶은 전공 1위가 어문 계열.
1: 그 번역도 어떤 통번역이
0: 그러니까요. 번역과 텍스트 생성을 능숙하게 해내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어문학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라는 우려가 실제로 입시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회계, 세무, 금융계열 학과 역시 인공지능에 쉽게 대체될 것이라는 걱정이 높은 과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현상은 이른바 컴퓨터 인공지능 전공의 역설이었습니다.
1: 왜요?
0: 이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선호 전공 3위에 올랐잖아요.
1: 아까 말씀해 주셨죠.
0: 선호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기피 전공에서도 3위에 올랐다고 그럽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최전선에서 다루는 유망 분야라는 기대감 역설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 때문에 시장이 포화하거나 하위 직군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이 분야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컴공 이 분야에 지원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1: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0: 흥미로운 소설 한 권 골라봤는데요. 렌탈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 렌탈 인간?
0: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상을 보여주는 책들은 많습니다. 근데 심각하지 않게 우리의 미래상을 한 번쯤 상상을 통해서 짐작해 보게 하는 책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소설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겹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거 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 청소 같은 거.
0: 그렇죠. 누군가에게 실제로 그 일들이 떠넘겨지거나 맡겨지기도 하죠. 렌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존재가 대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일 너무 지겨우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아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예, 예, 예.
0: 가게 일이 지겨우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배달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

0: 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나하고 똑 닮은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예. 이게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 야.
0: 편리함과 해방감의 이면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인간의 자리,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요.
1: 예.
0: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겨운 일,
1: 예.
0: 노동을 대체할 대상으로 렌탈 인간에서 그 존재를 빌립니다. 근데 그들이 존재 자체를 대신해요.
1: 그렇네요.
0: 이 소설은 필요한 단 한 사람을 무료로 빌려준다라는 수상한 사이트 렌탈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한 가족이 자신의 결핍들을 채워갑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워킹맘인 주하
1: 네.
0: 집안일도 해야 되고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빌립니다.
1: 아내 역할. 예.
0: 남편이면서 가장인 상민은 가게에서 맨날 배달원들이 잠수를 타요.
1: 아,
0: 진짜 이 배달원 어떻게 하면 좋지? 빌려보자. 선택합니다.
1: 네.
0: 아들 건우와 친구 태영은 지겨운 학창 시절을 대신할 아바타를 빌립니다.
1: 아하.
0: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나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1: 예.
0: 삶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 예.
0: 하지만 이 편리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1: 예.
0: 소설은 질문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너무나도 반가울 것 같은데 하지만 저 귀찮은 일들만 대체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1: 예.
0: 지하철에서 퇴근하는 아내 주아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집에 가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느낌입니다.
1: 그런 거 있죠.
0: 네, 주아가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집안일, 회사일, 다시 집안일이 반복됩니다.
1: 아유, 예, 예, 예.
0: 퇴근을 해서 무심하게 저녁밥을 차리고 힘겹게 방 안에 있는 사춘기 아들을 끄집어내서 예, 식탁에 앉혀서
1: 예.
0: 밥을 먹게 합니다. 근데 무심히 앉은 아들이 갑자기 렌탈 인간 사이트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꺼내요.
1: 예.
0: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낯선 여자가 나타납니다.
1: 에이?
0: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1: 예.
0: 그 엄마가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 신청
0: 한번 보다가 악플싹을 눌러버린 겁니다.
1: 예.
0: 아침에 여자가 출근을 한 거예요.
1: 야.
0: 그 여자가 아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1: 그리고.
0: 빨래도 해주고 잔소리까지 대신해 줍니다. 아내요라고 자신을 아내라고 자처한 여성이 집안을 누리면서 어제까지 주아가 했던 모든 행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 이상하다 좀. 왜.
0: 아내가 생긴 아내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1: 예.
0: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아내가 생겼으니까 주아는 회사일에 집중하고
1: 네.
0: 하고 싶었던 필라테스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만 신경 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요.
1: 예, 예, 예.
0: 그리고 주아가 직장으로 향합니다. 직장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일을 맡긴 후에 삶이 편해졌어라는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1: 근데 아내 역할을 대신해줄 여자의 등장이라 왠지 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0: 예, 뭔가 좀 불안하죠.
1: 그런가요? 예.
0: 아내가 집안일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느껴요. 그 무렵에 남편도 렌탈 인간에서 배달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배달원 덕분에 가게 매출이 늘었다라고 좋아해요.
1: 예.
0: 소설이 이렇게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 모두
0: 다 렌탈 인간 덕분에 삶이 편해졌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1: 예.
0: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맥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때 주아가 폭탄 선언을 해요.
1: 어떤 거예요?
0: 회사에서 팀장급 가운데 해외지사 파견을 보낸다고 했는데
1: 예, 예, 예.
0: 내가 신청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 갑자기?
0: 아니 남편인 나와 아들 거는 어떻게 라고 묻자
1: 예.
0: 집에 아내 내가 데려다 놨잖아.
1: 렌탈 인간이
0: 있어요. 예, 예. 가사 도우미 있잖아
1: 아이고야.
0: 라고 이야기합니다.
1: 예.
0: 그래서 둘은 그래 가능하겠네 늦게까지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잠들었어요.
1: 네.
0: 그 다음날 아침 아내 주아는 급히 출근을 합니다. 상민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아도 렌탈 인간 때문에 가게가 잘
1: 때문에.
0: 돌아가니까
1: 예.
0: 오늘 하루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내가 출근하고 난 뒤 집에는 아내를 대신하는 가짜 아내와 남편 상민 단 둘이 남아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아내가 돌봄 말고 또 다른 아내의 역할을 자처하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1: 여기까지만.
0: 여기까지.
1: 네, 여기까지. 네. 그 소설이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0: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네. 일과 삶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면 뭔가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안 돼. 있다고 믿고 예.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거죠.
1: 그렇네요.
0: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네.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윌의 노래 이어드리죠. 내 생의 아름다운.

0: 방법 이야기해보죠. 만세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오늘은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 자신감이 넘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1: 네, 확신형 인간은요, 자신의 판단이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로 듣는 사람을 말해요.
0: 네.
1: 그런데 자신감 있는 사람과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되 반박을 들으면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수용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 근데 확신형 인간은 반박을 들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고요. 오히려 이분을 아예 용접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용접이 너무 단단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거죠.
0: 예, 요즘 들어서 그 확신형 인간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걸까요?
1: 네, 이건 개인의 성격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의 이유로 그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의 그런 원인도 있어요.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자신만의 정보 거품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불안의 시대라는 것도 있어요. 경제적 불안, 노후 불안, 세대 갈등, 정치적 혼란, 뭐 이런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것에 매달리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옳아야 내가 안전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0: 예, 확신형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은 그 진이 쭉 빠지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1: 아무래도 확신형 인간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뇌가 감지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내 말이 무시당하고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면 뇌는 지금 공격받고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0: 예.
1: 그러니 몸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확신형 인간과 대화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틀렸나 하고 자기 의심을 하거나
0: 예.
1: 어느 쪽이든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거든요.
0: 그렇죠. 예.
1: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고갈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소통 전문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형 인간과 대화하는 건 벽에 테니스공을 치는 것과 같다.
0: 예.
1: 공은 돌아오는데 대화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지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나이가 들수록 확신형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살면서 쌓아온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이 과거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20년 전에 통했던 방법, 30년 전의 성공 공식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확신형 인간의 시작입니다.
0: 네.
1: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들이 살아보신 그런 세상과 많이 달라요. 게다가 오랜 경험자는 직장에서 경정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판단이 맞다 이런 습관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역할에 꼭 필요했던 거니까요.
0: 네.
1: 다만 가족관계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그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0: 그러면 내가 혹시 확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말투나 뭐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습니까?
1: 네, 실용적인 자가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버릇 중에 그건 내가 다 알아 이런 말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 듣고 있다면 확신형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버릇도 있어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세대나 사회 전체를 하나의 틀로 단정짓는 표현이에요. 이런 일반화가 자체가 그 확신형 사고의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죠.
0: 네.
1: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0: 너무 꼰대 같은데 이거.
1: 그렇죠. 이게 경험을 근거로 단정짓는 말인데
0: 네.
1: 경험은 또 소중하지만 그게 지금 이 상황에도 무조건 맞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0: 그럼요.
1: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상대방이 자주 아, 저 힘들다 너.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쯤에 해당되신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응 바뀐 겁니다.

0: 예. 특히 그저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막 가족끼리 또 싸우고 그러다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꺼내게 되는데 이게 모두 민감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이럴 때 유독 혁신형과의 충돌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1: 맞아요. 그 정치, 세대, 경제, 이세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정체성과 연결된 주제라는 거거든요.
0: 네네.
1: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특정 당을 지지한다면 그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표현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반박받으면 단순히 의견이 공격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되고 더 강하게 확신을 밀어붙이게 되죠. 그리고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꼰대들은 변화를 거부해라는 말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혁신형 대결이거든요.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는 딱 하나예요.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0: 아하.
1: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바로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0: 상대를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소통이지 않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1: 그렇죠. 설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설득 강박이 문제인 거거든요. 설득 강박이란 내 말이 끝날 때 반드시 상대가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라고 해야 한다는
0: 아하,
1: 집착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나 선택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본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하게 밀면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거든요.
0: 그렇네.
1: 좋은 소통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0: 네.
1: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는 어때? 이 한마디가 설득보다 훨씬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0: 네. 혁신형 인간들의 듣지 않는 대화가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피해를 줍니까?
1: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
0: 네.
1: 실제 피해가 꽤 커요. 첫 번째 이게 관계 단절이
0: 그렇지.
1: 되거든요.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말해봤자
0: 아유,
1: 소용없어라고 포기하고 배우자는 그냥 혼자 결정하세요라고 물러나거든요.
0: 네.
1: 처음엔 갈등이 줄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얼어붙은 거예요. 둘째 또 정보의 왜곡이 있거든요. 혁신형 인간은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0: 아하.
1: 그 왜곡된 인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셋째, 자신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데요. 혁신형 인간은 대체로 내가 옳으니까 남들이 내 주위로 와야 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결과 정작 본인이 제일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소통을 잘하는 유연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1: 네, 유연한 소통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3H, 3H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H는요, humble이라고 해서 겸손함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안정감이 있으니까 남이 나를 반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두 번째 H는요, hear, 듣는 능력입니다. 유연한 소통가는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심지어 말이 끝난 후에도 바로 반박하지 않아요. 3초 정도 여백을 두죠. 그 3초 사이에 상대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H는요, 유머입니다. 유연한 소통가들은 갈등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긴장을 푸는 유머예요. 사실 이게 되려면 상황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를 갖춘 사람 뒤에는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느끼거든요.
0: 예, 나도 좀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변화인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있습니다. 이론보다 사실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근데 이런 말 대신 그리고라고 써보세요.
0: 그리고

0: 당신 말도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작하면 앞에 한 말이 무효가 돼요. 근데 이 앞말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거든요. 대신에 당신 말도 맞아.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 라고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차이가 대화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대화한 다음에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내 말이 끝냈을 때 네 생각은 어때? 혹은 내가 놓친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이 질문이 대화를 독백해서 대화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바꾸려면 부담스럽거든요. 딱 1%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대화에서 딱 한 번 상대방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1%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100%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이어드리죠. 멀어져간 사람아.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0: 국중박, 예. 네,
1: 줄여서 국중박이라고 말 많이 하죠. 네. 그 요즘에 여기 입장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줄을 기다리고.
0: 외국인들도 많고.
1: 네, 아주 핫한 곳인데 여기에서 토요일마다 매주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박물관 문화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공연인데요. 이 찬란한 유물들 사이로 아름다운 음악과 또 공연이 흐르는 현장입니다.
0: 네.
1: 이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고요. 특별히 발달장애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사회적 협동조합 아트위켄의 아티스트들이 이날 무대에 섰습니다.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그런 감동적인 음악이었는데요.
0: 네.
1: 먼저 이 펠리체보체라는 남성 중창단 이 아트위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 또 거위의 꿈을 많은 관객들 앞에서 불렀는데요. 더불어서 이 그랑그랑 밴드의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랑그랑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뛰어난 연주 실력은 물론이고요. 음악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가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이탈리아, 헝가리, 튀르키예 같은 해외 무대에서도 큰 찬사를 받아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밴드입니다. 특히 이 시각장애 연주자분들과 함께 서로의 소리를 믿고 완성해내는 무대는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그랑그랑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번 공연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됐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그 클래식 공연부터 시작해서 국악도 들을 수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대중가요를 또 들을 수 있는.
0: 진짜 다양한 장르로.
1: 네, 다양한 장르를 또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0: 네요. 이 무대에서 내려온 아트위켄의 아티스트를 제가 대기실에서 만나서 얘기해봤습니다. 이 그랑그랑 밴드는 그 장애인식 개선 관련된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보컬을 맡고 있는 임세훈 씨에게 또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한 소감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1: 네.
2: 사실은 처음에 되게 떨렸어요. 사실 너무 떨렸는데 그 떨린 이유가 곡 중에 드라우닝이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그 곡이 처음 선보인 곡이에요. 이 공연을 통해서 연습을 한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처음 선보인 곡이에요.
3: 어땠어요? 네. 그래서 잘했는데?
2: 결과물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상징성 있는 또 위대한 박물관인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저 좋을 따름이에요. 저한테는 편안하게 그냥 무대를 보시면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이지만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을 만큼 음악을 진짜 열심히 뿐만이 아니라 프로 못지않을 만큼 열심히 또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포부를 보여주면서 또 연습도 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1: 네, 임세훈 보컬의 인터뷰도 들었고 네. 앞서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공연 현장도 저희가 들었는데 무대에 선 연주자들도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0: 네, 맞아요. 네,
1: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0: 네, 이 박물관 문화 향연 같은 경우에는 야외 마당 또는 이제 박물관 대강당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트위켄의 공연은 대강당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10월까지 일정에 따라서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 열리고 아니면은 많게는 한 달에 네 번. 이제 5월 달에는 네 번 이렇게 공연이 진행이 됐었어요.
1: 예, 예.
0: 근데 공연 때마다 다양한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그 아트위켄의 경우에는 그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를 온 가족들도 많았고 또 연인들도 있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 아트위켄의 공연 함께했습니다. 이 아트위켄 연주자들이 하나둘씩 무대에 오르고 또 첫 곡이 연주되는 순간 정말 긴장되잖아요.
1: 네.
0: 마법처럼 객석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 클래식 앙상블 감미로운 연주를 시작으로 해서 국악도 신나는 팝밴드 음악까지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1: 네.
0: 클래식 무대가 지나가고 또 신명나는 국악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얼씨구 좋다 하는 이 추임새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또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보기가 좋았는데요. 저는 그 판소리를 하는 그 발달장애가 있는 장승빈 연주자의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곡 불렀는지 또 아리랑이란 곡을 불렀는데요.
1: 네.
0: 함께 들어보시죠.
1: 네.

Bom dia.

0: 네, 아유, 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그냥 뭐 상상만으로도 뭉클해지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가 더욱 빛났던 건요, 이 무대 위의 연주자들과 또 무대에 있는 관객 석 사이에 그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별 없이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오직 음악이라는 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하고 또 즐겼던 겁니다. 네. 또 연주가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런 박수 소리가 이 대강당을 또 가득 채웠는데요. 이번에는 그 펠리체보체 남성 중창단에서 테너 파트를 맡고 있는 진현호 연주자의 소감 들어보시죠. 네.
2: 박물관 문화 향연 공연에서 아트이켄 소속의 펠리체보체 상악 앙상블 팀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연을 보신 많은 관객분들께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오늘 재미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를 알려주고 전시하고 하는 박물관인데 여기에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무대에 서서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K-POP 문화 그리고 요리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 세계 세계인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냥 그 자체로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훌륭한 아티스트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공연을 본 관객들도 이 뮤지션을 향해서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또 같은 선율을 공유하고 또 웃고 즐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합 또 동행의 모습이 아닐까 그럼요. 싶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또 문화와 예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그 공연을 본 관람객들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네.
3: 감동적이고 처음에는 좀 눈물도 많이 났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 밴드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분명히 그 화음을 맞춰가는 게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움을 다 조금 극복하고 자기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맞춰가는 그 순간들이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좀 조화롭게 사실 장애라는 게 차이점 말고도 우리는 장애 없는 사람들도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잘 같이 조화롭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런 걸 좀 느꼈으면 하고요.
4: 그 이런 걸 어떻게 연습했는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대가 화려하고 능수능란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5: 여러 개 섞여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것도 있고 현대적인 것도 같이 섞여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서
6: 적벽과 할 때 그거 예, 촬영할 때 그 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무대는 처음 봤는데 장애를 넘어서 열정적으로 공연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0: 네.
1: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물관 문화향연 이 공연은 매주 다양한 테마로 이어지고요. 아트위켄 역시 이번 박물관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의 크고 작은 무대 또 해외 무대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아트위켄을 포함해서 수많은 장애 예술인 들의 이름이 보이거나 공연이 있다면 또 그들의 음악에 함께 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0: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송골매가 부르는 세상 만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새로 지은 건물들의 문은 거의 자동문이죠. 사람의 발길이 닿으면 저절로 알아서 열리는데요. 때로는 출입하려는 의도 없이 그 앞에 서이기만 해도 문이 활짝 열려서 머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버튼을 눌러야만 열리는 반자동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이든 반자동문이든 문의 가치는 결국 열림에 있습니다. 닫혀 있으면 문이 아니라 벽이 되니까요. 우리 마음문도 마치 자동문처럼 저절로 열릴 때가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같은 일상의 온기가 닿을 때 그렇습니다. 때로는 반자동문처럼 신뢰와 진심이라는 버튼이 눌려야만 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문도 닫혀 있으면 세상과 고립돼서 외로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마음문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네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요에 얽힌 재미난 뒷얘기와 함께 그 가요를 들어보는 이헌석의 가요탐구에 이어서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과 함께하는 노인문제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노래 임영웅이에요. 무지개.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이현석의 가요탐구 시간입니다.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또 어떤 곡들을 골라오셨는지 기대가 되는데 세 곡 골라오셨는데 선곡 주제 어떤 네. 거예요?
2: 오늘은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인 명품 발라드 세 곡 준비를 했습니다.
1: 네네.
2: 우리나라는 발라드 천국입니다.
1: 네네.
2: 발라드를 너무도 좋아하시고 또 많은 발라드 곡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1: 네.
2: 대부분 이제 도입부를 보면 피아노로 시작하는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1: 네.
2: 그만큼 피아노가 이제 많은 감정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2: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곡들은 특별히 피아노 연주가 가슴에 와닿는
1: 네.
2: 그런 발라드 세 곡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첫 곡은요?
2: 네. 먼저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1: 네, 네.
2: 이적 씨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네, 정말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 네.
2: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적 씨의 진짜 그 뛰어난 점은 작사에 있다.
1: 네.
2: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작곡을 더 잘한다.
1: 네.
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2: 하여튼 작사, 작곡, 편곡에 모두 능하고요. 또 네. 노래도 잘합니다.

0: 가수인데 이 곡은 2013년에 발표한 5집 앨범 고독의 의미에 담겨 있었던 타이틀 곡이고요.
1: 네.
0: 우연히 이적 씨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가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그냥 흘겨서 봤대요.
1: 네.
0: 근데 비슷한 류의 기사가 많이 실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각성을 해서 이 곡까지 만들게 됐는데
1: 아.
0: 이제 부모가 아이를 어디 이제 공원 같은데
1: 네.
0: 버리고 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아픈 사건들이 있다는 그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이제 신문에 나왔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걸 접한 다음에 이제 곡을 만들게 됐고요. 뭐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작곡 배경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제 대공원에 아이를 데려갔는데 엄마는 그날따라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풍선을 들리고 솜사탕도 사준 뒤에 여기 조금만 있어 금방 올게 하고 사라졌고
1: 네.
0: 그다음에 아이는 뭐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1: 네.
0: 그런 상황. 그때 그 아이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했대요.
1: 네.
0: 그러니까 정말 한없이 아득해졌고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이 곡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2: 그런데 이렇게 짧게 들려주신 얘기만 들어도 그렇게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도 또 그렇게 남겨진 자식의 마음도 얼마나 찢어질까.
0: 네.
2: 가슴 아픈 얘기죠.
0: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적 씨도 이제 본인이 이 노래를 각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1: 네.
0: 본인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1: 네.
0: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애틋해졌고 강해졌는데
1: 네.
0: 이런 또 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랐고 충격이었고
1: 네.
0: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져서 이 곡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직접 곡을 만들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자연스럽게 편곡 과정에서도 피아노를 중심에 놓고 편곡을 해서 곡을 완성했고요. 또 나오자마자 대중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1: 네.
0: 발매 4일 만에 여러 음원 사이트 1위를 휩쓸었고 또 KBS 뮤직뱅크에서도 당당히 정상을 차지했고요.
1: 네.
0: 그리고 성시경, 뭐 장기하, 장범준, 폴킴 이런 동료 가수들이 정말 훌륭한 곡이라고 또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2: 근데 보면은 정말 이적 씨는 참 감각적인 작사를 잘 쓰는 분이잖아요.
0: 네네네.
2: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가지고 이런 좋은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0: 네. 뭐 사람의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하는
1: 네.
0: 또 아티스트이기도 한데요. 상실과 기다림의 감정을 좀 처절한 톤으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깊이 공감하게 되고
1: 네.
0: 또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도.
1: 네.
0: 게다가 이런 좀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으면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2: 특히 이 곡에서 반복되는 노래 제목처럼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 후렴이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네. 네.
0: 상대를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끝까지 믿고 싶었던 이제 자신의 마음을 향한 독백처럼도 들리는
1: 네.
0: 그런 후렴이기도 합니다.
1: 네.
0: 아무튼 가사를 따라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1: 네.
0: 사랑이 끝난 뒤 찾아오는 감정을 이제 현실적으로 담아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1: 네.
0: 이제 이 가사만 놓고 보면 정말 이별 후의 아픔만을 노래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또 어린아이에 관련된 또 가슴 아픈 사연이 또 노래 하나의 배경이 됐던 그런 곡입니다.
2: 그 음악적으로 보면 이제 절제된 피아노, 그 이제 스트링 중심의 그 편곡에다가 이적 씨의 그 특유의 담담하면서도 약간 무너질 듯한 그런 보컬이 더 막 후비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2: 네.
0: 그래서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곡으로 완성이 네. 된 것 같습니다.
2: 네, 네. 오늘은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인 명품 발라드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곡은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알리의 365일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네.
0: 사실 이 곡 아직도 굉장히 이제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오는 네. 그런 명곡이 되겠고 또 알리의 데뷔곡입니다.
2: 네.
0: 이제 데뷔 때부터 확실하게 이제 팬들에게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심어줬던 그런 명품 발라드이기도 합니다.
2: 네네.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 노래 가사가 마치 자신의 얘기를 다 풀어낸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2: 네.
0: 이별의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좀 풀어낸 독특한 구성의 곡입니다.
2: 네.
0: 하루 이틀 사흘 짧은 시간 단위로 변화하는 심리 상태가 네.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의 그 감정이 이별한 다음에 어떻게 무너지고 회복되는지를 일기처럼 이렇게 펼쳐 놓고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뭐 가사 보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2: 네.
0: 5일 되던 날 눈물만 주르르. 이런 구절은 이별 직후에 찾아오는 이제 충격, 공허함 이런 거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는 다시 또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되죠?
0: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별의 고통이 네. 시간 속에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하겠습니다.
2: 그래서 뭐 송도관 씨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네. 노래도 불렀잖아요. 우리는 늘 이런 아픔을 대할 때 세월이 약이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참 부르기 쉽지 않다고 들어요.
0: 그렇습니다. 네. 노래방 가서 한번 번호 누르고 불러보시면 아는데요.
2: 네.
0: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네. 그런 곡인데
2: 네.
0: 그래서 더 알리 씨가 이제 폭풍 가창력의 소유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 같고요.
2: 네.
0: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보컬 그 가수 지망생들의 필수 레퍼토리 도전곡으로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2: 근데 정말 알리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데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많이 접한 덕도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2: 네네.
0: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본인도 좋아했지만 네. 어머니가 좋아하셨다고 해요.
2: 네.
0: 특히 어머니가 판소리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많이 불러주셨대요. 그러니까 네. 본인도 이제 엄마가 부르니까 따라서 부르고 뭐 그랬겠죠.
2: 네.
0: 또 어머니를 따라서 판소리 교실도 다녔다고 합니다.
2: 네, 네.
0: 이거는 사실 이제 어머니가 가수 만든 거나 다름없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네. 그렇게 반대를 하셨대요.
2: 네.
0: 음악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래서 아 음악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학교 가서도 중학교 때는 사물놀이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는 뭐 관현악단 내서 활동을 하고 대학 때는 또 부모님 몰래 가수들 코러스를 하고 다녔고
2: 네.
0: 재즈 클럽에서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2: 네.
0: 그래서 차곡차곡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획하고 그래도 행동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2: 네, 네. 네.
0: 그냥 무작정 꿈만 꾼 게 아니라
2: 네.
0: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경험하고요.
2: 네. 네.
0: 그런 것들이 자산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솔로로 데뷔하게 되는데 리쌍하고도 인연이 깊습니다. 리쌍의
2: 아.
0: 2005년 히트곡
2: 네.
0: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예, 피처링으로 처음 등장을 했는데
2: 네.
0: 이때 사실 그 알리는 무명 가수이기 때문에
2: 네.
0: 피처링이라는 이름으로 굳이 쓸 필요도 없거든요.
2: 아.
0: 그냥 보통 이제 유명 가수들이 노래할 때는 뒤에서 코러스 넣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백업 보컬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네.
0: 근데 이렇게 넣었다는 건 리쌍이 일단 알리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2: 네.
0: 이 친구는 분명히 나중에 유명한 가수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제대로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예명을 또 리쌍 멤버들이
2: 네.
0: 알리라고 지어줬다고 해요.
2: 그 무하마드 알리.
0: 네네 그렇습니다.
2: 권투 선수 이름 네. 따가지고요.
0: 사실 이게 여자 가수한테
2: 그러니까.
0: 알리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좀 보통은 아닌데
2: 네, 네.
0: 두 사람이 리쌍 멤버들이 권투를 좋아해가지고
2: 네.
0: 처음에는 타이슨을 제안했대요. 그러니까 타이슨은 너무 험악한 느낌이 드니까
2: 네네
0: 그래도 알리가 어떠느냐 발음도
2: 네.
0: 그렇고
2: 네.
0: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뭐 그런 명언도 남겼고
2: 네, 네.
0: 그 한 세대가 뭐 지난 다음에의 그 복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말로만 들었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2: 네, 네.
0: 그냥 멋있는 훌륭한 이제 권투 선수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뭔가 그 위대한 복서 위대한 인물로 이제 알리를 꼽을 수 있으니까
2: 네.
0: 그런 알리처럼 위대한 가수가 되라. 위대한 인물이 되라 해서 알리로 이제 추천을 했고 그걸 또 이제 알리 씨가 아, 좋아요 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한테는 KBS 프로의 명곡에서 혼자 사상 최고 득점 최다 네. 우승 기록을 세우면서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알리나 이름도 이뻐요. 이쁘게는. 네. 네네. 자 그럼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알리의 365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 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 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0: 이현석의 가요탐구 오늘은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인 명품 발라드 세 곡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적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그리고 알리의 365일 이어서 또 한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발라드의 황제 네. 신승훈의 노래입니다.
0: 네,
1: 가잖아 네. 준비했습니다. 신승훈 씨는 뭐 최고의 인기 가수였고 특히 네. 이제 1990년대 김건모와 더불어서 우리 가요계를 대표했던 남자 가수인데요.
0: 네.
1: 새로운 세기를 맞은 2000년에 발표한 7집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0: 네.
1: 보통 신승훈 씨는 싱어송라이터,
0: 네.
1: 뭐 데뷔곡도 그렇고 주요 곡들은 다 본인이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곡도 본인이 작곡을 했고, 근데 이제 작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문 작사가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곡은 동료 가수이고 또 작사가로도 유명한 심연보 씨가 작사를 했습니다.
0: 아, 네.
1: 심연보는 유리상자에 사랑해도 될까요? 성시경 너의 모든 순간,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예, 명곡들을 많이
0: 네.
1: 작사한 또 히트 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네.
1: 이 곡은 또 그 일본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또 좋아해서
0: 예,
1: 방송에서 인터뷰에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하기도 했던 네. 그런 곡입니다.
1: 그만큼 이 노래가 피아노 연주가 인상적인 명품 발라드라는 거겠지요. 네네. 그리고 가사도 참 애달파요.
0: 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을 과장된 감정이 아니라 네. 절제된 서사와 보컬로 완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 피아노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멜로디를 네. 받치고 또 감정을 따라가면서 노래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 노래는 뭐 누가 뭐래도 신승훈 노래는 신승훈의 목소리죠.
1: 네, 네. 네.
0: 그 보컬이 정말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이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1: 네, 네.
0: 그런 호소력 짙은 창법으로 또 사람들에게 공감을 줬습니다.
1: 네, 네. 특히 그 다 잊고 살라는 쉬운 그 한마디라는 이 구절. 이별 후에 가장 흔하지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 끝내자는 말의 잔인함을 담담하게 신승훈 씨가 이제 노래를 하니까 음악적으로도 슬픔을 꾹꾹 누르는 듯한 느낌이 그때 누르는 그 느낌이 더 슬픈 것 같아요.
0: 네. 네. 그 정말 신승훈 씨가 그 주옥 같은 발라드 곡들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1: 그러니까
0: 어떻게 보면 이 곡이 그의 음악을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줬고 네. 음악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되어줬던 네.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제가 이제 저희 막내하고 오래전이에요.
0: 네네.
1: 상암 경기장에서 신승훈 씨의 스탠딩 콘서트를 함께 가가지고 즐거운 노래에서는 같이 뛰고 슬픈 노래에서는 같이 또 둘이 손잡고 꾹 눌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야말로 신승훈 씨는 발라드의 황제라는 별명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가수예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요.
1: 네.
0: 예전에 농담처럼 그 신승훈과 김건모의 멘토 역할을 했고 그들을 발탁했다고 할 수 있는 김창한 프로듀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네.
0: 김건모는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신승훈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1: 네네.
0: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완벽하게 해낸다.
1: 네네.
0: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음악에 헌신을 하는 물론 이제 뭐 김건모 씨도 못지 않지만 이제 스타일이 좀 다른데 신승훈 씨는 일단 섬세한 감정선,
1: 네.
0: 부드러운 고음 이런 게 또 매력적이고 그리고 그 무명 시절에 그 여러 가수들의 모창을 하면서 단순히 모창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자기가 다 흡수해가지고 또 네.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 네, 네.
0: 그런 또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가요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 네, 네.
0: 1990년대 인기 차트 정상을 가장 많이 차지한 그런 가수이기도 하고 또 TV 프로 가요 프로그램에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1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1: 네네.
0: 이게 최장 기간 1위를 기록한 곡으로 기네스북에 이제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 네.
0: TV에서 이제 가장 오랫동안
1: 네.
0: 이제 1위를 한 기록이고요.
1: 네.
0: 참고로 이제 라디오에서는 동백아가 씨가 60주 넘게 1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960년대에 이걸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못해서 그런데
1: 네.
0: 하여튼 60주를 1위 했다는 건 전 상상이 안 가고요.
1: 네.
0: 근데 그 이후에 1981년에 조용필 씨 고추잠자리가 이제 24주 1위 한 그런 네. 기록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TV 같은 경우는 몇 주 지나면 명예퇴진을 시켰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0: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0: 나중에는 3주만 1위 해도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해가지고 명예퇴진을 시켰어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가요 톱10 같은 경우는 10주 1위면은 처음에 명예퇴진 시키다가 5주 1위로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체제 안에서 14주 1위를 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1: 네.
0: 네, 아무튼 대단한 기록을 또 보유하고 있는 네. 신승훈 씨고 지금도 여전히 곡 작업하고 노래 연습하고 있는 그런 네. 가수입니다.
1: 네. 신곡이 기다려집니다.
0: 네네.
1: 네. 그야말로 데뷔 때부터 작곡과 노래 양쪽에서 엄청난 역량을 보여줬던 가수 신승훈 씨의 가잖아 들어보고요. 이현석 씨 다음 주에 놓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김효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 이어집니다. 노년기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그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그래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함께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대안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한국노인의 전화에 김효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나이 들어서 평소에 스트레칭을 잘하지 않으면 근육통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요즘 뭐 안 막히게도 많지만 그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안마는 다르거든요.
1: 네.
0: 요즘 복지관에서 안마 봉사해 주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계신데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해 주시는 전문적인 안마라서 어르신들 만족도가 아이고 기계보다 나 훨씬 나 이러신다고요.
1: 네. 저 며칠 전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안마 봉사해 주시는 그곳에 다녀왔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나도 참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0: 네.
1: 대화 나눌 때 참 밝게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0: 네, 네.
1: 많이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어떤 상담 사례 가져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사별하신 아버님을 걱정하는 며느리 사례하고요. 외국에 있는 딸이 결혼한 사실을 나중에 듣고 놀라신 어르신 사례입니다.
0: 네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 남자분의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0: 남들은 고부갈등이 어떻다, 시월드가 어떻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과 좋은 인연으로 지내왔습니다. 저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생활은 완전히 따로 했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서 1층에는 시부모님이 사시고 2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면서 밥도 따로 해먹고 생활도 서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처럼 지낸 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면은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며 갖다 드리고 어머님도 과일이나 음식을 챙겨 올려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관계가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가족이면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고 가까운 이웃처럼 정답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전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희도 정신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아버님께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은 정말 금실이 좋으셨거든요. 젊은 부부들보다 더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디를 가실 때도 늘 함께 다니셨고 식사도 꼭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평소 운전도 직접 하시고 친구분들도 자주 만나시며 바깥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 나서 아버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집 안에만 계십니다. 밖에 나가시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면 옷 차려입고 나가시던 분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멍하니 보고 계십니다. 식사도 대충 드시고 말수도 줄어드셨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드리고 일부러 바람 쐬시라고 가까운 곳에 나들이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따라 나오신 것처럼 즐거워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잠깐 나갔다 와도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면 그대로 문을 닫고 지내십니다. 사실 저도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억지로라도 밖에 모시고 나가야 하나 싶다가도 괜히 더 힘들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대로 계속 기운 없이 지내시다가 몸까지 더 안 좋아질까 봐 걱정도 됐습니다. 제 남편도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많이 속상해합니다.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신 거겠죠. 저는 요즘 아버님 뵐 때마다 참 마음이 짠합니다. 평생 함께 해오신 배우자를 잃는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평생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겠구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드려야 아버님께서 다시 삶의 기운을 찾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친구들도 만나시고 밖에도 나가시고 웃는 날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 드렸어요. 정말 걱정 많이 드시겠어요.
1: 네, 이댁은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느껴지는 게요. 그 조금 분리는 되어 있지만 거의 함께 사는 모습이었어서 네. 이렇게 사별을 하시고 나면 뭔가를 억지로 빨리 힘내세요. 빨리 기운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잔잔하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버님이 이제 체면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속에 슬픔을 가득 안고 지금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슬픔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3개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애도 중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함께하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사라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을 조금 나눠주신다는 그런 생각하시고 조금은 너무 억지로라든가 너무 서두른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늦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슬픔이나 속마음 얘기 나누는 거는 며느님도 좋지만 아드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손주들이 있다면은 가끔씩 손주들 살그머니 올라가서 할아버지 하고 좀 옆에 가만히 앉아있다가만 와도
1: 좋습니다.
0: 그 훈기임으로 조금 조금씩 마음이 좀 녹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1: 그럼요.
0: 자, 노래 한 곡 듣고 노인 문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혜은이에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0: 김여정 과장의 노인 문제 상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72세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은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고 늦둥이 막내딸은 캐나다로 유학 간 후에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둘이 지내고 있죠. 사실 저희 부부는 노후를 꽤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같이 노인복지관에 가고 저는 노래교실도 나가고 폴카도 배우고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자원봉사도 합니다. 남편은 서예를 배우고 바둑도 두며 하루를 보냅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사람들 만나고 웃으며 지내니까 하루하루가 제법 활기찹니다. 아이들도 다 잘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고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희 집안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예의와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입니다. 제사나 어른 공경 같은 것도 엄격하게 배우며 자랐고 저 역시 자식들에게 늘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딸은 결혼을 했고 그것도 캐나다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마흔을 넘긴 딸이 계속 혼자 지내는 것도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건가? 결혼도 부모에게 의논 없이 했고 왜 하필 외국 사람인가?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은 또 뭐라고 하겠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이렇게 작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제가 화를 내봤자 소용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를 건넸고 남편도 체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름쯤 지났는데 저도 딸도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픈 것 같아서 며칠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이제 좀 몸을 일으켜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딸에게 한번 다녀와야 할까? 연락 오기를 기다려야 할까? 도무지 머릿속이 복잡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도 한편에 있습니다. 엄마 떠나서 혼자 오랜 시간을 지내며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래저래 마음도 안 좋고 눈물이 나서 전화드렸습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1: 그렇죠. 이 결혼도 그 세대 간의 문화가 달라졌다는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네. 결정을 스스로 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조금 얘기를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네.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어르신이 막 화가 나거나 분노가 심하다 이 상태보다는 네.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보름여가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쯤은 조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담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고요. 조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 어르신이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하셨던 말이 선생님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미리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이 얘기

0: 얘기가 네. 너무너무 이제 슬프게 저한테 들렸죠.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결혼이 아니어도 부모님하고 함께 의논하는 그런 세대를 살아오신 분인데
1: 네.
0: 지금 약간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집안의 아까 그 분위기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실까 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1: 아마 그게 좀 많았을 것
0: 네,
1: 같아요.
0: 여러 네네. 가지가 이제 복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님 말씀은 이미 마음으로는 조금 받아들이고 계시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름 동안 이어진 이 침묵이 참 어떻게 깨야 될지
1: 네.
0: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은 채로 연락이 끊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그런 채로 똑같이 지나가다 보면 오히려 오해가 쌓이고 거리감이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하필 외국 사람이냐.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은 또 뭐라고 할까 하셨는데
0: 맞아요.
1: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0: 그쵸.
1: 그래서 내가 먼저 다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당당하게
0: 네.
1: 그래 캐나다에 좋은 신랑감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됐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가실까 생각도 하셨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번 들어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0: 네.
1: 어른들이 가시는 것보다
0: 네.
1: 그들이 와서 인사드리고 제대로 한번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라는 인사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게만 되면 너무 더없이
1: 네네.
0: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어쨌든 통화는 어머님이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1: 네네.
0: 엄마 많이 놀랬다. 지금은 네가 잘 지내는지가 우선적으로 궁금하다. 엄마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 그러니까 엄마의 서운함을 그런 식으로 조금 표현도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1: 네.
0: 사진도 좀 보내주고 네 이야기도 좀 들려주고 시간을 내서 한번 서울에 왔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생각의 표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는 뭐 꾸중보다는 받아들이시면서 감싸주시면서
0: 네.
1: 네 의견을 존중하마.
0: 그렇죠.
1: 그래도 한번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근데 조금
1: 네.
0: 서운했고
1: 네.
0: 놀랬고 충격이었다는 말씀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 정도는 하셔야 되겠지요.
0: 네.
1: 네, 네. 이런 사연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복잡한 사연을 갖고 계신지 언제든지 한국노인의 전화 서울 303국에 007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살면서 이래저래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건 결국 나 스스로 괜찮다고 건넨 위로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여기면 모든 게 괜찮습니다. 쩌니의 오픈 암 스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요즘 러닝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 해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수천 개고 달리기가 가능한 곳이면 너도 나도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달리기는 단순히 뛰는 차원을 넘어서 꾸준히 달리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성취감도 생겨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차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격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달리기의 매력을 12살 때부터 30여 년 동안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가르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은주 감독인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권은주 감독과 함께 달리기 경험과 달리기를 통해 만든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책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권은주입니다.
0: 네, 권은주 감독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2살에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1997년 춘천 마라톤에서 42.195km를 2시간 26분 12초로 골인하면서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 벽을 돌파했고요. 세계 랭킹 7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21년간 깨지지 않은 신기록으로 남았는데요.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또 타인들을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영화 1947 보스턴의 현장 지도자를 역임하셨고요. 아마추어 러닝클럽 런 위드 주디를 운영하면서 러너들과 걷고 뛰고 멈추는 연습을 함께하면서 K러닝의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신의 러닝 경험을 담아서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을 출간했어요. 와, 요즘 대한민국 그야말로 러닝 열풍인데요. 마라톤 대회도 몇 분 만에 다 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보기에도 열풍 맞는 거죠?
1: 네, 열풍 맞고요. 오늘 네. 아침에 제가 어떤 브랜드에서 하는 아침 달리기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냥 프리하게 만나는 건이었는데 아침 네. 7시에 170명이 모였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와. 북촌을 한 5km 정도를 뛰었는데
0: 네.
1: 와, 그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 보고 와 진짜 러닝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참 러닝이 인기 많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선수로 달릴 때와 또 감독으로 함께 달릴 때 달리는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뛰고 계세요?
1: 사실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선수 때는 그 1초 그리고 1위 순위와 기록에 연연하면서 그 강박증으로 달렸다고 하면은
0: 네.
1: 지금은 그냥 오늘도 내가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달리면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달리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너도 나도 달리기에 이렇게 푹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달리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1: 저에게 매력은 그래도 선수로서 거의 20년 동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0: 네.
1: 다들 물어보세요. 선수 때 그렇게 지겹도록 달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달리는 게 지겹지 않냐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저는 달려야지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활력소가 되니까 그런데 아마 모든 러너들에게 본인만의 달리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네. 감독님은 언제부터 잘 뛰셨을까요? 어릴 때 학교 운동회 때부터 좀 주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네. 학교 운동회 때 학교가 사실 되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전교생이 123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인데
0: 네.
1: 그냥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군대를 나갔었고
0: 네.
1: 군대에 나가서 1위를 했고
0: 와.
1: 군 대표가 돼서 또 이제 도대회를 나가서
0: 네.
1: 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를 와. 갔고 전국대회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3위를 하면서
0: 네.
1: 그래도 달리기 소질이 있구나라고 저도 저보다는 주위의 분들이
0: 그렇죠.
1: 인정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와, 그러니까 그 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네요. 예, 타고 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꿈은 개그맨이었다고요? 그거 무슨 얘기죠?
1: 아니 이거는 네. 제가 중학교 때 아마 한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하도 저희가 졸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 이제 그 교과 선생님이 한번 나와서 본인들 꿈을 한번 얘기해 보지 않으려 했다가 제가 그냥 조금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그리고 남을 튀어보고 싶은 마음
1: 또 남을 또 웃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개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코너를 제가 흉내 내면서 저는 개그맨이 꿈입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주목받는 거에 익숙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1: 아, 내성적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물론 소질도 있었겠지만 아 나는 정말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1: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주위에서 이제 달리기 소질이 있으니까 한번 시켜봐도 된다라는 주위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부모님이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임춘혜 선배님의 아시안게임. 아,
0: 네. 그때 네. 난리였죠.
1: 그래서
0: 네.
1: 그 1위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환호하는 그 표정을 보고 아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구나.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0: 네. 뭐 달리기가 좋아서 시작했고 뭐 기록도 거기에 따라줬고 해서 이제 이미 학생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근데 일단 1등하고 나면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압박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전국 1, 2위를 하는 특별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교 구간 마라톤 이제 KBS에서 하는 네. 코롱 구간 마라톤에서 구간 우승을 하면서 그 기록이 조금 좋았었고 그렇게 하면서 고 정봉수 감독님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아 조금 잘 뛸 수 있는 제목감이다라고 네. 하셨고 저는 아마도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량이 막 특출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노력이 아마 압박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압박감이 오면 달리기 싫어지지 않나요?
1: 싫어지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달리는 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달리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더 빨리 달렸거나 더 많이 달리는 거를 보면은 그걸 조금 못 견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네. 아픈데도 참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과 강박에 살았었죠.
0: 와, 힘들면 더 뛰는 스타일이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육상 선수들 중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특히 훈련하는 게 참 고될 것 같아요. 42.195km를 풀코스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아, 훈련법이 좀 각자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훈련하셨나요?
1: 그러니까 마라톤은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해야지 돼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 훈련과 무슨 어떤 기술적인 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장거리 선수들은 심폐 지구력 훈련과 그리고 최대 심박수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대회 100일이 다가오면은 뭐 한 3시간 달리기 그리고 40km 달리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 한 달에 두 번 외에는 또 20km 달리고 뭐 30km 달리고 그렇게 장거리 달리는 거와 그다음에 인터벌 트레이닝 숨이 넘어갈 정도로의 강한 트레이닝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일 저녁에는 복근 운동 같은 근력 운동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달리고 네. 밥 먹고 잠시 잤다가 다시 또 달리고 네. 자기 전까지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42.195km를 달리는 내내 선수들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라톤 풀코스에서 마의 구간이라면 어딜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가 가장 힘들고 지치나요?
1: 저는 선수 때 생각을 해보면 40km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하루 코앞에 두고 있을 때네요.
1: 네. 예. 다들 이제 2km만 가면 피니시인데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감상으로 달려온 40km보다 남아있는 2km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때 그 오래전 선수 생활 때 느낌이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출발할 때는 되게 설레어요. 설레고 출발하고 한 5km 정도까지 갈 때는 아직 웜업이 안 된 상태이니까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후회를 해요.
0: 네.
1: 그러다가 한 25km까지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 내가 이런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달리고 있는 거지라고 하고 또 30km 지점에서는 또 약간의 힘든가 피로감이 오고 다리가 묵직해지고 내가 훈련을 그때 그동안 너무 못했구나. 훈련을 못한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하다가 네. 좀 지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아, 이렇게 그래도 무사히 피니쉬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렇군요. 시시각각 조금 바뀌는 편입니다.
0: 그 안에 정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네요.
1: 네.
0: 12살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마라토너 감독으로서 또 아마추어 러닝클럽 운영하시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에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에 담았어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저는 사실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금이라는 거는 누군 모든 사람이 한번 해볼까 할 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달릴 수 이렇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거는 달리고 났을 때 그 성취감도 있지만 저를 좋은 에너지 있게 에너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달리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지금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네. 걷기부터 하신다면은 달릴 수 있는 그런 지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요즘도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달린다고 하는데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루틴은 꼭 지키시나요?
1: 아니요. 이거 제가 책을 쓸 때가 네. 한 2년 전이었거든요. 아. 이제 그때는 새벽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 스케줄상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그래도 5시에는 일어나요.
0: 5시요? 그것도 빠른데요?
1: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러닝을 아. 아침부터 네. 러닝을 배우고 출근하시는 분 직장인들이
0: 뛰고 다들 일어나니까 네.
1: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시간을 또 투자하기 하고 있어가지고
0: 네.
1: 저도 덩달아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0: 크게
1: 있습니다.
0: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1: 네.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니까
0: 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0: 오늘 만나볼 책은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운주 감독의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책에는 달리기를 통해 성장하고 고통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새벽 달리기 습관으로 삶이 바뀐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독님도 새벽에 뛰지만 새벽 달리기와 밤 달리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1: 사실 이게 장단점이 뭐 체중 감량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뭐 취침에 도움되거나 이런 식으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결론은 본인이 달릴 수 있는 시간에 달려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 새벽 달리기밖에 못하는 분들이라면 새벽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아침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웜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저녁에 취침 전에 하는 거라면 너무 과격한 심박수 올린 훈련은 취침에 숙면에 조금은
0: 방해가 되나요?
1: 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고쳐주시면 이거는 본인의 스케줄상 본인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책에 그 아버지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준 아들 이야기가 있던데 뭐 함께하면서 관계가 좋아진 사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부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사실 우리 평균적인 우리 부자들의 관계는 무뚝뚝한 이제 서로의
0: 그렇죠. 그런 거의 없죠.
1: 네, 그런 관계이시죠. 근데 네. 지금 이 아버지가 2년 전에 풀코스를 완주를 하셨고 현재 68세 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30대인데 아버지가 마라톤을 은퇴를 하시고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아들에게 너가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하셨고 아들이 흔쾌히 제가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뛰었는데 이 두 분이 부자가 뛴 거 대회가 JTBC 마라톤이에요. 거기에 한 35km 지점이 네. 삼성병원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분들의 스토리를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아들이 본인도 이제 힘든데 아버지는 잘 달리고 있나 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가 조금 이제 힘들어 하셨고 근데 그 주위를 봤더니 너무 익숙한 주위의 풍경이길래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어렸을 때 림프 종양을 앓아서 병원 치료를 다녔던 병원이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파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죠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는 너가 아파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너와 이 길을 함께 달리고 있는 이 시간이 오다니 나에게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스토리를 듣고 너무 이제 뭉클했었는데 또 저희 클래스가 되게 인기가 좋아서 토요일 아침에 뭐 아버지가 너무 감독님 이 클래스는 제가 꼭 들어야 됩니다. 아침 클래스 들으러 오는 30분의 시간이 우리 네. 아들과 얘기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되면서 요즘에는 두 분이서 같이 계속 훈련을 다니시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나 친밀감 있게 너무 따뜻하게 아버지랑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고 네. 그리고 달리기가 주는 매력이 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0: 그렇군요. 달리기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과 주부의 이야기를 또 소개해 주셨어요.
1: 초등학교 아이는 그게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달리기를 이제 임용고시 보기 전에 체력을 조금 키울 겸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하시고 담임을 맡으면서 본인의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노출돼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뛸래요 이렇게 되면서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한두 명씩 뛰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들이 저는 중학교 가서도 뛸래요. 뛸 때 선생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바라보기에 그 학생들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월등하게 높아진 거를 현장에서 보셨대요.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부 이야기는 저랑 2015년도에 달리기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체중도 급격하게 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에너지들이 조금은 다운되면서 그런 에너지가 아이에게 조금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울감이 찾아온 거예요.
0: 네.
1: 그러다가 저에게 감독님 저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뛰러 갈게요 라고 하면서 뛰러 왔었고 뛰러 왔을 때는 풀코스까지 뛰었던 친구인데 운동장 한 바퀴 400m를 못 뛰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체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0: 그렇군요.
1: 본인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운동하러 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너무 좋고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들었을 때는 저는 해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새롭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배우고 있는 그런 거를 이 책에 썼습니다.
0: 그렇군요. 선수 때 훈련하다 보면 또 부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텐데 감독님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그것도 중요한 대회 앞두고?
1: 네. 제가 97년도에 한국 기록을 세우고 네.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너무 이거는 제가 한국 기록을 세웠을 때 그런 어떤 그 성취감보다 보스턴 마라톤 초청 받았을 때 그 뿌듯함과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게 있었는데 그때 훈련을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왔고 제 발이 230인데 274 사이즈의 슬리퍼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어가지고
0: 그렇군요.
1: 네 바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0: 아이고.
1: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고대하고 기대

0: 다시 제가 우승했었던 춘천 마라톤에서 2021년도에 우승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라톤 훈련을 되게 힘들게 했고 마라톤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마라톤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인식을 또 못할 때고 그게 대해서 늘 바뀌니까. 네. 근데 아 달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때 2001년 춘천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1: 아 그렇군요. 네. 부상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권은주 감독은 슬럼프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권은주 감독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되지 않던 일이 욕심을 버리고 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기어이 붙잡고야 말겠다고 악을 쓸 때는 손에 잡히지 않던 일이었었는데 욕심을 버리고야 내 것이 되었습니다. 슬럼프라는 구덩이 속에 있을 땐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렇게도 저를 괴롭게 하는 달리기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일이 너무 좋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장하는 자신에 집중합니다. 성장하려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끝에서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1: 네, 권 감독님도 선수 시절에는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 이런 타이틀 때문에 이런 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는 그 욕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셨다고요?
0: 네. 제가 한국 기록을 21년간 가지고 있을 때 마라톤 중계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이 늘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뷰 안에서도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밖으로는 한국 마라톤의 발전을 위해서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 기록이 깨지면 권은주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다가 2018년 기록이 깨지는 그 현장에서 응원하는 달리는 후배를 보면서 그 마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제가 너무 욕심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한때 내 기록을 그래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권은주가 있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욕심을 조금 내려놨었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이 같은 종목의 경우는 선수 사이의 경쟁을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마라톤은 특히 팀플레이가 아니라는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선수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더 잘 지내지 못한 것들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다고요?
0: 네. 제가 이 책에 썼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저랑 너무 이제 운동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정말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운동 파트너가 됐었던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후배였는데 그 당시에는 경쟁과 질투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은 그 당시에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1: 네.
0: 근데 운동이 끝나고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그때 서로 뭐 잘 지내지 못했던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옹졸했을까? 왜 그렇게 질투했었고 예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 네.
0: 좀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선수들이 경쟁자는 되지만 오히려 서로의 최고로 응원해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때 조금 철없던 시절이 지금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1: 아마 선수 시절에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생활하셨을 텐데 근데도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0: 아, 사실 포기하면 안 됐을

0: 거에 포기를 한 거라 제가 지금도 너무나 후회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 아 그때는 생각하기 너무나 싫고 어떻게 보면은 저 제 내 인생에 마라톤 인생 선수 생활에 최고의 5점으로 남지 않았나라고 하는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던 부산 아시안게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출발하기 전에도 감독님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 제가 40km 지점에 거의 구토와 뭐 거의 실신까지 할 정도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네.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스스로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지나고 나니까.
1: 그렇군요.
0: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는데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운동장으로 돌아오면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1: 그렇군요.
0: 조금이라도 참아볼 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순간 40km 지점에서 쓰러졌고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관련된 본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앰뷸런스 아니었습니다. 뜨겁고도 진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결승선은 통과했어야 했는데 걷더라도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 평생 씻지 못할 5점을 그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마무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레이스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얼마나 고된 훈련이 있었으면 그 중요한 경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해도 되는데요. 그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 권은주 감독님의 자기관리법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0: 그 마음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마음도 힘들었었고 몸도 힘들었었는데 이대로 사실 주저앉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게 못했던 걸 다시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나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자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권은주 감독님의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to Run.

0: 오늘은 1997년 춘천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2시간 26분 12초로 꼬리나면서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 벽을 돌파한 전 국가대표 선수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성격까지 바꿀 수 있다고요. 성격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달리기에 어떤 게 성격까지 바꿔주는 건가요?
1: 사실 성격 바꾸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라든가 자신 없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1km를 뛰어도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성취감으로 내가 오늘 하루 그 어렵게 1km를 달렸고 아니면 2km를 달렸고 그 나가기까지의 수많은 고민 끝에 나갔었고 이걸 이겨냈다면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찬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신감이 상대방에게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로 비춰져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적극적인 자세, 성격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성격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0: 네. 감독님도 원래는 좀 예민하고 소심하고 느린 편이었는데 달리기 덕분에 그것도 좀 바뀌었다고요?
1: 네. 사실 느릿은 아니고 성격이 좀 급하기는 해요. 급한데 오히려 기다린다라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조금 생겨난 것 같고,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면에도 먹는 거에도 그리고 내 몸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니까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예민함이 결코 나의 실력을 좋게 하지는 않더라, 실력을 향상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유해지자, 좀 더 그냥 이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러닝클럽에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 가르치시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유난히 기록에 연연하고 기록에 목숨 거는 분들 종종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1: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달리기 왜 시작하셨어요? 기록 뭐 10km에 뭐 몇 분은 뛰려고, 뭐 하프에 몇 분을 뛰려고 시작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그냥 달리기 좋으니까,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약간의 뭐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육상 종목에 이제 나 보니까 1초, 2초에 그게 조금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먼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걸 그냥 이 당장의 기록 1초, 2초 단축해서 그만두실 건가요? 라고 또 물어봐요. 저는 오래오래 달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즐겁게 오래오래 달렸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아까 부상 얘기 잠깐 했지만 달리기 또 무리해서 막 너무 빨리 잘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1: 제가 모든 걸 선수 시절에 경험했던 거를 지금 취미로 하시는 러너분들이 그대로 다 전철을 밟고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네,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쉬어도 그동안 운동했었던 그 누적된 당신의 러닝 기록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금 쉬어주라고 보내는 신호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쉬면 오히려 좋은 에너지, 오히려 더 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더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아프면 바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쉬어서 2, 3일, 일주일이면 나을 것을 참고 하다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됐던 케이스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약간 아프면은 조금 그냥 엄살이라고 주위에서 하더라도 과감하게 쉴 수 있는 용기, 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0: 네. 달리기 할 때 웃으면서 달리면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근거 있는 건가요?
1: 사실 달리기를 할 때 대부분 러너들은 저도 그렇고 인상 쓰면서 달려 힘드니까. 근데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웃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웃으면서 달리세요 하면 또 카메라를 들이댈 때 페이스가 올라가요.
0: 아.
1: 그것처럼 웃으면서 힘들 때 한 번 더 웃기. 그게 조금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웃으면서 달리면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수 션 님이 저는 행복해서 달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나 환하게 웃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도 또 웃게 되고,
0: 네.
1: 그리고 달리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록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할 때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요?
1: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내가 몇 개월 안에는 뭐 몇 분을 뛰겠다.
0: 네.
1: 이런 목표 설정. 딱 정해진 목표 설정이 아니라 제가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는 달리기라는 운동은 되게 성실한 운동이고 성실해야 되고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아파서 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만큼 했으니까 너무 동기부여를 잃어서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멈췄을 때는 이 실력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좋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재미도 느껴보면서 뛰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본인한테 이루기 힘든 그런 목표 설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그 과감한 용기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네. 가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요즘에 러닝 열풍 때문에 이제 선수 출신 러너들 워낙에 여기저기서

0: 모셔가려고 막 안달일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도 여기저기서 찾는 명 감독님이신데 은퇴하고 나서는 마음고생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1: 네. 사실 처음에 제가 30살 때 은퇴를 할 때는
0: 네.
1: 제 마음처럼 이 달리기가 되지 않을 때였어요. 부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새벽 4시에 위궤양으로 그냥 잠에서 깨가지고 온갖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는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좋아했던 거가 싫어지고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은퇴를 했다가 7개월, 8개월 뒤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선수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인천 하프 우승을 하고 또 다른 달리기의 매력, 즐거움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한국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늘 은퇴 시점에는 내가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라는 부담감,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배운 게 다들 이제 도둑질이라고 이 러닝을 배웠고 선수로 했으면 러닝 코치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곳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선뜻 제가 가겠다고 하더라도 또 반기는 곳도 없어서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되게 불투명했었어요.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모두 함께 달리게 됐네요.
1: 네, 모두 함께 달리게 됐고 그 당시 그 힘들 때도 제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1: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던 대회가 10년 전인 2016년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에서 열렸던 아식스 비트 더 선이라는 대회였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이게 태양을 이겨라라는 컨셉으로 그냥 아마추어들 각 나라 대륙의
0: 네.
1: 대표를 뽑아가지고 아시아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해가지고 여섯 팀이 꾸려져가지고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네, 이제 샤모니는 고지되고 너무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선수를 은퇴를 했어요.
0: 네.
1: 그러면 그냥 그 곳에 가서 그 경치와 주위의 모든 선수들과 함께 즐기면 되는데
0: 네.
1: 그 즐김을 못했던 거예요. 이 안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했었고
0: 그때도. 네,
1: 경쟁을 예. 하려고 했었고 내 마음처럼 뛰어지지 않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다음 주자로 뛰어야 될 것도 되게 불안정하게 준비를 했었던 게 있어서 그때도 이제 어떤 프로에서 그 다큐를 찍느라고 같이 오셨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내 마음처럼
0: 네.
1: 되지 않는다. 그때 인터뷰를 하셨던 기자분이 너무 의아해하셨던 표정이 저 기억에 남는데
0: 네.
1: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러닝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도 되잖아 권은주 그렇게 하면서 아 이제는 진짜 버려야 되겠다. 그 선수 때 그런 강박과 나를 밀어붙였던 그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즐기면서 즐겁게 나를 위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요즘에도 꾸준히 유명 해외 마라톤 대회 출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강박에서 많이 벗어나셨겠네요?
1: 네. 그래서 사실 달리는 거는 언제나 힘들어요. 풀코스라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한국 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42.195를 그때의 기록은 아니지만 완주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저 또한 완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30km라든가 35km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임하는데 대회를 임하면서의 그 마음들이 선수 때의 마음과는 조금은 다르고 부담감이 없어요.
0: 네.
1: 그리고 즐겁고 그 현장에서 응원하시는 분들과 한 목소리가 돼서 같이 즐기고 응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달리는 거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좀 더 많이 아는 시간인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일반인 중에서도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했다가 오히려 자신감을 더 잃는 경우도 있다고요.
1: 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저는 사실 선수들의 마인드로 너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들만의 목표이고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성취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됐고 단 거기서 안 된다고 아 달리기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는 극단적인 마음을 또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즐겁게 본인에게 그 즐거움과 또 다른 본인 인생에서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가 달리기라면 좀 더 즐겁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는 거고 실력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본인 목표 설정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0: 네, 42.15km를 달리는 동안 구간별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분들한테는 꿀팁이 될 것 같은 감독님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1: 구간별 사실 출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할 때는 모든 러너들이 얼굴이 되게 상기되어 있어요. 아, 되게
0: 기대감에
1: 또, 네 예. 기대감에 벅차 있으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쳐나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그냥 묵묵히 본인들의 이제 웜업 존이거든요. 웜업 구간이 한 5km에서 10km 구간이 되는데 그때는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하고 어떻게 레이스를 할 건지 또 본인의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0: 네.
1: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사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레이스를 할 건지에 본인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뛰어갈 거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10km에서 거의 25km 지점까지는 본인이 이제 그동안 훈련했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유난히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페이스 한번 내가 일을 낼 것 같아라고 하면서 페이스를 한번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되면은 후반부에 가서 거의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후회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0: 네.
1: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훈련했었던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본인의 컨디션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고 30km 지점에는 누군가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이제 찾아올 테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고 나와 같이 달리고 있는 주로의 모든 러너들이 힘들구나. 아, 같이 서로의 에너지가 돼서 달려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35km 지점이 됐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훈련했었던 걸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요. 아 그때 힘들 때 그 더위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했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 뛰는 거는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잖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0: 네.
1: 또 더 남아있는 지점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를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포기하고 갔을 때 옆에 동료들은 완주를 하고 너무나 기분 좋게 이랬다 저랬다의 서로의 코스담을 완주담을 얘기를 할 텐데 나는 그 옆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혼자 자책하고 있을 내 모습을 초라한 모습 조금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달리기와 사람 관계 공통점이 있다고 쓰셨어요. 인간관계도 인터벌 러닝과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1: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0: 그렇죠.
1: 이제 모르는 사이에서 또 편한 사이로 서로를 알아 보여줘야지 되고, 그리고 맞지 않은 사람하고도 맞춰가야지 되고, 그게 달리기 안에서도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차게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힘들더라도 싫더라도 이겨내고 나면은 되게 편안한 상태가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인터벌 훈련 안 하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오늘 힘들면 훈련 안 해도 돼요.
0: 네.
1: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되게 힘든 상황을 괜히 힘들게 저는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1: 본인이 힘들면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너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위로의 말은 해주고 싶어요.
0: 네. 네. 달리기 하면 혼자 하는 운동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1: 네. 저 또한 혼자 뛸 때에도 있고 혼자 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같이 달리면 더 많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경쾌한 리듬으로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라질 수 있다. 네. 이런 문구들도 있거든요.
0: 그래서 다 이렇게 함께 뛰고 있는 거군요.
1: 네. 네.
0: 권은주 감독은 할머니가 돼서도 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 감독님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1: 저의 꿈 중 하나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달리는 것입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이처럼 좋은 운동을 할머니가 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나는 풀코스를 뛸 수 있어 하며 고집을 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과 여건에 맞게 달리고 싶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달리는 사람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가르침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자기와의 싸움만 지속했다면 이렇게 즐겁게 오래도록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7년 여자 마라톤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 20년 뒤인 2007년 20주년을 맞아 20명의 러너들과 함께 춘천 마라톤을 다시 달리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시간을 30주년 때도 가지고 싶다고 인터뷰할 때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꼭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축하받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리며 함께 호흡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수 권은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러너 권은주가 있습니다.
0: 2027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춘천마라톤에서 권은주 감독님 30주년 행사 러닝 이벤트가 열리는 게 확정이 된 거죠.
1: 아직 확정이 못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요즘에 마라톤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저 또한. 그래서
0: 그렇군요.
1: 제가 어떤.
0: 경쟁을 뚫고 신청해야 되네요.
1: 뚫고 하든지 아니면은 네. 제가 그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러닝 클래스를 한번 열어서 아~ 재능 기부를 하면서 티켓을 확보하는 거를
0: 네.
1: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아~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0: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은데 와 그날 위해서 이제 또 매일 새벽에 계속 뛰셔야 되겠네요.
1: 네. 그날을 위해서 매일 새벽 뛰지만 사실 그날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냥 제가 달리고 있는 그 한 시간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달리고 있고 그 30주년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일 거란 말씀이신데 뭐 많은 분들이 달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달리기의 즐거움을 모르고 아, 왜 저렇게들 뛰지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1: 저도 사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뛰시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현장에 함께하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의 러닝 스토리는 너무 아름답고 그분들이 러닝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 러닝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은주 감독의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끝곡 Chariot of Fire 반젤리스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질환이나 암 예방을 위한 검사법이 있죠. 대장 내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내시경이 암 예방을 위한 방법인데요. 내시경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용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중 선종인 경우에는 암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볼 때는 여러 종류의 용종들이 모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선종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장 선종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트로이 가브리엘라의 에브리데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이야기.
1: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용종을 제거했다는 말을 들어도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요. 다시 또 용종이 생길 수 있는지, 혹시 용종이 있는 걸 모르고 지내면서 그냥 두면 암으로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이원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용종이 있으면 떼어낼 건지 여부를 확인을 하잖아요. 대부분은 용종을 제거하죠?
2: 아, 네, 맞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 발견되는 용종은 육안으로는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용종인지 100%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1: 네.
2: 따라서 대장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용종을 제거한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용종이 또 생길 수 있는지, 있던 자리에 또 생기는 건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떨까요?
2: 용종은 제거한 자리에서 불완전 절제로 인해 재발할 수도 있고,
1: 네,
2: 대장의 전혀 다른 부위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2: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그리고 이전에 용종이 있었던 분일수록 대장 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1: 네. 용종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지 않나요?
2: 네, 대장 점막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혹처럼 돌출된 걸 다 총칭해서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크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 그리고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네. 종양성 용종과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건 이제 선종인 거죠. 이 선종이 종양성 용종인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종양성 용종의 대표적인 게 이제 선종인데요. 전체 대장 용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 선종이 대장암의 약간 씨앗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발견하면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1: 네.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선종이 암의 전 단계로도 불리는 건 그런 이유에서인 건가요?
2: 아, 네, 맞습니다. 이런 선종성 용종, 그러니까 선종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축적이 돼서 악성 종양, 즉 대장암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의 전 단계라고 부르죠.
1: 네. 그럼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속도가 빠르진 않죠? 어느 정도인 건가요?
2: 개인차가 있지만 다행히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장 점막에서 선종을 거쳐서 대장암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 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포의 변화가 쌓이면서 암으로 되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점막 세포에 이런 비정상적인 변화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쌓이면서 서서히 암세포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 네. 대장 내시경에서 일단 용종은 모두 제거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은 모양이라든지 뭐 증식성이나 염증성과 같은 다른 용종들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른가요?
2: 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2: 이제 내시경 전문이라면은 이제 용종 표면의 모양이라든지 뭐 형태, 뭐 표면의 혈관 패턴 이런 것들을 보고 선종인지 단순히 염증성, 증식성 용종인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선종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얻어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럼 제거한 모든 용종을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확진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거한 모든 용종은 다 병리과에서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거쳐서 판독이 나오게 됩니다.
1: 뭐 용종 표면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선종인지 여부는 바로 알 수 있는 건가요?
2: 이게 직접적으로 현미경으로 그 검사를 하는 거여서 정확한 네. 최종적인 결론은 조직 검사한 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 이내로는 네. 나오게 됩니다.
1: 네. 선종이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2: 아, 네. 선종이면은 네. 이제 그 표면의 구조가 변화가 된 거를 병리과에서 파악을 하고
1: 네.
2: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선종의 표면이 튜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한 용종이 선종이었다면 제거했으니까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2: 네. 일반적인 선종이라면은 내시경을 통해 완전 절제가 된 것으로 치료는 끝납니다. 대장암으로 변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제거한 거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1: 네. 선종이 확인되면 추가 수술이 진행되기도 하나요? 뭐 그냥 선종을 절제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가 암 조직이 남아있다거나 전이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2: 우선은 선종을 완전 절제했다면은 그런 일은 없지만
1: 네.
2: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절제만 하고 결과를 확인하러 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1: 네.
2: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떼어난 용종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선종이지만 세포
1: 네.
2: 일부가 이제 암으로 변해 있는 그런 조기 대장암이 확인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영상 검사도 해봐야 될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암 조직이 뿌리가 남아있다든지
1: 네.
2: 아니면 다른 데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도 더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런 선종 절제 후에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2: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순 선종일 때는 완전 절제로 거기서 끝인데
1: 네.
2: 이제 일부에서 대장암 소견이 나왔을 때에는 이 깊이에 따라서

0: 내시경 절제만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할지는 몇 가지 검사를 더 하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1: 네. 그럼 암세포가 점막 아래쪽까지 침범했거나 뭐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경우도 비교적 많을까요?
0: 내시경으로 떼낸 용종 중에서 뭐 조기 대장암 그리고 말씀하신 림프절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직 검사에서 암세포가 점막 아래층으로 이제 파고들었다든지
1: 네.
0: 혈관이나 림프관을 미세하게 침범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1: 네.
0: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전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해서
1: 네.
0: 네, 시술 후에도 영상 검사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용종 절제술 말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는 고난이도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과적인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대장암 진단 과정을 보면요. 일단 대장 내시경으로 조직을 떼내서 현미경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네. 최종적인 확진은 내시경을 통해 의심되는 조직을 떼고
1: 네.
0: 현미경으로 그런 전체 조직에서 암세포의 존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네. 영상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암의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검사를 하나요?
0: 네, 조직 검사에서 이제 대장암이 확진이 된다면
1: 네.
0: 병기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부로는 얼마나 침범했고 또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복부 그리고 흉부 CT를 촬영을 하고 위치가 이제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에는 이제 골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1: 네, 그럼 대장암 병기는 어떤 기준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0: 대장암의 병기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네.
0: 첫 번째로는 암 종양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이 침투를 했는가.
1: 네.
0: 둘째는 주변 림프절로 얼마나 퍼졌는지.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격 장기, 그러니까 대장 제외하고 멀리 있는 장기.
1: 네.
0: 대장암에선 대표적으로 간이나 폐 같은 데가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런 데로 퍼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을 해서 1기부터 4기까지 병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1: 네. 뭐 대장벽 침범 여부라든지 또 림프절 침범 여부 더불어서 전이 여부가 또 중요하군요.
0: 네. 전이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이제 대장벽 내에만 국한된 경우와 주변 림프절로만 국한된 경우에는
1: 네.
0: 대부분 외과적인 수술로 완치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수술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료 방침이 완전히
1: 네.
0: 달라지게 됩니다.
1: 네. 그럼 대장암의 경우는 어디로의 전이가 특히 많은 건가요?
0: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간으로 전이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로 전이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게 뭐 효과나 예후로 볼 때 아주 중요하겠네요.
0: 아,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대장암만 국한된 이 이른 단계에 발견을 하면 수술 후의 완치율이 다른 암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근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4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
1: 네.
0: 생존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는 게 예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수술 가능 여부는 병기도 중요한 건가요?
0: 네. 병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1: 네.
0: 1, 2, 3기는 대부분 다 수술을 할 수 있는데
1: 네.
0: 4기에서는 이제 전이가 있다고 봤을 때 전이의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네. 당연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재발이라든지 뭐 생존율에서도 높은 결과를 보일 텐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대장 내시경 검사인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도 하지만 결국 대장암에 씨앗인 종양성 용종들을 미리 발견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1: 네.
0: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하고 예방적인 목적의 검사입니다. 국가에서

0: 된 식습관이라든지 뭐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 이런 생활 패턴의 변화와 예전보다 이제 아무래도 육류나 이런 섭취가 더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30, 40대의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네. 그렇다면 자신의 식습관이라든지 가족력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장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특히 직계 가족 중에서 대장암 환자가 있는 가족력이 있는 분이시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거나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군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평소랑 다르게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변이 나오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나 좀 더 빨리 하는 게 좋을까요?
0: 사실 아직까지 이제 몇 세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보통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거의 한 40 정도부터 한 번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또 용종을 떼어낸 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해보는 게 좋을까요?
0: 그 용종을 떼어낸 것도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개수가 10개 이상이었다든지 아니면은 크기가 1cm가 넘어가는 용종이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은 용종을 떼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도 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도에 따라서 간격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가장 짧게는 1년 뒤에 보자고 추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작은 용종을 3-4개 정도 떼셨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내시경으로 용종을 떼어냈을 때도 뭐 선종인지 선종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이제 검사만 하고 확인하러 오시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추적하는 주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얼마나 됐는지 개수는 몇 개였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이제 환자분의 다음번 대장 내시경 검사를 언제쯤 받으면 좋을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보통 대장 내시경은 이제 50세부터 권고화된다고 하셨는데 대장 내시경의 주기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내시경과 비교할 때 검진 주기가 좀 길지 않나요?
0: 네, 위내시경은 보통 40세가 넘어가면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내시경 자체를 검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용종이 전혀 없고 정상 소견이었다면은 5년 주기를 현재 이제 학회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이 아무래도 준비하기가 힘들고 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번 받아보신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요소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 조금씩 다른 주기를 가지게 될 텐데 아무래도 위보다는 조금 더 길게 주기를 가져가는 편입니다.
1: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분도 제 주변에 있던데요. 가족력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0: 네, 사실 6개월에 한 번은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6개월을 뒤에 추적을 하기를 권고하는 경우는 만약에 크기가 큰 용종, 그러니까 1cm가 넘어가는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그 용종이 완전 절제가 아니라 불완전 절제가 됐을 때 6개월 정도를 추천을 하지 만약에 별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면 단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 짧은 주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 용종의 경우에도 유난히 용종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0: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요. 매번 할 때마다 여러 개씩 이렇게 떼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까지 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게 생긴다고

0: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흡연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관련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 네, 용종 개수가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 제거한 경우가 있으세요?
0: 가장 많이 제거를 했을 때는 거의 30개 가까이 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시군요. 이렇게 용종 개수가 좀 많으시거나 자주 생기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0: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대장암은 초기에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체중 감소라든지 혈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면 이미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뭐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꾸준히 잘 받는 게 대장암을 가장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 선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이원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두통이 있다는 말 흔히 합니다. 그런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에 대한 오해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편두통이 흔한가요? 제 주변에서도 스스로 편두통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떨까요?
1: 그 두통이라는 증상은 인구의 90% 이상에서는 한 번 정도는 살면서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문제는 두통이 있을 때 이게 증상이나 원인으로 세분화해봐야 되는데
0: 네.
1: 뇌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생기는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는 것에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있는 거고요.
0: 네.
1: 이 1차성, 원발성 두통에서 가장 흔한 거는 사실 긴장성 두통입니다.
0: 네.
1: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평생 유병률이 한 30%에서 80%까지 보고가 되고요.
0: 네.
1: 실제 편두통은 국내 유병률만 보면 한 6%에서 한 11.5% 정도로 되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 더 많기는 합니다.
0: 네. 그런데 편두통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한쪽 머리가 아픈 걸 편두통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 뭐 편두통이란 그 뜻을 보면
0: 예.
1: 두통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맞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0: 예.
1: 문제는 편두통이라고 해도 40%에서는 양쪽으로 아프거든요. 앞서서 이제 가장 흔한 긴장성 두통도
0: 네.
1: 오히려 이제 한쪽만 아픈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아프다고 해서 이게 편두통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0: 네.
1: 또한 이제 원발성 두통이 아니라 뭐 뇌종양이나 뇌염, 뭐 뇌출혈 같은 2차성 두통도 한쪽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무조건 편두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0: 네. 뭐 한쪽이든 양쪽이든 다 아플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증상에 대해서는 딱따구리가 콕콕 찢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까?
1: 이 편두통의 통증 양상이 좀 특징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0: 네.
1: 마치 심장이 이제 뛸 때 뛰는 것처럼 이제 욱신욱신거리고 지끈지끈거리는 이 박동성 통증이 특징입니다.
0: 네.
1: 그렇다 보니까 마치 딱따구리가 쪼는 것 같이 생기는 통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머리가 둔하고 조이고 묵직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요.
0: 네. 꼭 한쪽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편두통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1: 예, 앞서 한쪽만 통증이 있을 때
0: 네.
1: 모두 편두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0: 네.
1: 실제로 우리가 이런 욱신거리는 양상의 통증이 한쪽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편두통을 의심하는 건 맞습니다. 실제로 편두통의 60%는 한쪽 편으로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0: 네.
1: 편두통의 영어 이름도 이제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 어원을 따져보면 머리의 반쪽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0: 네.
1: 사실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혹여라도 다른 통증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원인도 궁금합니다. 왜 생기나요?
1: 앞서 이제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이 명확한 원인이 없는 원발성 두통의 범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1: 편두통도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혈관 가설이라고 해서 뇌 혈류가 증가하면서
0: 네.
1: 혈관이 확장되고 그게 뇌 신경섬유

0: 신경세포뇌를 압박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는 설명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경성 염증 가설이라고 신경 말단에서 혈관에 작용하는 펩타이드가 유리되고 그게 이제 혈관 확장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두통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뇌가 좀 과민해지면서 두통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편두통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0: 뇌 과민 반응은 일단 맞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뇌 신경이나 혈관 모두 여러 가지 악화 원인에 의해서 너무 쉽게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나타나고 통증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민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을 어떻게 찾아내고 조절할 것인지가 관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식 중에서는 뭐 와인이나 맥주, 아니면 카페인 과다 섭취, 뭐 치즈가 포함된 성분이라든지 햄, 베이컨 같은 이런 것들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약물이나 스트레스, 뭐 심리적인 요인, 불규칙한 식사, 금식, 과식, 수면 관련돼서는 잠을 너무 못 자도 그렇고 너무 많이 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악화 요인으로 생각하고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뇌 신경이나 혈관의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들을 찾으면 참 다양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비만도 편두통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일까요? 체중을 줄였더니 증상이 사라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0: 예,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도가 30 이상의 이제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체중을 가진 분들보다 편두통이 27% 정도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할 위험성도 5배 이상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왜 비만이 편두통을 유발하는지 직접적인 근거는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체중을 감량하면 한 달에 발생하는 편두통 횟수도 줄어들고 통증의 강도도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편두통을 자주 앓는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혹시 가족력도 있을까요?
0: 편두통이 가족력이 좀 많이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 그렇군요.
0: 실제 환자의 50% 이상에서는 가족력이 있다. 특히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자녀는 40% 이상. 두 분 다 이제 편두통을 앓고 계시면 90%까지 편두통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시면 자녀에게 편두통이 생길 위험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환경이나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전적인 특성이 있어도 환경적인 걸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환경적인 요인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환경인 주로 이제 날씨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직 왜 그런지 정확하게 근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급격한 날씨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긴 합니다. 특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지는 이런 온도 변화 때문에 혈관이 반응을 하거든요. 축하거나 확장되거나 이럴 때 편두통 발작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덥고 습한 환경에서 탈수가 되면 또 편두통이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 여성들은 생리 기간에 특히 편두통을 느낀다는 말도 하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0: 뭐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 편두통 발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여성분들 월경기 때 편두통이 심하고 오래 지속된다. 임신하게 되면 편두통 환자의 80%에서는 두통이 절반 이상 좋아지거나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남성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편두통이 잘 생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참 두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앞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편두통을 일반적인 두통과 구분해서 설명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는 걸까요?
0: 이 두통의 여러 가지 진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효과적인 약물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야 하는 유발 원인이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편두통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악화 요인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치료의 약물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소염 진통제 이걸로 증상이 있을 때마다 사용하면서 조절해볼 수 있긴 하지만 소염 진통제로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예방 목적의 치료를 시도하거나 편두통에 특화된 트립탄이라는 약을 써볼 수 있다라는 점이 일반적인 두통과 즉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편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이제 환경적인 요인과 여러 배경들에 대해 쭉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그럼 어떤 특정 상황에서 두통이 생긴다면 자신이 어떤 경우에 두통을 느끼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0: 맞습니다. 보통 이제 두통 일기라고
1: 네.
0: 내가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적어서 어떤 원인이 나에게는 유발 원인이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일기도 있는데요.
1: 네.
0: 보통 이제 스트레스나 불면 카페인 과다 섭취 내지는 잠을 너무 많이 자고 나면 두통이 생기는 그런 특정 상황이 반복이 된다. 아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니까 최대한 피해보자라고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편두통의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 음식도 편두통과 관련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다양한 음식 중에 어떤 게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내가 어떤 음식을 드셨을 때 편두통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네. 그 음식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편두통을 느끼는 주기도 개인차가 큰가요?
0: 그게 아무래도 가장 괴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0: 대부분은 아주 가끔 한 번씩 편두통 생길 수는 있죠. 문제는 한 달에도 여러 번 증상이 나타나고 약을 복용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문제일 수 있는데요.
1: 네.
0: 한 달에 4회 이상 편두통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한 번쯤은 신경과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1: 네. 그럼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머리가 좀 욱신욱신거린다. 지끈지끈거린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편두통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면서요?
0: 맞습니다. 이제 뭐 편두통의 특징이 일단 앞서 말씀하신 뭐 욱신거리고 지끈거리고 콕콕 쑤시고 뭐 이런 이제 두통 증상만 나타난다고 아실 수 있는데 동반 증상도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인 것이 구역감 내지는 소화 불량이거든요.
1: 네.
0: 보통은 이제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좀 예민해지거나 입맛이 좀 떨어지거나
1: 네.
0: 눈이 좀 번쩍번쩍거리면서 아 눈이 부시다 이런 증상이 전조 증상. 두통 전에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0: 이런 전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아 이제 두통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편두통 자주 앓으시는 분들은 네.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압니다. 아, 이제 곧 오겠구나.
1: 아,
0: 그때 바로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0: 네.
1: 뭐 스트레스, 불면, 카페인 과다 섭취, 여러 가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그러면 생활 습관 조절에 따라서 이렇게 편두통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면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0: 이 편두통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좀 증상 조절을 해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은 이제 두통이 심할 때는 조금 한숨 자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고서 쉬면 더 빨리 좋아지기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거 외부 자극, 그러니까 눈이 부신다든지 이런 환경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을 좀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제 냉찜질 같은 것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편두통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 많아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고생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0: 편두통이 이제 자주 안 생기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소염진통제 쓰면서 조절이 가능한 분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는데
1: 네.
0: 그냥 일반 진통제를 썼는데도 편두통이 너무 조절이 안 된다. 너무 자주 생긴다. 이런 분들은 실제 일상생활이 너무 어렵거든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고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게 또 언제 통증이 생길지 불안하거든요.
1: 그렇죠.
0: 일상생활에 지장이 너무 크니까 일이나 학업에 영향이 있고 사실 그거에 동반돼서 우울감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게 말씀하시죠. 너무 아프다. 네,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언제 아플지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래서 일단은 생활습관이나 악화 요인을 피해도 최대한 피했는데도 아프고 약도 먹어서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1: 그러면 편두통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좀 심할 때인가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던데요.
0: 편두통이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약이 필요 없는데 편두통이 이제 중등도 이상의 통증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요. 통증이 나타나기 전부터 초기에 복용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0: 있습니다. 이 아까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두통 전에 아 이제 두통이 올 것 같아라고 알게 되면 그때 바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지 통증이 금방 가라앉지 아 이게 좀 참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약을 좀 늦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더 아프고 오래 아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계속 참다 보면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지면서 편두통 자주 생기고 오래 지속되는 만성 편두통으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래도 편두통에 효과가 좋은 약들이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염진통제 아주 약한 경우에는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의 타이레놀 계통의 약을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트립탄이라는 편두통에 특성화된 약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 주사제 예방약제들도 잘 나와 있어가지고 먹는 약으로 예방약제를 쓰거나 아니면 주사로 예방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관리는 가능합니다.
1: 네. 근데 편두통이 자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좀 오랜 기간 드셔도 괜찮은 건가요?
0: 사실 오랜 기간을 드시면 안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편두통이 너무 자주 와서 소염 진통제나 아니면 트립탄 계열의 약을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이게 너무 민감해져서 나중에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자주 생기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진통제를 쓰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약제를 써서 편두통이 자주 재발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너무 마음대로 이제 진통제 쓰시다가 증상 조절도 안 되고 오래가고 고생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일상에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예민해지는 부분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편두통은 이제 유발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소 편두통을 잘 유발하는 음식, 뭐 생활 습관 이런 거 꼼꼼히 기록해 보시고 피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나 피로 관리를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증상이 생길 것 같다 하실 때는 조용하고 약간 어두운 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또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는 긴장을 좀 풀어주는 근육 이완요법, 뭐 명상이라든지 심호흡을 해주는 것도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편두통도 만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0: 이게 뭐 급성 편두통보다는 오히려 만성 편두통이 잘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0: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되는데 한 달에 이제 15일 이상, 그중에서 8일 이상이 편두통 양상이다. 그럼 이제 만성 편두통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진통제 남용이 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성 편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게 약물의 오남용이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피하려고 진통제를 좀 과다하게 지나치게 복용을 하다 보면 그 만성 편두통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 이제 또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만성화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도 만성 편두통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무 편두통이 자주 오거나 한 번 왔을 때 증상이 심한 분들도 만성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편두통이 자주 생기고 너무 심하다 그렇다고 하면 신경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왜 이 편두통이 생기는지 이 유발 원인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를 적당하게 해야 그야 만성 편두통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편두통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데 편두통일 때 머리끈을 꽉 묶어두는 건 어떨까요?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눌리지 않을까요?
0: 그것도 적당히 하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편두통이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여주는 것도 혈관을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앞서 이제 냉찜제 같은 경우에도 차갑게 해주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통을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게 조이게 되면 이제 너무 세게 조이는 거에 반발로 또 혈관 확장이 생기면서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어서요. 너무 세게 조이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1: 그럼 머리 지압은 도움이 되는 거죠?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0: 지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압력을 통해서 그 주변 근육을 좀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 혈관이나 신경에 의해서 생기는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일 때 마사지가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긴장 완화의 측면에서 보면 마사지를 해줄 때 편두통도 어느 정도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때문에. 네.
1: 자, 그럼 편두통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랄까요? 뭐 증상도 다양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0: 아무래도 진통제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자주 재발되는 두통인 경우라고 하면 이게 원발성 두통이 아니라 뇌 자체에 문제가 생긴 두통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일반적인 편두통, 수명세 편두통을 자주 앓고 있긴 한데 갑자기 극심하게 통증이 심해진다.
1: 네.
0: 이런 경우에도 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40대나 50대 이상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통증이 생기고
1: 네.
0: 의식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팔, 다리에 좀 마비 증상이 생긴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출혈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검사가 필요하고요. 두통과 함께 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뇌 안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언급했던 대로 두통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은 편두통보다는 긴장성 두통이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두통이 좀 자주 나타나면 꼭 신경과에 가셔서 확인과 검사 처방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입니다.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미술의 흐름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공간인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10만 점 이상 소장하고 있는 예술의 실험실이라고 불립니다. 지난주에 퐁피두 센터의 서울 개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오늘 미술 이야기에서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의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전시의 설과 이정환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클래식 이야기,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제이슨 브라즈의 Living in the Moment.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미술이야기 오늘은 퐁피드센터 서울개관과 함께 전시되는 작품들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전시회 설가 이정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이제 본격적인 입체주의 미술을 시작해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입체주의 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유럽 미술이 어땠는지 분위기를 좀 짚어봤죠?
2: 그렇습니다. 입체주의 혹은 입체파 혹은 영어로는 큐비즘이라고 하는 이 미술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유럽 미술의 전통을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충격적인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2: 지난 시간에는 입체파가 전복하고자 했던 과거의 미술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그런 예전의 미술들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유럽 미술은 소위 배운 사람들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 미술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카데미즘 미술이라고 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즘 미술은 프랑스 왕립미술아카데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힘을 잃어갔고요. 여기에 대항한 마네와 모네와 같은 이들에 의해 결국 미술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특히 1874년에 등장한 클로드 모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상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반아카데미즘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그리기 스킬이나 배운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화나 역사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서 마주하는 인상과 순간을 쓱쓱 그린 듯한 이 인상주의 그림은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그 후대 미술에도 영향을 줍니다.
1: 입체주의 형성과 관련해서 인상주의 작가 가운데 폴 세잔을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2: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폴 세잔이 1870년대에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바로 서쪽에 위치한 레스타크라는 마을에 머무르면서 남긴 풍경화들이 입체주의 작가들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줍니다.
1: 네.
2: 그래서 인터넷에 폴 세잔 레스타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레스타크 어쩌구저쩌구 라는 식의 제목을 가진 풍경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류의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와 정말 그 인상주의 특유의 느낌이 아름답구나 이제 싶지만 네. 그런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시잖아요.
1: 네.
2: 그럼 폴 세잔이 풍경이니까 나무나 뭐 식물 혹은 건물 이런 네. 것들을 그리는데 기하학적인 색면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진짜 집 확대해 보니까 네. 피카소가 보이네요.
2: 그렇습니다.
1: 신기하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입체주의의 핵심 아이디어가 되는 분할된 생면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2: 그래서 실제로

0: 지금 방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처럼 입체주의의 창시자인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도 이 세잔의 작업들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1: 네. 앞에서 입체주의 미술이 전통을 전복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선보였던 작품에 영감을 받은 거라면 뭐 알고 보면 그렇게 개혁적인 미술은 아닌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 당연히 들게 되는 거기도 같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입체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평가받는 파블로 피카소의 1907년작 아비뇽의 처녀들을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인터넷에 피카소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까 포에 세잔의 이 풍경화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훨씬 과감하게 기하학적인 색면들을 사용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잔은 일종의 붓질을 통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인 색면을 만들어냈다면 피카소는 정말 거대한 색면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기하학적으로.
1: 그렇죠. 그거를 뭔가 아까 집 같은 형상을 굉장히 이렇게 땡겨보는 것처럼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확대시킨 느낌?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러니까 세잔의 그런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해서 거기를 막 강조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 출신인 피카소가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작업실에서 완성한 이 작품에는 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런 다섯 명의 여인상이 관찰됩니다.
1: 네.
0: 그래서 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신체를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여기저기에 재조립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피카소는 왜 이런 식으로 그럼 그림을 그렸냐 한다면 그들의 선배 폴 세잔과 같은 인상주의자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눈앞의 순간이나 인상과 같은 보는 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래서 피카소는 어떻게 그 적극성을 표현하려고 했냐면 하나의 대상을 인상주의자 선배님들은 내 시선을 앉아있든 서있든 그 순간의 시선을 이렇게 보려고 했다면 피카소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볼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잖아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 다양한 시점을 보는 경험을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담으려고 한 겁니다.
1: 약간 3D 프린터의 탄생?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치 막 뒤죽박죽해 보이고 여기저기 입체적인 느낌들을 그림에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아비뇽의 처녀들과 같은 그런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하고 또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의 소장품으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근데 피카소가 이 그림을 완성하고 같은 해, 그러니까 1907년 여름에 그림을 한 점을 더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입체주의를 조명하는 퐁피드 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참고로 지금부터 소개하는 모든 작품들은 이 퐁피드 센터 한화의 개관전에 실제로 전시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럼 이 피카소의 1907년작 여인의 흉상을 좀 이제 볼 텐데
1: 네.
0: 청취자분들께서도 인터넷에 피카소 1907 여인의 흉상 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 미술관 개관 관련 기사 이렇게 많이 뜨면서 이 이미지를 많이 다룹니다. 한번 네.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1: 정말 그 아비뇽의 처녀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옷을 입히고
0: 네.
1: 얼굴을 확대한 듯한
0: 네.
1: 그 모습이네요. 정말
0: 그렇습니다.
1: 그 길쭉한 얼굴에 코도 진짜 붙인 것 같고
0: 네.
1: 예.
0: 그래서
1: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은데요?
0: 저도 어떻게 네. 보면 아비뇽의 처녀들은 사실 그 주제의 특성이기도 하고 사실 그 일종의 매음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린 것이기도 하고 해서
1: 네.
0: 좀 약간 스산한 분위기를 좀 풍기기도 하거든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게 있는데
1: 네.
0: 그래서 저도 그 작업을 실제로 봤을 땐 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 같은 해에 그린 여인의 흉상은 말씀처럼 이렇게 옷도 입혀놓고 그리고 색채도 아비뇽의 처녀들보다는 좀 부드럽게 사용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얼굴을 보면은 약간 색조화장을 해준 것처럼
1: 그렇네요. 볼터치 진하게 했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장식적인 느낌도 있어서 좀 더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1: 네.
0: 근데 또 사실 이 그림도 기묘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코를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은 왜 이렇게 길쭉하고 뭔가 왜곡이 됐는지 뭔가 가면을 쓴 건 아닌지 뭐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피카소가 왜 이런 그림을 내놨냐면 이 당시 아프리카 가면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영향이 보인다고 하겠고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눈은 정면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귀하고 코는 옆모습처럼 표현을 해서 이렇게 여러 시점에서 이렇게 대상을 관찰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입체주의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피카소의 작업들을 보게 된 조르주 브라크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역시 미술사의 전설인데 이 브라크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나도 이 피카소처럼 대상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듯한 다시점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까 하면서 풍경화나 인물화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907년 작품 대형 누드입니다. 참고로 조르주 브라크가 그 입체주의 스타일로 그린 인물화는 손에 꼽거든요. 그래서 매우 귀한 작품인데요.
1: 네.
0: 그래서 보시면 그림 가운데 조각난 도형을 이어붙인 듯한 그런 여인상이 있고 근데 또 그 주변을 둘러싼 공간도 보시면 서로 다른 커다란 생면으로 구획을 해놓아서 그래서 원근감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해서 그런 입체주의의 특성이 이제 잘 표현된다 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피카소하고 브라크는 초기 입체주의 작업을 1907년 같은 해에 선보이기 시작했고 또 훗날 서로 함께 지내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브라크의 작업을 본 루이 보셀이라는 평론가가 괴상한 큐빅 같다라고 평을 한 데에서 큐비즘 그러니까 입체주의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1: 항상 욕하면 그게 용어가 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주의도 마찬가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또 참고로 이 루이 보셀이라는 평론가가 마티스 작품에다가 야수 같다는 이야기를 해갖고 이 야수파라는 말을 탄생시킨 그런 장본이기도 합니다.
1: 네. 이제 이렇게 피카소와 브라크에 의해서 입체주의라고 불리게 된 작품들이 세상에 탄생을 했는데 이 입체주의 작업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가세하기 시작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트 딜러인 다니엘 헨리 칸바일러가 있습니다. 이 독일 출신의 미술상인 그는 피카소와 브라크의 이 혁신적인 미술을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고 자신의 갤러리에서 꾸준히 전시회를 가지는데요. 그런데
1: 네.
0: 그 외에도 20세기 초에 프랑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그러니까 일종의 전위주의적인 그런 집단들이 입체주의 작업에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단들을 그린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리 로랑생의 1909년 작품 아폴리네르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중앙을 보면 이렇게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얼굴이 하얀 분이 있는데
1: 네.
0: 이 인물이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인 아폴리네르, 기욤 아폴리네르이고요. 그리고 요 그의 요 왼편을 보시면 입체파 작가들의 아주 커다란 후원자였던
1: 네.
0: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미국인 컬렉터가 있고
1: 네.
0: 그 옆에는 피카소의 연인이었던 페르낭 올리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에는 화가 본인도 그려져 있는데 여기 오른쪽 아래에 예쁜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네. 앉아 있는 게 바로 자신입니다.
1: 제일 예쁘게 그렸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네. 이제 이 그녀의 특유의 어떤 예쁜 어떤 모습을 더 잘 포착을 해서 부드러운 선이나 몽환적인 분위기로 이제 잘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입체파 특유의 그런 분절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배경 같은 걸 보시면 네, 도형으로 다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1: 그렇네요.
0: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입체주의 작품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 근데 이 마리 로랑생이라는 작가가 이제 아주 개성 있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좀 이제 있는 작가인데,
1: 네.
0: 그래서 그녀의 대형 회고전이 삼성동에 위치한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저
1: 아.
0: 다녀왔는데 작품이 좋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계해서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100여 년 전에 그런 파리 전위주의 작가들의 막 그런 아주 멋있는 예술혼들을 마음껏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1: 네. 뭐 시인이나 컬렉터 또 다른 작가들과 함께 여러 교류를 하게 되면서 피카소나 브라크 예술 세계가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졌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체주의를 그래서 점점 더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점을 그리는데 옛날에는 뭐 한 10개 정도의 시점을 그렸다면 이제 시점을 한 50개로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면을 더더욱 잘게 표현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어지러운 듯한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1: 네.
0: 그게 바로 1909년에서 1910년 사이에 피카소가 제작한 여인의 흉상입니다. 근데 2년 전쯤에 동명의 제목을 이제 가진 그림을 그렸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대상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엄청 분절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또 1910년에 피카소가 그린 기타 연주자라는 그림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또 보시면 청취자분들께서도 피카소 1910 기타 연주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도대체 어디가 기타야? 어디가 연주자야? 라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하학적인 형태로 뒤덮인 모습만 확인이 됩니다.
1: 네.
0: 브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이들의 작품을 거래시켰던 아트 딜러 칸 바일러는 이런 형태의 작품들을 분석적 입체주의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석적으로 형태적인 실험을 계속 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피카소와 브라크의 이런 입체파 작품들은 소위 말해 좀 난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 네.
0: 또한 이 칸 바일러가 두 작가의 작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본인의 갤러리에서만 전시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여러모로 폐쇄적인 성격을 이 미술이 좀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에 반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살롱 큐비즘, 그러니까 살롱 입체주의입니다.
1: 네. 지난 시간에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미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개최했던 전시가 이제 살롱 전시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통하는 건가요?
0: 사실 이름만 전해 내려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살롱이 이제 왕립 미술 아카데미 전시회를 이제 가리키는 역사라는 걸 지난주에 상세히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1: 네.
0: 근데 그 역사는 입체주의가 등장한 게 수십 년 전에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1: 네.
0: 근데 그렇지만 살롱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되었고 대신 폐쇄적인 왕립 궁전의 응접실 살롱 전시가 아니라 대중 전시를 가리키는 용어로 살롱이 사용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살롱 입체주의는 그래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런 혁신적인 입체파의 영향을 받되 좀 더 대중성을 염두에 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 대표작이 바로 로베르 들로네의 1910년에서 1912년 작품 파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4m에 달하는 작품인데
1: 정말 큰 작품이네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전시의 메인 작품 가운데 하나인데요. 1912년 살롱 대상대 빵당, 그러니까 독립 예술가 작가들이라는 네. 그 대승 전시회에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림을 보면 우선 이 중앙에 여인의 누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과거 미술에서 자주 다루어져 온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산미신들.
1: 약간 짬뽕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막 네. 유명함을 얻은 거죠.
1: 그러니까.
0: 근데 이 산미신들을 과거의 회화와는 다르게 몸을 여러 생면과 기하학적 형태로, 그러니까 입체주의처럼 이제 표현을 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이들 그 산미신 주변엔 뭐가 있냐면 또 파리의 풍경. 특히 바로 오른쪽에는 에펠탑이 붉은색으로
1: 신기하네요.
0: 아주, 네, 아주 강렬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 요즘에 AI한테 네. 큐비즘과 아카데미 미술 짬뽕해서 그려봐 하면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정말 그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또 큰 작품이라고 하니까 네. 직접 가서 보면은 아, 또
0: 정말 압도적입니다.
1: 네, 감동이 더 하겠네요.
0: 맞습니다.
1: 뭐 방금 봤던 피카소나 브라크 작품과 비교할 때 일단은 그 크기로 압도를 하고 네. 뭘 그렸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까 네.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아 피카소 너무 간 거 아니야 약간 이러다가
0: 네네.
1: 이거 딱 보고 좀 반가웠을 것 같기도
0: 맞습니다.
1: 해요. 이렇게 개혁적인 입체주의 미술이 프랑스 파리를 넘어서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무조건 믿고 듣는 시간 클래식 이야기 오늘은 독일의 라이프치히로 떠나볼게요. 클래식 음악평론가 유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유럽의 도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예. 오늘은 이제 그 바흐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그 라이프치히라는 독일의 중부에 있는 도시를 산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 라이프치히는 사실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아시다시피 통일이 늦게 된 나라죠. 1871년이 돼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물론 여러 나라들이 봉건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각 지역이나 도시마다 영주가 있고 그 영주가 다스리는 하나의 정부가 각자 도시마다 있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이니까 사실은 각 지역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라이프치히는 영주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1: 네.
2: 이 라이프치히가 있는 곳은 이제 작센 지방이라고 해서 원래 이제 왕이 있는 수도는 드레스덴이죠.
1: 그렇죠.
2: 그래서 이 드레스덴에 있는 왕이 다스리는 작센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라이프치히는 영주가 없는 자유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봉건제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게 상업적으로 어떤 좀 자유롭게 뭔가를 풀어놓는 공간이 있어야지 이 경제도 좀 돌아가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라이프치히는 오랜 세월 그 영주 없이 이제 뭐 시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의회가 있고 이런 식의 도시였는데
1: 네.
2: 뭐 오랜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1: 네.
2: 인구가 현재도 62만 명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도시죠.
1: 네.
2: 그래서 이 독일에서 여덟 번째로 큰 도시지만 구시가지 쪽은 의외로 하루 만에 다 돌아볼 수 있는 규모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라이프치히를 이제 기차로 가서 딱 내리면 라이프치히 중앙역에 내리면 그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라거든요.
1: 네.
2: 역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그 역을 나와서 보면 이제 큰 이제 구시가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순환 도로가 있거든요. 그 큰 도로를 건너서 구시가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안으로 이제 중앙역에서 길을 건너 구시가지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골목이 브릴이라는 골목인데요. 그 브릴 골목은 원래 과거에 모피라든지 직물이라든지 이런 상인들이 상업을 하던 그리고 또 부유한 유대인 상인들이 많던 이런 거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그너가 태어난 생가가 있었거든요.
1: 네.
2: 물론 이 생가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파괴됐고 원래 이제 구 동독 시절에는 이 자리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근데 2000년대 초 통일되고 나서 2000년대 초에 이 백화점도 문을 닫고 지금은 여기에 현대식 주차 빌딩이 있거든요.
1: 네.
2: 그 주차 빌딩 벽면에 동판으로 여기가 이제 바그너가 태어난 생가가 있던 자리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릴 거리를 따라서 남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갑자기 탁 트인 광장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바로 과거 라이프치히 구시가지의 중심이었던 구시청사 광장입니다. 이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도 하는 아주 번화한 곳인데요.
1: 네.
2: 구시청사 바로 옆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하얀색의 바로크식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17세기에 세워진 옛 증권 거래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이프치히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증권 거래가 활발하던 그런 도시인데 바로 그 증권 거래소 앞을 주목해 보시면 낯익은 동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동상이 바로 젊은 시절의 괴테 동상입니다. 괴테가 바로 1765년부터 68년 사이에 당시로서 최고 명문이었던 라이프치히 대학의 법학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라이프치히는 사실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놀기 좋은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1: 네.
2: 괴테는 여기서 학업보다는

0: 수많은 이제 문학 클럽에서 문학을 토론하고 음악을 논하고 또 미술을 감상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과의 연문 이런 걸로 굉장히 바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네. 라이프치히 대학을 졸업하지는 못하고요. 건강을 해쳐서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스트라스부르에서 학위를 이렇게 따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젊은 시절에 괴테가 흡수한 모든 문화적 자양분은 라이프치히에서 비롯됐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이 라이프치히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청광장 바로 남쪽에 아케이드가 하나 있는데요.
1: 네.
0: 바로 이 아케이드의 이름이 메들러 파사주입니다. 그래서 요 상가 건물에 딱 가면은 1층에 약간 동상들이 있고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 1층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지하 1층에 가보면 한 층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거대한 지하 주점이 나타나는데요. 뭐 식당 겸 주점이죠. 이것이 바로 아우어바흐 켈러라는 이 지하 주점입니다.
1: 네.
0: 여기는 1438년에 개업을 했으니까 뭐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여기가 바로 괴테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메피스토가 파우스트를 데리고 이제 이 아우어바흐 켈러로 와서 학생들과 막 이렇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학생들을 희롱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서 메피스토가 이 막 학생들에게 마법을 부리는 장면에 대해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가 이 아우어바흐 켈러에서 학생들을 희롱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풍자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벼룩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어떤 왕이 벼룩을 너무 총애해서 벼룩을 그 곁에 두고 막 왕관을 주고 망토를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한낱 벼룩에게 경배를 바치고 아첨을 떨고 이런 모습이 참 우습구나. 결국 인간이란 돈과 권력의 노예 아닌가 조롱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1: 네.
0: 이 무소르스키가 작곡한 메피스토펠레스의 벼룩의 노래 베이스 마르티 탈벨라의 음성과 랄프 고토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웃음소리가 정말 실감나네요. 앞서 언급한 대로 라이프치히는 바흐의 도시이기도 하죠.
1: 맞습니다. 이제 바흐의 어떤 그 흔적이 남은 곳으로 걸음을 옮겨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메들러 파사주를 나와서 이제 또 허기가 지죠. 독일의 거리 음식 1등 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약간 떡볶이 같은 그런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 바로 커리부어스트입니다. 네. 이 부어스트는 독일 말로 소시지를 뜻하고요. 커리는 카레. 그러니까 뭐 별것 아닌데요. 이 소시지에다가 그냥 그 카레 가루 하고 케찹 같은 그런 것들을 얹어서 이렇게 그 이쑤시개 같은 거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제가 독일의 대도시에 커리부어스트들을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 바로 이 라이프시히에 메들러 파사주에서 이제 바흐의 이 유적지로 가려는 요 귀퉁이에 있는 커리부어스트 집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0: 그렇군요. 예,
1: 그래서 여기서 하나 드시면서 허기를 채우고 이제 그 서쪽으로 한 200m 정도 걸으면 바로 토마스 교회가 나옵니다. 바흐가 1723년부터 돌아가시던 1750년까지 27년을 재직한 아주 그 루터교 교회로서 그 바흐 예술의 어떤 산실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교회 앞에 가면 아예 그냥 바흐 동상이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내부에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바흐, 맨델스존 같은 분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토마스 교회 안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루터교, 독일 개신교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그 아름다우면서도 검소하고 소박하지만 뭔가 그 위엄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굉장히 음향이 좋은 네.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바로 앞에는 바흐 박물관이 있거든요. 뭐 바흐에 대한 자료도 뭐 엄청나게 많지만
0: 네.
1: 그 바흐가 수집했던 악기들도 즐비하게 있기 때문에 꼭 이 바흐 박물관 한번 들러보시기를 그 권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한 200m 정도 걸으면 이 1711년부터 커피를 팔았다라고 하는 이 카페 바움.
0: 네.
1: 이 바움 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움은 나무라는 뜻이죠. 이 카페는 뭐 1711년에 설립됐으니까 당연히 바흐도 여기에 손님이었고 그리고 또 슈만이
0: 네.
1: 이 특히 이 카페를 단골로 이렇게 이 왔던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바흐의 더 단골 카페가 이 다른 곳에 그러니까 카타리넨 슈트라세라는 거리에 바흐의 단골 카페였던 카페 찜머만이 있었는데 그곳은 1943년에 폭격으로 또 역시 이렇게 소실된 그런 네.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흐가 1723년에 라이프시히에 부임한 그 첫 해에 8월 8일 이 8월 8일이 당시로서는 3위일체 대축일 이후에 11번째 일요일 이런 절기까지 다 챙기나 싶습니다만
0: 네.
1: 이때 연주했던 칸타타 한번 한 곡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칸타타 199번인데요.
0: 네.
1: 내 마음은 피바다를 헤엄치네 라는 곡. 이 신께 죄를 지은 죄인이 피바다를 헤엄치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곡 중에서 아리아입니다. 조용한 한숨과 고요한 탄식. 막달레나 코제나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입니다.
0: 네.

0: 요맘때 라이프치히에서는 바흐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1: 예. 매년 개최되는 뭐 세계 최대의 바흐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도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교회나 또 니콜라이 교회 또는 또 세계 최고의 콘서트 홀 중에 하나인 게반트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뭐 도시 전역에서 이 바흐로 꽉 차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 아까 들으셨던 199변 칸타타도 올해 연주가 됩니다. 그 올해의 가장 그 중요한 프로젝트는 바흐 칸타타 탑 50. 무슨 빌보드 차트 같이 이렇게 네. 했는데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바흐의 교회 칸타타가 200곡 되거든요. 근데 그 200곡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50곡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중에 4분의 1을 연주하게 되는데 모두 12회의 그 연주회로 나누어서 존 엘리엇 가디너, 톤 코프만, 필립 헤레베헤 정말 세계 최고의 바흐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 50위까지의 이 바흐 칸타타를 모두 연주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파르티타 뭐 또는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런 곡들을 똑같은 곡인데 현대의 피아니스트 헝가리 출신의 최고 거장인 안드라시 쉬프가 연주를 하고 똑같은 레파토리를 바흐 시대의 악기인 합시코드로 이란 출신의 미국 합시코드 주자이자 이번 올해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즉 상주 예술가인 마한 에스파하니가 합시코드로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 이런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0: 네.
1: 그 와중에 또 이 라이프시히 오케스트라인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상임 지휘자인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고 우리의 이민찬 씨가 협연하는 슈만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게 될 그런 예정이라서
0: 네.
1: 아주 바흐 페스티벌 와중에도 또 이민찬 씨를 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오늘 끝곡으로는 이번 바흐 페스티벌의 올해 상주 음악가인 합시코드 주자 마한 에스파하니의 연주로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 바흐 작품 번호 971 가운데에서

나를 지나간 바람은 호시노 도미히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반가운 계절입니다. 호시노 도미히로의 나를 지나간 바람은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의 맞춤한들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의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유명 작가의 대담을 들을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가끔은 영화도 볼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네, 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확장된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작은 음악회나 낭독 공연 등을 즐깁니다. 최근 이곳 KBS 인근에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일반적인 공공 도서관과 달리 카페형 구조로 꾸며져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키즈 카페와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자녀와 함께 찾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기본적인 점자 블록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가 설치된 컴퓨터라든지 점자 정보 단말기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 독자를 위한 대면 낭독실이요? 없었습니다. 꼭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데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시설이라면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붉은 노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이날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 무대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소리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판소리 전공자 최예나 씨인데요. 최예나 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만 어릴 때부터 뛰어난 청음력과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 판소리를 접한 뒤 소리의 매력에 빠졌고 이후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장애인 예술인 경연대회에서 잇따라 큰 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며 다섯 바탕 완창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상보기에서는 판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최예나 씨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 속 클래식 명곡에서는 작곡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을 감상합니다. 아이유의 노래 먼저 듣죠. 좋은 날.

0: 오늘은 우리 국악의 멋과 울림을 자신만의 소리로 전하는 젊은 소리꾼 한 분을 만나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소리를 배우고 익히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예나 양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간단한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4학년 최예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막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고수라는 생각이 딱 벌써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르신을 만나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 그렇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 장인의 날 공연 무대에 서셨잖아요.
1: 네.
0: 그 여러 무대 중에서 특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공연을 마친 뒤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우선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관객들이 저한테 박수 많이 쳐주시고
0: 네.
1: 네, 그랬는데 그때 주제가 당연한 일상.
0: 당연한 일상?
1: 네. 당연한 오. 일상. 그다음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었는데요.
0: 네.
1: 그런 행사 주제처럼 저처럼 장애가 있어도 문화예술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공연을 마친 뒤에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0: 네.
1: 앞으로도 더 좋은 소리와 무대로 희망을 주는 국악인이 되고 네. 싶습니다.
0: 그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 주셨는데
1: 네.
0: 그게 제가 울림이 좀 남달랐어요. 그 무대가 그렇게 감사하게 느꼈던 거는 그만큼 중요한 무대에 본인이 서시게 된 게 감사했던 걸까요?
1: 네, 그렇죠. 저한테 모든 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0: 네.
1: 그게 제일 크게 감사했었죠.
0: 예나 양은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지금은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1: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오래 했고
0: 네.
1: 그것 때문에 현재는 전맹 상태예요.
0: 아.
1: 그리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순 없지만
0: 네.
1: 그래도 대신 소리와 감각으로 네.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소리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1: 감사합니다.
0: 소리와 따라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학교는 맹학교에 다녔던 거예요?
1: 아니요.
0: 어? 아, 맹학교에 안 다니고 그냥 일반 학교에 쭉 다니신 거예요?
1: 네.
0: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네, 고3까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0: 네.
1: 적응이 완전히 돼가지고
0: 네.
1: 괜찮았어요.
0: 혹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1: 시험 볼 때 뭐
0: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요?
1: 네. 초등학생 때는
0: 네.
1: 이제 선생님께서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를 읽어주시면
0: 아.
1: 이제 제가 답 몇 번 몇 번 해가지고 제가 귓속말로
0: 네.
1: 이런 식으로 네, 답을 해줬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다가
0: 네.
1: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점자 책 읽음 프린트 읽으면서
0: 네.
1: 시험 노트 문제지 읽으면서
0: 아.
1: 이제 제가 풀었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때도 문제를 읽어주시고 제가 답을 말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0: 점자는 어디서 배웠어요?
1: 점자도 학교에서
0: 네.
1: 가르쳐 주셔가지고
0: 일반 학교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1: 네.
0: 와.
1: 점자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점자를 배웠었죠.
0: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나요?
1: 네, 특수반이 있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잘 받을 수가 있었군요.
1: 네, 그리고 특수학교 안에 시각동이라는
0: 아.
1: 반이 따로 있었어요.
0: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잘 배울 수가 있었군요.
1: 네.
0: 근데 국악을 배우셨어요? 그럼 보통
1: 네.
0: 어릴 때는 피아노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1: 그쵸.
0: 국악을 배우시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를 먼저 배웠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0: 네.
1: 이제 선생님의 권유로 너는
0: 네.
1: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게 된 거죠.
0: 그때 선생님은 왜 판소리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하셨을까요?
1: 제 목소리 때문에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0: 목소리가 목소리 음색이
1: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네.
0: 아.
1: 그 절대음감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박자감도 너무 좋고 배워야 되겠어 너는 딱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어머니께서 처음에 판소리를 반대하셨다면서요.
1: 네.
0: 어머니는 왜 또 반대를 하셨을까요?
1: 엄마가 처음에는 저한테 아 그냥 니는 공부나 해라 이래가지고
0: 네 아무래도 어머니
1: 그냥
0: 공부죠.
1: 안정적인 네. 길을 가길 네. 바래서 그냥 네.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0: 네.
1: 소리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했어요.
0: 어렸을 때도 또 그렇게 판소리가 재밌게 들려요?
1: 네, 되게 재밌게 들려요.
0: 오.
1: 신이 나서 춤도 추게 되고요. 신나는 대목은 네, 그렇게 하죠.
0: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판소리를 내가 배울 운명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맞아요.
0: 어릴 적에 판소리가 그렇게 재밌게 느껴진다?
1: 네.
0: 근데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려면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0: 개인 사서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스승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스승님은 제 어릴 때부터 저의 북반주를 도맡아 주신 이치종 선생님이 계신데요.
0: 네.
1: 그분이 정상희 선생님한테 예나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0: 비장의 선생님께 예나가 배웠으면 좋겠다.
1: 네. 그래서 네. 네, 소리를 배웠죠.
0: 아 그러면

0: 북을 이렇게 장고를 그 취임새라고 하나요? 그렇게 네, 같이 취임새 함께 맞아요. 하잖아요.
1: 네.
0: 아, 그 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셨군요.
1: 네.
0: 와,
1: 선생님 소개시켜 주셨어요.
0: 그러네요. 처음 배웠던 날 기억나세요?
1: 네, 기억이 나요.
0: 오, 선생님과의 만남 인상 어땠어요?
1: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었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반갑고 목소리도 네.
0: 벌써
1: 너무 좋아요.
0: 아, 그 아우라가 느껴졌군요.
1: 네.
0: 어우, 고수셔. 어우, 이 목소리는 정말 그러고, 인간문화재 급이셔.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네. 판소리가 너무 재밌었고 안일이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 네.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0: 이게 재능이에요. 다른
1: 감사합니다.
0: 거는 잘 외워지지 않은데 이 부분은 참 잘 외워져, 판소리는.
1: 네.
0: 이런 거 말씀이잖아요, 지금.
1: 맞아요.
0: 네.
1: 다른 것도 근데 외우면 외울 수 있어요. 빨리 주면은 외울 수 있고 대본 같은 것도
0: 네.
1: 빨리 주면은 네, 할 수 있어요.
0: 판소리는 더 재밌게 외운다.
1: 네, 그렇죠.
0: 근데 국악도 악보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악보 보기 우리 시각장애인들 어려운데
1: 네.
0: 듣고 외우는 겁니까?
1: 네, 듣고도 외우지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네. 일반 악보를 보는 건 어렵지만 선생님께서 녹음해 주신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외우고 연습합니다.
0: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1: 네.
0: 아, 듣고 외우고 듣고 네, 외우고 그렇게 하는군요.
1: 외우고 연습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네.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0: 꾸준히
1: 네.
0: 지치지 않고 계속 외우는 거죠.
1: 네.
0: 하다가 꿰부리지 않고.
1: 네. 꽤 안 부립니다. 저는. 아플 때만 꽤 부립니다.
0: 근데 판소리는 소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손짓, 몸짓 같은 그 발림이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0: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이 직접 볼 수 없는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연습하셔요?
1: 네, 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께서 제 몸을 만져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건 이렇게 올린다 하고 이렇게 굴신 굴신 이러면서 가르쳐주시고요. 저도
0: 네.
1: 선생님의 몸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해요.
0: 네. 그 동작을 만지면서
1: 네.
0: 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가야금도 연주해요?
1: 네. 가야금도 연주하는데
0: 네.
1: 줄 위치하고 음을 손으로 익혀가면서 연습하고 했습니다.
0: 아니, 판소리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가야금을 추가로 배우시는 건가요?
1: 네. 저는 다양한 악기들을 좋아해서 네,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요.
0: 그냥 악기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1: 네. 맞아요.
0: 가야금 말고 다른 것도 배우는 게 있어요?
1: 네. 다른 것도 배우죠.
0: 오, 뭘 배우나요?
1: 25연 가야금이랑 12연 가야금이랑 바이올린이랑
0: 네. 바이올린?
1: 네, 피아노도 네.
0: 피아노까지
1: 배우고 있고. 네.
0: 그냥 음악을 전부 섭렵하실 욕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1: 네, 맞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0: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판소리에 대한 어떤 이해의 깊이나 이런 것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이니까요.
1: 네.
0: 그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어릴 때부터 그 대회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아요. 많이 나갔어요.
0: 그 2016년에는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그 명고대회에서 장원을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지방 판소리 대회는 나가는 대회마다 수상을 또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2018년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스페셜 K에서 대회 사상 최연소 나이인 만 13세로 대상을 받았어요. 맞죠?
1: 네. 맞아요.
0: 그럼 이런 대회 나갈 때 떨리지 않으십니까?
1: 너무 떨리죠. 대회 나갈 때마다 다 떨리죠.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0: 네.
1: 내 소리를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0: 와, 어떤 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1: 지금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춘향가 중에 춘향이가 네. 그네를 뛰는 대목을 오.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 같이 들어보시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날 밝기를 기다려 소세를 허노라니 저희 모친이 나오며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다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춘향이 반겨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향단이 앞세우고 추천으로 나가는 뒤 그때여 이 도령은 누가 구해서 배회허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 홍홍난 난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예쁘고 태도 곱고 맵소 있는 저 아해 저와 같은 아해를 앞을 세우고 나온다. 화림중얼 당도터니 장장 채승 긴 그네 쪼를 휘늘어 어진 벽도같이 휘휘칭칭 감어매고 삼성 옥수를 번뜩들어 양 그네 쪼를 갈러잡고 선 뜨돌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째 발 밑에 나는 티끌은 광풍조차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차바람결에 나 웃기니 구말리 백운간에 번개뿔이 흐르는 듯 꽃도 툭 차 떨어지고 입도 덥석 물어 보이니 이 도령이 그거 동을 보시고 아니 벙벙 흉중이 답답 두 눈이 감감 정신이 아득 들쏨 날쏨 꼼짝달싹을 못하고 사대삭신육천 마디를 벌렁 벌렁 떨며 개우방자를 부르는구나.
0: 오, 야. 와, 너무
1: 방금
0: 멋져요.
1: 방금 주임새 감사해요. 방금 주임새.
0: 와,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헐 수막 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거 했다가 망칠까 봐.
1: 감사합니다.
0: 그만큼 울림이 컸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요. 이 발성의 그 공명으로 쾅쾅 울립니다. 정말. 와, 정말 대단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야, 이 내용이 네네.
1: 제가 이 곡을 어제 완성을 다 했는데.
0: 아, 그렇군요. 바로 떨려서, 어제 완성한 걸.
1: 떨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0: 떨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이 정도예요. 야. 그리고 착소리 나던데. 착소리. 네,
1: 부채핀 거예요. 발림한
0: 와,
1: 겁니다.
0: 이게 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하는 거 그렇죠?
1: 네.
0: 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단오날 그네를 타던 춘향이가 그 이도령과 만나는 대목인 거죠.
1: 네.
0: 아, 이거 참 재미네요.
1: 근데
0: 뭐 조반을 하고 이거는 아침 먹었다는
1: 네,
0: 얘기예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세수하고 조반 먹고.
1: 네.
0: 이거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판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소리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 목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악기라고 합니다.
0: 평소에 어떻게 관리해요?
1: 저 같은 경우는 물과 한약물을 자주 마셔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아플 때.

0: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고
1: 네.
0: 네, 그러면서 목을 아껴요.
1: 실제로 좀 쉰 적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쉰 적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목이 너무 아파서 이제 선생님께서 두 달 동안 이제 소리 하지 말고
1: 네.
0: 듣지도 말고 푹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쉬면서 이제 목을 관리를 했죠. 네.
1: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효정 학생들 보니까 엄청나게 연습 훈련 많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학교 생활은 어때요?
0: 힘들죠. 너무 힘들고 빡세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가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저도
1: 밤새고 하기도 합니까?
0: 네, 맞아요. 애들이 다 연주회가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네. 새벽까지도 연습을 해요.
1: 와.
0: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1: 네.
0: 소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0: 네.
1: 예나 씨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꾼의 조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0: 조건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연습 꾸준한 연습을
1: 꾸준한.
0: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1: 근데 네. 요즘 우리 문화 뭐 K-팝 뭐 K 네. 뭐 가요 뭐 여러 가지 관심 받고 있잖아요.
0: 네.
1: 해외에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은 어때요?
0: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뭐
1: 혹시 공연 요청 같은 것도 와요?
0: 네.
1: 외국에서?
0: 네.
1: 오.
0: 저 미국이랑 스웨덴 네. 공연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우선 지금은 학생이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일정을 뺄 수 없어서 학교 공부만 집중을 했죠.
1: 네. 지금 4학년이라고 했잖아요.
0: 네. 4학년이에요.
1: 내년 2월에 졸업입니까?
0: 네.
1: 졸업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0: 졸업 후에는 이제 프리가 좋아서 저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싫고
1: 요즘
0: 그래서
1: 젊은 친구들은?
0: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제 대회도 많이 다니고
1: 네.
0: 공연도 많이 하는 게
1: 얽매이지 않고?
0: 네. 얽매이지 않고 다니는 게 좋아요.
1: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흠보와 심청가로 완창을 하셨죠?
0: 네, 했어요.
1: 그렇다면 이제 세 바탕이 남은 거잖아요.
0: 네.
1: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판소리 하나 완창하는 게 뭐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0: 네.
1: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면서요.
0: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1: 어떻게
0: 왜냐 그러면은 판소리 같은 경우는 사설도 외워야 되고 스승님의 소리를 따라
1: 네.
0: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음도 따야 되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렵죠. 많이 어렵죠.
1: 국악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0: 네.
1: 꿈 가지고 있어요?
0: 목표 말씀이시죠.
1: 네.
0: 네, 목표는 계속 대회 다니고 공연도 많이 해서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상 받고
1: 와.
0: 예.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는
1: 와.
0: 게 목표예요.
1: 혹시 아, 저 선생님은 정말 내가 닮고 싶다 하는 분 계셔요?
0: 네, 있어요.
1: 혹시 현재 공부 배우고 있는 선생님?
0: 네. 현재 이제 공부를 잘 배우고 있는 정상희 교수님이십니다.
1: 네.
0: 네.
1: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각장애 청소년 중에도 국악인의 꿈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후배님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1: 네.
0: 자기 갈 길을 가면 훌륭한 명창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소리꾼이 될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0: 열심히 합시다. 자, 포기는 우리, 포기는
1: 포기는 말고
0: 없습니다. 포기 네. 없어요, 후배님들. 오케이.
1: 끝으로 우리 예나 씨에게 네. 판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 꼭 묻고 싶네요.
0: 저에게 판소리는 저와 네. 세상과 소통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1: 아, 네. 판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것이 예나 씨에게는 판소리라는 예나 씨에게는 세상인 거죠.
0: 네.
1: 네, 이렇게 한 길로 매진하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야, 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나 씨는 아직 저 학생이잖아요.
0: 네.
1: 서두를 것 없이 꾸준히 한 걸음 네. 한 걸음 나아가서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젊은 소리꾼 시각장애인 최예나 씨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버즈의 노래 같이 듣죠. 가시.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모임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말할 법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부촌으로 불리는 지역의 고급 주택에 살고요. 명성도 있고 인품도 좋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교양 있는 지식인의 풍모가 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이분 자살 기도를 두 번이나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우울증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중에 특히 중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장애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급기야 실행에 옮기는 분도 있죠. 그런데요, 걱정거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로 힘들어한다 싶더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힘든 것일 수 있죠.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낙심에 빠져있는 비장애인에게는 그래도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고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애인들과는 나만 힘든 건 아니라는 것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최영철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이 먹일래.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시각장애인은 향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1: 네.
0: 감독님은 저 개인적으로 여름 느끼는 향기 같은 게 있으세요?
1: 그 예전에 보면 그 여성분들 쓰는 향수가 여름에는 또 종류가 좀 약간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요즘은 저희 집의 아내가 마당에다 장미를 잔뜩 심어놨어요.
0: 오호. 네.
1: 상당히 그 향기에 취해서 지내고 그런 식입니다.
0: 전원주택에 사시잖아요.
1: 네네.
0: 출퇴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이점이 있군요.
1: 그렇죠.
0: 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작곡가 글린카의 오페라예요. 루드밀라 서곡. 작곡가 글린카의 곡 한 번쯤 소개해 주셨던 것 같긴 합니다만 낯선 이름이에요. 먼저 작곡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러시아 작곡가예요. 1804년에서 1857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 러시아 국민음악의 선구자, 러시아 음악의 기틀을 토대를 닦은 작곡가, 후대 차이콥스키나 또 러시아 5인조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분이에요.
0: 네.
1: 오페라가 그 우리가 아는 이제 서곡이 주로 연주가 되는 이 오늘 들으실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있고 또 황제를 위한 생명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0: 그 이 루슬란과 루드밀라.
1: 네.
0: 이거 어떤 오페라인 거예요?
1: 굉장히 즐거운 오페라예요. 그 루드밀라가 그 키예프의 태공의 딸이라 그래요. 근데 악마한테 잡혀갔는데 그 루슬란이라는 기사에게 딸을 구해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 우리가 익히 좀 흔하게 접하는 그런 스토리지만 상당히 오페라는 즐거운 그런 오페라고요.
0: 네.
1: 그 즐거운 오페라를 위한 서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쾌하고 들으면 청량감이 있는 그런 곡이죠.
0: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저 사람 이름이었네요.
1: 그렇죠.
0: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루드밀라 그럼 이제 러시아 쪽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여성 이름이죠. 네.
0: 이 곡이 러시아 색채가 강한가요?
1: 그 러시아적인 그 색채라 하면 이제 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또 이렇게 귀에 잘 와닿아요. 선율이 귀에 잘 감긴다 그러죠. 흔한 말로. 그렇게 뭔가 단순하지만 그 가슴에 잘 와닿는 선율. 민속적인 선율 그리고 굉장히 투박한 그런 리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 민속적인 색채라고들 얘기하죠.
0: 네, 저 가요 듣던 중에 뭐 목소리 굉장히 낮은 저음 가수가 쭉 부른 곡 중에
1: 네.
0: 아, 알고 봤더니 러시아 곡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 네, 네.
0: 그 가락이 독특한 선율이 귀에 붙는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러시아가 또 나름의 그 우수에 찬 그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 그 왜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거랑 또 이렇게 비슷한 조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음악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0: 이 곡이었어? 예,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유명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곡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굉장히 그 현악기들이 질주하면서 쏟아지는 음표들로 뭔가 굉장히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픈이었죠.
0: 네.
1: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선율 부분도 나오고요. 이제 첼로 비올라가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0: 곡이 너무나 네. 멋집니다.
1: 선율이 나오는 중에도 반주도 굉장히 신나요. 리듬이.
0: 어떤 부분에서 러시아의 색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요란하게 뭔가 시골 마을에서 축제하듯이 리듬이 쿵착쿵착쿵착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박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멜로디. 귀에 잘 와닿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속적이다 그러죠.
0: 정말 그러네요. 어려운 네.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흥겹고 가볍고.
1: 그렇죠. 시골 마을의 축제가 네. 연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0: 지금 글린카를 대표하는 제품이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이 곡이 초연 때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서요?
1: 오페라가 그 원래 이 이태리 오페라 또 뭐 프랑스에서는 나름대로 또 발레가 곁들여진 오페라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오페라가 이제 러시아에 들여오게 돼서 러시아 청중들은 거기에 많이 심취해 있었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그 전설이나 역사나 이런 걸 소재로 한 그런 오페라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그 실패를 하고 흥행에 실패를 한 이후에 그 글린카가 상당히 낙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설명을 듣고서도요.
1: 네.
0: 아니 음악 자체도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1: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 명곡으로 꼽는 곡들 중에 초연돼서 네. 실패한 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뭔가 딱 처음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받고 그럴 수 없는 남들의 또 깊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0: 그 시대의 감성이라고 할까요?
1: 네.
0: 그 주안점을 두고 귀 기울이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1: 아무래도 또 이 서곡 자체는 워낙 또 잘 쓰여졌고 대중들에게도 한번 듣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귀에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네. 그렇겠죠.
0: 그 오페라의 서곡이잖아요 지금. 네. 그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서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 오페라 무대 막이 오르기 전에 청중들을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먼저 서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전체 오페라의 그 분위기나 또 주요 아리아의 선율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네. 뭐 굉장히 비극적이거나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오페라라면 또 서곡도 굉장히 어둡거나 그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서곡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즐거운 네. 오페라에서는 또 즐거운 분위기 서곡이 연주되죠.
0: 네. 오페라는 음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또 연기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부분을 우리 감상할 때는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감상하는 게 좋습니까?
1: 해설을 잘 읽으면서 감상하면 좋아요.
0: 해설?
1: 그렇죠. 상세하게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한다 그런 해설을 잘 읽으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와, 약간 뭐 이렇게 기립해서 막 박수 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만큼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해설을 좀 읽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요.
1: 이 곡은 오페라 공연보다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첫 곡으로 즐겨 연주되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저 오케스트라 연주회 때 가서 들으면은 자주 들을 수도 있는데 들으면 아 이 곡이 그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또 예, 알게 되면 또 더 기쁨이 있겠죠.
0: 네. 연주는 지금 어느 팀이 한 겁니까?
1: 체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 이 곡이었습니다. 바로 네, 오늘 선곡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서비스의 이름처럼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대표자는 받을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중증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단지 대표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법에 담긴 근로지원인이라는 이름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고 일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 법안이 나오자마자 장애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중증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해야 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보물.

내일은 푸른 하늘,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로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에서는 AI로 인해 직업은 물론 대학 전공 선택도 바뀌고 있다는 뉴스에 렌탈 인간이라는 소설 준비했고요. 만사소통 홈코치가 간다에서는 확신형 인간과의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스케치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아트위켄의 연주의 현장으로 가보죠.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부

0: 내일은 푸른 하늘.
1: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슈가 되는 뉴스와 또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소개해드리죠.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 주목해볼 뉴스부터 만나봐야죠.
2: 예, 직업 대전환 잡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요즘에 JX라고 이야기하는데
1: 아, JX. 예.
2: 이것이 바꾼 고교생 전공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아~
2: AI가 대체할 네. 어문 회계 안 가요.
1: 아, 회계에서 없어진다는 소식이 있었고.
2: 그러니까요. 네, 이 기사를 보면 한 고교생의 인터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어린 시절부터 게임 개발자를 꿈꿔왔다고 그래요.
1: 예.
2: 근데 최근에 대학 전공 선택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코딩과 개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한다.
1: 아, 맞아요.
2: 딴 예.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김 군은 컴퓨터를 배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회사들이 신입 개발자를 예전처럼 많이 뽑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1: 네.
2: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야 할지 앞으로 안정적인 전공을 골라야 할지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지금 직업 대전환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네.
2: 과거에는 성적이나 적성이나 취업률이 대학 전공 선택의 주요 변수였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한 전공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1: 네.
2: 이 질문이요. 입시판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1: 진짜 인공지능이 이제 뭐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미래를 생각하면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2: 그렇습니다. 요즘 중고생들이 되게 그 사실 이치에 되게 밝거든요.
1: 네.
2: 앞으로 내가 뭘 전공해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매일경제신문사가 입시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고교생 1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1%가 인공지능의 등장이 나의 전공 진로 고민에 영향을 미쳤다. 라고 답변했다고 그럽니다.
1: 네.
2: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에서도 인공지능의 영향이 뚜렷했는데요. 학생들이 특정 전공을 원하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가 12.4%.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거나 활용하는 분야라서가 8.6%를 차지해서 적성과 흥미에 이어서 각각 인공지능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3위와 4위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1: 예.
2: 그리고 전공을 피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해당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서가
1: 그렇겠죠.
2: 압도적으로
1: 예, 예.
2: 51.5%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1: 네네.
2: 가고 싶은 유망 전공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전공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1: 예.
2: 수의대. 네, 여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1: 네네.
2: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하죠. 반도체가
1: 반도체.
2: 2위를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3위를 차지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전공을 묻자 반도체가 의치 한약수를 넘어섰습니다.
1: 아,
2: 1위를 차지한 거예요.
1: 그래요?
2: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토대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기술 격변기에도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가 될 것이다.
1: 아하.
2: 이런 판단을 지금 젊은 세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1: 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공대를 가면은
2: 예, 그러니까요.
1: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 그래가지고
2: 네.
1: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또. 예. 앞으로 주목받는 전공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공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2: 어디가 될까요? 제가 이 전공했거든요.
1: 아.
2: 어문계열.
1: 아, 어문계열. 아,
2: 인문학계열.
1: 예. 예, 예, 예.
2: 이게 기술 발전에 따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피하고 싶은 전공 1위가 어문계열.
1: 그 번역도 어떤 통번역이
2: 그러니까요.
1: 예.
2: 예, 번역과 텍스트 생성을 능숙하게 해내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1: 예.
2: 어문학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1: 아.
2: 난 우려가 실제로 입시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1: 예.
2: 그 다음 회계, 세무, 금융계열학과
1: 아, 그렇겠지. 예.
2: 역시 인공지능에 쉽게 대체될 것이라는 걱정이 높은 과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현상은
1: 예.
2: 이른바 컴퓨터 인공지능 전공의 역설이었습니다.
1: 예? 왜요?
2: 이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관련 학과가 선호 전공 3위에 네. 올랐잖아요.
1: 아까 예, 말씀해 주셨죠.
2: 선호도가 네. 높은 겁니다. 근데 기피 전공에서도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최전선에서 다루는 유망 분야라는 기대감 역설적으로 발전한 인공지능 때문에 시장이

0: 포화하거나 하위 직군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이 분야에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컴공 이 분야에 지원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래요.
1: 그래요.
0: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영향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1: 예. 자, 그럼 이 뉴스에 어떤 책을 떠올리셨습니까?
0: 흥미로운 소설 한 권 골라봤는데요. 예. 렌탈 인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 에? 렌탈 인간? 예.
0: 인공지능이 만들 미래상을 보여주는 책들은 많습니다. 근데 심각하지 않게 우리의 미래상을 한 번쯤 상상을 통해서 짐작해 보게 하는 책은 많지 않은데 이 책이 바로 그러한 소설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겹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1: 예.
0: 그럴 때 아 이거 대신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1: 그렇죠.
0: 예.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 예, 뭐 청소 같은 것.
0: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 실제로 그 일들이 떠넘겨지거나 맡겨지기도 하죠. 렌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존재가 대체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를 들자면 집안일 너무 지겨우니까 네.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아내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게 일이 지겨우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배달원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지겨우니까 나하고 똑 닮은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보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1: 예.
0: 이게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 야.
0: 편리함과 해방감의 이면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인간의 자리,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지겨운 일, 노동을 대체할 대상으로 렌탈 인간에서 그 존재를 빌립니다. 근데 그들이 존재 자체를 대신해요.
1: 그렇네요.
0: 이 소설은 필요한 단 한 사람을 무료로 빌려준다라는 수상한 사이트 렌탈 인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한 가족이 자신의 결핍들을 채워갑니다.
1: 네.
0: 예를 들자면 워킹맘인 주하 집안일도 해야 되고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내를 빌립니다.
1: 아내 역할.
0: 남편이면서 가장인 상민은 가게에서 맨날 배달원들이 잠수를 타요. 진짜 이 배달원 어떻게 하면 좋지? 빌려보자. 선택합니다.
1: 네.
0: 아들 건우와 친구 태영은 지겨운 학창 시절을 대신할 아바타를 빌립니다.
1: 아하.
0: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나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삶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하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소설은 질문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너무나도 반가울 것 같은데 하지만 저 귀찮은 일들만 대체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하철에서 퇴근하는 아내 주아는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집에 가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느낌입니다.
1: 그런 거 있죠.
0: 네, 주아가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집안일, 회사일, 다시 집안일이 반복됩니다. 퇴근을 해서 무심하게 저녁밥을 차리고 힘겹게 방 안에 있는 사춘기 아들을 끄집어내서 식탁에 앉혀서 밥을 먹게 합니다. 근데 무심히 앉은 아들이 갑자기 렌탈 인간 사이트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낯선 여자가 나타납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 엄마가 아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보다가 악플싹을 눌러버린 겁니다. 아침에 여자가 출근을 한 거예요.
1: 야.
0: 그 여자가 아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잔소리까지 대신 해줍니다. 아내요라고 자신을 아내라고 자처한 여성이 집안 누리면서 어제까지 주아가 했던 모든 행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1: 이상하다 좀. 왜.
0: 아내가 생긴 아내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아내가 생겼으니까 주아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하고 싶었던 필라테스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만 신경 쓸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요. 그리고 주아가 직장으로 향합니다. 직장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일을 맡긴 후에 삶이 편해졌어라는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1: 아니 근데 아내 역할을 대신해줄 여자의 등장이라 왠지 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0: 예, 뭔가 좀 불안하죠.
1: 그런가요. 예.
0: 아내가 집안일에서 해.

0: 해방돼서 자유를 느껴요. 그 무렵에 남편도 렌탈 인간에서 배달원을 빌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배달원 덕분에 아. 가게 매출이 늘었다라고 좋아해요. 예. 소설이 이렇게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두 다 렌탈 인간 덕분에 삶이 편해졌다고 하면서 오랜만에 예.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맥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때 주아가 폭탄 선언을 해요.
1: 어떤 거예요?
0: 회사에서 팀장급 가운데 해외지사 파견을 보낸다고 했는데 예, 예, 예. 내가 신청했어 라고 예? 이야기하는 거죠.
1: 갑자기?
0: 아니 남편인 나와 아들 거는 어떻게 라고 묻자 예. 집에 아내 내가 데려다 놨잖아.
1: 렌탈 인간이 있어요.
0: 예, 예. 예. 가사도우미 있잖아 아이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둘은 그래 가능하겠네 늦게까지 기분 좋게 술을 먹고 잠들었어요. 예. 그 다음날 아침 아내 주아는 급히 출근을 합니다. 상민은 자신이 출근하지 않아도 렌탈 인간 때문에 가게가 잘 돌아가니까 예. 아, 오늘 하루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내가 출근하고 난 뒤 집에는 아내를 대신하는 가짜 아내와 남편 상민 단 둘이 남아 있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아내가 돌봄 말고 또 다른 아내의 역할을 자처하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1: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네. 그 소설이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0: 더 문제는 학생들이에요. 아들 건우와 친구 태영이 똑 닮은 아바타를 주문합니다. 학교에 대신 보내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노동을 넘어 관계마저 우리가 과연 돈으로 그렇네. 대체할 수 있을까? 클릭 한 번으로 인간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 과연 어떤 문제를 낳게 될까? 소설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바쁘고 삭막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일과 삶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지면 뭔가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거죠.
1: 그렇네요.
0: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지 소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뉴스와 책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윌의
1: 노래 이어드리죠. 내 생의 아름다운.

0: 내일은 푸른 하늘 6월 7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게 소통하는 법 이야기해보죠. 만세소통 홍코치가 간다. 휴먼 아카데미 홍순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홍순아입니다.
0: 네, 오늘은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 자신감이 넘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1: 네, 확신형 인간은요. 자신의 판단이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도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로 듣는 사람을 말해요.
0: 네.
1: 그런데 자신감 있는 사람과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되 반박을 들으면 아 그런 관점도 있구나 하고 수용하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 근데 확신형 인간은 반박을 들으면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고요. 오히려 이분을 아예 용접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용접이 너무 단단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거죠.
0: 예, 요즘 들어서 그 확신형 인간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사람이 늘어나는 걸까요?
1: 네, 이건 개인의 성격 탓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하나의 이유로 그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의 그런 원인도 있어요. 유튜브나 SNS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동의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자신만의 정보 거품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불안의 시대라는 것도 있어요. 경제적 불안, 노후 불안, 세대 갈등, 정치적 혼란, 뭐 이런 불안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것에 매달리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옳아야 내가 안전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0: 예, 확신형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그 진이 쭉 빠지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1: 아무래도 확신형 인간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를 뇌가 감지하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돼요. 내 말이 무시당하고 내 감정이 존중받지 못하면 뇌는 지금 공격받고 있다라고 인식합니다.
0: 예.
1: 그러니 몸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확신형 인간과 대화할 때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써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틀렸나 하고 자기 의심을 하거나
0: 예.
1: 어느 쪽이든 에너지가 엄청 소비되거든요.
0: 그렇죠. 예.
1: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고갈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소통 전문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형 인간과 대화하는 건 벽에 테니스공을 치는 것과 같다.
0: 예.
1: 공은 돌아오는데 대화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지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0: 네. 혹시 나이가 들수록 확신형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살면서 쌓아온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이 과거의 것이라는 점이에요.
0: 음흠.
1: 20년 전에 통했던 방법, 30년 전에 성공 공식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확신형 인간의 시작입니다.
0: 네.
1: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들이 살아보신 그런 세상과 많이 달라요. 게다가 오랜 경험자는 직장에서 경정 결정권자 위치에 있었던

0: 어떤 분들이 많거든요.
1: 그렇죠.
0: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 판단이 맞다 이런 습관이 생깁니다.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역할이 꼭 필요했던 거니까요.
1: 네.
0: 다만 가족관계나 새로운 인간관계에서도 그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1: 그러면 내가 혹시 확신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말투나 뭐 행동 패턴 같은 게 있습니까?
0: 네, 실용적인 자가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버릇 중에 그건 내가 다 알아 이런 말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박하기 위해 듣고 있다면 확신형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버릇도 있어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세대나 사회 전체를 하나의 틀로 단정짓는 표현이에요. 이런 일반화가 자체가 그 확신형 사고의 전형적인 패턴일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렇게 네.
1: 너무 꼰대 같은데 이거.
0: 그렇죠. 이게 경험을 근거로 단정짓는 말인데
1: 네.
0: 경험은 또 소중하지만 그게 지금 이 상황에도 무조건 맞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1: 그럼요.
0: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상대방이 자주 아, 저 힘들다 너 말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쯤에 해당되신다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은 바뀐 겁니다.
1: 예. 특히 그 저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막 가족끼리 또 싸우고 그러다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꺼내게 되는데 이게 모두 민감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럴 때 유독 확신형과의 충돌이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맞아요. 그 정치, 세대, 경제 이 세 가지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정체성과 연결된 주제라는 거거든요.
1: 네네.
0: 예를 들어 어떤 분이 특정 당을 지지한다면 그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표현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반박받으면 단순히 의견이 공격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되고 더 강하게 확신을 밀어붙이게 되죠.
1: 에이.
0: 그리고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꼰대들은 변화를 거부해라는 말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확신형 대결이거든요. 여기서 해결의 실마리는 딱 하나예요.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아하.
0: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바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를 설득하려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소통이지 않냐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0: 그렇죠. 설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설득 강박이 문제인 거거든요. 설득 강박이란 내 말이 끝날 때 반드시 상대가 맞아요. 당신이 옳아요라고 해야 한다는 직책이에요.
1: 예.
0: 이런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점점 더 방어적이 되거든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나 선택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본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강하게 밀면 더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거든요.
1: 그렇네.
0: 좋은 소통은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1: 네.
0: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너는 어때? 이 한마디가 설득보다 훨씬 강력한 소통 도구입니다.
1: 네. 확신형 인간들의 듣지 않는 대화가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피해를 줍니까?
0: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답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데
1: 네.
0: 실제 피해가 꽤 커요. 첫 번째 이게 관계 단절이
1: 그렇지.
0: 되거든요.
1: 예.
0: 가족 간의 대화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이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포기하고
1: 예.
0: 배우자는 그냥 혼자 결정하세요 라고 물러나거든요.
1: 네.
0: 처음엔 갈등이 줄어서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가 얼어붙은 거예요. 둘째 또 정보의 왜곡이 있거든요. 확신형 인간은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 왜곡된 인식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셋째, 자신이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데요. 확신형 인간은 대체로 내가 오르니까 남들이 내 주위로 와야 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전혀 멀어집니다. 그 결과 정작 본인이 제일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군요. 그 소통을 잘하는 유연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0: 네, 유연한 소통가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0: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3H, 3H 법칙이라고 부르거든요. 첫 번째 H는요, humble이라고 해서 겸손함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분히 안정감이 있으니까 남이 나를 반박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두 번째 H는요, hear, 듣는 능력입니다. 유연한 소통가는 상대방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심지어 말이 끝난 후에도 바로 반박하지 않아요. 3초 정도 여백을 두죠. 그 3초 사이에 상대는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들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H는요, 유머입니다. 유연한 소통가들은 갈등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재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긴장을 푸는 유머요. 사실 이게 되려면 상황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 뒤에는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느끼거든요.
1: 예, 나도 좀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변화인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이론보다 사실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근데 이런 말 대신 그리고라고
1: 그리고.
0: 써보세요.
1: 오.
0: 네, 당신 말도 맞아. 근데 나는 이렇게 시작하면 앞에 한 말이 무효가 돼요. 근데 이 앞말을 지우는 지우개가 되거든요. 대신에 당신 말도 맞아.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 라고 바꿔보시는 거예요. 이 한 단어 차이가 대화의 온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대화한 다음에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내 말이 끝냈을 때 네 생각은 어때? 혹은 내가 놓친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이 질문이 대화를 독백해서 대화로 바꿀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딱 1%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대화에서 딱 한 번 상대방 말 끝까지 들어보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1%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100%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만사소통 홍코치가 간다, 홍순아 대표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박상민의 노래 이어드리죠. 멀어져간 사람아.

0: 장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인과 문화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가볼까요?
1: 네, 우리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0: 국중박, 예. 네,
1: 줄여서 국중박이라고 말 많이 하죠. 네. 그 요즘에 여기 입장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줄을 기다리고.
0: 외국인들도
1: 또,
0: 많고.
1: 네, 아주 핫한 곳인데 여기에서 토요일마다 매주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박물관 문화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열리고 있는 공연인데요. 이 찬란한 유물들 사이로 아름다운 음악과 또 공연이 흐르는 현장입니다.
0: 네.
1: 이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고요. 특별히 발달장애인 음악인들로 구성된 이 사회적 협동조합 아트위켄의 아티스트들이 이날 무대에 섰습니다. 예술에는 장애가 없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그런 감동적인 음악이었는데요.
0: 네.
1: 먼저 이 펠리체보체라는 남성 중창단 이 아트위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날 또 거위의 꿈을 많은 관객들 앞에서 불렀는데요. 더불어서 이 그랑그랑 밴드의 무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0: 네.

너무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랑그랑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뛰어난 연주 실력은 물론이고요. 음악을 향한 열정과 에너지가 엄청나신 분들입니다. 이탈리아, 헝가리, 튀르키예 같은 해외 무대에서도 큰 찬사를 받아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밴드입니다. 특히 이 시각장애 연주자분들과 함께 서로의

믿고 완성해내는 무대는요,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 그랑그랑 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번 공연은 발달장애 연주자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됐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날 그 클래식 공연부터 시작해서 국악도 들을 수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대중가요를 또 들을 수 있는.
0: 다양한 장르.
1: 네, 다양한 장르를 또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무대에서 내려온 아트위켄의 아티스트를 제가 대기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그랑그랑 밴드는 그 장애인식 개선 관련된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보컬을 맡고 있는 임세훈 씨에게 또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한 소감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0: 네.
2: 사실은 처음에 되게 떨렸어요. 사실 너무 떨렸는데 그 떨린 이유가 곡 중에 드라우닝이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그 곡이 처음 선보인 곡이에요. 이 공연을 통해서 연습을 한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처음 선보인 곡이에요.
3: 어땠어요? 네. 그래서 잘했는데
2: 결과물은 되게 만족스러워요. 한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상징성 있는 또 위대한 박물관인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저 좋을 따름이에요. 저한테는 편안하게 그냥 무대를 보시면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이지만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을 만큼 음악을 진짜 열심히 뿐만이 아니라 프로 못지않을 만큼 열심히 또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포부를 보여주면서 또 연습도 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0: 네, 임세훈 보컬의 인터뷰도 들었고 네. 앞서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공연 현장도 저희가 들었는데 무대에선 연주자들도 이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0: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1: 네. 이 박물관 문화 향연 같은 경우에는 야외 마당 또는 이제 박물관 대강당 이렇게 두 곳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아트위켄의 공연은 대강당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10월까지 일정에 따라서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이 열리고 아니면 많게는 한 달에 네 번. 5월 달에는 네 번 이렇게 공연이 진행이 됐었어요.
0: 예, 예.
1: 네, 공연 때마다 다양한 연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날 그 아트위켄의 경우에는 그 주말을 맞아서 나들이를 온 가족들도 많았고 또 연인들도 있었고요. 또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 아트위켄의 공연 함께했습니다. 이 아트위켄 연주자들이 하나둘씩 무대에 오르고 또 첫 곡이 연주되는 순간 정말 긴장되잖아요.
0: 네.
1: 마법처럼 객석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이 클래식 앙상블 감미로운 연주를 시작으로 해서 국악도 신나는 팝밴드 음악까지 이렇게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0: 네.
1: 클래식 무대가 지나가고 또 신명나는 국악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월시구 좋다 하는 이 추임새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또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보기가 좋았는데요. 저는 그 판소리를 하는 그 발달장애가 있는 장승빈 연주자의 무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곡 불렀는지 또 아리랑이란 곡을 불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Bom dia.

0: 네, 아유, 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그냥 뭐 상상만으로도 뭉클해지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가 더욱 빛났던 건요, 이 무대 위의 연주자들과 또 무대에 있는 관객 석 사이에 그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별 없이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오직 음악이라는 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하고 또 즐겼던 겁니다.
0: 네.
1: 또 연주가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그런 박수 소리가 이 대강당을 또 가득 채웠는데요. 이번에는 그 펠리체보체 남성 중창단에서 테너 파트를 맡고 있는 진현호 연주자의 소감 들어보시죠.
0: 네.
2: 박물관 문화 향연 공연에서 아트이켄 소속의 펠리체보체 상악 앙상블 팀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연을 보신 많은 관객분들께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오늘 재미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역사를 알려주고 전시하고 하는 박물관인데 여기에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무대에 서서 굉장히 기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K-POP 문화 그리고 요리 문화, 예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 세계 세계인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같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냥 그 자체로 멋진 음악을 들려주는 훌륭한 아티스트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공연을 본 관객들도 이 뮤지션을 향해서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봤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또 같은 선율을 공유하고 또 웃고 즐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통합 또 동행의 모습이 아닐까
0: 그럼요.
1: 싶었습니다.
0: 예.
1: 그게 바로 또 문화와 예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그 공연을 본 관람객들의 반응 들어봤습니다.
0: 네.
3: 감동적이고 처음에는 좀 눈물도 많이 났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 밴드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게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좀 분명히 그 화음을 맞춰가는 게 어려웠을 텐데 그 어려움을 다 조금 극복하고 자기가 서로가 서로를 조금 맞춰가는 그 순간들이 조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좀 조화롭게 사실 장애라는 게 차이점 말고도 우리는 장애 없는 사람들도 다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잘 같이 조화롭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런 걸 좀 느꼈으면 하고요.
4: 그 이런 걸 어떻게 연습했는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대가 화려하고 능수능란 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5: 여러 개 섞여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것도 있고 현대적인 것도 같이 섞여 있어서 되게 좋았고 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런 거 하시는 거 보면서
6: 적벽과 할 때 그거 예, 촬영할 때 그 좀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런 무대는 처음 봤는데 장애를 넘어서 열정적으로 공연하시는 거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0: 네.
1: 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박물관 문화향연 이 공연은 매주 다양한 테마로 이어지고요. 아트위켄 역시 이번 박물관 공연뿐만 아니라 전국의 크고 작은 무대 또 해외 무대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아트위켄을 포함해서 수많은 장애 예술인 들의 이름이 보이거나 공연이 있다면 또 그들의 음악에 함께 또 귀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0: 네. 현장 스케치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송골매가 부르는 세상 만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뭐든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곤 한다. 작업을 시작할 땐 몰두하지만 끝난 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탓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이제는 무리하지 않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연못 바닥에는 둥근 자갈을 깔고 수초를 심으며 부레옥잠과 물배추도 놓았다. 전기를 연결할 수 없어 EM 흑공을 넣어 자동으로 수질을 정화하게 했고 덕분에 물이 맑고 깨끗하게 유지됐다. 연못 주변의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하며 자연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금붕어, 치어 20마리를 연못에 넣었고 1년 사이 손가락 하나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연못 가운데에는 별채로 이어지는 나무다리를 놓았다.

어지러운 마음은 밖에 두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마음속의 잡념이 사라지고 잔잔한 물의 흐름 속에서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내 손으로 만든 작은 숲과 연못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다시금 발견한다. 작은 정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맑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T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1: 밤의 해변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산다. 밤바다를 걷는다. 그 길을 걸으며 느끼는 감정은 때로 고요함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감정으로 경험된다.

바다는 흐르는 시간을 닮았다. 그 앞에 서면 자꾸만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멀게만 느껴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삶의 미묘한 진리를 찾곤 한다.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그 풍경들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끼며 후회에 잠기기도 한다. 지나간 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찾는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떠오르는 것은 놓치고 온 것들, 되돌릴 수 없는 순간들이다. 그때 했던 선택들, 지나쳐버린 기회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미련처럼 밀려온다. 그럴 때면 자리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탓하며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마음속에서는 그 한 걸음에 담겨있는 후회와 갈망이 어우러져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한다. 바다가 보여주는 것은 시간을 되돌릴 마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지만 그 순간에 머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듯이 말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걸으면서 걱정과 불안을 꺼내놓는다. 파도 소리조차 더 많은 생각을 일깨운다. 머릿속에서는 갈 길을 찾지 못한 의문들이 떠오르고 미지의 세계와 맞닿은 두려움이 이 순간만큼 크게 느껴질 때가 없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보며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자신이 지나온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걸음을 내디딘다. 불확실함 속에서 내일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두려움이 발밑을 무겁게 눌러온다. 그럴 때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을 따라가며 자신이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려 든다. 물결은 멀리서 잔잔히 밀려오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그 안에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든다. 그 속에서 자신이 놓친 것들과 앞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불확실성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것이다. 또 다른 누군가는 바다를 걷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낀다. 물결이 발밑을 부드럽게 감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마치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 그 길을 걸으며 복잡한 생각들은 점점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만이 남는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다. 그 순간 바다와 하늘, 사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상의 일부가 된 기분이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마음을 맑게 하고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잠시 잊게 만든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시간이 흐르겠지만 세상의 속도와는 상관없이 단지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이 섞여 간지럽히는 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파도 소리에 마음은 점차 이완되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고요함이 차분히 스며든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본다. 하염없이 바다를 걷는다. 끝없이 펼쳐진 길 위에서 지나간 선택들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그때의 결정들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든다. 불안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엔 멈추고 싶어진다. 바다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이의 감정을 품는다. 시간을 따라가며 마음과 마주한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의 감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흘러간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사라진다. 평온한 순간이 지나면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잠시 지나면 다시 기쁨이 밀려온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자신을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감정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삶은 어떤 식이라도 결국

우리를 이끌고 나아간다. 바다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다. 끊임없이 밀려오고 가는 감정 속에서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명상이 가르쳐준 삶의 방향.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행운이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친구가 물었다. 여기서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야? 우리 주지스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이었다. 어느 날은 법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5시간씩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귀촌 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스님과 가장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주에서 보성으로 귀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공방 작업과 집 공사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요가원을 찾던 중 요가와 명상 수련을 하는 조계종 사찰을 알게 되어 찾아갔다. 깊은 산속을 한참 올라야 도착할 수 있는 오지의 절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서 한 스님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 요가와 명상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수련이 시작되었다. 요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몸을 얼마나 혹사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오른쪽 팔은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았고 치료를 했던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다. 다른 도반들이 능숙하게 동작을 해내는 동안 나는 간단한 자세조차 따라가기 힘들었다. 몸을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실감했다. 수련 시간보다 늘 일찍 도착해 스님과 차담을 나누곤 했다. 어느 날 명상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냈고 마침 집중 수행이 시작되는 하안거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한층 깊은 수련이 이어졌다. 끝날 때마다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힘들었지만 몸과 마음은 개운하고 가벼웠다. 기술적인 수련을 넘어 매 순간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다. 힘든 수련을 자청해서 한 것이었지만 누구를 가르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수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더 많이 배우게 되니 이제 안내자로 대중과 함께해보아라. 명상을 안내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수련을 새로운 시각에서 되돌아보며 그 깊이를 한층 더 탐구하는 과정이었다. 처음 안내자로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다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다. 명상 뇌과학이나 해외 콘퍼런스에서 배운 내용을 말씀드릴 때마다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래, 이렇게 함께 지혜를 나누며 정진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수행해 오시면서도 늘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던 스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길을 찾아갔다. 수행은 끝을 정해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태도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정이다. 스님은 두부 한 모라도 공양간의 음식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셨다.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며 낡고 해진 옷은 꿰매 입으셨다. 누군가 선물을 드리면 소중히 간직하시다가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가르쳐 주셨다. 한참 수행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종교는 지혜를 찾아가는 방편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다. 함께 수련하던 도반 중 일부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성당에 가서 미사를 잘 드리라고 격려하시며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셨다. 또 일에 욕심을 낼 때면 재능과 성취보다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늘 앞선 화두로 두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삶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전라남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바다와 숲을 배경으로 한 생태치유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개인 지도뿐 아니라 교육청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에서 명상을 나누고 있다. 안내자는 먼저 수행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함께 길을 걷는 도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길을 개척하며 서로를 비추는 과정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우며 나아가고 있다. 서로에게 배움과 영감을 주는 시간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어떤 길을 걷든 삶의 목적지나 결과보다는 그 여정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배운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을 처음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겪은 변화와 배움은 매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작은 온기와 울림을, 나아가 세상의 존재들을 향한 따뜻한 선의를 나누고 싶다. 명상을 통해 얻은 것은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보다 중요한 것은 걸어온 과정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돌보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치유 크리에이터로서 조용히 빛나는 하루의 조각들을 기록하는 현실판 리틀 포레스트 이야기.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선배들! 잠깐만요.
1: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걸까? 현우는 집에 가려는 란주와 효석을 불러세웠다.
0: 아까 다들 연희한테 좀 심했던 거 아니에요?
2: 뭐가 심했는데?
0: 그냥 여러 가지로요. 우리가 연희 처음 만났을 때 엄청 무례했던 거 기억나요? 연희는 초인이라고 오해받아 양궁부에서 쫓겨났는데도 우리는 초인이라고 단정짓고 말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초모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3: 야, 너 걔 좋아하냐? 그래서 편드는 거야 지금?
1: 현우의 가슴팍을 팍 밀치며 란주가 물었다.
0: 네, 저 연희 좋아해요.
1: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현우는 자기도 모르게 울컥 튀어나온 진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란주가 피식 콧방귀를 꼈다.
0: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편드는 건 아니고 그 편을 든다기보다 다 같이 잘 지낼 방법을 찾고 싶어서. 그러니까 연희가 있어서 우리가 전투할 때 유리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들은 쏙 빼고 너무 나쁘게만 몰아가는 것 같아서.
3: 야, 현우.
1: 란주가 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땅거미가 져서 거실은 어두웠고 현우는 란주의 표정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불을 켜고 싶었지만 란주가 하는 말이 현우의 멱살을 잡았다.
3: 너야 그렇게 느끼겠지. 라투스 잡을 때 넌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연희 뒤에 숨어있기밖에 더 했어? 훈련이야 받았지만 실제로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했냐고. 지 위험할 때 고양이들이나 부르기 바빴지. 그러니까 너는 뒤에서 화살을 날려준 연희가 고맙고 애틋하겠지. 난 아니야. 더는 들을 얘기도 없고 할 얘기도 없는 것 같다. 너나 권유라는 범초본 안 갈 게 확실하고.
1: 현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사위가 어두워졌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란주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함께 즐겁게 지내왔던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믿기지 않았고 마음 한쪽이 저릿했다. 인사도 없이 란주는 가방을 챙겨들고 효석과 함께 유라의 집을 나섰다. 효석은 그저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릴 뿐이었다. 유라와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현우는 유라의 눈치를 살폈다. 유라는 소파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은 란주가 꽤나 충격인 모양이었다.
4: 연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면 나도 란주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범초본엔 갈 생각도 없고. 네가 궁금해한 것에는 대답할 여력이 없네. 너도 그만 가보지 그래?
1: 유라의 이야기도 듣고 싶었고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가 집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을 때 유라는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싸운 지 이틀이 지났지만 단체 메시지방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연휘는 싸운 날 바로 단체 메시지방에서 나가버렸고 현우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0: 나는 범죄본에 가서 활동하는 게 저 두 선배로선 더 나을지도 몰라.
1: 집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 계속 말과 상황을 곱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점점 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게 됐다.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한계치까지 차오른 현우는 이틀간 떨어지지 않았던 침대에서 일어났다. 찬장을 뒤져 쟁여뒀던 고양이 캔과 간식, 장난감을 챙긴 뒤 집을 나섰다. 도련님이 보고 싶었다. 집을 나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걷다 보니 첫 전투랍시고 캣타워를 두들겨 패 무너뜨렸던 재개발 구역 근처였다. 첫 전투라. 얼마 전 일인데도 벌써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어쩐지 그때가 그리워진 현우는 마음속으로 도련님을 부르며 주변을 서성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우는 도련님에게 캔을 따 간식을 준 뒤 장난감을 가지고 도련님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냈다. 도련님과 같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현우는 도련님을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0: 떨어지지 않고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도련님도 그걸 원할까?
1: 도련님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보던 중이었다. 멀리 아파트 단지 안에 커다란 나무 아래 초등학생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나무 위에 걸린 뭔가를 꺼내려고 배드민턴 채로 나무를 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채를 나무 위로 던졌고 그 채마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다. 아이들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가까이 가서 보니 축구공이 나뭇가지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것을 꺼내려고 던진 배드민턴 채, 효자 손, 빗자루 등이 나무 위에 열매처럼 매달려 있었다. 한 아이가 끝내 울기 시작했다.
0: 왜 울어? 저거 못 꺼내서 그래?
1: 현우가 묻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2: 우리 형 축구공인데 갖고 나온 거 알면 저 죽어요. 근데 저기에 걸려서.
1: 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높이를 봤다. 아무리 키가 큰 현우라도 손이 닿을 거리는 아니었다. 두꺼운 가지들이 엉켜있어 도구를 쓰기에도 어려워 보였다. 현우는 옆에선 도련님을 내려다봤다. 도련님은 현우의 마음을 읽은 듯 크게 울었다. 몇 아이가 커다란 도련님의 덩치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났다.
3: 형아랑 형아 고양이가 저거 꺼내줄게. 잠시만.
1: 현우는 도련님이 등을 타고 올라가 어깨에서 뛰어오르면 가장 낮은 나뭇가지에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모습을 상상하자 도련님은 준비가 되었다는 듯 울며 현우의 주변을 뱅뱅 돌았다.
0: 도련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을 알아들었을까?
1: 의구심을 품은 채 현우는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그런 현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련님은 나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총총 걸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현우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도련님은 현우의 등과 어깨를 힘차게 딛고 나는 듯이 뛰어올라 나뭇가지 위에 착지했다. 아이들이 모여서 손뼉을 쳤다.
4: 형아 초인이에요? 고양이랑 형아 진짜 멋있어요.
3: 고양이 초인이야. 잘 봐. 다른 것도 보여줄게.
1: 우쭐해진 현우는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3: 도련님! 배드민턴 채부터 나뭇가지 사이를 조금 벌리고 위를 쳐볼래?
1: 도련님이 머릿속 그림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본 현우는 이번에는

0: 도련님이 배드민턴 채를 쳐내는 장면을 떠올렸다. 도련님은 현우가 생각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배드민턴 채를 나뭇가지에서 떨어뜨렸다. 아이들이 또 박수를 치며 소리를 질렀다.
1: 도련님! 머리로 축구공 밀어봐!
0: 이번에도 도련님은 현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처럼 나뭇가지 위에서 균형 있게 걸으며 머리로 축구공을 확 들이받았다. 몸과 머리의 힘을 이용해 축구공을 밀자 나뭇가지 사이에 걸쳐져 있던 공이 아래로 퉁 하고 떨어졌다. 아이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마지막으로 빗자루를 꺼내준 도련님은 나뭇가지 위에서 현우의 품속으로 뛰어들었고 현우는 도련님의 묵직한 무게를 가슴으로 받아내다 그만 마른 기침을 터뜨렸다.
2: 형아, 이 축구공 구해줘서 고마워요. 형아랑 도련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형아랑 도련님이랑 꼭 옛날 영화에 나오는 앤트맨이랑 앤트맨이 타고 다니는 개미 같았어요. 형아는 고양이맨이에요. 짱 멋있어요.
0: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어준 꼬마 아이는 현우를 향해 엄지를 척 들어보이고는 집을 향해 달려갔다. 현우는 품속에 안겨있는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 잘했어 도련님. 들었어? 우리 덕분에 살았대. 우리 덕분에 우리가 히어로 같았대 도련님.
0: 도련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현우의 턱에 머리를 비비며 골골거렸다. 그 순간 현우는 깨달았다. 도련님이 확실히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3: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0: 생각보다 현우의 능력은 라투스와의 전투에서 쓸만한 것인지도 몰랐다. 꼬마의 말, 덕분에 살았다는 말과 앤트맨 같았다는 말이 현우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현우는 연희가 화살 쏘는 것을 볼 때처럼 가슴이 뛰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우는 앤트맨 영화 시리즈를 죄다 보면서 자신과 도련님, 고양이들의 서포트가 소초모에게 도움이,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3: 그것만으로도 나도 영웅인 거야.
0: 조금씩 솟구치는 자신감과 함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현우는 불현듯 휴대폰을 켜서 유라, 연희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먼저 답장이 온 쪽은 유라였다.

0: 할 얘기가 뭔데?
1: 사흘 만에 만난 유라의 양볼이 해쓱해져 있었다.
2: 란주 선배랑은 연락해봤어요?
1: 유라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다.
0: 전화는 안 받고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어.
2: 유라 선배, 진짜 우리를 선배 복수에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계속 능력도 속이고?
1: 갑자기 현우가 전곡을 찌르자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우는 유라를 처음 보는지라 매우 당황스러웠다. 허둥거리던 현우는 탁자 위에서 티슈를 가져와 유라에게 내밀었다. 유라는 코를 팽 풀었다. 적나라한 소리에 현우는 누나를 굴렸다.
0: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냐고. 아니 처음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내 목적만 생각했지. 그런데 같이 소총하면서 훈련도 함께 받고 삽질도 하고 거지 같았지만 전투도 하고 나니까 너희들이 그냥 뭐 엄청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아, 그런데 나도 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각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렸는데 범초본 놈들이 이렇게 까발릴 줄은 몰랐어. 란주랑 효석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1: 의외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유라의 속마음을 듣고 현우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
2: 선배, 연희도 선배와 똑같은 감정 아닐까요? 어쩌다 휩쓸렸는데 지내다 보니 말할 타이밍도 못 잡고, 연희 우리 좋아하고 도움 많이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희한테는 안 미안해요?
1: 현우의 말을 들은 유라 역시 입을 다물고 한참을 생각했다.
0: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미안해. 내가 너무 빈정대고 몰아붙였어. 그렇지만 나도 이유가 있는 게, 그냥 진짜 연희가 위험하게 굴어도 초인이니까 괜찮겠지, 다 생각이 있겠지 하고 믿었거든. 그런데 초인이 아니라니까 엄청 배신감이 드는 거야. 넌 안 그랬어?
2: 저도 조금은 그랬어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 연희가 감각이 좋으니 믿었죠. 단지 친구인데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배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듯 연희에게도 그런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선배랑 연희 서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란주 선배랑 효석이 형한테도 미안하다고 선배가 먼저 얘기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세 사람 돌아오면 이야기해줘요. 시간 좀 지났으니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분명 이해해줄 거예요. 아, 선배는 란주 선배가 얼마나 선배를 걱정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0: 알았어.
1: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코를 시끄럽게 팽 풀었다.
2: 아우, 진짜 더러워 정말.
1: 현우가 질색하자 유라는 눈물 맺힌 눈으로 씩 웃었다. 웃는 유라를 보며 현우는 지금껏 소총모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 이번부터는 모두를 위해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왠지 모를 자신감이 현우의 마음에 빼곡히 차올랐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신유입니다. 대장께서 보명궁주에 단별하게서 철수를 하셨다고
1: 그 감당을 하는 수밖에요.
2: 보명궁주의 궁에 개를 풀어놓은 그날 밤,
3: 로맨틱 코미디는 해피엔딩이 많지만 멜로는 100% 새드엔딩.
4: 담장을 넘으면 멜로를 로코로 바꿀 수 있다, 그거지?
3: 오늘의 이 공작은 지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공작입니까, 누님?
5: 안 돼! 오지마! 안 돼!

0: 저 녀석들이 무슨 일로 저렇게 짖는 거야?
1: 한밤중에 극성스런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깬 보명궁주는 개들이 걱정돼 허겁지겁 방문을 나선다.
2: 조용! 조용!
1: 빛을 가불 한 채 쓰러져 있는 동륜 태자를 발견하는 보명궁주.
3: 악랄한 공격력과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을 겸비한 일종의 악마견, 좀비견.
2: 저리 가! 저리 가지 못해! 바로 가란 말이야!
1: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이미 정신줄을 놓고

0: 전하! 전하! 아! 아! 전하! 주무실 때가 아! 아! 아닙니다, 전하!
1: 감히 전하가 주무시는 방문을 두드리며 전하를 깨우는 하, 환관? 어.
2: 마마! 마마!
3: 왜? 무슨 일이냐?
1: 같은 시각.
3: 아니, 사고라니?
2: 마마.
3: 혹시 태자 전화가?

0: 현장 확인은?
1: 예, 저의 오감, 육감 그리고 암알감으로 확인한 결과 이거 죽었어요.
2: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3: 네? 그 자리에 주저앉는 미실?
2: 다리가 후들거려. 꼼짝을 할 수가 없구나.
1: 아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조님께서 직접 설계한 건데.
2: 한나라의 대자전하시다. 대자전하께서 개 죽음을 당하시다. 아유 대자전하.
1: 전화. 퇴근해. 제 월급이랑 그 수당이랑 다 나오는 거 맞죠? 갈게요.
4: 아이 왜 이렇게 전화 빨리 안 받아요? 지금쯤 공안에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누님?
2: 태자가 개 물려 죽었으니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지.
4: 예, 누님. 누님은 진짜 욕심이 남보다 좀 많은 여자. 지는 게 죽는
5: 것보다 싫은 여자. 거부할 수 없는 묘한 매력. 태자가 왜?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오밤중에 보명궁의 담벼락을 넘었다는 것이냐?
6: 태자가 어려서부터 뭘 보고 컸겠습니까?
7: 말씀드리기 거시기 하오나, 얼마 전부터 태자 전하께서 보명궁주를 스타킹한단 소문이. 아마도 그래서 담을 넘은 게 아닌가.
5: 아니 헌데, 아니 키우지도 않는 개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다는 말이냐?
7: 그것이 의문이긴 합니다 전하.
6: 보명궁 안에 있던 개라면 보명궁주가 견주겠지.
5: 그 보명궁주는 개를 키우지 않았다.
6: 그거야 보명을 잡아 조사를 하면 알게 되겠지요. 당장 보명을 잡아드리세요.
5: 네. 당장 보명궁주를 잡아드리도록 한다.
7: 예, 전하.

0: 전하께서 아끼시는 분이니 그 막대하기도 그렇고.
1: 난 모르네. 난 모르는 일이야.
0: 이렇게 오리발만 내밀다간 수영장에 끌려가 접신물이 아니라 수영장물에 코를 박는 수가. 내가 무슨 이유로 태자전을 죽이려고 했겠나. 그래서 1인 2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셨습니까?
1: 사고야. 그건 사고였어.
0: 보명궁의 사나운 개들이 뛰놀던 밤, 공교롭게도 태자전하께서 담을 넘다가 붕괴를 당했다. 이게 다 우연이란 겁니까?
1: 내가 어떻게 태자전하께서 담을 넘을 거라는 걸 알았겠나? 난 그냥 미실공주께서 개를 주시는 바람에.
0: 지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2: 궁마다 몇 마리씩 나눠주는 중인데 보명궁에도.
1: 보명궁에 개를 끌고 온 사람은 미실이야. 미실 공주.
3: 보명이 아니라 미실입니다, 어머니. 아니, 미실이라니. 보명궁 사건의 미신의 이름이 왜?
4: 미실의 이모인 사도왕후와 며느리 만호는 1인 2역이다. 그리고 사도왕후와 미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혈맹으로 맺어진 끈끈한 관계였다.
3: 태자가 미실의 궁을 넘다가 변을 당한 것도 아니고 보명궁을 넘은 게 아니냐?
4: 사도왕후에게 미실은
3: 14,759원이요. 55,030.
2: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출판화를. 이 정도 장비는 써줘야죠.
4: 큼지막한 전자계산기를 꺼내드는 미실.
2: 자, 부르세요.
3: 그래. 자, 14,759원이요.
2: 14,759.
3: 55,336원이요.
2: 속도 좀 해볼까? 55,336.
4: 진흥왕이라는 한 남자를 섬기는 연적이긴 했어도 넓은 왕궁에서 권력을 쥐고 살아남기 위해 악어와 악어새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
3: 난데없이 왜 미실의 이름이 나와? 제가 알아본 결과 보명궁에 개를 불어놓은 범인은 범인이라니! 궁에 사나운 개를 풀어놓은 장본인이 미실 궁주입니다. 미실이 무슨 일로 자기 궁도 아니고 보명궁에다 개를 풀어? 동륜태자가 자기 하나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보명공주에게 한눈을 팔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자존심이. 가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동륜태자와 미실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단 말이냐? 제가 진짜 그동안 말도 못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태자가 양다리를 걸쳐 미실이 태자를 응징했다는 게야? 아니면은 뭐겠습니까, 어머니? 그날 밤 보명궁에 개를 풀어놓은 사람이 미실이란 말이지. 미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 입 눈 못 감아요, 어머니.

0: 아, 이모,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1: 감히 나 모르게 동륜과 새콤달콤했다니.
0: 아니, 태자께서 그냥
1: 네 이름이 왜 용의선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말하거라.

0: 보명공주가 개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연히 밖에서 데리고 들어온 개들을
1: 내가
2: 너를 모르겠느냐? 아,
0: 녀석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아, 정말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요.
2: 네 안에 동정심이 있었다고?
0: 저도 사람이에요, 이모.
2: 네 밥인 줄 알았던 태자가 보명의 밥이 될 것 같으니 밥상을 엎은 것이야.
0: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2: 감히 내 아들에게 해코지를 하다니.
0: 오해예요, 이모. 내가 아무리 독하기로 어떻게. 아니에요, 이모.
2: 뭣들 하느냐?
0: 이모.
2: 당장 미시를 체포해라.
3: 제가 먼저 체포하겠습니다.
4: 내가 먼저요.
5: 이모, 네가 먼저야. 변호사 선임은 물론 국비권 행사 따위는 없습니다. 끌고 가.
2: 내 아들만은 흔들리지 말았어야지. 미실.
0: 이모!

0: 선배님 함께해요. 병문
1: 자영
0: 크로스. 환관지경문
1: 엄마 조심하세요.
2: 김다운 다운씨 화이팅. 김자연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매주 일요일에는 여행을 통해 인문학에 대한 상식을 키울 수 있는 규리의 인문학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정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황희정승과 관련 있는 명소인 광한루원을 찾아가 볼 텐데요. 광한루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황희정승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황희정승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1: 네, 황희정승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63년, 지금의 개성특별시인 개경에서 태어났는데요. 20살 때 사마시에 합격한 후 2년 후에는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6살 때 문과에 급제하면서 정식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 네. 그런데 황희라는 이름 뒤에다 정승이라는 벼슬 이름을 꼭 붙이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1: 네. 황희정승이 조선시대 초기에 무려 24년이나 정승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2: 네.
1: 심지어 최고 관직인 영의정으로는 18년이나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황희정승의 성품은 인자하고 침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 매우 청렴했기 때문에 조선 태종과 세종대왕으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2: 네. 그럼 황희정승의 관직 생활은 어땠나요?
1: 네.

0: 26살 때 관직 생활을 시작한 황희정승은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관직 생활을 잠시 접고 은둔 생활을 했고요.
1: 네.
0: 이후 태조 이성계의 요청을 받은 후에 다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황희정승이 맡았던 주요 관직으로는 강원도 관찰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이 있는데요. 86살이 되던 해인 1449년에 길었던 관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황희정승은 1452년에 8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럽습니다.
1: 네, 황희정승과 관련이 있는 광안루원도 찾아가 볼까요?
0: 네, 황희정승은 조선 태종 때 세자 책봉과 관련된 발언 때문에 경기도 파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요.
1: 네.
0: 파주가 한양과 너무 가깝다라는 신하들의 상소로 지금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다시 유배를 갔습니다. 이후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황희정승은 육대조 할아버지 서재터에다 광통루라는 누각을 지었는데요. 훗날 전라도 관찰사 정인지가 광통루를 둘러보고는 마치 달나라 궁궐인 광안 청어부처럼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면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1: 광안루원에 가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0: 네, 남원을 대표하는 명소인 광안루원은 누각인 광안루와 연못, 그리고 연못 안에 있는 세 개의 섬과 오작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광안루원의 연못은 은하수를 상징하고요. 세 개의 섬은 신선이 사는 삼신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루원 안에 있는 월매의 집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 속에 예쁜 항아리가 하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항아리 안에다 동전을 던져서 넣으면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 흘러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도 광안루원에 갈 때마다 이 동전을 던져보곤 하는데요. 보통 5번 정도 던져야 겨우 사랑과 한 대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1: 네. 작가님, 오늘도 재미있는 인문학 여행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도 성우 배주원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은 조선 초기의 명재상인 황희정승과 광안루원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하며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습니다.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먼저 여소영 기자입니다.
1: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지 나흘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은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국민 주권의 근간이 훼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

0: 하면서 행정부에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범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쇄신과 개혁의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에는 조속한 국정조사 추진과 근본적인 선관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생들을 만난 김민석 총리 역시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들끓는 민심을 달랬습니다. 수사는 물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선관위에 일정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김 총리는 다만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2: 파장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선관위 책임론 또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개헌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3: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은 정치권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하자는 데에는 여야 이견이 없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번 국정조사 관련된 건 개문받이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 진행을 하고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열어두고
5: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합시다.
2: 장동혁 특검도 하루 빨리.
3: 선관위 감시와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현행 헌법으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외부에서 감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선거제 개혁 TF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4: 골문대로 골문 환부를 도려내고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다시 세우겠습니다.
3: 야당은 이 기회에 부정선거 논란만 키운 사전투표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5: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2: 국민
5: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합니다.
3: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과 재선거 여부를 두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5: 회담을 요구합니다.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를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단계를 저는 이미 지났다고.
3: 민주당은 정치 쇼라고 일축했습니다.
6: 장동혁 대표는
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6: 정치 쇼를 그만두십시오.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3: 여야 모두 내일 국회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2: 현장 대치는 여전합니다.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국적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개표 수합 상황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대표소를 둘러싸고 타깃기를 흔들며 재선거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작된 개표소 봉쇄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오후 6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만여 명이 이곳에 모였는데 한때 3만여 명까지 운집했던 어젯밤보단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봉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다수는 자발적으로 모인 20, 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8: 일단 선관위를 수사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바로 잡고
9: 다른 투표소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나오지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전체 모든 투표소에서 재선거를 실시를
7: 이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쓴 손팻말만 사용하고 구호를 재선거로 한정하는 이유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모두 그 투표권이 있고 참여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좌우를 떠나서
7: 개표소 옆에선 이틀 연속 K-POP 콘서트가 열렸는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립됐던 선관위 직원들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투표함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비는 여전히 개표소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2: 한 유명 유튜브 진행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를 언급하며 온라인상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확한 발언 내용과 이후 반응까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이벤트로 문매를 막기 시작한 건 지난달 18일.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정용진 회장이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12: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11: 그런데 불과 3주 만에 탱크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명 유튜버 최욱 씨입니다.
13: 이놈들이 아주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잖아. 그 식으로 온라인상에 탱크로 밀어버려야 돼. 그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11: 극우 성향 일간 베스트 회원들을 비판하던 중 나온 표현이라지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3: 이렇게 합니까?
11: 불과 2주 전 탱크는 일베식 표현이라고 주장한 걸 잊었냐는 겁니다.
13: 와, 이거 너무 심하네.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11: 최 씨 발언 이틀 만에 1만 1천 개가 넘게 달린 댓글에서는 스벅에는 누구보다 일침을 날리지만 자신에겐 관대하다. 착한 탱크, 나쁜 탱크가 따로 있느냐 등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2: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표됐습니다. 한성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의 IT 전문가, 최종 임명된다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AI 대전환을 완수할 적임자, 청와대가 밝힌 발탁 배경입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4: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만큼 깜짝 발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 청와대는 능력 중심 실용주의 인사, 검증된 국무위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5: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14: 특히 반도체 호황의 온기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장관으로서 행보도 높게 평가했습니다.
15: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14: 한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임명 절차 마무리까진 김민석 총리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후임 지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제 다음 임무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당권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적극 환영하며 국민 체감형 내각에 공감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2: 오늘 잠실 야구장 시구에 나선 이 남자,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치킨집부터 PC방, 삼겹살 회동까지 소탈한 친교의 자리로 보이는 이 모든 장면 뒤에는 세계 1위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이틀 만에 또 찾은 PC방. 사인과 사진 요청에 응하며 특유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17: 모두 아이언2 게임하고 있죠? 누가 제일 잘해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
16: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국내 게임업계 수장과 잇따라 만나며 엔비디아의 최신 칩이 게임 산업을 변혁할 거라고 했습니다. It runs
17: Windows. 새로운 칩은 컴퓨터 윈도우를 실행하고 심지어 AI까지도 실행합니다.
16: 프로야구 시구도 팬서비스만은 아니었습니다. AI 로보틱스 사업 파트너인 두산의 경기. 박정원 두산 회장과 시구 시타를 함께하며 협력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깐부 회동 현장을 다시 찾아 SK 최태원 회장을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겉만 보면 이색 행보의 연속 같지만 만난 인물, 방문 장소는 전략적입니다. HBM 등 메모리뿐 아니라 반도체 기판 소재, 전력 등 AI 인프라를 한국 기업에서 공급받고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면 그걸 한국 기업이 만드는 차량, 로봇, 게임과 각종 AI 서비스에 접목하겠다는 구상, AI 전후방을 통합하겠다는 세판짜기 전략입니다.
18: You could see so much of our technology is now
14: at the entire infrastructure scale. 확장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들도 인프라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젠슨화
0: 국내 주요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세부 협력 계획을 곧 발표합니다. 젠슨 황은 내일 서울대 AI 연구원과 AI 로봇 스타트업 등을 접촉하며 3박 4일 방한을 마무리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하루 앞두고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쇠계를 박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의식한 고도의 압박 전략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경진 기자입니다.
14: 시진핑 주석 방북을 하루 앞두고 대내외 매체를 통해 담화를 발표한 김여정 총무부장.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에 대해 거짓 정보, 완벽한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과의 사전 소통도 시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며 핵심 주권에 대해선 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9: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14: 표면적으로는 대미 메시지지만 중국도 동시에 겨냥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 방북을 앞두고 핵물질 생산 공장, 신형 구축함, 군수 기업소를 잇따라 찾아 핵 능력 확대를 과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7년 전과 달리 핵 능력 고도화, 북러 밀착 등으로 체급이 커진 북한이 중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20: 북중 관계를 수직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 안보를 일정 부분 협력하는 구도 이런 방식으로 설정하고 싶은.
14: 북한은 최근 한미 간 1650억 원대 무기 거래를 거론하며 핵보유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향방도 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2: 이번 주 꿈의 무대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축구 대표팀은 결전의 땅 멕시코에서 첫 공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수백 명의 팬들 관심은 단연 손흥민이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 축구대표팀의 첫 공개훈련 현장에 몰려든 멕시코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800여 멕시코 팬들은 주장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고 손흥민이 손을 흔들며 화답하자 커다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22: 사랑해요!
21: 손흥민의 동작 하나하나에 팬들의 시선이 집중됐고 황인범의 몸을 던지는 헤더에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23: 다들 빠르고 몸이 가벼워 보이고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리하게 플레이하고 빠른데다 드리블도 정말 잘해서 좋아합니다.
21: 대표팀은 경기장과 똑같은 훈련장 잔디에 빠르게 적응하며 빌드업을 위한 패스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최전방을 책임질 공격수들은 날카로운 슈팅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평가전까지 다양한 조합을 실험한 만큼 남은 사흘 동안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4: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일 동안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21: 대표팀은 뜨거운 분위기 속에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나서며 멕시코에서의 여정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2: 우회전 하실 때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데 왜 그런 건지 정다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25: 청주의 한 교차로입니다.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멈춰서는 순간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잠시 후 화물차는 쓰러진 남성을 덮칩니다. 4년 전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가 의무화됐지만 보행자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 화물차의 경우 차량이 크고 운전석이 높아 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1: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우측 사각지대 거리가 승용차 대비 3m 이상 길어 사고

0: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1: 뭐 갑자기 뭐 튀어나오고 그런 애들이 튀어나오거나 뭐 그러면 확실히 승용차보다는 더 높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그러죠.
0: 차체각인 대형 차량은 회전 반경이 커 우회전하다 인도를 침범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치사율이 승용차의 2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 앞바퀴를 우회전하게 되면 뒷바퀴는 직진이기 때문에
3: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입니다.
2: 보도 경계석에 타고 올라오는 현상. 이때 서 있던 보행자가 딸려 들어가면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는 게
0: 전문가들은 도로에서 떨어져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안전표지석이나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4: 최근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미국 국방부 장관의 행보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공식 방문길에 부인과 자녀 6명을 동반한 장면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5: 비행기 문이 열리자 어린이들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 뒤로 보이는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부부. 마치 가족 휴가라도 온 듯한 편안한 차림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프랑스 방문에 따라온 겁니다. 6명의 자녀들은 레드카펫을 걸으며 사열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프랑스에 테러 위험이 있다며 여행 경보까지 내린 상황. 국방장관 경호에 가족들 경호 부담까지 더한 셈입니다. 헤그세스 장관 측은 가족들 경비는 장관이 부담했다면서 규정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족 경호를 위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과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직 육군 경호 관계자를 인용해 장관 경호 지출 비용 증가로 요원들 훈련에 어려움을 겪었고 범죄 수사가 일부 축소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8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헤그세스 장관은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만나 미국의 방위 부담이 큰 만큼 유럽이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6: 현실을 고려할 때 유럽은 자체적인 재래식 방어를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 군병력을 파견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3: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8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이 2주 연속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열린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39분 만에 2대0으로 완파하고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오픈에서는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입니다. 안세영은 전날 천이페이와의 혈투로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게임 초반에 4대8까지 밀렸는데 엄청난 집중력으로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뒤집은 후에 역전을 거듭하며 첫 게임을 따냈고요. 기세를 몰아 이 게임은 거침없이 격차를 벌려 여유있게 리턴 매치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배드민턴 소식은 잠시 후 스포츠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먼저 축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베스트 11의 임기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평가전이 한창인데 2연패를 노리는 아르헨티나는 온두라스를 꺾었네요.
1: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대회 2연패를 향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늘 오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1골 1도움 원맨쇼에 힘입어 온두라스를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0: 네.
1: 선제골은 전반 37분에 나왔습니다.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는데요. 니콜라스 탈리페아코가 얻은 페널티킥을 마르티네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네. 9분에는 마르티네스의 뒤꿈치 패스를 받은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온두라스가 중앙선을 넘기 버거울 만큼 아르헨티나가 경기를 지배했는데요. 2002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는 10일 아이슬란드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뒤 17일 알제리와 본선 첫 경기를 갔습니다.
0: 네.
1: 이어 오스트리아와 요르단을 상대합니다.
0: 네, 이 경기 메시도 출전을 했나요?
1: 6회 연속

0: 월드컵 본선 출전을 앞둔 메시인데요.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있기 때문에 피로로 무리하지 않고 벤치를 지키는 모습을 네. 보였고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메시가 잘 회복하고 있다면서 예. 두 차례 친선 경기 중 출전 시점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 네, 아르헨티나는 수비 악재가 생겼죠?
0: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개막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부상 악재와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수비수 레오나르도 발레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월드컵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네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는 오늘 발레르디가 오른쪽 종아리 근육을 다치면서 다가올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고 발표를 했고요. 마르세유에서 2526 시즌 공식전 36경기에서 출전하면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핵심 중앙 수비수인데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최종 명단 26인에 들면서 생애 첫 월드컵 무대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 네.
0: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는 11경기를 뛰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고 우승한 아르헨티나 2연패의 핵심 선수인데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발베르디에 앞서 주전 골키퍼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도 유로파 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는 등 핵심 선수들 다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크고 작은 부상에 신음하고 있고요. 메시 선수도 대표팀 합류 직전 가진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호날두가 속한 포르투갈도 평가전에서 승리했죠.
0: 그렇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이 오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칠레와의 친선 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가 평가전치고는 상당히 거칠게 진행됐는데요.
1: 네.
0: 0-0이던 전반 추가 시간에는 포르투갈의 하파엘 레앙 그리고 칠레의 이반 로만이 레드카드를 받고 동시에 퇴장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칠레 수비수 파운데스와 포르투갈 풀백 주앙 칸셀루의 충돌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파운데스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높게 들자 칸셀루가 민감하게 반응했고 이후 로만이 달려들면서 칸셀루를 제지하자 레앙이 가세하면서 목 부위를 밀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1: 네.
0: 주심은 로만과 레앙에 모두 레드카드를 꺼냈고요. 이렇게 10명씩 싸우게 된 경기에서 포르투갈은 곤살로 게르세의 선제골과 후반 30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추가골로 승기를 잡았는데요. 칠레는 후반 추가 시간 루카스 세페다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1: 네, 메시와 달리 호날두는 선발 출전했죠.
0: 6회 연속 월드컵 본선 출전을 앞둔 호날두인데요. 선발로 나서면서 남자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227경기로 늘렸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기대했던 득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포르투갈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K조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와 묶였고 오는 11일 나이지리아와 최종평가전을 치른 뒤 18일 콩고민주공화국과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자, 월드컵 최다 우승국 브라질도 평가전에서 자존심을 지켰죠.
0: 2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는 브라질인데요. 최종 평가전 두 경기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면서 쾌조의 컨디션을 뽐냈습니다.
1: 네.
0: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이끄는 브라질 대표팀인데 오늘 오전 7시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호삼 하산 감독이 이끄는 이집트 대표팀의 2-1 승리를 거뒀고요. 이집트가 FIFA 랭킹 29위로 아프리카에서는 강호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로 예상이 되었으나
1: 네.
0: 빠르게 선제골을 터뜨리며 활짝 웃었고요. 전반 8분에는 기마랑이스 선수가 압박을 시도해 볼을 탈취했고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이집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 네.
0: 이집트가 실점 2분 뒤 지코 선수의 슈팅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실수로 실점한 브라질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 네.
0: 전방에 하피냐, 비니시우스, 티아고를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섰고 후반 8분 교체 투입된 앤드릭 선수가 컵백을 받아 넣으면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 네, 브라질에서는 네이마르를 대체할 10대 후계자가 탄생했군요.
0: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후반 터진 결승골로 살라 이집트를 잡았는데요. 이 결승골의 주인공이 바로 네이마르의 후계자로 알려진 10대 소년 앤드릭입니다.
1: 네.
0: 네이마르 선수가 월드컵 본선 명단에는 극적으로 드롭선이다마는 지난해 5월 당한 종아리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와의 본선 1차전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첼로티오는 19세 소년 앤드릭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까지 이적을 했습니다만 자리를 잡지 못해 지난 1월 올림픽 리옹으로 임대를 갔었는데 임대 이후 21경기에서 8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리그앙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1: 네.
0: 브라질 매체는 이번 본선에서 비니시우스, 엔드리, 호드리고의 3투비, 신호

0: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전반 37분 토니 로빈슨 선수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네. 후반 12분 르루이 사네 선수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1: 네.
0: 미국이 최근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1일 세네갈과의 평가전 3대2 승리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월드컵 최종 평가전을 패배로 마무리하면서 신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오늘 저녁 7시 반부터 3경기가 시작이 됐는데 종합해서 전해주시죠.
0: 네, 지금 목동에서는 서울 이랜드와 충북 청주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후반 방금 끝났네요. 경기가 네. 종료가 됐는데 충북 청주가 이종원 선수와 가르시아 선수의 골로 김현 선수가 한 골을 넣은 서울 이랜드를 2대1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솔터 축구장에서는 김포와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요.
1: 네.
0: 김포가 민준영 선수, 루이 선수가 골을 넣었고 전남이 윤민호, 최한솔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고요. 그리고 천안종합운동장에서는 천안시티와 수원FC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후반 추가 시간 7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1대1 무승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축구 소식 베스트11의 임기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명단이 나흘 후에 발표되는데 팀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2: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야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오는 11일 목요일 발표됩니다. 이번 대표팀은 25세 이하 선수들로 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29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질 와일드카드 3장을 더해 최종 24인 명단을 완성하게 됩니다.
1: 네.
2: 이번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획득 시 당연히 선배들에게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요. 대회는 리그 중단 없이 9월 치러지게 됩니다.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시점인 만큼 10개 구단은 최종 명단 선발에 큰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2: 현재 와일드카드 후보로는 두산 곽빈, 삼성 원태인, 한화 노시환, LG 문보경 선수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25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선 기아 김도영, 롯데 김진욱, 한화 문현빈 선수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힙니다.
1: 네. 자, 프로야구는 오늘 5경기가 열렸는데 먼저 사직구장으로 가보죠. 한화가 연장 접전 끝에 롯데의 수입승을 거뒀네요.
2: 네, 한화가 연장 접전 끝에 롯데를 9대8로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쓸어담았습니다. 한화는 1회 초 페라자 선수의 트럼프 등으로 4대0까지 먼저 앞서갔는데요. 롯데의 거센 추격에 3회 말 4대4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양 팀은 이후 8회까지 점수를 주고받으며 7대7의 혈전을 벌였고요. 승부는 결국 연장으로 향했습니다.
1: 네.
2: 한화는 10회 초 2사 만루 찬스에서 문현빈 선수의 1루수 방향 땅볼이 상대 수비 실책으로 외야로 빠져나가면서 2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습니다. 하나는 10회 말 박준영 선수가 고승민 선수에게 솔로포를 맞아 한 점 차로 쫓겼지만 한 점을 끝내 지키면서 어렵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1: 네. 자, 롯데 연패가 길어지면서 김태형 감독의 통산 800승도 계속 미뤄지고 있죠?
2: 네, 2015년 두산 감독으로 첫 승을 거두며 감독 생활을 시작한 김태형 감독, 리그를 대표하는 명장이죠. 현재는 롯데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대망의 800승 기록이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 네.
2: 김 감독은 현재 799승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개인통산 800승 도전을 다음 두산과 홈 3연전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1: 네, 네. 이번엔 문학구장으로 가보죠. SSG가 KT를 완파하고 13연패 이후 2연속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네요.
2: 네, SSG가 KT를 7대0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SSG는 13연패 후 키움과 주중 3연전, KT와 주말 3연전에서 모두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단등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 네.
2: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인 외국인 타자 기에르모 에레디아 선수가 1회 말 2점 홈런을 터뜨렸고요. 타선이 5회 말 비기닝을 만들며 최종 7점 차 넉넉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1: 네. 자, SSG 선발 베니지아노가 7이닝 8K 무실점 최고의 피칭을 했죠.
2: 네, SSG 베니지아노 선수 KBO 리그 데뷔 첫 7이닝 투구를 오늘 소화했습니다. 7회까지 100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스트라이크를 69개나 던졌을 정도로 매우 공격적인 투구를 했습니다.
1: 네.
2: SSG는 어제 화이트와 김지로 선수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로 토마스 에치 선수를 영입했죠.
1: 네.
2: 승전에 성공한 베니지아노 선수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 모습입니다.
1: 네.
2: 에치 선수와 함께 새로운 원투펀치로 팀의 가을 야구행을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 네. 창원에서는 NC가 천신만고 끝에 최정원의 끝내기 안타로 주말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네요.
2: 네, NC가 힘겹게 9회 말 최정원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LG를 상대로 7대6으로 이겼습니다. NC는 3회 말까지 메이닝 득점에 성공하며 6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요. 선발 토다 선수가 경기 중반에 무너진 데 이어

0: 불펜까지 리드를 지키지 못해 8회 초 6대 6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위기에 몰린 NC는 9회 말 공격에서 1사 1-2로 찬스를 잡은 뒤 최정원 선수가 우익수 오른쪽으로 향하는 1타점 적시 끝내기 안타를 날려 최종 7대 6으로 이겼습니다.
1: 네, LG 오스틴은 기아 김도영과 홈런 선두 경쟁 중이죠.
0: 네, 최근 홈런왕 경쟁을 서로 벌이고 있는 선수들이죠. LG 오스틴 선수와 기아 김도영 선수 오늘도 둘 다 홈런을 쳤습니다. 오스틴 선수는 NC를 상대로 17호 홈런을 때렸고요. 김도영 선수는 삼성을 상대로 17호와 18호 홈런을 날리며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 네네.
0: 최근 두 선수의 홈런 페이스가 정말 대단한데요. 몰아치기에 능한 선수들인 만큼 홈런왕 경쟁 시즌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광주에서는 기아가 김도영, 나성범의 불방방에 힘입어서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죠.
0: 네, 기아가 삼성을 7대 6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오늘 양팀 8회까지 계속 점수를 주고받는 치열한 타격전을 벌였는데요. 경기 막판 팀의 승기를 안긴 건 기아 김도영 선수였습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는 8회 말 배찬승 선수를 상대로 좌월 솔로 홈런을 때려 팀의 7대 6 리드를 안겼습니다.
1: 네.
0: 기아는 김도영 선수의 8회 말 솔로포를 9회 초까지 지켜 최종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1: 네네. 자, 어제 수비 중에 부상을 당한 기아 오선우의 메디컬 리포트가 나왔네요.
0: 네, 어제 투혼의 1루 수비를 보여줬던 오선우 선수 수비 후 부상으로 크게 고통스러워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1: 네.
0: 오늘 결국 어깨 관절 와순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선우 선수는 2주 후 재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다시 한번 살필 예정입니다.
1: 네, 끝으로 잠실구장으로 가보죠. 키움이 알칸타라의 호투로 두산의 시즌 첫 수입승을 저지했네요.
0: 네, 키움이 두산을 4대1로 꺾고 수입패를 면했습니다. 키움은 선발 투수 알칸타라 선수가 6이닝 4탈 3진 1실점 호투로 시즌 6승째를 거뒀습니다. 반면 두산은 선발 투수 벤자민 선수가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4패째를 떠안았습니다.
1: 네네.
0: 경기를 내준 두산은 또 하나의 뼈아픈 결과가 있는데요. 주전 포수 양의지 선수가 3회 초 파울 타구에 팔뚝을 맞아 경기 도중 교체됐고 7회 초 수비 도중엔 1루수 강승호 선수가 땅볼 송구를 잡으려다 턱에 공을 맞아 이유찬 선수와 교체됐습니다.
1: 네.
0: 두 선수는 병원 검진을 받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몸 상태는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잠실 시구자로 나왔죠?
0: 네, 주말 서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 경영자 오늘은 잠실 구장에 떴습니다. 젠슨 황 경영자는 이날 엔비디아 설립 연도 1993년을 기념한 93번 유니폼을 입고 시구를 했는데요.
1: 네.
0: 시타로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나섰습니다.
1: 네.
0: 젠슨 황 경영자는 스트라이크를 던지진 못했지만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야구 팬들에게 밝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1: 네.
0: 젠슨 황 경영자의 시구 지도 선수로는 영어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두산 외국인 투수 잭 로그 선수가 나섰습니다.
1: 네. 자,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타격왕 경쟁에 뛰어들었네요.
0: 네, 이정후 선수 오늘 시카고 컵스전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타수 2안타 1도루 1득점의 맹활약으로 시즌 타율을 3할 2푼 4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 네.
0: 이는 팀 내 1위 기록인데요. 메이저리그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4위에 해당하는 고타율입니다.
1: 네, 이 타격 상승세의 비결이 뭘까요?
0: 네, 외신에 따르면 이정후 선수는 휴식 동안 트라젝트 아크라는 최첨단 피칭 머신을 활용해 동체 시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1: 네네.
0: 트라젝트 아크는 실제 투수의 투구 영상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종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장비인데요. 이정후 선수는 배트를 휘두르지 않고 장비를 무작위로 날아오는 공이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만을 판별하는 훈련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1: 네네. 타율이 1할 때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타격왕 경쟁이 뛰어들었군요. 이정후 선수 트레이드 설도 들리죠?
0: 네, 어제였죠. 외신을 통해 이정후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언급되었는데요.
1: 네.
0: 행선지 후보는 명문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현재 주축 타자인 에런 저지 선수가 갈비뼈 골절로 전열에서 이탈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올해 가을 야구 행이 어려워진 샌프란시스코가 최고 외야 전력인 이정후 선수를 양키스에 내주고 여러 다양한 카드를 받아올 확률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소식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프로야구 소식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였습니다. 일요일 스포츠 함께하고 계십니다.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남자 프로농구팀 한국가스공사가 개편을 단행했네요.
2: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9위에 그쳤던 한국가스

0: 공사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내부 FA 6명 가운데 전현우와 계약했을 뿐 박지훈, 최창진, 최진수, 최주영에게는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 밖에 베테랑 차바이는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는 KT에서 활약했던 박준영과 삼성의 수비에 힘을 실어줬던 최승욱을 영입하면서 전력 개편을 마쳤습니다.
1: 네. 자, 부산에서는 오늘 KCC 챔프전 우승 기념 팬페스타가 열렸죠?
0: 네. 정규리그 6위 최초의 챔프전 우승을 만들었던 KCC가 부산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개인 사정상 불참한 허훈을 제외한 선수단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무려 3,000명 이상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1: 네.
0: 팬페스타는 선수들이 팬들의 질문에 답하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는 시간으로 채워졌는데요.
1: 네.
0: 최근 해외리그 도전을 선언한 송규창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송규창은 KCC에서 11년 동안 있었는데 팬들과 우승의 기쁨을 함께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말로 인사를 네. 대신했습니다.
1: 네, 아주 흥겨운 모습이었어요.
0: 자,
1: 1번에서 뛰는 이종현은 다음 시즌도 B리그에 잔류한다고요?
0: 네, 이종현은 지난해 B리그 2부 팀인 야마가타와 아시아쿼터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에 진출했는데요. 재계약하면서 일본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종현은 고려대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차세대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1: 네.
0: 프로 데뷔 후 부상이 끊이지 않았던 탓에 기대만큼 성장하진 못했지만 은퇴 위기에서 재기하면서 현재까지도 현역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다음 시즌도 야마가타에서 주전과 식스맨을 오가는 주요 전력으로 뛸 전망입니다.
1: 네. 일본 프로농구는 올해 변화가 크죠?
0: 네. 차기 시즌부터는 1부 리그 명칭이 B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로 바뀝니다. 또한 성적과 별개로 관중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홈구장, 연수입 10억엔, 하나로 약 97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한 팀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B리그 출범 후 처음으로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했고 셀러리 캡도 도입하면서 전력 평준화를 깨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 네.
0: 이 밖에 2부 리그는 B2에서 B리그 1으로, 3부 리그는 B3에서 B리그 넥스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1: 네. 자, NBA에 재도전하는 이현중은 국가대표 일정과 겹치는 변수가 생겼네요.
0: 네. 이현중은 샌안토니오와 썸머리그 계약을 맺으면서 NBA 재도전을 선언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는 7월 3일, 5일 고향에서 열리는 월드컵 예선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 네.
0: 썸머리그는 7월 10일부터 열리지만 미국으로 건너가는 시간과 샌안토니오 훈련 일정을 고려하면 월드컵 예선을 소화하는 데에 무리가 따릅니다. 이현중의 에이전트 측은 대표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1: 네.
0: 다만 9월 중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NBA 팀들은 시즌에 대비해 진행하는 트레이닝 캠프가 9월 말에 시작됩니다.
1: 네.
0: 이현중의 에이전트 측은 아시안게임 농구가 9월 20일에 마무리되는 만큼 병역 혜택이 걸린 아시안게임은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네. 자, NBA는 파이널 3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는 9일 뉴욕 홈 경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차전을 관전할 예정이었지만 파이널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1: 네.
0: 뉴욕이 1, 2차전을 모두 이겨서 빠르면 4차전에서 시리즈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을 변경해 9일 3차전이 열리는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찾기로 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NBA 파이널을 관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네.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프로농구 소식 월간 점프볼의 최창환 기자였고요. 이어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스포츠계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시간입니다.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에서 러시아의 19살 테니스 선수로 안드레 예바가 우승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최동호 씨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자, 안드레 예바의 우승은 셀레스 이후 최연소죠?
2: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모니카 셀레스 선수가 1992년에 18살의 나이로 프랑스 오픈 3회 연속 우승을 기록했거든요.
1: 네.
2: 19살 미라 안드레 예바 선수는 이 모니카 셀레스 이후에 프랑스 오픈 여자 단식 최연소 우승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1: 네.
2: 이 결승전에서 폴란드의 마야 흐발린스카 선수를 1시간 22분 만에 2대0으로 제압했고요.

0: 상금 대단합니다. 280만 유로 5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1: 예. 우크라이나 코스티코 선수와의 준결승이 화제였죠.
0: 예. 예, 안드레바는 러시아, 코스튜크 선수는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전쟁 강사국 선수들끼리의 준결승전이었기 때문에 주목받지 않을 수가 없었었죠.
1: 네.
0: 더욱이 코스튜크 선수는 이번 대회 참가 직후에 자신의 고향집 근처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준결승전 앞두고 감정도 흔들리고 신경도 복잡했을 거라고 봅니다.
1: 네, 두 선수가 경기가 끝난 후에 악수를 하지 않았죠?
0: 예, 테니스에서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악수하는 거는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코스튜크 선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서부터 러시아 선수와는 일절 말도 나누지 않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네.
0: 이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코스튜크 선수는 자신이 러시아 선수와 악수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고요. 이번 대회 8강전에서 이겼을 때 이 승리를 우크라이나에 바치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이 4강전 앞두고는 러시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게 됐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안드레에바 선수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경기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때린 사람과 맞은 사람의 입장은 네.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 네. 안드레바와 결승에서 맞붙은 흐발린스카 선수도 관심을 모았죠.
0: 예. 테니스 메이저 대회는 세계 랭킹 기준으로 참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세계 랭킹 100위권 이내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세계 랭킹 기준에 미달하는 선수들은 별도의 예선을 거쳐서 참가하는데 이 흐발린스카 선수가 세계 랭킹 114위였기 때문에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 흐발렌스카 선수가 이 프랑스 오픈에서 예선 통과 선수로는 최초로 결승에 올라갔고요. 여자 테니스에서는 2021년 이후 흐발렌스카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했던 에마 라드칸웨이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예선 통과 선수로 결승에 올라간 겁니다.
1: 네, 네. 흐발렌스카는 대회 참가 때 숙박비 내기도 어려웠다고요.
0: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흐발렌스카 선수가 무명 선수였고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예선 통과해서 본선에 참가하긴 했는데 막상 이 파리에 도착하고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쌌던 겁니다.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호텔비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호텔 사장한테 상금 받으면 꼭 호텔비 내겠습니다라고 사정해가지고
1: 네.
0: 다행히 호텔 측에서 후불 정산을 받아들여줬거든요.
1: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군요.
0: 이게 운이 좋았는데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일주일 숙박을 예정했는데
1: 네.
0: 계속 이겨서 결승까지 올라가니까 숙박이 계속 늘어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후발린스카 선수 그때마다 숙박을 연장했는데. 호텔 사장님한테 이 숙박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정말 미안했다.
1: 네.
0: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1: 네.
0: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경기복도 딱 한 벌 갖고 왔는데 신데렐라로 주목받게 되니까 8강 전부터 스폰서가 생겼고요.
1: 네.
0: 흐발린스카 선수가 준우승 상금 140만 유로 25억 원을 받게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호텔 사장님한테 근사하게 저녁 식사 대접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파리에서.
0: 네,
1: 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최동호의 스포츠 칼럼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0: 따뜻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일요일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있습니다. 9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신예 문동현 선수가 K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작성했네요.
2: 네, 문동현은 오늘 경남 양산시의 A1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제69회 KPGA 선수권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타를 줄였습니다.
1: 네. 네,
2: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를 기록하고 8언더파를 친 김찬우를 한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데뷔 2년 차에 첫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1: 네.
2: 네, 오늘 우승으로 문동현은 우승 상금 3억 2천만 원과 함께 KPGA 투어 5년 시드 또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300점을 받았습니다.
1: 네.
2: 특히 문동현은 2006년생으로 20세 2개월 2일에 우승을 달성해 이 대회 역사상 최연소 우승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1: 네.
2: 이전 기록은 22세 19일의 나이에 2023년 대회에서 우승한 최승빈이었습니다.
1: 네. 문동현은 일찍이 기대주로 주목받았는데 작년 루키 시즌에는 정규투어에서 쓴맛을 봤죠.
2: 네, 문동현은 2023년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특히 2024년에 우리금융챔피언십에 추천선수로 출전해 임성대와 우승 경쟁을 벌이면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골프 팬들의 네.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임성대를 닮은 외모에 장타를 겸비해서 임성대를 이을 한국 남자 골프 제목으로 꼽히기까지 했는데요. 작년 KPGA 투어에 데뷔했지만 14개 대회에서 6차례 컷탈락을 했고 또 단 한 번도 톱10을 기록하지 못하는 쓴맛을 봤습니다.
1: 네.
2: 하지만 2년 차인 올해 문동현은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2: 4월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공동 4위를 기록했고 또 지난달 경북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서 마침내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1: 네. 16번 홀 칩빈 버디가 승부를 갈랐다고 봐야죠?
2: 네, 경기 내내 치열한 순위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또 4명이 공동 선두를 달리기도 했는데 이 팽팽한 접전 구도를 깬 게 문동현이었습니다.
1: 네.
2: 16번 홀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로 보내고 또 두 번째 샷이 그린에 못 미친 러프에 떨어지면서 파세이브가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였는데요. 문동현은 27m 거리에서 친 어프로치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어 청금 같은 칩인 버디를 낚으면서 한타차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1: 네.
2: 이후 남은 두 홀에서 8호 타수를 지켜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1: 네, KLPGA 투어에서는 2년차 서교림 선수가 생애 첫 승을 거뒀네요.
2: 네, 서교림은 오늘 강원 원주시의 성문안에서 열린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01타를 기록하고 김민선을 한타차로 따돌린 채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1: 네네.
2: 오늘 우승으로 서교림은 대상 포인트 공동 1위, 11위에서 단독 1위로 올라섰고
1: 네네.
2: 또 우승 상금 2억 7천만 원을 따내면서 상금 순위에서도 10위에서 단독 1위가 됐습니다.
1: 네, 작년 무관 신인왕의 아쉬움을 이 우승으로 털었겠어요?
2: 네, 서교림은 173cm의 큰 키에 또 시원한 장타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고요.
1: 네.
2: 또 작년 두 번의 준우승을 앞세워서 신인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이 없었고 또 하반기 돌풍의 주역인 김민솔이 빠진 채 선정된 신인상이었던 탓에 다소 빛을 잃었는데요.
1: 네.
2: 올 시즌 꾸준히 상위권을 지키면서 우승에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1: 네.
2: 특히 또 국내 개막전인 더 시에나 오픈 준우승을 비롯해서 총 3번의 톱5를 기록한 끝에 마침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네. 김세영 선수는 메이저 대회 US 여자 오픈에서 넬리 코다와 우승 경쟁을 펼치게 됐죠?
2: 네, 김세영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제81회 US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8타를 기록하면서 중간 합계 6언더파 207타로 세계 1위 넬리코다와 공동 선두를 이뤘습니다. 김세영은 이번 대회 첫날 2위, 2라운드 공동 3위에 자리하면서 줄곧 우승 경쟁을 펼쳐왔는데
1: 네.
2: 최종 라운드에서 코다와 함께 챔피언조로 편성돼 우승을 놓고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1: 네, 네.
2: LPGA 투어 통산 13승의 김세영이 정상에 오를 경우 2020년 10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5년 8개월 만에 두 번째 메이저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1: 네. 전인지 선수의 부활도 반가운데 선두그룹과 한타차로 우승 가능성을 키웠죠.
2: 네, 전인지는 오늘 이글 1개와 버디 2개 등을 묶어서 2언더파를 추가해 중간합계 5언더파 208타로 공동 3위에 자리했고요. 얼마든지 역전 우승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 네.
2: 전인지는 LPGA 투어 4승 중 3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달성했고 또 국내 무대에서도 3번, 일본 투어에서도 2차례나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메이저 퀸입니다.
1: 유난히 강하죠.
2: 네, 전인지가 우승할 경우 2022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이후 4년여 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합니다.
1: 네, 그리고 작년 KLPGA 투어 대상의 주인공 유현조 선수도 선전하고 있죠.

0: 네, 유현조도 사흘 내내 고른 플레이를 펼치면서 중간합계 3원 더파 210타 공동 8위로 최종일 경기를 시작합니다. 이외에 미국의 제니퍼 컵초와 멕시코의 가비 로페스, 중국의 인러닝, 또 일본의 하타오카 나사 등이 추격에 나섰습니다.
1: 네, 소식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골프 소식 이데일리의 주미희 기자였습니다.

0: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일요 스포츠 와이드 시간입니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세영 선수 천하평정 무적이네요. 네.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2주 연속 정상이 올랐죠?
1: 네,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키 1위 안세영이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투어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완파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완승이지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1세트부터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네. 1세트 초반에는 안세영이 몸이 조금 덜 풀렸는지 4대 8로 밀렸거든요. 그런데 역시 세계 1위의 멘탈은 달랐습니다. 네. 내리 5점을 따내면서 9대 8로 뒤집더니 23대 21로 극적인 첫 세트를 따냈는데요. 이후 2세트는 안세영의 동무대였어요. 7대 7 동점 상황에서 자로젠 듯한 수비와 그리고 절묘한 강약 조절로 야마구치를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었거든요. 네. 우승을 확정짓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9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경기 끝나고 안세영이 주먹을 불끈 쥐고 포효를 하는데 안세영은 이 야마구치와의 상대 전적도 19승 15패로 격차를 더 벌렸고요.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그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대표팀과 또 트레이너들이 회복을 잘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면서 이 네. 스태프들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훈훈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0: 엄청난 멘탈과 엄청난 체력입니다.
1: 맞아요.
0: 안세영 선수가 올해만 우승이 몇 번째인가요?
1: 네. 올해 우승만 벌써 시즌 5번째입니다. 네. 1월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그리고 4월에 열렸던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오픈까지 네. 이렇게 정상에 올랐는데요. 세계 1위다운 이 독주 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안세영에게 인도네시아 오픈은 좀 더 특별한 대회가 됐어요. 2021년 그리고 2025년에 이어서 이번 2026년까지 개인 통산 세 번째 인도네시아 오픈 우승입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서 대회 2연패도 달성했고요.
0: 계속해서 신기록을 네. 달성하고 있네요.
1: 역사를 네. 계속 써내려가고 네. 있죠. 네.
0: 자, 인도네시아 오픈에서 동메달을 딴 우리 선수들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먼저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 서승재 김원호조가 준결승에서 말레이시아와 만났는데요. 세트 스코어 1대 2로 아쉽게 패하면서 동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네. 이 서승재 김원호조는 지난주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서 2주 연속 준결승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는데요. 남자 복식은 세계 1위의 무게를 안고 계속해서 이 견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대 팀들의 분석도 점점 더 치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경기 중의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해 보이고요. 네. 더불어서 여자 단식의 심유진도 동메달 목에 걸었는데요. 여자 우리 배드민턴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동메달을 목에 건 우리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여자 배구 대표팀은 어젯밤 열린 네이션스컵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죠.
1: 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이 2026 아시아 배구 연맹 네이션스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키르기스탄을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완파했고요. 첫 단추를 아주 제대로 끼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상대를 강하게 압도를 했는데요. 스코어를 좀 말씀드리면 1세트는 25대 7, 2세트는 25대 5, 3세트는 25대 7이었습니다.
0: 압도적이죠?
1: 네. 네. 상대가 아무리 약체지만 이 국제대회에서 한 자릿수 점수로 상대를 네. 묶어뒀다는 건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네. 특히나 박여름이 서브 득점 6개를 포함해서 팀 내 최다인 12점을 올리면서 고격을 진두지휘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 여자 배구 대표팀은 잠시 후에 밤 10시부터 우즈베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네. 이번 대회는 총 12개 팀이 2개 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치른 후에 각 조 1위와 2위가 준결승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곧 열릴 2차전도 우리 선수들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펼쳐주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남자 태권도 강상현 선수가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동메달을 획득했죠.
1: 네, 강상현 이 선수가요. 2028 LA 올림픽에서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선수인데요. 이번에 준결승에서 아쉽게 멈췄습니다. 네. 이 준결승 상대가 홈코트에 2점 가득 안고 뛴 이탈리아의 시모네 알레시오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 80kg급 동메달 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강호예요. 네. 근데 강상현 선수와 이번에 첫 맞대결이었는데 아쉽게 졌습니다. 열렸습니다.
0: 네. 자, 일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8시 30분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북부에, 오전까지 강원도와 전남 남해안, 수도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내일 새벽에 대구, 경북 중남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과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은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4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0도에서 27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9도, 습도는 69%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이 한글점자 100주년을 맞아서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한글점자 100주년 기념 세종대왕 체험 이벤트 현장인데요. 이번 행사는 점자가 가진 의미를 돌아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기획 전시 훈민정음과 훈맹정음, 28자의 빛, 6개의 별은 6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훈민정음 관련 기록물과 초기 한글 점자 제작 도구, 점자 고서적 등 다양한 역사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글 점자 100년의 역사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읽고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전시회에 가셔서 한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문학 화제 집중의 사람 장애인 일자리 장애 공감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0: 장애문학 소설과 동화, 수필을 창작하는 장애작가와 문학작품에 담긴 장애와 장애인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장애인 문학, 차희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네 명의 저자가 일상의 흔한 낱말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과 또 그것과 관련한 삶의 단상을 진솔하게 쓴 에세이집 일상의 낱말들을 소개합니다. 최근 일상의 흔한 낱말로 시작한 또 낱말을 통한 저자들의 일상과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모두 4부로 꾸려진 에세이집의 저자들은 각각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원영 작가는 그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변호사이고 작가이고 또 배우입니다. 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란 제목의 책은 아주 유명하죠. 또 이길보라 감독 작가는 농인 부모를 둔 청인 자녀로 영화 감독이면서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짝이는 박수 소리란 제목의 다큐는 대다수 청인들에게 그 농인 세계를 경험하고 또 상상하게 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책 편집자이고 그 어린이들과 책 읽기를 하면서 어린이책 독서 관련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규 작가는 동물복지학 연구자이면서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네 명의 저자는 각 분야에서 아주 개성 넘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0: 예, 각자 다른 일을 하는 저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낱말을 통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평소 스쳐 지나가는 말과 표현들 속에서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경험, 그 자체가 특별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1: 그 말씀처럼 책은 그 닮은 듯 다른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16가지 단어란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 또한 매일매일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명의 작가가 일상에서 만난 단어를 매개로 삶과 또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야말로 힘 빼고 아주 자연스럽게 글쓰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김원영 저자는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사물, 경험을 뜻하는 낱말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저자는 주변 어디에나 있는 사물, 또 흔한 경험을 뜻하는 낱말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경험이 정말 흔하지만 또 귀한 것이었음을, 또 그 흔한 낱말이 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을 읽는 독자들도 또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도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상에 대한 진지한 살핌, 애정, 이것이 솟아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예, 일상의 흔한 낱말이라면 어떤 것들일까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텔레비전, 예. 책 같은 흔한 볼거리 뭐 이런 낱말일까요?
1: 예, 그렇습니다. 그 일상의 감각을 일컫는 낱말들일 텐데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감각이야말로 사실 생각을 더 깊고 넓게 만듭니다. 이길보라 감독은 농인 부모에게서 나고 자란 자신은 부모님께 더 잘 보는 법을 배웠고 세상으로부터는 더 잘 듣는 법을 익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어로 웅아리를 하고 뒤늦게 듣고 말하기를 했던 자신에게 일상은 다른 감각으로 펼쳐졌다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넓게 보기도 했고 들리지 않는 것까지 더 깊게 들을 수 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은 김원영 작가와 이길보라 작가의 글을 통해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낱말을 통해서 일상을 감각하는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0: 예, 처음 만나볼 일상의 흔한 낱말 뭘까요?
1: 커피입니다.
0: 커피.
1: 네, 김원영 작가는 전투식량 캔커피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학생 시절 자신은 휠체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대다수 학우들처럼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 작가는 자판기에서 뜨끈한 캔커피를 뽑아 마시면서 직립보행이 원활한 똑똑하고 자유로운 학생들, 이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악전고투했답니다. 저자는 지금도 전투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들이붓고는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0: 예.
1: 그러면서 평생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꿈을 위해서 그 안정된 걸음으로 차박차박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따뜻하고 진한 커피를 즐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담아 마실 수 있는 지금 설탕이 잔뜩 들어간 캔커피를 어쩔 수 없이 마시던 시간은 지나갔으므로 다가올 날들에 어떤 커피를 마시게 될지 기대를 품는다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에 장애인으로 버티고 살아낸 또 살아내야 하는 일상을 어루만지는 작가의 마음이 폭폭하지 않아서 아주 덤덤하고 또 담대해서 멋집니다.
0: 예, 알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는 작가의 자신감이 참 예, 멋지게 느껴지는데요. 이길보라 작가의 커피에 대한 경험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1: 네, 그 이길보라 작가의 글은 코피와 커피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 커피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상상해보고 있는데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인이나 또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나 모두 처음에는 그 검은 액체가 무엇일지 궁금했을 겁니다. 이길보라 감독도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영어로 쓰여진 커피를 뭐 커피 혹은 코피로 읽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농인들은 이를 어떻게 수어로 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 한국 수어 사전에서는 왼손으로 잔을 동그랗게 잡은 모양을 한 후에 그 다른 손 검지로 잔을 젓는 수어가 차를 말한다고 해요.
0: 예.
1: 그리고 여기에 코를 검지로 두 번 톡톡 치고 잔을 젓는 모양을 하면 코와 차를 합쳐서 커피라고 설명한다네요. 그러니까 수어는 시각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주로 이미지를 차용해서 만든답니다. 또 문자 언어를 차용하거나 뭐 변형할 때도 있고요. 또 이들과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시각 언어인 수어는 고유한 문법과 어휘, 또 나름의 표현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이죠.
0: 예, 코를 톡톡 두 번 치면서 잔을 젓는 수어로 커피를 말하고 쓰는 농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라는 글자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맛은 또 말과 어떻게 다른지 예, 정말 재미있는 상상일 것 같은데요.
1: 네. 그 저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아닌 수어로 세상을 보면 기존의 세계는 해체되고 또 재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커피라는 단어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와 차가 합쳐진 합성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농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지 그 커피 맛은 어땠을지를 상상하면서 그 수어 단어로부터 파생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다인 자신은 농인 부모에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세계를 설명하고 또 문자 언어로 수어의 세계를 쓰고 음성 언어로 수어의 세계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수어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가슴 떨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길보라 작가가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0: 예.
1: 작가의 사유의 깊이와 또 창발적 상상력의 근원은 각각 다른 언어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일상의 감각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0: 예, 언어가 비단 음성 언어뿐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수어든 네.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서로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 진심, 참뜻을 알려는 노력이야말로 언어의 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김원영 작가의 글 소곤소곤 마음이 털어놓는 말이란 제목의 글에서는요. 그 소곤소곤한 말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 저자는 평소 스트레스 가득한 머리와 또 마음을 다독이는 명상 뭐 이런 걸 신뢰하지 않았대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지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본다고 부정적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답니다. 일단 이런저런 생각이 들끓게 되면 왁 하고 큰 소리로 쏟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좀 속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예, 그렇게 쏟아낸 말은 후회를 만드는 일도 있겠죠.
1: 네, 그 저자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면 폭포수처럼 상대방에게 쏟아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말이라면 오히려 천천히 또 주춤거리는 작은 목소리로 상대에게 다가가 소곤소곤 건네겠지요. 저자는 정말 중요한 마음속의 말이라면 우리에게 소곤소곤 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명상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편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안팎의 시끄러운 말들에 사로잡혀서 그 목소리를 반복하고 확대하는 일만은 경계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 소곤소곤 말한다는 것은 말의 무게로 오히려 가볍게 말하려는 노력일 겁니다. 마음을 담은 말이야말로 상대에게 닿기 위해서 무게를 좀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 덜컹거리는 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덤덤해야 하겠습니다.
0: 예. 오늘은 일상의 낱말을 통해서 일상을 감각하는 4명 저자의 글쓰기 에세이집 일상의 낱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이정 문학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에디킴의 너 사용법.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정수진의 화제 집중 이 사람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휠체어를 타는 분들은 낮은 턱이라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식당이나 카페에 있는 그 턱의 불편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예. 뭐 또 요즘에는 그 슬로프가 생기면서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난 3일에 대학로 그 이음아트홀에서 여기에 관련된 의미 있는 연극이 무대에 올랐거든요. 예. 턱 5cm라는 연극입니다.
1: 네. 제목이 턱 5cm.
2: 네.
1: 장애인의 현실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조금 더 체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중도에 지체 장애인이 되면서 이 휠체어를 타게 되는데요. 이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까 하다가 연출가는 이 연극의 형식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최규태 연출이 직접 시나리오 쓰고 주인공 역할도 맡았습니다.
3: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연극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쓰게 됐어요. 출연하는 준혁이라는 그 주인공 남자가 잘 나가는 어떤 회사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이제 본부장까지 임원까지 올라가는 임명을 딱 받게 된 날 자기 부인과 잠깐 그 축하해주고 돌아가는 길에 택시 사고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에피소드를 좀 다뤘고 그렇게 아이도 늦추고 뭐 부인과 다 어떻게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잠시 다 밀어놓고 살다가 성공이라는 그 문턱에 서서 딱 성공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고 결국은 그 남자가 이제 자살까지 하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쓰게 되면서 누구나 장애는 입을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뭐 나이가 먹어서 안 죽어도 80, 90 되면 누구나 다 장애인처럼 돼요. 걷기 힘들고 체어를 끌고 다녀야 되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니고 누구나 다 그 상태로 가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작품 속에 좀 녹여서 넣었죠.
2: 네. 또 최규태 연출은 지금 극단 1.5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극단 이름이 왜 1.5냐면 보통 한 사람을 1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0.5를 노력을 하고 또 다른 분이 0.5를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1이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무대에 서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가 0.5씩 보태자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다문화, 장애인, 남녀노소가 다 함께하는 극단인데 최규태 연출은 본인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2: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에 공감했는데요. 그 시작점 들어보시죠.
3: 어렸을 때부터 저는 반 친구도 장애인이 있었고 같이 연극하던 친구 중에 또

0: 장애인이 지금도 만나는 친구인데 장애인이 있었고 봉사도 다녔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누가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장애인 그 부서를 가본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연극적 발성 발음이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아이들 몇 팀들을 데리고 제가 연극을 가르치면서 발음 연습,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런 아이에이오라든가 소리 지르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시켜봤죠.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어쨌든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도 무대에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비장애인 극단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곳에 장애인들을 처음엔 두 분, 그다음 세 분, 뭐 다섯 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거의 30% 40% 정도가 장애인입니다. 저희 극단에.
1: 네. 그러니까 이런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하는 장애인 배우들도 작품 활동을 한다는 그 느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2: 예.
1: 그중에 유수현 배우 만나봤거든요. 이분은 호흡기 장애인입니다.
2: 네. 호흡기 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일까요?
1: 그러니까 이분은 폐결핵을 앓았는데요. 이 결핵 치료가 잘 안 됐고 그 이후에 폐가 망가지면서 이 후유증으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지를 걷는 건 괜찮은데
2: 예.
1: 뭐 산에 오르거나 100m 달리기를 하면 이 숨이 차는 거죠. 또
2: 그렇군요.
1: 말도 긴 호흡으로 하게 되면 숨이 차는 그런 장애입니다.
2: 네. 그러면 이번 공연에서 유수연 배우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1: 네, 지나가는 할머니 역인데요. 이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후에 휠체어가 방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 휠체어에 부딪히면서 누가 이딴 걸 여기에 갖다 놨냐라면서 이 휠체어와 씨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등장하지만 마지막에 그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역할인 건데 그런데 이 유수연 배우가 작품에 함께 하게 된 사연이 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3: 작년 겨울에 아버지를 11월 3일날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고 나서부터 예기치 못한 저에게 처음 경험해본 다리의 통증. 침대에 누워서만 살았고 하다못해 기저귀 갈고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6시간이 걸리고 이런 생활을 5, 6개월을 했어요. 근데 차츰차츰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출님도 가끔 몸은 어떠세요? 이렇게 안부를 전하세요. 몸 회복되면 한번 인사하러 오세요. 회복이 되었을 즈음에 인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연출님이 영상 하나만 찍을 테니까 해볼 생각이 있느냐. 영상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가자마자 딱 그 대사를 보내오셨어요. 아, 포기할 수 없는 찰진 대사가 저에게 딱 펼쳐져서 이미 마음은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이런 건데 아니나 달라 연출님이 출연을 하래요. 그래서 출연을 하게 돼서 사실은 연극 공연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제가 투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면 이렇게만 나와요. 속이 시원하고 일단 내 뭔가 확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제 이미지를 깰 수 있는 왜 반전이 있을 때 쾌감이 있잖아요.
1: 네. 아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는 짧게 등장하다 보니까 연극에 꼭 필요한 그 스태프 역할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도전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작품은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요. 또 무대의 그 소중함, 어떤 연극에 대한 초심을 찾게 해줬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2: 예. 네. 그런데 이 작품이 다리 아프고 건강이 조금 나아지고 나서 다시 하는 작품인 거면 네. 배우 시작은 언제 하신 건가요?
1: 네, 이분이 10대 후반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그때 가슴이 막 뛰면서 아,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게 멋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그때의 열정과 희망이 다시 떠올랐다고 합니다.
3: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걸 하다가 문득 그냥 연극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근데 제가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는 연극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뭐 그런 훈련 이런 강도나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럼 장애인 극단이 있을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연극을 연습하는 동안은 괴로워요. 안 풀리면. 저는 특히 스타일이 저에게 어떤 캐릭터가 주어지면 굉장히 늦게 파악을 해요. 거의 끝에 가서 아, 이 장면이 이래서 이런 거네 이렇게 끝에까지 가기 때문에 이 뭘까 고민하게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출님이 요청하는 거나 이런 걸 제가 잘 못할 때가 있고 이제 하여튼 끝까지 가는데 막상 무대에 딱 올라가면 그 발바닥부터 닿는 순간 그 심장이 아 이래서 내가 이거를 못 웃는구나. 그러고 관객들하고의 소통. 그거는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에게도

0: 저처럼 이제 프로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몇 분은 이제 프로 배우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들이 프로를 보고 배우잖아요.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이 장애인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면 아 내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구나. 장애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장애인을 내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돕는 거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불쌍해. 이런 눈빛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이번 턱 공연에도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내가 누군가의 눈을 마주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대사를 남기거든요. 그냥 나를 장애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봐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봐줬으면 하는 게 커요. 불쌍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쟤네 가족은, 쟤네 부모는, 쟤 부인은 막 별의별 생각을 사람 다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좋은 인식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많이 퍼져나가서 그게 우리 극단의 가장 큰 그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네. 화제 집중 이 사람 오늘은 연극 턱의 5cm의 최규태 연출과 유수연 배우 만나봤습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강진의 땡벌.

0: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1: 네.

0: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떤 직업이 맞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자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왜 조심을 해야 할까요?
0: 네, 사실 장애 유형만 보고 직업을 정해버리면 사람보다 장애가 먼저 부각되기 때문이죠. 발달장애인에게는 반복 작업이 맞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가 맞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면 그 사람의 흥미나 적성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같은 장애 유형이어도 사람마다 각각 다 다른데요. 어떤 발달장애인은 반복 작업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훨씬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지체장애인분은 사무직보다 강의나 상담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하려면 어떤 업무 환경이 필요한가입니다.
1: 직업의 이름보다 업무 환경을 먼저 봐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 어려운지, 오래 서 있는 일이 어려운지, 소음이 많은 환경을 힘들어하는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장애 유형별로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지체장애의 경우는 어떨까요?
0: 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먼저 이동 동선과 신체적 부담을 봐야 하겠죠. 출퇴근 거리, 엘리베이터 여부, 화장실 접근성, 책상 높이 등이 중요합니다. 직무로는 사무나 회계, 온라인 고객응대, 재택 기반 업무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체장애인은 사무직이 맞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이나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 예, 물리적인 환경만 바뀌어도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겠네요.
0: 네, 경사로 하나, 높이가 맞는 책상 하나, 재택근무 가능성 하나가 일자리의 가능성을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0: 네, 시각장애인은 흔히 안마 직종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마는 매우 중요한 전문직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안마로만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화면 해설, 음성 지원 기술을 활용하면 상담, 교육, 접근성 점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직무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접근성 점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실제 사용 경험이 중요한 전문성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장애로 인한 불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로 볼 수 있겠네요.
0: 네, 그럼요. 맞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0: 네, 청각장애인은 소통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의 시 모든 내용을 말로만 하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나 수어통역, 시각 알림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청각장애인 분들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직무로 봤을 때는 디자인, 영상 편집, 자막 검수, 제조나 품질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청각장애인이 못 듣는다는 사실보다 회사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겠죠. 말로만 전달되는 회사에서는 어렵겠지만 기록이나 문자 중심의 정보가 전달되는 회사에서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1: 예, 그런 방식은 비장애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업무 지시를 명확히 남기는 것 같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조정은 많은 경우에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도 좋고 편안한 업무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업무 예측 가능성과 쉬운 지시, 반복 훈련, 안정적인 관계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지시보다 먼저 이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해주세요처럼 순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잘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로 봤을 때는 정리나 환경관리, 카페 보조, 사무 보조, 도서 정리, 컨텐츠 분류 같은 일들이 매우 적합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쉬운 문서 감수 같은 분야도 발달장애인 일자리로 더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이 문장은 어렵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입니다.
1: 예, 발달장애인을 단순 노무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쉬운 정보와 접근성 분야의 참여자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으로 들리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발달장애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훈련이 제공된다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무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1: 예. 자, 그럼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0: 네,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 직무 능력 자체보다 근무 강도나 스트레스, 대인관계, 회복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루틴이 있는 일, 예측 가능한 일정, 경쟁이 적은 조직 문화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직무로 봤을 때는 시간제 사무보조나 도서 정리, 자료 입력, 환경관리, 동료지원 활동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인가인데요. 취업을 하는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에 일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1: 예, 결국 장애 유형별 직종 추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핵심은 사람과 환경의 조합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 당사자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직무 분석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카페에서 일을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직무를 맡기게 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컵 정리, 테이블 닦기처럼 직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장애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문제로 바라봐야겠죠.
1: 예, 장애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히 직업 목록을 보여주는 일이 아니군요.
0: 네, 저는 장애인 일자리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가 아닌 이 사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무를 잘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무 환경 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예, 장애 유형별 직업 추천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장애 유형이 아니라 사람의 강점과 업무 환경을 함께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직무를 잘게 나누고 소통 방식과 근무 환경을 조정하면 장애인의 일자리 가능성은 훨씬 넓어진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까지 가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은 사람을 억지로 일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에게 다가가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장애인 일자리 김영아 장애인 재활상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장애에 대해 잘 알아가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애 공감 김유화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은 안내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6월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나요?
2: 네, 6월 한 달 동안은 장애 예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장애 예술이라는 말이 아직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이렇게 장애 예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실제 예술가의 작품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예정이고요.
1: 예, 말씀하신 대로 장애 예술이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막상 설명을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장애가 있는 예술가를 뜻하는 말인가요?
2: 그것도 맞습니다. 장애 예술은 장애를 주제로 삼거나 장애가 있는 예술인의 몸과 감각 그리고 경험에서 출발하는 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예.
2: 그런데 저는 이런 정의보다 그 안에 담긴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부족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감각하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조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2: 색을 보고, 선을 보고, 구도를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림을 꼭 눈으로만 감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색을 촉감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1: 색을 촉감으로 느낀다는 말이 잘 상상이 안 되는데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손끝으로 구분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2: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이해하게 된 작품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S갤러리에서 본 작품이었는데요. 몬드리안의 그림 그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그 작품을 좀 새롭게 표현해 놓은 작품이 걸려 있었거든요. 몬드리안의 그림 하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하얀 바탕 위에 검은 선들이 있고 그 사이

0: 사이에 불규칙한 사각형으로 빨강, 파랑, 노랑 면들이 들어간 그림 있잖아요. 예, 예. 네, 미술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는 작품이죠. 그런데 그 갤러리에서는 이 그림을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해석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하얀색 부분은 식당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공깃밥 뚜껑으로 채워져 있었고,
1: 예.
0: 네, 검은색은 가발로 표현이 되어 있었고, 노란색은 점자 유도 블록으로, 파란색은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조개와 불가사리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간색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을까요?
1: 빨간색이라면 빨간 벽돌, 빨간 장미로 혹시 채워져 있었을까요?
0: 바로 고무장갑으로 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1: 예, 설명 들었는데도 바로 색과 촉감이 그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색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색마다 다른 촉감과 이미지를 입힌 작품이었군요.
0: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작품을 처음 만졌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누가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손끝으로 작품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감상할 수 있었거든요. 물론 시각장애인의 경험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서 색에 대한 기억이 있거나 잔존시력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은 색을 떠올리는 방식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누군가에게는 빨간색은 실제로 본 색의 기억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고무장갑의 질감이나 따뜻한 온도로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색을 하나의 정답처럼 설명하지 않고 각자의 감각과 경험으로 다르게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림을 쉽게 설명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구나. 눈으로 보던 그림을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그림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구나. 말하자면 시각의 정보를 촉각으로 옮긴 작품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장애 예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장애가 표현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표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듣고 보니까 장애 예술이 기존 예술과 완전히 따로 떨어진 특별한 예술이라기보다 예술을 감상하고 표현하는 그 시야를 더 넓혀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을 볼 때 우리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잘했네가 아니고 이 작품은 어떤 감성과 경험에서 나왔을까 하고 바라보는 거죠. 장애가 있는 예술가의 작품을 볼 때 우리는 때때로 작품보다 장애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감동, 노력, 극복 같은 말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물론 작품 안에는 예술가의 삶과 시간이 담겨 있겠지만 장애 예술을 늘 극복의 이야기로만 보면 작품이 가진 아름다움과 고유의 표현은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장애 예술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예술가가 자기만의 그 감각과 언어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 자체로 감상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예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이런 예술의 흐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0: 장애 예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1970년대 후반의 영국 에서부터였는데요. 그전까지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은 주로 치료나 재활 영역에서 한정되어 있었어요. 예술 그 자체라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거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 만든 작품을 볼 때도 작품 자체보다는 참 대단하다, 기특하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예.
0: 물론 좋은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는 있지만 그런 시선 안에서 예술가가 만든 작품보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력했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부각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 장애인 예술가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치료받는 사람도 격려받기만 하는 대상도 아니다. 우리는 표현하는 사람이고 예술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1: 그렇게 보면 장애 예술의 시작은 장애인도 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기도 했겠군요.
0: 맞습니다. 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그라이아이 극단입니다. 나빌 샤반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여러 연극학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예술계에서는 장애인이 무대에 서고 연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낯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장애인 배우들이 직접 직접 무대에 설 수 있는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에 그라이아이 극단이 공식적으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장애인 배우와 창작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예술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장애 예술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과 익숙한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낯설게 감각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장애가 바로 그런 예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죠.
1: 예. 장애 예술은 장애를 설명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술의 세계를 더 넓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군요.
0: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장애 예술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장애 예술은 부족함을 감동으로 포장하는 예술이 아닙니다. 장애라는 경험과 감각이 새로운 표현이 되고 새로운 무대가 되고 새로운 감상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곁에 장애 예술가의 작품을 직접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 예,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유하 장애인식 개선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정현의 슬픈 바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유명 작가의 대담을 들을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가끔은 영화도 볼 수 있는 곳 어딜까요? 네, 도서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입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문화 공간으로 확장된 지 오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글쓰기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작은 음악회나 낭독 공연 등을 즐깁니다. 최근 이곳 KBS 인근에 새로운 도서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일반적인 공공 도서관과 달리 카페형 구조로 꾸며져 있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다고 하고요. 키즈 카페와 수유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자녀와 함께 찾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기본적인 점자 블록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요. 화면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가 설치된 컴퓨터라든지 점자 정보 단말기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 독자를 위한 대면 낭독실이요? 없었습니다. 꼭 이곳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인데도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시설이라면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세의 노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붉은 노을.

심준구의 세상보기 방송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이날을 축하하는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공연 무대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젊은 소리꾼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판소리 전공자 최예나 씨인데요. 최예나 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시각장애를 갖게 됐지만 어릴 때부터 뛰어난 청음력과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 판소리를 접한 뒤 소리의 매력에 빠졌고 이후 전국 국악경연대회와 장애인 예술인 경연대회에서 잇따라 큰 상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며

텃밭탕 완창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상보기에서는 판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최예나 씨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은의 귀에 쏙 클래식 명곡에서는 작곡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을 감상합니다. 아이유의 노래 먼저 듣죠. 좋은 날.

0: 오늘은 우리 국악의 멋과 울림을 자신만의 소리로 전하는 젊은 소리꾼 한 분을 만나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소리를 배우고 익히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예나 양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간단한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4학년 최예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막 박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1: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0: 네, 근데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 고수라는 생각이 딱 벌써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르신을 만나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들고 그렇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 장인의 날 공연 무대에 서셨잖아요.
1: 네.
0: 그 여러 무대 중에서 특히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 공연을 마친 뒤에 어떤 생각 드셨어요?
1: 우선 너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저한테 박수 많이 쳐주시고
0: 네.
1: 네, 그랬는데 그때 주제가 당연한 일상.
0: 당연한 일상?
1: 네. 당연한 일상. 그다음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었는데요.
0: 네.
1: 그런 행사 주제처럼 저처럼 장애가 있어도 문화예술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0: 네.
1: 공연을 마친 뒤에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큰 감동을 받았고
0: 네.
1: 앞으로도 더 좋은 소리와 무대로 희망을 주는 국악인이 되고 네. 싶습니다.
0: 그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해 주셨는데
1: 네.
0: 그게 제가 울림이 좀 남달랐어요. 그 무대가 그렇게 감사하게 느꼈던 거는 그만큼 중요한 무대에 본인이 서시게 된 게 감사했던 걸까요?
1: 네. 그렇죠. 저한테 모든 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0: 네.
1: 그게 제일 크게 감사했었죠.
0: 예나 양은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1: 네.
0: 지금은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세요?
1: 저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생활을 오래 했고
0: 네.
1: 그것 때문에 현재는 전맹 상태예요. 그리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순 없지만
0: 네.
1: 그래도 대신 소리와 감각으로 네. 세상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그래도
1: 감사합니다.
0: 소리와 따라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그럼 학교는 맹학교에 다녔던 거예요?
1: 아니요.
0: 맹학교에 안 다니고 그냥 일반 학교에 쭉 다니신 거예요?
1: 네.
0: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1: 처음엔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는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네, 고3까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0: 네.
1: 적응이 완전히 돼가지고
0: 네.
1: 괜찮았어요.
0: 혹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1: 시험 볼 때
0: 학교에서 배려를 해줬나요?
1: 네. 초등학생 때는
0: 네.
1: 이제 선생님께서 볼펜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문제를 읽어주시면 이제 제가 답 몇 번 해가지고 제가 귓속말로
0: 네.
1: 이런 식으로 네, 답을 해줬죠.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보다가
0: 네.
1: 이제 중학생 때부터 점자 책 읽음 프린트 읽으면서
0: 네.
1: 시험 노트 문제지 읽으면서
0: 아.
1: 이제 제가 풀었었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때도 문제를 읽어주시고 제가 답을 말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0: 점자는 어디서 배웠어요?
1: 점자도 학교에서
0: 네.
1: 가르쳐 주셔가지고
0: 일반 학교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줘요?
1: 네.
0: 와.
1: 점자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점자를 배웠었죠.
0: 그 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었나요?
1: 네. 특수반이 있었어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잘 받을 수가 있었군요.
1: 네. 그리고 특수학교 안에 시각동이라는 반이 따로 있었어요.
0: 그래서 집중적으로 더 잘 배울 수가 있었군요.
1: 네.
0: 근데 국악을 배우셨어요? 그 보통
1: 네.
0: 어릴 때는 피아노 배우지 않아요? 어떻게
1: 그쵸.
0: 국악을 배우시게 된 거예요?
1: 처음에는 제가 피아노를 먼저 배웠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0: 네.
1: 이제 선생님의 권유로 너는
0: 네.
1: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게 된 거죠.
0: 그때 선생님은 왜 판소리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를 하셨을까요?
1: 제 목소리 때문에 네.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0: 목소리가 목소리 음색이
1: 네,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판소리를 했으면 좋겠네.
0: 아.
1: 그 절대음감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박자감도 너무 좋고 배워야 되겠어 너는. 딱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어머니께서 처음에 판소리를 반대하셨다면서요.
1: 네.
0: 어머니는 왜 또 반대를 하셨을까요?
1: 엄마가 처음에는 저한테 그냥 니는 공부나 해라 이래가지고
0: 네. 아무래도 어머니
1: 그냥
0: 공부죠.
1: 안정적인 네. 길을 가길 네. 바래서 그냥 네. 공부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가 너무 재밌어서
0: 네.
1: 소리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소리를 했어요.
0: 어렸을 때도 그렇게 판소리가 재밌게 들려요?
1: 네, 되게 재밌게 들려요.
0: 오.
1: 신이 나서 춤도 추게 되고요. 신나는 대목은 네, 그렇게 하죠.
0: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판소리를 내가 배울 운명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맞아요.
0: 어릴 적에 판소리가 그렇게 재밌게 느껴진다?
1: 네.
0: 근데 판소리를 제대로 배우려면 좋은 스승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1: 네.
0: 개인 사서도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스승님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스승님은 제 어릴 때부터 저의 북반주를 도맡아 주신 이치종 선생님이 계신데요.
0: 네.
1: 그분이 정상희 선생님한테 예나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0: 비장애 선생님께 예나가 배웠으면 좋겠다.
1: 네, 그래서 네. 네, 소리를 배웠죠.
0: 아 그러면 북을 이렇게 장고를 그 취임새라고 하나요? 그렇게
1: 네,
0: 같이
1: 취임새,
0: 함께
1: 맞아요.
0: 하잖아요.
1: 네.
0: 아, 그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셨군요.
1: 네.
0: 와
1: 선생님 소개시켜 주셨어요.
0: 그러네요. 처음 배웠던 날 기억나세요?
1: 네, 기억이 나요.
0: 오, 선생님과의 만남 인상 어땠어요?
1: 선생님을 학교에서 만났었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반갑고 목소리도 네.
0: 벌써
1: 너무 좋아요.
0: 아, 그 아우라가 느껴졌군요.
1: 네.
0: 고수셔. 이 목소리는 정말
1: 그러고
0: 인간 문화재 급이셔 이런 느낌이에요.
1: 아, 그래요? 그리고 처음부터 네. 판소리가 너무 재밌었고.
0: 오.
1: 안일이 그리고 소리를 들으면
0: 네.
1: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0: 이게 재능이에요. 다른
1: 감사합니다.
0: 거는 잘 외워지지 않은데 이 부분은 참 잘 외워져 판소리는.
1: 네.
0: 뭐 이런 거 말씀이잖아요 지금.
1: 맞아요.
0: 네.
1: 다른 것도 근데 외우면 외울 수 있어요. 빨리 주면은 외울 수 있고 대본 같은 것도
0: 네.
1: 빨리 주면은 네, 할 수 있어요.
0: 판소리는 더 재밌게 외운다.
1: 네, 그렇죠.
0: 근데 국악도 악보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악보 보기 우리 시각장애인들 어려운데
1: 네.
0: 듣고 외우는 겁니까?
1: 네, 듣고도 외우지만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0: 네.
1: 일반 악보를 보는 건 어렵지만 선생님께서 녹음해 주신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외우고 연습합니다.
0: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1: 네.
0: 아 듣고 외우고 듣고
1: 네,
0: 외우고 그렇게 하는군요.
1: 외우고 연습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0: 네.
1: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0: 꾸준히
1: 네.
0: 지치지 않고 계속 외우는 거죠.
1: 네.
0: 하다가 꿰부리지 않고.
1: 네. 꽤 안 부립니다. 저는. 아플 때만 꽤 부립니다.
0: 근데 판소리는 소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손짓 몸짓 같은 그 발림이라고 하죠.
1: 네, 그렇죠.
0: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건 우리 시각장애인이 직접 볼 수 없는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연습하셔요?
1: 네, 더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선생님께서 제 몸을 만져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올리고 이건 이렇게 올린다 하고 이렇게 굴신 굴신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고요. 저도
0: 네.
1: 선생님의 몸을 만져가면서 그렇게 해요.
0: 네. 그 동작을 만지면서
1: 네.
0: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 가야금도 연주해요?
1: 네. 가야금도 연주하는데 네. 줄 위치하고 음을 손으로 익혀가면서 연습하고 했습니다.
0: 아니, 판소리만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가야금을 추가로 배우시는 건가요?
1: 네. 저는 다양한 악기들을 좋아해서 네,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래요.
0: 그냥 악기면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양입니다.
1: 네. 맞아요.
0: 가야금 말고 다른 것도 배우는 게 있어요?
1: 네. 다른 것도 배우죠.
0: 뭘 배우나요?
1: 25연 가야금이랑 12연 가야금이랑 바이올린이랑
0: 네. 바이올린?
1: 네. 피아노도 네. 피아노까지 배우고 있고 네.
0: 그냥 음악을 전부 섭렵하실 욕심이 있으신 것 같네요.
1: 네. 맞아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0: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판소리에 대한 어떤 이해의 깊이나 이런 것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악이니까요.
1: 네.
0: 그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뒤로 어릴 때부터 그 대회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1: 네. 맞아요. 많이 나갔어요.
0: 그 2016년에는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그 명고대회에서 장원을 하셨어요.
1: 네. 맞아요.
0: 지방 판소리 대회는 나가는 대회마다 수상을 또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0: 2018년에는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경연대회 스페셜 K에서 대회 사상 최연소 나이인 만 13세로 대상을 받았어요. 맞죠?
1: 네. 맞아요.
0: 그럼 이런 대회 나갈 때 떨리지 않으십니까?
1: 너무 떨리죠. 대회 나갈 때마다 다 떨리죠.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면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0: 네.
1: 내 소리를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결과보다 중요한 건
0: 네.
1: 평소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0: 지금 대학교 4학년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인간 문화재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 네.
0: 이렇게 속이 깊으니까 소리도 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1: 네.
0: 지금 우리 청취자들이요. 도대체 그 예나 씨 판소리 실력 어느 정도인가? 이 말씀만 들어도 막 더 궁금해지고 이러지 않을까
1: 그래요?
0: 싶어요. 네, 이쯤에서 한 대목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1: 네.
0: 와, 어떤 곡 불러주실 수 있어요?
1: 지금
0: 네.
1: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춘향가 중에 춘향이가
0: 네.
1: 그네를 뛰는 대목을 오호.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지금 이 자리에 저 혼자밖에 없는 게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 같이 들어보시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날 밝기를 기다려 소세를 허노라니 저희 모친이 나오며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다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 그네나 뛰고 잠깐 놀다 오너라. 춘향이 반겨 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향단이 앞세우고 추천으로 나가는 뒤 그때여 이 도령은 누가 구해서 배회허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홍홍난 만중 어떠한 미인이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예쁘고 태도 곱고 맵소 있는 저 아해 저와 같은 아해를 앞을 세우고 나온다. 화림중얼 당도터니 장장 채슨 긴 그네 쪼를 휘늘어 어진 벽도같이 휘휘칭칭 감어매고 삼성 옥수를 번뜩들어 양 그네 쪼를 갈러잡고 선 뜨돌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째 발 밑에 광풍 쫓아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차파람

0: 딸싹을 못하고 4대 삭신 6천 마디를 벌렁 벌렁 떨며 개우팡 자를 부르는구나.
1: 오, 야. 와, 너무 멋져요.
0: 방금 주임새 감사해요. 방금
1: 주임새. 와, 아니 제가 중간중간에 헐 수막 하고 싶은 거 참느라고 혼났어요. 그거 했다가 망칠까 봐.
0: 감사합니다.
1: 그만큼 울림이 컸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스튜디오 안이요. 이 발성의 그 공명으로 쾅쾅 울립니다. 정말. 와,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야, 이 내용이 네네.
0: 제가 이 곡을 어제 완성을 다 했는데.
1: 아, 그렇군요. 바로 떨려서, 어제 완성한 걸.
0: 떨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 떨려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게 이 정도예요. 야. 그리고 착소리 나던데. 착소리. 네,
0: 부채핀 거예요. 발림한 겁니다.
1: 이게 발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하는 거 그렇죠?
0: 네.
1: 와.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단오날 그네를 타던 춘향이가 그 이도령과 만나는 대목인 거죠.
0: 네.
1: 아, 이거 참 재미네요.
0: 근데 뭐
1: 조반을 하고 이거는 뭐 아침 먹었다는 얘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세수하고 조반 먹고.
0: 네.
1: 이거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판소리를 직접 들어보니까 이게 목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소리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네. 목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악기라고 합니다.
1: 평소 어떻게 관리해요?
0: 저 같은 경우는 물과 한약물을 자주 마셔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아플 때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먹고
1: 네.
0: 네, 그러면서 목을 아껴요.
1: 실제로 좀 쉰 적도 있었다면서요?
0: 네, 쉰 적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목이 너무 아파서 이제 선생님께서 두 달 동안 이제 소리 하지 말고
1: 네.
0: 듣지도 말고 푹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쉬면서 이제 목을 관리를 했죠. 네.
1: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한유정 학생들 보니까 엄청나게 연습 훈련 많이 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학교 생활은 어때요?
0: 힘들죠. 너무 힘들고 빡세니까. 그리고 여기 학교가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저도
1: 밤새고 하기도 합니까?
0: 네, 맞아요. 애들이 다 연주회가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네. 새벽까지도 연습을 해요.
1: 와.
0: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1: 네.
0: 소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게 좋은 쪽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0: 네.
1: 예나 씨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꾼의 조건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0: 조건이라면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연습 꾸준한 연습을
1: 꾸준한.
0: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1: 근데 네. 요즘 우리 문화 뭐 K-팝 뭐 K 네. 뭐 가요 뭐 여러 가지 관심 받고 있잖아요.
0: 네.
1: 해외에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은 어때요?
0: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그래서 뭐
1: 혹시 공연 요청 같은 것도 와요?
0: 네.
1: 외국에서?
0: 네.
1: 오.
0: 저 미국이랑 스웨덴 네. 공연에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우선 지금은 학생이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일정을 뺄 수 없어서 학교 공부만 집중을 했죠.
1: 네. 지금 4학년이라고 했잖아요.
0: 네. 4학년이에요.
1: 내년 2월에 졸업입니까?
0: 네.
1: 졸업 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0: 졸업 후에는 이제 프리가 좋아서 저는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싫고.
1: 요즘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0: 네. 네.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이제 대회도 많이 다니고
1: 네.
0: 공연도 많이 하고.

0: 하는 게
1: 얽매이지 않고?
0: 네, 얽매이지 않고 네, 다니는 게 좋아요.
1: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 흥보와 심청가로 완창을 하셨죠?
0: 네, 했어요.
1: 그렇다면 이제 세 바탕이 남은 거잖아요.
0: 네.
1: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판소리 하나 완창하는 게 뭐 어려워?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면서요?
0: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왜냐
1: 해요?
0: 그러면은 판소리 같은 경우는 사설도 외워야 되고 스승님의 소리를 따라 네. 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음도 따야 되고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렵죠. 많이 어렵죠.
1: 국악인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네. 꿈 가지고 있어요?
0: 목표 말씀이시죠?
1: 네.
0: 네, 목표는 계속 대회 다니고 공연도 많이 해서 이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상 받고
1: 와.
0: 예.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문화재가 되는 와. 게 목표예요.
1: 혹시 아, 저 선생님은 정말 내가 닮고 싶다 하는 분 계셔요?
0: 네, 있어요.
1: 혹시 현재 공부 배우고 있는 선생님?
0: 네. 현재 이제 공부를 잘 배우고 있는 정상희 교수님이십니다.
1: 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각장애 청소년 중에도 국악인의 꿈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후배님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1: 네.
0: 자기 갈 길을 가면 훌륭한 명창님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훌륭한 소리꾼이 될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열심히 합시다. 네.
1: 자,
0: 포기는
1: 말고.
0: 없습니다. 포기 네. 없어요. 후배님들. 오케이?
1: 끝으로 우리 이예나 씨에게 네. 판소리는 어떤 의미인지 이거 꼭 묻고 싶네요.
0: 저에게 판소리는 저와 네. 세상과 소통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1: 아, 네. 판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것이 예나 씨에게는 판소리라는 예나 씨에게는 세상인 거죠.
0: 네.
1: 네, 이렇게 한 길로 매진하는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야, 그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나 씨는 아직 저 학생이잖아요.
0: 네.
1: 서두를 것 없이 꾸준히 한 걸음 네. 한 걸음 나아가서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심준구의 세상 보기 젊은 소리꾼 시각장애인 최예나 씨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버즈의 노래 같이 듣죠. 가시.

누구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모임에서 흔히 성공했다고 말할 법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른바 부촌으로 불리는 지역의 고급 주택에 살고요. 명성도 있고 인품도 좋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교양 있는 지식인의 풍모가 진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이분 자살 기도를 두 번이나 했었다고 하시더군요. 우울증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중에 특히 중도의 장애를 가진 분들 중에는 적지 않은 수가 장애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급기야 실행에 옮기는 분도 있죠. 그런데요, 걱정거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로 힘들어한다 싶더라도 그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힘든 것일 수 있죠. 이 모든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낙심에 빠져있는 비장애인에게는 그래도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앞을 볼 수 있고 말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장애인들과는 나만 힘든 건 아니라는 것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최영철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이 먹일래.

0: 친숙한 클래식 명곡과 귀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리니스트 한빛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시각장애인은 향기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1: 네.
0: 감독님은 저 개인적으로 여름 느끼는 향기 같은 게 있으세요?
1: 그 예전에 보면 그 여성분들 쓰는 향수가 여름에는 또 종류가 좀 약간 이렇게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0: 네.
1: 요즘은 저희 집의 아내가 마당에다 장미를 잔뜩 심어놨어요.
0: 오호.
1: 네. 상당히 그 향기에 취해서 지내고 그런 식입니다.
0: 전원주택에 사시잖아요.
1: 네네.
0: 출퇴근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런 이점이 있군요.
1: 그렇죠.
0: 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작곡가 글린카의

0: 오페라예요. 루드밀라 서곡. 네. 작곡가 글린카의 곡 한 번쯤 소개해 주셨던 것 같긴 합니다만 낯선 이름이에요. 먼저 작곡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1: 러시아 작곡가예요. 1804년에서 1857년까지 생존했던 분인데 러시아 국민음악의 선구자, 러시아 음악의 기틀을 토대를 닦은 작곡가, 후대 차이콥스키나 또 러시아 5인조에게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분이에요.
0: 네.
1: 오페라가 그 우리가 아는 이제 서곡이 주로 연주가 되는 이 오늘 들으실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있고 또 황제를 위한 생명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0: 그 이 루슬란과 루드밀라.
1: 네.
0: 이거 어떤 오페라인 거예요?
1: 굉장히 즐거운 오페라예요. 그 루드밀라가 그 키예프의 태공의 딸이라 그래요. 근데 악마한테 잡혀갔는데 그 루슬란이라는 기사에게 딸을 구해오면 결혼시켜주겠다. 그 우리가 익히 좀 흔하게 접하는 그런 스토리지만 상당히 오페라는 즐거운 그런 오페라고요.
0: 네.
1: 그 즐거운 오페라를 위한 서곡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쾌하고 들으면 청량감이 있는 그런 곡이죠.
0: 루슬란과 루드밀라가 저 사람 이름이었네요.
1: 그렇죠.
0: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어요.
1: 루드밀라 그럼 이제 러시아 쪽에서 흔히 많이 쓰이는 여성 이름이죠. 네.
0: 이 곡이 러시아 색채가 강한가요?
1: 그 러시아적인 그 색채라 하면 이제 뭐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또 이렇게 귀에 잘 와닿아요. 선율이 귀에 잘 감긴다 그러죠. 흔한 말로. 그렇게 뭔가 단순하지만 그 가슴에 잘 와닿는 선율. 민속적인 선율 그리고 굉장히 투박한 그런 리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러시아 민속적인 색채라고들 얘기하죠.
0: 네. 네, 저 가요 듣던 중에 뭐 목소리 굉장히 낮은 저음 가수가 쭉 부른 곡 중에
1: 네
0: 아, 알고 봤더니 러시아 곡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그 가락이 독특한 선율이 귀에 붙는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러시아가 또 나름의 그 우수에 찬 그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 그 왜 우리 민족의 한이라는 거랑 또 이렇게 비슷한 조금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자, 어떤 느낌인지 음악 들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0: 이 곡이었어? 예,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유명한 곡이잖아요.
1: 그렇죠.
0: 곡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1: 굉장히 그 현악기들이 질주하면서 쏟아지는 음표들로 뭔가 굉장히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오픈이었죠.
0: 네.
1: 그리고 중간에 또 이렇게 선율 부분도 나오고요. 이제 첼로 비올라가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0: 곡이 너무나 멋집니다.
1: 네. 선율이 나오는 중에도 반주도 굉장히 신나요. 리듬이.
0: 어떤 부분에서 러시아의 색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굉장히 요란하게 뭔가 시골 마을에서 축제하듯이 리듬이 쿵착쿵착쿵착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런 소박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멜로디. 귀에 잘 와닿고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 그런 것들이 이제 민속적이다 그러죠.
0: 정말 그러네요. 어려운 네.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흥겹고 가볍고.
1: 그렇죠. 시골 마을의 축제.

0: 네. 연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1: 지금은 글린카를 대표하는 제품이 됐잖아요.
0: 네.
1: 근데 이 곡이 초연 때는 관심을 끌지 못했다면서요?
0: 오페라가 그 원래 이 이태리 오페라 또 뭐 프랑스에서는 나름대로 또 발레가 곁들여진 오페라 이런 것들이 성행을 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태리 오페라가 이제 러시아에 들여오게 돼서 러시아 청중들은 거기에 많이 심취해 있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그 전설이나 역사나 이런 걸 소재로 한 그런 오페라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해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페라가 그 실패를 하고 흥행에 실패를 한 이후에 그 글린카가 상당히 낙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설명을 듣고서도요.
0: 네.
1: 아니 음악 자체도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0: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 명곡으로 꼽는 곡들 중에 초연돼 네. 실패한 곡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은 뭔가 딱 처음 들었을 때 딱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받고 그럴 수 없는 남들의 또 깊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주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1: 그 시대의 감성이라고 할까요?
0: 네.
1: 그 주안점을 두고 귀 기울이는 그 포인트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 저는 너무 좋아요.
0: 아무래도 또 이 서곡 자체는 워낙 또 잘 쓰여졌고 대중들에게도 한 번 듣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귀에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1: 그 오페라의 서곡이잖아요 지금. 네. 그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서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 오페라 무대 막이 오르기 전에 청중들을 이제 집중시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가 먼저 서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전체 오페라의 그 분위기나 또 주요 아리아의 선율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네, 뭐 굉장히 비극적이거나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오페라라면 또 서곡도 굉장히 어둡거나 그 무거운 느낌을 주는 그런 서곡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즐거운 네. 오페라에선 또 즐거운 분위기 서곡이 연주되죠.
1: 네, 오페라는 음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또 연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런 부분을 우리 감상할 때는 어떻게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감상하는 게 좋습니까?
0: 해설을 잘 읽으면서 감상하면 좋아요.
1: 해설?
0: 그렇죠. 상세하게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한다 그런 해설을 잘 읽으면서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 와, 뭐 이렇게 기립해서 막 박수 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은 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아는 만큼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해설을 좀 읽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덧붙일 말씀이 있다면요.
0: 이 곡은 오페라 공연보다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첫 곡으로 즐겨 연주되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페라 저 오케스트라 연주회 때 가서 들으면은 자주 들을 수도 있는데 들으면 아 이 곡이 그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면 또 더 기쁨이 있겠죠.
1: 네. 연주는 지금 어느 팀이 한 겁니까?
0: 체코 내셔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 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 이 곡이었습니다. 바로 네, 오늘 선곡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귀에 쏙 클래식 명곡 시각장애 바이올린 연주자 한빛 오케스트라 김종훈 음악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이 멋진 음악과 함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 방송인 심준구였습니다. 음악 더 감상해 보시죠.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항상 줄 서서 먹는 어떤 맛집 사장님이 쑥스럽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줄 서서 먹을 음식은 아닌 것 같은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클까봐 미리 당부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주말에 큰 기대를 가진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새겨들으면 좋을 말입니다. 주말은 언제나 재밌고 항상 신나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죠. 그저 조용히 보낼 수도 있고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느닷없이 업무를 보게 되는 그런 주말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주말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벌써 일요일이라는 사실에 아쉬운 분들 계시겠죠? 아니면 일요일에도 일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월요일을 준비해야 해서 마음껏 놀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분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애청자분들의 사연과 좋은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힐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귀와 마음이 정화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한 시간 채워드립니다. 먼저 신정희님, 노디 문득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이 듣고파요 라고 보내주셨죠? 네, 신정희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현주님께서는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 언제 들려주세요 노디. 요즘 날씨가 더워지니 다가오는 올여름이 조금 무서워요. 전 땀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어요 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렇죠 이현주님. 벌써부터 뭐 진작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죠. 네, 노래로나마 잠시 더위를 잊겠습니다. 바다를 노래한 분위기가 전혀 다른 두 곡이네요.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스컬과 하하가 부릅니다. 부산 바캉스.

방주연의 당신의 마음 그리고 스컬과 하하의 부산 바캉스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희열님께서 요즘 일이 힘든 건지 정신적으로 힘든 건지 매사 피곤하고 힘이 없네요. 신청곡 들려주시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꼭 들려주실 거죠? 하시면서 정미영의 그대 작은 품속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양희열님 왜 그러실까요?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쉬지 못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신청곡 듣고 힘내시라고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네요. 문희관님께서는 낙동강변 자전거길 구미에서 상주까지 자전거로 강변 따라달리면 푸른 초원 은빛 강변 물결 노란 금계국꽃 바람까지 너무 상쾌한 자전거 하이킹입니다 하면서 김난영의 가인을 청하셨습니다. 문희관님 이런 풍경 속에서 자전거 하이킹 하셨단 말입니까?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글만 읽어도 막 기분이 상쾌해지고 아주 화창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김으리님 친구가 학교 금연강의에 쓰일 자료를 준비하는데 포스터를 그려줬더니 커피 쿠폰 선물 주더라고요. 노디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어느 좋은 날 들려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우와 김우리님께서 그림 아주 잘 그리시나 봐요. 포스터를 그려주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수준급 실력이라는 건데 금연 포스터 어떻게 그리셨을까요? 네, 어떤 그림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청하신 곡 잠시 후에 같이 들어가죠. 현은서님은 임지훈의 오늘 내가 꽃일 수도 있고 신청해 봅니다. 꽃이 화사한 지금 꽃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적어주셨죠. 현은서님이 꽃 아니신가요? 임지훈의 이 곡은 두 아들과 함께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B2B 임현식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럼 양희열님께서 청하신 노래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미영 그대 작은 품속으로.

박종명의 그대 작은 품속으로, 김난영의 가인,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임지훈, 그리고 임지훈의 두 아들 임윤식과 현식이 함께 부른 노래 오늘 내가 꽃일 수도 있고 까지 들었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노래한 임지훈 씨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임지훈 씨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의 2대 진행자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민님 좋으시겠네요. 노디 그리고 대인가족들 오늘은 벌교로 테마여행 가는데 남편과 함께 점심은 꼬막 정식으로 하려고요 하면서 이광주의 나들이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남편분과의 나들이가 설레셨을 것 같은데 박민님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벌교 저도 한번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꼬막 정식 먹고 태백산맥 문학관 갔었고 예, 위에 제석산까지도 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에. 이광조의 나들이는 진호감님께서도 청하셨거든요. 예,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죠. 김병국님은 마트에서 장보고 두 손은 무겁게 집에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빛이 따갑습니다. 하면서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마트에서 뭘 사셨을까요? 우리 김병국님. 예, 신청곡 준비하겠습니다. 전은주님께서는 SA의 안단테 신청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고 오영희님은 SG워너비의 아리랑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분의 신청곡도 함께 띄워드리죠. 먼저 이광주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나들이.

SG 워너비의 아리랑, 에세이의 안단테, 김범수의 슬픔 활용법, 이광주의 나들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신선영님께서는 노디 시골에 마늘 캐러 갑니다. 엄마 혼자 농사지 있다 보니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흘 정도 도와드리고 오겠습니다. 올해 모든 농산물이 너무 폭락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맞이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애창곡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신선영님 효도하셨네요. 아, 잘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신청곡도 오늘 함께 듣죠. 그리고 최미수님께서는 6월 5일이 엄마 58번째 생신이에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잘 볼게요. 요번에도 장학금 받아올게요. 하면서 신청곡은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영탁 노래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6월 5일 엊그제 생신이셨는데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최미수님 그리고 어머님 좀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리고요. 최미수님도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들려드려야죠. 이미자의 여자 일생 그리고 영탁이 부릅니다. 찐이야.

이민자의 여자 일생 영탁의 찐이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지쿠의 듀엣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73세 나이에 외손녀를 돌보다가 시인이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걷고 꾸물거리는 손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렇게 경이로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식을 다섯이나 뒀지만 젊을 때는 직장생활로 바빠서 아이들 자라는 걸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일기를 쓰듯이 틈틈이 시를 썼고 3년 동안 쓴 시로 공모전에 도전을 하셨지요. 그리고 10번 도전한 끝에 마침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동시를 쓰는 게 즐겁고 써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시인의 말씀. 역시 눈에 사랑이 겹치면은 누구나 시인이 되고 모든 순간이 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시인의 마을.

높은 곳에 푸른 하늘 구름 흘러가며 당신의 부푼 가슴으로 불어오는

생명의 장단을 쳐주리요. 그 장단에 춤추게 하리요. 나는 자연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이를 초대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호국 보훈의 달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수입니다. 아마 1년 중에 가장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노래하신 허성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청취자 네. 여러분 진짜 반갑습니다.
0: 정말 저는 작년에 뵀던 것 같은데 오래됐더라고요. 그쵸. 벤지가.
1: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 이 장소가 이제 많이 갔거든요.
0: KBS도 자꾸
1: 그럼요. 오시니까. KBS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많이 접하니까. 예. 그런데 이게 딱 메시지 문자 같은 거 이제 저희가 받아보잖아요.
0: 서바이얼 메시지.
1: 네네. 예. 그럼 벌써 이렇게 됐나?
0: 3년이 됐더라고요.
1: 그거 보고 알겠더라고요.
0: 예, 깜짝 놀랐어요.
1: 그래서 문자도 받아보면 가지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건.
0: 맞아요.
1: 그래야 맞아요. 그걸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0: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네. 여러 가지 좀 바쁘신 일이 많이 생기셨던데 네. 방송 진행도 하시더라고요.
1: 네.
0: 주로 이제 온라인
1: 매체 네. 그렇죠. 일이니까. 그렇죠. 온라인 매체죠. 네. 그리고 이제 주로 페이스북을 주로 이제 많이.
0: 그런 그 새로운 매체들에서 네. 하는 방송에서
1: 네. 네. 그래서
0: 음악
1: 네.
0: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 중이신데.
1: 네. 제가 그거는 이제 한 시간 격려하는 프로인데.
0: 제목이 뭐예요?
1: 허성희의 뮤직 앤 라이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꼭 이제 연예인만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예. 이제 요즘 IT의 뭐 박사님이라든가 교수님 사업을 해서 또 성공담
0: 사회적인 명사들
1: 뭐 CEO 같은 네. 이런 뭐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프로로 처음에는 됐었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오셨었어요.
0: 오히려 더 재밌을 수 있어요.
1: 네네. 제가 그런 분들을 저는 섭외를 많이 하는 쪽이고
0: 우리 허성희 씨가 또 사업가 마인드가 또 있으시잖아요.
1: 네. 조금 다들 이렇게 오시는 분마다 저하고 대화가 되니까 예, 예, 예. 일단은 진행이 되더라고.
0: 그게 데일리 방송입니까? 위클리 방송입니까? 어떻게 돼요?
1: 저희가 정식으로 위클리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네네네.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을 저희가 하는데 어떤 때는 그걸 못 맞출 때가 있어요.
0: 라이브는 아니고 만들어서 올리는
1: 네네네네.
0: 거죠?
1: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0: 허성희의 뮤직 앤 라이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서
1: 네네네. 그렇죠.
0: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1: 볼 수 있죠. 예. 볼 수 있죠. 예.
0: 프로그램 진행이 적성에 잘 맞으시는 것 같네요.
1: 저는 나쁘지 않아요.
0: 그리고 작년에 또 신곡 내셨잖아요. 나를 보러.
1: 그거는
0: 2022년도
1: 그거는 22년도입니다.
0: 가지 말아요.
1: 가지 말아요가 그게 작년에 낸 거예요.
0: 그리고 마지막 사랑.
1: 그 두 예. 곡을 작년에 냈어요.
0: 예.
1: 항상 저는 그러고 보니까 한 3년 걸쳐서 항상 나오더라고요.
0: 3년에 한 번 정도
1: 네,
0: 신곡이.
1: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0: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자, 허성희 씨 나오셨으니까 요즘 정말 많이 곳곳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노래죠. 대표곡인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네, 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0: 네, 호국보훈의 달이면 저절로 생각나는 가수죠. 가수 허성희 씨와 함께하는 1호 초대석, 전우가 남긴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자, 이 곡은 전호승 작곡가의
1: 네, 전호승
0: 곡이잖아요.
1: 돌아가셨죠.
0: 예,
1: 네.
0: 아주 워낙 거장이신데.
1: 아, 진짜요? 그분은 저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20대
0: 77년도에
1: 네, 맞죠? 77년도에 예. 그 따님이 네. 전영선이라고 아, 예. 어려서 영화배우 딸이에요.
0: 맞아요.
1: 전영선이가 예. 영선이가 자꾸 너는 목소리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보컬이 아버지한테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0: 그 두 분이 친구였어요?
1: 네네네.
0: 아, 그랬군요.
1: 둘이 좀 알았어요.
0: 그런 인연으로.
1: 인연이 있으니까 아직 아. 제가 뭐 무턱대고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0: 예, 예, 네. 예.
1: 그 당시에 그 전호승 선생님이 그 기타 학원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이렇게 딱 하니까 노래는 잘하는 거는 아니고 딱 그러셔. 잘하는 거는 아니고 목소리는 타고났다.
0: 아, 목소리는 마음에 든다. 합격이다. 아, 그, 음색이.
1: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0: 아.
1: 그 선생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가수는 노래 잘해서 되는 가수도 있지만 아. 타고난 목소리가 일단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0: 개성이죠.
1: 그래. 개성이죠.
0: 예.
1: 그러니까 한번 연습도 하고 한번 아. 같이 해보자. 그런 게 이 전우가 남긴 한마디가
0: 그러면 허성희 씨를 만나서 음색을 딱 듣고 그 장노승 작곡가께서
1: 네, 네, 네.
0: 만든 노래가 네, 네. 이 노래였고.
1: 네.
0: 아.
1: 근데 그 전에 이제 테스팅이 한번 있었어요. 앵무새라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녹음실 들어가서
0: 예.
1: 그냥 불러 제끼면 노래인 줄 알았지. 오. 앵무새가 뜻도 모르고 막 했어요.
0: 앵무새처럼 노래하시고.
1: 네네
0: 진짜.
1: 맞아요.
0: 예.
1: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정환 선생님이라고 아. 계셨어요.
0: 아니 그 유명한 이정환 선생님.
1: 유명하신 분.
0: 예, DJ. 예. 네. 셀브르.
1: 그렇죠. 그래, 이종환 선생님이 야 어떻게 콘 나이도 어린 사람은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
0: 아.
1: 옛날에 그 문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0: 예.
1: 거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0: 조금 보이스.
1: 네, 네. 굉장히 특색 있다. 아직은 뭐 어려서 그러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0: 네.
1: 연습을 해서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우가 나게 남았게 연결이 된 겁니다.
0: 이야 네. 정말 그 시대의 거장들이 다 목소리에 반하셨군요.
1: 네, 목소리를 인정하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0: 예. 그 전에 그 보니까 밴드 활동도 하신 것 같은데.
1: 아, 그 옛날에
0: 밴드에 어울리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1: 네, 그 옛날에 그 그룹 사운드
0: 예, 예.
1: 그 시절이에요.
0: 고등학교 때.
1: 네, 그때가
0: 그룹 사운드 한창 인기 많을 때.
1: 네네, 트리퍼스
0: 예.
1: 하실 때 김훈과 뭐,
0: 트리퍼스,
1: 조경수 뭐
0: 예.
1: 이런 분들이 나올 때인데 아, 참 멋있게 보이더라고. 그때 한창 막 명동거리 돌아다닐 때예요.
0: 아.
1: 좀 많이 속 좀 새겼죠. 그 당시에 제가 유명하게 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0: 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차림새가
1: 네,
0: 남다르시...
1: 그때 이제 앞에 리더 앞에 쓰신 분이 박인수 봄비 부른 가수예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남녀 9인조 혼성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0: 야.
1: 굉장히 독특한 그룹이지.
0: 아.
1: 그 2세들하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하는.
0: 주로 이제 블루스 음악 같은 거 많이 했겠네요.
1: 그렇죠. 블루스. 그렇죠. 블루스하고 네. 막 하여튼 다양했어요. 외국 애들이니까 주로. 그리고 한국 사람은 박인수 선배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
0: 그럼 보컬로 또.
1: 보컬로.
0: 아,
1: 그래가지고 네 박인수 그때부터 제가 자꾸 싸게 트는 거예요 속에서.
0: 야.
1: 이런 게 있구나. 저 노래 못해요. 그랬거든. 그랬는데 아 노래로 못해도 좋아. 못해도 좋으니까 너 스타일로 우리 가자.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러고 다녔는지 아주 노란색으로.
0: 염색을 했어요?
1: 네.
0: 아, 그 당시에?
1: 노란색으로,
0: 70년대?
1: 네. 지금 이 머리 이야.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외국 여자인 줄 알았대요.
0: 눈에 확 띄죠.
1: 그러니까 자기네는 남녀 혼성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백인
0: 예.
1: 2세. 아,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아출한 거예요. 제가 또 얼굴이 그때는 하얘었어요.
0: 예.
1: 그래갖고 그렇게 저를 갖다가 해서 이제 픽업을 시켜주신 거죠.
0: 예.
1: 네.
0: 노래 실력은 일단 두 번째고.
1: 네네네네 맞아요.
0: 개성적인 그때는, 그 비주얼과
1: 네. 어차피
0: 또 음색과
1: 네네.
0: 그걸로 아이고
1: 네
0: 참.
1: 그렇게 그 당시에 됐었어요.
0: 예.
1: 네.
0: 우리 허성희 씨의 그 유명한 패션 감각과 또 패션에 얽힌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1: 네.
0: 이번에 들어볼 곡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노래들인데 가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네. 2025년에 나왔는데 특히 네. 가지 말아요는 저희 프로그램과도 좀 인연이
1: 네,
0: 있을 수 있어요.
1: 네, 인연이 있습니다. 예. 가지 말아요가요 여기 이제 주경희 씨라고 이제 작사가로 지금 나와 있죠.
0: 오랫동안 네. 작가하셨던 네네. 분이잖아요. 저희
1: 그래서
0: 프로그램에서.
1: 저도 이제 친구니까 가끔 와서 방송도 하고 했는데 예예. 그분이 2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0: 갑자기 별세하셨죠. 네. 하필이면 또 제목도
1: 가지 말아요.
0: 가지 말아요. 네.
1: 아, 슬프더라고. 어쩐지 레코딩 하는데 좀 슬프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슬픈 곡을 많이 하지만은 네.
0: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1: 네네. 예. 좀 아픈 사연이죠. 예. 그래서 말아요. 오늘은 여기에 진짜 맞는 곡이 아닐까. 예.
0: 저에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시거든요. 오랫동안 작가
1: 네네.
0: 그래서 글을 써주시고 했기 때문에.
1: 그래서 오늘 이 프로가 딱 돼서 야 오늘 경희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이 곡을 꼭 놓이겠다. 그러고 한 거예요. 제가.
0: 예, 잘하셨습니다. 가지 말아요 듣고 나서 이어지는 곡은 마지막 사랑인데 네. 지금 같이 일하시는 그 작곡가가 이천우라는 분이신
1: 네,
0: 거죠?
1: 네. 이천우 씨.
0: 예, 그분이 네. 다 만든 네네.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네.

0: 네, 작년에 나왔던 우리 허성희 씨의 신곡들 두 곡이었습니다. 가지 말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두 곡 들어봤는데요. 가지 말아요는 장르가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성인가요풍의 노래네요.
1: 그렇죠. 가지 말아요는 완전 성인가요.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
0: 마지막, 이제
1: 마지막 사랑은 이제 블루스 계열이에요. 아. 완전 블루스죠.
0: 그래서 부르실 때 그 장르에 따라서 창법을 좀 달리하시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네. 완전 좀 다른 가수인 것 같기도 하고 허성희 씨가 만나시기도 하고
1: 네네
0: 어,
1: 그런 분들이 그랬어요. 많아요. 어. 이건 누가 불렀는데 이래요. 네. 이름 안 밝히면 아 이거 저가 불렀거든요. 그러고
0: 아니, 이거 허성희 씨 목소리
1: 이거 허성희 목소리야?
0: 노래하면은 그 씩씩한
1: 네
0: 전화
1: 다 그렇게 알죠.
0: 그거 딱 떠오르니까.
1: 근데 제가 원래 이 보컬 쪽에서 봤을 때는 네네. 그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0: 가장 그럼 적합한 장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장르는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작업하는 친구가 우리 허 선생님은 네. 장르로 따지면 완전 블루스 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 블루스만 아는 거야.
0: 지금 참 좋았어요.
1: 네, 블루스만 오더라고. 그래서 아 좀 대중적인 거 좀 해줘요. 사람들이 못 따라 부르겠어 하고 막 그러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0: 이거 노래방에서 못 불러요.
1: 어, 이거는 아무나 못 한다는 것이 아니 어떤 노래교실 하는 후배님들도
0: 예, 예, 예.
1: 어, 나 선배님 노래 하고 싶은데요. 제가 못해요고는 해주고 싶어요.
0: 노래교실에서 소화할 수 없죠. 맞아요.
1: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유. 가지 말아요는 그럼 부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부를 수 있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밌어요.
0: 그 허성희 씨의 그 음악 세계가 처음에 그 씩씩한
1: 그쵸.
0: 목소리의 노래들에서 네. 네. 본인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이 미국 생활하시면서 좀 찾게 된 거 아닐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0: 예.
1: 미국서 재즈바도 가보고 또 제가 이 비즈니스 할 때도 네. 재즈바를 했었어요.
0: 아.
1: 이쪽에는 레스토랑하고 이쪽은 미국바. 완전 트레디셔널 그 바였어요. 정통.
0: 아.
1: 그런 바를 하다 보니까 뮤지션들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막 노래랑 재즈서부터 록서부터 최종에는 이제 힙합까지 했죠.
0: 아 그래요?
1: 근데 재즈로 하게 되면 사업적인 얘기인데 비즈니스로선 조금 네. 그 생각을 해보세요. 뮤지션들이 와서 재즈라는 거는 뭐 급하게 들 수도 없는 음악이고
0: 네. 느긋하게.
1: 아주 느긋하게
0: 어.
1: 딱 그겁니다. 저희 업소가.
0: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겠네.
1: 안 일어나죠. 바로 전 그걸 모르고.
0: 이게 순환이 안 되겠네.
1: 어, 멋있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0: 예.
1: 어, 나중에 매상을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0: 오, 또 그런 면이 있군요.
1: 칵테일 한 잔 딱 놓고 음악만 듣고 있는 거예요.
0: 야.
1: 어, 이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빨리 그걸 캐치업을 해가지고
0: 예.
1: 나중에는 힙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0: 빨리빨리 건배하고 마시고
1: 어,
0: 또 시키고 이래라.
1: 그러니까 뭐 솔직히 어마어마한 그런 걸 겪었습니다.
0: 거기서 이제 블루스든 재즈든 힙합을
1: 네.
0: 다 접하면서
1: 그게 이렇게 몸에 은근히 왔다 팝나 아. 들으니까 듣는 거는 무시 못하다.
0: 그럼요, 그럼요.
1: 듣는 거는 왜 보는 거 무시 못한다 했잖아요.
0: 궁금한 것은
1: 네.
0: 그 물론 사장님이시지만 본인도 가수시니까 무대에 한번 올라가보고 싶은 욕심도 있을 거예요.
1: 외국
0: 거네,
1: 사람들
0: 거기서.
1: 왔을 때
0: 예.
1: 가끔 이제 한 번씩 아 여기 신라가 어. 여기 오너다
0: 예.
1: 우리가 한번
0: 아, 미국 이름이 신라입니까?
1: 네네 신라.
0: 응. 예.
1: 그래갖고 거기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0: 예, 예.
1: 제가 좋아하는 팝 같은 거
0: 부르시고
1: 네네
0: 부르고
1: 가끔
0: 예.
1: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 그런 외국 사람들 이제 이쁘게 봐주는 거지.
0: 예.
1: 또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리니까
0: 아니 갑자기 활동 잘하시다가 80 년대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신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1: 아, 루머가 많았어요.
0: 아, 정확히 어떤 거?
1: 사실은
0: 예.
1: 이제 아버지가 연예 활동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어요.
0: 아 그러셨습니까?
1: 아주 싫어하셔가지고 그 전우가 남긴 한마디만큼은 애국적인 노래.

0: 그분이 아, 이 노래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전화하는 게 선생님 이거는 무리십니다.
1: 요즘 시대에 무슨 군갑니까?
0: 그렇죠. 바로 그렇게 나. 아니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네. 아주 가늘픈 여자애가 아, 지금 이게 당치도 않은 선생님 혹시 연세 드셔가지고 이런 소리까지 나도는 거예요. 아하. 이 뒤에 블루스 그때가 또 블루스곡이 하나 있었어요. 예. 아, 이 멋있는 이런
1: 그걸 밀어야 된다.
0: 이거를 하면은 내가 허상으로 그냥 당장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시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1: 하지만 아버지는 이 곡으로 해주세요.
0: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는 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1: 아버님 덕분에 평생 보험이 생기신 거예요. 네, 연금 같은.
0: 그렇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예, 예, 네네. 예.
1: 어쨌든 미국 가신 것은 어찌 보면 아버님께서 허성이 따님인 네네. 허성이 씨의 연예계 생활을 아버지, 너무 마뜩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0: 아버지의 끈아풀이지. 끈아풀이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아버지 끈아풀이 지금까지도 웃어봅니다.
1: 아유, 그럼 미국 가서 뭐 음악을 하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0: 아, 처음에는 예. 가자마자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는 계속했어요.
1: 아, 그래요?
0: 가자마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인 업소가 이제 아주 거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또 김홍탁 씨가 계셨어요.
1: 아 그래요?
0: 히식스 멤버. 네네. 그래서 야 성희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재즈나 한번 하면 어떻겠냐. 그때 내가 오빠 말을 또 들었어야 돼. 예. 현지에서. 아. 근데 저도 고집 세거든요.
1: 그 시대도 그때가 20대였으니까.
0: 그렇죠.
1: 아유 정말 젊었어요.
0: 아 진짜 별 일이 많았어요. 예. 에피소드가.
1: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그 레스토랑과 또 네네네. 전통 그 펍 같은 그 바를 네네. 운영도 하시고.
0: 네 미국에서 이제 바라고 그러지. 예. 네, 스포츠 바라고. 그러지.
1: 그러다가 계속 미국에 계실 것 같았는데 또 한국에 네. 불현듯 나오셨어요. 네네네. 90년대쯤에 언제죠? 정확히 나오신 게?
0: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예, 예. 90년도. IMF 바로 전에 나왔었어요.
1: 예.
0: 나와서 또 많은 곡을 또 녹음해놓고 또 좀 방송 활동을 좀 하다가 예. 그 곡이 될 듯하면 또 들어가는 거야 제가.
1: 왜 그랬을까요?
0: 아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아. 그런 지금 사연이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그 유명하신 돌아가셨잖아요. 백영호 작곡가 선생님이시잖아요.
1: 네.
0: 그분이 완전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1: 곡을 주셨습니까?
0: 곡을 한 두 곡을 받았어요. 아. 근데 하나는 일본 곡이에요. 일본 곡이 엔카가와라는 예. 곡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를 자꾸 일본 쪽 가수를 만드시려고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1: 일본에 진출시키려고
0: 네. 허성이 목소리는 뭔지 알아? 너는 엔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야. 나는 그때 엔카라는 거 뭔지도 몰랐거든. 엔카요? 엔카고
1: 아니 미국에서 재즈 했다고 네네. 왔는데 갑자기 또 엔카가
0: 선생님
1: 가라니까.
0: 제가요? 그랬더니 너 내가 거기 부르는 거 한번 봤다는 거야. 너 목소리가 그래서 일본에다가 진출을 네. 시켜보려고 다 테스팅을 했대요. 제가 간호금 연습을 해가지고 동백아가 씨하고
1: 예, 예, 예.
0: 뭐 했거든요.
1: 백영호 선생님의
0: 곡들. 네, 백영호 선생님이 네. 완전 추천. 아. 응, 저희 넘버원으로. 그래가지고 그 마케팅 그쪽이 대단하더라고요.
1: 마케팅
0: 그쪽은
1: 팀이, 예.
0: 가수를 이렇게 이제 만약에
1: 일본은?
0: 탑을 탑을 시키려면 일단은 시장 조사부터 한대요.
1: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0: 잘 돼 있대요. 그래갖고 예. 뭐 돈을 갖다가 미리 딱 입금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는데래.
1: 아, 일본이 결국 이제
0: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일본 진출을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0: 그 진출을 못 하고 선생님 제가요 잠깐 미국을 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1: 아이고,
0: 그랬더니
1: 하면 또 본인이 또
0: 그렇게 된 거예요.
1: 예.
0: 야 이 자식아 내가 지금 일본에다가 지금 어?
1: 다 해놨는데.
0: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완전.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왔어.
1: 아유.
0: 그 저를 이제 직접 만나려고.
1: 예.
0: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한국에다 전화해가. 아니 내가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이러는데 이 자식이 왜 안 나오냐
1: 그러니까
0: 이거예요.
1: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많이 놓치신
0: 네.
1: 게 있네요.
0: 그랬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에이. 지금 같으면 감히 그러겠어요.
1: 그러니까 김홍탁 선배가 이제
0: 선배님 얘기서부터
1: 같이 좀 해볼 걸.
0: 네네.
1: 그리고 백영호 작곡가님 말씀도 들을
0: 맞습니다.
1: 걸.
0: 맞습니다.
1: 또 나중에 또 얘기 듣겠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 네네. 이야기도 들을 걸. 이런 것도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전부 유명하신 한국에서 아유. 탑. 어? 그런 분들이 말한 거를 제가 감히 거역을 막 한 거야.
1: 예, 앙드레김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 또 허성희 씨가 패션 감각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0: 저도 몰랐는데 앙드레김 선생님께서 그렇게 딱
1: 미국에
0: 저를
1: 계실
0: 갖다가
1: 때.
0: 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0: 만났어요.
1: 안드레김 선사님은 이제 해마다 미국에 와서 패션쇼를 하셨으니까.
0: 네네, 그렇습니다.
1: 그때 또 알고 허성이실 분이고.
0: 네네. 근데 이제 사실 미국에서 만나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잠깐 나왔는데 네네. 디너쇼가 있었어요. 아.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디너쇼가 가수들 디너가 아니라 네. 그 탤런트들 뭐 이미숙 씨 네. 아주 유명한 탑들 또 유진
1: 그 당시 최고 배우들
0: 네네 네. 그 또 뭐 하여튼 유명하신 분들 아주 탑들
1: 앙드레 김 선생님 부르면 다 왔죠
0: 네네네 그 뭐. 그래서 이제 디너쇼가 있는데 앙드레 김 선생님이 그 워낙에 유명했잖아요 하얗게 그냥 이 어깨가 뭐 숄더가 대단하잖아요 예, 예, 여기 예. 어깨
1: 어깨 뽕
0: 예. 그렇죠 뽕 그래갖고 다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때 이제 전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딱 앉아 계시는데 눈에 그냥 노래를 하는데 팍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서 이제 온 드레스. 네. 드레스가 아니라 전 드레스를 잘 안 입어요. 하여튼 무릎에 조금 이렇게 이 정도는 드레스를 심플하게 입었는데 그게 되게 멋지게 보였던 모양이야. 선생님이.
1: 아.
0: 미국에서 온 사람이 다르네.
1: 네.
0: 제 화장이 때를 벗었다. 저 어떻게 저런 의상을 입고 나오냐? 심플하면서 세련되고 멋지잖아. 이런 평을.
1: 안드레김 선생님의 극찬을 받으셨고.
0: 네네. 그래서 강부자 선생님도 그때 이제 계셨어요. 응. 그래가지고 유인천 씨랑 전부
1: 예.
0: 참 반가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제 디너 아니 저기 패션쇼가 온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이제 얼른 뛰어갔지.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1: 그때 그 인연이 돼가지고 네. 안드레김 선생님이
0: 그걸 보신 거예요.
1: 내 샵을 한번 샌프란시스코에 열어봐라
0: 네,
1: 했는데
0: 네,
1: 그것도
0: 바로 그거예요.
1: 귀찮아서 안 하신 거죠?
0: 그때는 뭐가 바빴어요.
1: 철이 없어서. 예. 하여튼 그런 기회들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0: 네.
1: 놓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쉬운 게 많습니다.
1: 그 이야기를 듣자면은 시리즈로 준비해서
0: 네,
1: 해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허성이가 놓친 네. 기회들 해가지고.
0: 맞습니다.
1: 네. 네. 이번에 들어볼 노래들
0: 네.
1: 2022년도에 나왔던 노래들인데요. 네. 나를 보러 오세요. 김상배 씨가 만든 곡이에요.
0: 네. 김상배 선생님이 하셨죠.
1: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또 김상배 씨의 곡
0: 네.
1: 다시 오는 가을이라는
0: 네.
1: 곡
0: 네.
1: 듣고 오겠습니다.
0: 네네네. 네.

0: 네, 1호 초대석 오늘 주인공 가수 허성희 씨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나를 보러 오세요. 그리고 다시 오는 가을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좋은 기회도 많이 놓치셨다는 얘기도 이제 들었는데 네. 지금 돌아보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미국 간 그 시점이었을까요? 아니면은?
1: 근데 저는 생활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게 되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고는 봐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간 거야.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건데 네. 그걸 무의미하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게을르거든요.
0: 지나고 나니까 다 보이는 네. 거죠. 어.
1: 아 이거를 내가 놓쳤다. 네. 뭐 서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아버님 말씀하면 딱 후회는 퇴보.
0: 맞아요.
1: 항상 뭔 얘기를 못하게 해요. 후회하는 얘기는.
0: 멋지시네요.
1: 멋지세요. 그 미국에서 아버지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어쩌죠. 미안해 아버지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는 퇴보라는 거. 앞으로 야. 희망적인 생각만 안고 살으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0: 실례지만 아버님 직업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1: 아버지가요. 옛날에 네. 제 어렸을 때인데 네. 아버지가 정당 생활을
0: 아, 정치인
1: 한 20년, 네, 20몇 년 하셨어요.
0: 그러셨군요.
1: 우리 어렸을 때야.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저희 집이 이제 어려서 저가 서대문 집에서 아마 네네
0: 예.
1: 되게 집이 컸어요. 그래갖고 그 어르신 할아버지들이 그 유명하신 알고 봤더니 그 다 유명하신 할아버지들이더라고.
0: 아, 정치
1: 네,
0: 정계에
1: 네 정계 아. 그 할아버지들이 저희 집에 이제 휴가
0: 아.
1: 집이 크니까 휴양하면 저는 이제 애기니까
0: 아, 그
1: 할아버지들
0: 또 아버님이 거물이셨군요.
1: 네 무릎에 예. 이렇게 안고 그 하여튼 저희 집에 좀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0: 그러니까 따님이 연예계 생활하는 거 싫어하시고
1: 네네네.
0: 반대하셨죠.
1: 네 그러고 예. 나서 이제 아버지가 정당 생활 그만두시고
0: 네.
1: 또 뭐 운수업도 하시고
0: 사업도 하시고
1: 뭐 여러 가지 예. 뭐 하시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난 살겠다라고
0: 보내시고
1: 이제 그런 식으로
0: 그러니까
1: 살으셨어요.
0: 그러니까 따님한테도 이렇게 사업적인 또 어드바이스도 해줄 수 있으시고
1: 네 어드바이저가 됐어요.
0: 그렇죠.
1: 아버지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떡한
0: 예.
1: 이러시고 막 그랬어 아버지가.
0: 하지만 또 놓친 기회도 아쉽지만 잘한 선택도 많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 네네 저는 저희 아버지 말씀을 하나 이제 딱 귀에 담는 게 뭐냐면 우리 딸은 잃는 거 생각을 하지 말래. 나는 그만큼 많은 공부를 했다 생각, 공부를 아, 가지고 왔다 생각을 하는.
0: 실패도 공부다. 예.
1: 그 말이 지금에 와서 도움이 엄청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0: 네.
1: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0: 아,
1: 드는 거야. 내가 막 노력을 해서
0: 예.
1: 한 것도 있겠지만은
0: 네네네.
1: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0: 중요한 순간마다
1: 순간순간마다 맞습니다. 네.
0: 충고들 조언들.
1: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노래를 계속했으면 또 굉장한 탑이 또 됐겠죠.
0: 예.
1: 히트송도.
0: 그럼요.
1: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시는
0: 아.
1: 거야. 어떤 때는 제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미국 가가지고 여기 활동도 많이 못 해가지고 지금 저거 계속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알잖아 아버지 그랬더니 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0: 아.
1: 거예요. 세상을 보라는 거야 세상을. 앞으로의 세상을 봤을 때는 너가 더 위에서 넌 많은 걸 본 사람이다 이거죠.
0: 가요계가 다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인간계를 봐야지.
1: 아버지가 그 얘기를
0: 봐야지.
1: 하시는 거예요.
0: 예.
1: 넌 더 큰 거를 보고
0: 아.
1: 큰 그림을 했을 거다 이 말이에요.
0: 그래서 허성희 씨 볼 때마다 그냥 보통 가수 같지가 않고
1: 그래요?
0: 뭔가 대단한 뭐 시각을 가진 그 CEO 같은
1: 네.
0: 사업가를 넘어선 뭔가 기획자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일을 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0: 네.
1: 큰 거를 이렇게 저기 하다가 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한번 뭘 시작을 해볼까 하는 마음도 마인드도 있지만은 그것도 세상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0: 제가 이제 인생 살다가 좀 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아유,
0: 조언 좀 구하러.
1: 아유 아주 별 말씀.
0: 자 이번에 준비한
1: 네,
0: 노래가
1: 네, 네.
0: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람이란
1: 네,
0: 노래가 있어요.
1: 네, 네.
0: 2021년 네. 정도에 나왔던 노래인데 이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람. 오늘 1회 초대석의 주인공 가수 허성희 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의 허성희 씨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님 말고.
1: 저는 일단은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게 아이콘 하나밖에 떠오르질 않아.
0: 아이콘이다. 시대의 아이콘.
1: 왜 그러냐면 아이콘. 지금까지 전해오니까 네. 항상 저를 보면은 군인.
0: 네.
1: 꼭 그거 아이콘을 꼭 그거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지금까지.
0: 아이콘이라는 게 뭔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연상되는 무언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1: 아주 따라다녀요. 미국에서도 그러더라고.
0: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활동이 미국에도 군인들 네. 그런 이제 현충일날 메모리얼 데이라. 그런데도 그 현충일날 그런데 많이 또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람이 있다면 예. 제가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0: 리메이크
1: 리메이크를 다시
0: 전화가 남긴 한
1: 마디요. 네네네. 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런 현지 방송
0: 예, 예, 예.
1: 그 한인 방송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네. 우리가 보급을 시키겠다 이거죠.
0: 그러니까 전우가 남긴 한마디 원곡도 워낙 훌륭한 곡이지만
1: 네네네.
0: 이런 씩씩한 궁가풍이 아니고 네. 정말 다양한 다른 장르로 약간
1: 그러니까 다른 장르로 해서
0: 멋지겠는데요?
1: 그거 좀 멋있게 해서 본인 곡이니까 그걸 한번 다시 현대 버전으로 좀 해가지고
0: 예, 예, 예.
1: 올려주면은 군복 입고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걸

0: 안 하고 신곡만 자꾸 치죠. 아직 이번에도 2년 전에 제가 LA 갔었거든요. LA에서 예, 예. 공연 좀 했죠. 네. 그러고 했는데 거기서 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1: 예.
0: 네.
1: 아우 또 그런 근사한
0: 네네네. 글로벌 버전으로 하는 거야.
1: 네. 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네. 영어 버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0: 그러니까 이제 1절을 영어로 하든가 뭐 중간에 요소 네. 아주 딱 진짜 우리가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예, 그런 예.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 때 이제 영어 버전을 하든가 뭐. 근데 예. 제가 엊그저께 이제 저희 집에 옛날에 그 매니저 하던 친구가 헬렌이라고 네.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어머 이제는 영어로 할 필요가 없는 걸로 하는데 나는 왜 그러니까 지금 캘리포니아 그쪽 실리콘밸리 그쪽에서도 네. 한국어 학교가 장난 아니래요. 가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학교를 들어와서 한국말을 공부를 하는 지금
1: 미국에서도
0: 이런
1: 지금.
0: 시점이래요. 그런데 지금 영어로 해서 뭐 할 거야? 어? 한국말을 더 원하는데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지금 호기심이 나는 거예요.
1: 예.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현지에서 지금 직접 와서 해준 얘기예요.
1: 예.
0: 네.
1: 이 좋은 시대를 놓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0: 더 나이 먹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허성희 씨와 함께한 네. 시간 정말 아쉬운데 네. 마지막 곡으로 우린 더 행복할 거야. 본인이 가사를 좀 참여하셨나요?
0: 네. 조금 네. 참여를 약간.
1: 본인의 어떤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린 더 행복할 거야.
0: 네. 왜냐하면은 제 노래가 아주 우울한 노래가 많아요. 마지막 한마디. 뭐 막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마지막 사랑.
0: 그래서 이 작곡가가 말아요. 생각할 때 너는 마지막 한마디 남기고 어쨌든 많은 곡을 했지만 알려진 네.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갔으니까 이제는 좀 행복할 거야. 긍정적으로 좀 그런 걸로 몰자. 이래가지고.
1: 역시 김상배 씨의
0: 네네.
1: 곡이군요.
0: 예. 예. 머리가 좋으시니까.
1: 이 곡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0: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예. 오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거.
1: 많이 즐거우셨을 겁니다.
0: 네네. 하여튼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네. 애니타임 제가.
1: 아유.
0: 오겠습니다.
1: 1년 지나기 전에 또 모셔야겠어요.
0: 네. 예. 자, 네, 감사합니다.
1: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지금까지 저는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요즘 러닝 열풍이 대단합니다. 한 해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수천 개고 달리기가 가능한 곳이면 너도 나도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달리기는 단순히 뛰는 차원을 넘어서 꾸준히 달리다 보면 몸도 건강해지고 또 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성취감도 생겨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차오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성격도 바뀌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잘 풀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달리기의 매력을 12살 때부터 30여 년 동안 온몸으로 고스란히 느끼고 가르쳐주는 분이 있습니다.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은주 감독인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권은주 감독과 함께 달리기 경험과 달리기를 통해 만든 사람들의 사연을 담은 책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권은주입니다. 네, 권은주 감독님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12살에 달리기를 시작했고요. 1997년 춘천 마라톤에서 42.195km를 2시간 26분 12초로 골인하면서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 벽을 돌파했고요. 세계 랭킹 7위에 올랐습니다. 이 기록은 21년간 깨지지 않은 신기록으로 남았는데요. 선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또 타인들을 지도해오고 있습니다. 영화 1947 보스턴의 현장 지도자를 역임하셨고요. 아마추어 러닝클럽 런 위드 주디를 운영하면서 러너들과 걷고 뛰고 멈추는 연습을 함께하면서 K러닝의 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신의 러닝 경험을 담아서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을 출간했어요. 와, 요즘 대한민국 그야말로 러닝 열풍인데요. 마라톤 대회도 몇 분 만에 다 마감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가 보기에도 열풍 맞는 거죠?
1: 네, 열풍 맞고요. 오늘 네. 아침에 제가 어떤 브랜드에서 하는 아침 달리기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냥 프리하게 만나는 거였는데 아침 네. 7시에 170명이 모였어요.
0: 그래요?
1: 네, 그래서 아. 북촌을 한 5km 정도를 뛰었는데 네. 와, 그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 보고 와 진짜 러닝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0: 참 러닝이 인기 많기도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하기도 하고요. 선수로 달릴 때와 또 감독으로 함께 달릴 때 달리는 목적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뛰고 계세요?
1: 사실 요즘은 감사한 마음으로 달리고 있어요. 네, 선수 때는 그 1초 그리고 1위 순위와 기록에 연연하면서 그 강박증으로 달렸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그냥 오늘도 내가 달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달리면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달리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너도 나도 달리기에 이렇게 푹 빠지고 있는 걸 보면 달리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1: 저에게 매력은 그래도 선수로서 거의 20년 동안 달렸잖아요. 그래서 네. 다들 물어보세요. 선수 때 그렇게 지겹도록 달렸는데 지금도 그렇게 달리는 게 지겹지 않냐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달려야지 제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활력소가 되니까 그런데 아마 모든 러너들에게 본인만의 달리는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네. 감독님은 언제부터 잘 뛰셨을까요?

0: 어릴 때 학교 운동회 때부터 좀 주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네. 학교 운동회 때 학교가 사실 되게 큰 학교는 아니에요. 전교생이 123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인데 네. 그냥 학교의 체육 선생님이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보지 않으련 해가지고 또 거기 있는 군대를 나갔었고 네. 군대에 나가서 1위를 했고 와. 군대표가 돼서 또 이제 도대회를 나가서 네. 도대회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를 와. 갔고 전국대회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3위를 하면서 네. 그래도 달리기 소질이 있구나라고 저도 저보다는 주위의 분들이
0: 그렇죠.
1: 인정을 해주셨어요.
0: 네. 네. 와, 그러니까 그 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네요. 예, 타고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원래 꿈은 개그맨이었다고요? 그거 무슨 얘기죠?
1: 아니 이거는 네. 제가 중학교 때 아마 한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도 저희가 졸고 있고 이러니까 저희 이제 그 교과 선생님이 한번 나와서 본인들 꿈을 한번 얘기해보지 않으려 했다가 제가 그냥 조금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0: 네. 그리고 남을 피워보고 싶은 마음?
1: 또 남을 또 웃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개그 프로그램의 어떤 그 코너를 제가 흉내내면서 저는 개그맨이 꿈입니다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주목받는 거에 익숙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1: 아, 내성적이었는데 모르겠어요. 네. 어떤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근데 물론 소질도 있었겠지만 아 나는 정말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또 있었을 것 같아요.
1: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는 주위에서 이제 달리기 소질이 있으니까 한번 시켜봐도 된다라는 주위의 그런 권유에 의해서 부모님이 해도 된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임춘혜 선배님의 아시안게임.
0: 네. 그때 네. 난리였죠.
1: 그래서
0: 네.
1: 그 1위 올라가서 두 손 번쩍 들고 환호하는 그 표정을 보고 저 자리에는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0: 네. 뭐 달리기가 좋아서 시작했고 뭐 기록도 거기에 따라줬고 해서 이제 이미 학생 때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근데 일단 1등하고 나면은 그거를 지키기 위한 압박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전국 1, 2위를 하는 특별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고교 구간 마라톤 이제 KBS에서 하는 네. 그런 구간 마라톤에서 구간 우승을 하면서 그 기록이 조금 좋았었고 그렇게 하면서 고 정봉수 감독님의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아 조금 잘 뛸 수 있는 제목감이다라고 네. 하셨고 저는 아마도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량이 막 특출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노력이 아마 압박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압박감이 오면 달리기 싫어지지 않나요?
1: 그 싫어지는 것보다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달리는 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나 달리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더 빨리 달렸거나 더 많이 달리는 거를 보면은 그걸 조금 못 견뎌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내가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네. 아픈데도 참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과 강박에 살았었죠.
0: 와, 힘들면 더 뛰는 스타일이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육상 선수들 중에서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특히 훈련하는 게 참 고될 것 같아요. 42.19km를 풀코스로 달려야 되기 때문에 훈련법이 좀 각자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훈련하셨나요?
1: 그러니까 마라톤은 긴 거리를 달려야 되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에 대한 적응을 해야지 돼요. 단거리 같은 경우는 스피드 훈련과 무슨 어떤 기술적인 거를 해야 되겠지만 네. 장거리 선수들은 심폐 지구력 훈련과 그리고 최대 심박수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령 대회 100일이 다가오면은 뭐 한 3시간 달리기 그리고 40km 달리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 한 달에 두 번 외에는 또 20km 달리고 뭐 30km 달리고 그렇게 장거리 달리는 거와 그다음에 인터벌 트레이닝 숨이 넘어갈 정도로의 강한 트레이닝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매일 저녁에는 복근 운동 같은 근력 운동 이렇게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달리고 네. 밥 먹고 잠시 잤다가 다시 또 달리고 네. 자기 전까지 또 운동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엄청나네요. 이 42.19km를 달리는 내내 선수들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라톤 풀코스에서

0: 구간이라면 어딜까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제가 가장 힘들고 지치나요?
1: 저는 선수 때 생각을 해보면 40km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바로 코앞에 두고 있을 때네요.
1: 네. 예. 다들 이제 2km만 가면 피니시인데 뭐 그 정도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체감상으로 달려온 40km보다 남아있는 2km가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때 그 오래전 선수 생활 때 느낌이 있고 네. 지금은 사실 출발할 때는 되게 설레어요. 아. 설레고 출발하고 한 5km 정도까지 갈 때는 아직 웜업이 안 된 상태이니까 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후회를 해요. 네. 그러다가 한 25km까지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 내가 이런 게 기분이 좋으니까 달리고 있는 거지라고 하고 또 30km 지점에서는 또 약간의 힘든가 피로감이 오고 다리가 묵직해지고 네. 내가 훈련을 그때 그동안 너무 못했구나. 훈련을 못한 나에 대해서 자책을 하다가 네. 좀 지나고 나서는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아 이렇게 그래도 무사히 피니시를 바라보게 되었구나. 그렇군요. 시시각각 조금 바뀌는 편입니다.
0: 그 안에 정말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네요. 네. 12살 때부터 달리기 시작했고 마라토너 감독으로서 또 아마추어 러닝클럽 운영하시면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에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에 담았어요. 감독님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1: 저는 사실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지금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한번 해볼까 할 때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즐겁게 달릴 수 있는 거는 달리고 났을 때의 그 성취감도 있지만 저를 좋은 에너지 있게 에너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달리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지금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서 네. 걷기부터 하신다면은 달릴 수 있는 그런 지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요즘도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달린다고 하는데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루틴은 꼭 지키시나요?
1: 아니요. 이거 제가 책을 쓸 때가 네. 한 2년 전이었거든요. 아. 이제 그때는 새벽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스케줄상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거의 그래도 5시에는 일어나요.
0: 5시요? 그것도 빠른데요?
1: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러닝을 아침부터 네. 러닝을 배우고 출근하시는 분 직장인들이
0: 뛰고 다들 일어나니까 네,
1: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시간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덩달아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0: 크게
1: 있습니다.
0: 크게 달라지지 않았네요.
1: 네.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니까
0: 네. 네. 제 음악 한 곡 듣고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겠습니다. SES의 달리기

0: 오늘 만나볼 책은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운주 감독의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책에는 달리기를 통해 성장하고 고통을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새벽 달리기 습관으로 삶이 바뀐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감독님도 새벽에 뛰지만 새벽 달리기와 밤 달리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1: 사실 이게 장단점이 뭐 체중 감량이라든가 그리고 조금 뭐 취침에 도움되거나 이런 식으로의 장단점은 있지만 결론은 본인이 달릴 수 있는 시간에 달려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사실 새벽 달리기밖에 못하는 분들이라면 새벽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아침 일찍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웜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 또 저녁에 취침 전에 하는 거라면 너무 과격한 심박수 올린 훈련은 취침에 숙면에 조금은
0: 방해가 되나요?
1: 네,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만 고쳐주시면 이거는 본인의 스케줄상 본인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책에 그 아버지의 페이스메이커를 해준 아들 이야기가 있던데 뭐 함께하면서 관계가 좋아진 사례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이 부자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사실 우리 평균적인 우리 부자들의 관계는 무뚝뚝한 이제 서로의
0: 그렇죠. 그런 거의 없죠.
1: 네, 그런 관계이시죠. 근데 네. 지금 이 아버지가 2년 전에 풀코스를 완주를 하셨고 현재 68세 나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이제 30대인데 아버지가 마라톤을 은퇴를 하시고 마라톤을 이제 시작을 하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아들에게 너가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하셨고 아들이 흔쾌히 제가 같이 뛰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이제 뛰었는데 이 두 분이 부자가 뛴 거 대회가 JTBC 마라톤이에요.
0: 아.
1: 거기에 한 35km 지점이 네. 삼성병원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분들의 스토리를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아들이 본인도 이제 힘든데 아버지는 잘 달리고 있나 하면서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아버지가 조금 이제 힘들어 하셨고 근데 그 주위를 봤더니 너무 익숙한 주위의 풍경이길래 생각을 해보니 본인이 어렸을 때 림프 종양을 앓아서 병원 치료를 다녔던 병원이었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파서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죠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는 너가 아파서 많이 슬프고 힘들었는데 지금 너와

0: 이를 함께 달리고 있는 이 시간이 오다니 나에게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스토리를 듣고 너무 이제 뭉클했었는데 또 저희 클래스가 되게 인기가 좋아서 토요일 아침에 뭐 아버지가 너무 감독님 이 클래스는 제가 꼭 들어야 됩니다. 아침 클래스 들으러 오는 30분의 시간이 우리 네. 아들과 얘기하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되면서 요즘에는 두 분이서 같이 계속 훈련을 다니시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나 친밀감 있게 너무 따뜻하게 아버지랑 지내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했고
1: 네.
0: 그리고 달리기가 주는 매력이 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그렇군요. 달리기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과 주부의 이야기를 또 소개해 주셨어요.
0: 초등학교 아이는 그게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달리기를 이제 임용고시 보기 전에 체력을 조금 키울 겸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하시고 담임을 맡으면서 본인의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달리기가 노출돼서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뛸래요 이렇게 되면서 그 초등학생 친구들이 한두 명씩 뛰기 시작을 했고 이 친구들이 저는 중학교 가서도 뛸래요. 뛸 때 선생님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바라보기에 그 학생들의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이 월등하게 높아진 거를 현장에서 보셨대요.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부 이야기는 저랑 2015년도에 달리기로 인연을 맺었는데 그 사이에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체중도 급격하게 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에너지들이 조금은 다운되면서 그런 에너지가 아이에게 조금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울감이 찾아온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저에게 감독님 저 다시 한번 감독님한테 뛰러 갈게요 라고 하면서 뛰러 왔었고 뛰러 왔을 때는 풀코스까지 뛰었던 친구인데 운동장 한 바퀴 400m를 못 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체력이 그만큼 떨어져서
1: 그렇군요.
0: 본인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저한테 운동하러 오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운동하고 돌아가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너무 좋고 그런 느낌을 제가 또 들었을 때는 저는 해준 거는 하나도 없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뭐 새롭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배우고 있는 그런 거를 이 책에 썼습니다.
1: 그렇군요. 선수 때 훈련하다 보면 또 부상을 피하기가 어려울 텐데 감독님도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그것도 중요한 대회 앞두고?
0: 네. 제가 97년도에 한국 기록을 세우고
1: 네.
0: 그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았을 때 너무 이거는 제가 한국 기록을 세웠을 때 그런 어떤 그 성취감보다 보스턴 마라톤 초청 받았을 때 그 뿌듯함과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게 있었는데 그때 훈련을 하다가 족저근막염이 왔고 제 발이 230인데 270 사이즈의 슬리퍼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부어가지고
1: 그렇군요.
0: 네, 바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1: 아이고.
0: 그래서 그렇게 제가 고대하고 기대했었던 보스턴 마라톤 출전이 무산됐고
1: 네.
0: 그리고 바로 재활을 하고 스스로 재활을 하고 복귀할 줄 알았는데 반대쪽도 바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도 수술하면서 국가대표로 선발된 방콕 아시안게임도 출전이 무산됐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그런데 결국은 재활훈련 잘 마치고 2년 만에 참가하셨죠?
0: 네. 그 국내 대회 다시 제가 우승했었던 춘천 마라톤에서 2021년도에 우승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마라톤 훈련을 되게 힘들게 했고 마라톤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마라톤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인식을 또 못할 때고 그에 대해서 참 늘 바뀌니까
1: 네.
0: 근데 아 달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때 2001년 춘천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1: 아, 그렇군요. 네. 부상을 재활하는 과정에서 권은주 감독은 슬럼프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본문 내용을 권은주 감독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도 되지 않던 일이 욕심을 버리고 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기어이 붙잡고야 말겠다고 악을 쓸 때는 손에 잡히지 않던 일이었었는데 욕심을 버리고야 내 것이 되었습니다. 슬럼프라는 구덩이 속에 있을 땐 세상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렇게도 저를 괴롭게 하는 달리기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일이 너무 좋다면 포기하지 맙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장하는 자신에 집중합니다. 성장하려 노력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의 끝에서 그토록 바라던 결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1: 네, 권 감독님도 선수 시절에는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 이런 타이틀 때문에 이런 걸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는 그 욕심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꾸셨다고요?
0: 네. 제가 한국 기록을 21년간 가지고 있을 때 마라톤 중계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이 늘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인터뷰 안에서도 이제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밖으로는 한국 마라톤의 발전을 위해서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는 했지만 속으로는 이 기록이 깨지면 권은주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다가 2018년 기록이 깨지는 그 현장에서 응원하는 달리는 후배를 보면서 그 마음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제가 너무 욕심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내가 한때 내 기록을 그래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권은주가 있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욕심을 조금 내려놨었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이 같은 종목의 경우는 선수 사이의 경쟁을 사실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마라톤은 특히 팀플레이가 아니라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경쟁 심리가 엄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선수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을 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더 잘 지내지 못한 것들이 또 아쉬움으로 남는다고요?
0: 네. 제가 이 책에 썼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었어요. 저랑 너무 이제 운동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정말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운동 파트너가 됐었던 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후배였는데 그 당시에는 경쟁과 질투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랑은 그 당시에 잘 지내지 못했거든요.
1: 네.
0: 근데 운동이 끝나고 선수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그때 서로 뭐 잘 지내지 못했던 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옹졸했을까? 왜 그렇게 질투했었고 예민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1: 네.
0: 좀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선수들이 경쟁자는 되지만 오히려 서로의 최고로 응원해주는 동반자가 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때 조금 철없던 시절이 지금 조금 창피하기도 해요.
1: 아마 선수 시절에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생활하셨을 텐데 근데도 포기를 해야 되는 순간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0: 아, 사실 포기하면 안 됐을 거에 포기를 한 거라 제가 지금도 너무나 후회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 아 그때는 생각하기 너무나 싫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마라톤 인생 선수 생활에 최고의 5점으로 남지 않았나라고 하는 국가대표로 출전했었던 부산 아시안게임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출발하기 전에도 감독님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40km 지점에 거의 구토와 뭐 거의 실신까지 할 정도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1: 네.
0: 근데 지나고 보면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스스로 먹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1: 그렇군요.
0: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했는데 제가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운동장으로 돌아오면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1: 그렇군요.
0: 조금이라도 참아볼 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순간 40km 지점에서 쓰러졌고 그 이후엔 어떤 일이 또

0: 없더라도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였다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좌절, 평생 씻지 못할 오점을 그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마무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걸어도 됩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한 레이스라면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얼마나 고된 훈련이 있었으면 그 중요한 경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해도 되는데요. 그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에 그 권은주 감독님의 자기관리법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그 마음이 조금 바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되게 긴 시간 동안 마음도 힘들었었고 몸도 힘들었었는데, 이대로 사실 주저앉을 수는 없고, 그리고 그렇게 못했던 걸 다시 만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너무 나 자신을 밀어붙이지 말자,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0: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권은주 감독님의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Born to Run.

0: 오늘은 1997년 춘천 마라톤에서 풀코스를 2시간 26분 12초로 꼬리나면서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 100을 돌파한 전 국가대표 선수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달리기를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또 성격까지 바꿀 수 있다고요. 성격 바꾸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달리기에 어떤 게 성격까지 바꿔주는 건가요?
1: 사실 성격 바꾸는 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모든 일을 대할 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라든가 자신 없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1km를 뛰어도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성취감으로 내가 오늘 하루 그 어렵게 1km를 달렸고 아니면 뭐 2km를 달렸고 그 나가기까지의 수많은 고민 끝에 나갔었고 이걸 이겨냈다면 오늘 하루도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에 찬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자신감이 상대방에게는 무한 긍정의 에너지로 비춰져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적극적인 자세, 성격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성격도 바꾼다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0: 네, 감독님도 원래는 좀 예민하고 소심하고 느린 편이었는데 달리기 덕분에 그것도 좀 바뀌었다고요?
1: 네, 사실 느릿은 아니고 성격이 좀 급하기는 해요. 급한데 오히려 기다린다라는,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조금 생겨난 것 같고,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면에도 먹는 거에도 그리고 내 몸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니까 되게 예민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예민함이 결코 나의 실력을 좋게 하지는 않더라, 실력을 향상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기 때문에 좀 더 유해지자, 좀 더 그냥 이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러닝클럽에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유난의 기록에 연연하고 기록에 목숨 거는 분들 종종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1: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달리기 왜 시작하셨어요? 기록 뭐 10km에 뭐 몇 분은 뛰려고, 뭐 하프에 몇 분을 뛰려고 시작을 하셨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들이 그냥 달리기 좋으니까, 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약간의 뭐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치료를 위해서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0: 네.
1: 근데 아무래도 육상 종목에 이제 나 보니까 1초, 2초에 그게 조금 연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먼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걸 그냥 이 당장의 기록 1초, 2초 단축해서 그만두실 건가요? 라고 또 물어봐요. 저는 오래오래 달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즐겁게 오래오래 달렸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진다는 이야기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아까 부상 얘기 잠깐 했지만 달리기 또 무리해서 막 너무 빨리 잘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분들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1: 제가 모든 걸 선수 시절에 경험했던 거를 지금 취미로 하시는 러너분들이 그대로 다 전철을 밟고 있으니까
0: 그렇군요.
1: 네,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쉬어도 그동안 운동했었던 그 누적된 당신의 러닝 기록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금 쉬어주라고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쉬면 오히려 좋은 에너지, 오히려 더 뭐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더 잘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아프면 바로 쉬어야 된다. 그리고 쉬어서 2, 3일, 일주일이면 나을 것을 참고 하다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됐던 케이스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약간 아프면은 조금 그냥 엄살이라고 주위에서 하더라도 과감하게 쉴 수 있는 용기, 가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0: 네. 달리기 할 때 웃으면서 달리면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근거 있는 건가요?
1: 사실 달리기를 할 때 대부분 러너들은 저도 그렇고 인상 쓰면서 달려 힘드니까. 근데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웃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늘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웃으면서 달리세요 하면 또 카메라를 들이댈 때 페이스가 올라가요.
0: 아.
1: 그것처럼 웃으면서 힘들 때 한 번 더 웃기. 그게 조금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웃으면서 달리면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수 션 님이 저는 행복해서 달려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나 환하게 웃고 계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도 또 웃게 되고,
0: 네.
1: 그리고 달리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록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0: 그렇군요. 네.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할 때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요?
1: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내가 몇 개월 안에는 뭐 몇 분을 뛰겠다.
0: 네.
1: 이런 목표 설정. 딱 정해진 목표 설정이 아니라 제가 그냥 계속 연결되는 거는 달리기라는 운동은 되게 성실한 운동이고 성실해야 되고 꾸준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아파서 쉰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만큼 했으니까 너무 동기부여를 잃어서 달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멈췄을 때는 이 실력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좋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은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는 재미도 느껴보면서 뛰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본인한테 이루기 힘든 그런 목표 설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아프면 쉬어야 된다는 그 과감한 용기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네. 가면 좋겠어요.
0: 그렇군요. 요즘에 러닝 열풍 때문에 이제 선수 출신 러너들 워낙에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막 안 달릴 것 같기도 하고 감독님도 여기저기서 찾는 명감독님이신데 은퇴하고 나서는 마음고생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1: 네. 사실 처음에 제가 30살 때 은퇴를 할 때는
0: 네.
1: 제 마음처럼 이 달리기가 되지 않을 때였어요. 부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새벽 4시에 위궤양으로 그냥 잠에서 깨가지고 온갖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저는 달리기를 너무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좋아했던 거가 싫어지고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은퇴를 했다가 7개월, 8개월 뒤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선수로.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인천 하프 우승을 하고 또 다른 달리기의 매력, 즐거움을 알았는데 그러다가 한국 기록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늘 은퇴 시점에는 내가 은퇴를 하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지라는 부담감, 그 불안감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배운 게 다들 이제 도둑질이라고 이 러닝을 배웠고 선수로 했으면 러닝 코치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 또한 그랬었는데 그렇게 저를 기다려주는 곳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선뜻 제가 가겠다고 하더라도 또 반기는 것도 없어서 그럼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되게 불투명했었어요.
0: 네. 그렇군요.
1: 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모두 함께 달리게 됐네요.
1: 네, 모두

0: 고맙게 달리게 됐고 그 당시 그 힘들 때도 제가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걸로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버려야 할 때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던 대회가 10년 전인 2016년 프랑스 샤모니 몽블랑에서 열렸던 아식스 비트 더 선이라는 대회였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 이게 태양을 이겨라라는 컨셉으로 그냥 아마추어들 각 나라 대륙의 네. 대표를 뽑아가지고 아시아 뭐 유럽 뭐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해가지고 여섯 팀이 꾸려져가지고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1: 네.
0: 네 이제 샤모니는 고지되고 너무나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저는 선수를 은퇴를 했어요.
1: 네.
0: 그러면 그냥 그 곳에 가서 그 경치와 주위의 모든 선수들과 함께 즐기면 되는데.
1: 네.
0: 그 즐김을 못했던 거예요. 이 안에서도 경쟁을 하려고 했었고
1: 그때도. 네,
0: 경쟁을 예. 하려고 했었고 내 마음처럼 뛰어지지 않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다음 주자로 뛰어야 될 것도 되게 불안정하게 준비를 했었던 게 있어서 그때도 이제 어떤 프로에서 그 다큐를 찍느라고 같이 오셨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막 울었던 거예요. 내 마음처럼 네. 되지 않는다. 그때 인터뷰를 하셨던 기자분이 너무 의아해하셨던 표정이 저 기억에 남는데
1: 네.
0: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즐기면서 러닝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도 되잖아 권은주. 그렇게 하면서 아 이제는 진짜 버려야 되겠다. 그 선수 때 그런 강박과 나를 밀어붙였던 그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즐기면서 즐겁게 나를 위한 달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요즘에도 꾸준히 유명 해외 마라톤 대회 출전하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그 강박에서 많이 벗어나셨겠네요?
0: 네. 그래서 사실 달리는 거는 언제나 힘들어요. 풀코스라는 거를 이제 다른 분들은 제가 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뭐 한국 기록까지 세웠기 때문에 42.195를 그때의 기록은 아니지만 완주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저 또한 완주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30km라든가 35km 그 훈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회를 임하는데 대회를 임하면서의 그 마음들이 선수 때의 마음과는 조금은 다르고 부담감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즐겁고 그 현장에서 응원하시는 분들과 한 목소리가 돼서 같이 즐기고 응원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달리는 거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좀 더 많이 아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일반인 중에서도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회에 출전했다가 오히려 자신감을 더 잃는 경우도 있다고요.
0: 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이 저는 사실 선수들의 마인드로 너무 이제 일반인 분들이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이 안 됐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보면은 그들만의 목표이고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성취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됐고 단 거기서 안 된다고 아 달리기 이제 하지 말아야지라는 극단적인 마음을 또 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즐겁게 본인에게 그 즐거움과 또 다른 본인 인생에서 성취감을 주는 매개체가 달리기라면 좀 더 즐겁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은 마음이 있는 거고 실력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본인 목표 설정에서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1: 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구간별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달리는 분들한테는 꿀팁이 될 것 같은 감독님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0: 구간별 사실 출발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발할 때는 모든 러너들이 얼굴이 되게 상기되어 있어요.
1: 아,
0: 되게
1: 기대감에
0: 네 예. 기대감에 벅차 있으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넘쳐나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그냥 묵묵히 본인들의 이제 웜업 존이거든요. 웜업 구간이 한 5km에서 10km 구간이 되는데 그때는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하고 어떻게 레이스를 할 건지 또 본인의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
0: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사실 이 시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레이스를 할 건지에 본인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뛰어갈 거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10km에서 거의 25km 지점까지는 본인이 이제 그동안 훈련했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되는데

0: 오늘 내가 유난히도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서 페이스 한번 내가 일을 낼 것 같아라고 하면서 페이스를 한번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후반부에 가서 거의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후회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1: 네.
0: 절대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훈련했었던 그 부분만 생각을 하고 본인의 컨디션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고 30km 지점에는 누군가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구간이 이제 찾아올 테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고 나와 같이 달리고 있는 주로의 모든 러너들이 힘들구나. 아, 같이 서로의 에너지가 돼서 달려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35km 지점이 됐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훈련했었던 걸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해요. 아 그때 힘들 때 그 더위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했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 뛰는 거는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잖아 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
1: 네.
0: 또 더 남아있는 지점에서는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포기했을 때를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포기하고 갔을 때 옆에 동료들은 완주를 하고 너무나 기분 좋게 이랬다 저랬다의 서로의 코스담을 완주담을 얘기를 할 텐데 나는 그 옆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혼자 자책하고 있을 내 모습을 초라한 모습 조금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라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달리기와 사람 관계 공통점이 있다고 쓰셨어요. 인간관계도 인터벌 러닝과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0: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관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1: 그렇죠.
0: 이제 모르는 사이에서 또 편한 사이로 서로를 알아 보여줘야지 되고, 그리고 맞지 않은 사람하고도 맞춰가야지 되고, 그게 달리기 안에서도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해야지 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늘은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차게 페이스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근데 그 상황을 내가 힘들더라도 싫더라도 이겨내고 나면은 되게 편안한 상태가 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인터벌 훈련 안 하셔도 되고
1: 네.
0: 그리고 오늘 힘들면 훈련 안 해도 돼요.
1: 네.
0: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되게 힘든 상황을 괜히 힘들게 저는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본인이 힘들면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렵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너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위로의 말은 해주고 싶어요.
1: 네. 네. 달리기 하면 혼자 하는 운동으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0: 네. 저 또한 혼자 뛸 때에도 있고 혼자 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같이 달리면 더 많이 달리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경쾌한 리듬으로 더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빨라질 수 있다.
1: 네.
0: 이런 문구들도 있거든요.
1: 그래서 다 이렇게 함께 뛰고 있는 거군요.
0: 네.
1: 네. 권은주 감독은 할머니가 돼서도 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본문 내용 감독님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저의 꿈 중 하나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달리는 것입니다. 몸에도 마음에도 이처럼 좋은 운동을 할머니가 되어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한 가지 경계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나는 풀코스를 뛸 수 있어 하며 고집을 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과 여건에 맞게 달리고 싶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달리는 사람들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값진 가르침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자기와의 싸움만 지속했다면 이렇게 즐겁게 오래도록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997년 여자 마라톤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 20년 뒤인 2007년 20주년을 맞아 20명의 러너들과 함께 춘천 마라톤을 다시 달리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 시간을 30주년 때도 가지고 싶다고 인터뷰할 때 종종 이야기했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0: 꼭 함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축하받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달리며 함께 호흡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수 권은주가 있었다면 지금은 러너 권은주가 있습니다.
1: 2027년이면 내년이네요. 네, 춘천마라톤에서 권은주 감독님 30주년 행사 러닝 이벤트가 열리는 게 확정이 된 거죠.
2: 아직 확정이 못 됐어요.
1: 아, 그래요?
2: 요즘에 마라톤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 저 또한. 그래서
1: 그렇군요.
2: 제가 어떤
1: 경쟁을 뚫고 신청해야 되네요.
2: 뚫고 하든지 아니면은 네. 제가 그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러닝 클래스를 한번 열어서 아~ 재능 기부를 하면서 티켓을 확보하는 거를 네.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은데 와 그날 위해서 이제 또 매일 새벽에 계속 뛰셔야 되겠네요.
2: 네. 그날을 위해서 매일 새벽 뛰지만 사실 그날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냥 제가 달리고 있는 그 한 시간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달리고 있고 그 30주년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긴 여정 가운데 하나일 거란 말씀이신데 뭐 많은 분들이 달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달리기의 즐거움을 모르고 아, 왜 저렇게들 뛰지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2: 저도 사실 처음에는 왜 저렇게 뛰시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현장에 함께하다 보니까 그 모든 분들의 러닝 스토리는 너무 아름답고 그분들이 러닝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만드는 그 러닝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전 국가대표 마라토너 권은주 감독의 책 인생에서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는 끝곡 Chariot of Fire 반젤리스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행복이란 돌고 도는 거라서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잠시 빌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행복하지 않다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좀 살만해졌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행복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길 바라고 지금 갖고 있는 희망의 마음을 잃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걸음삼아 잘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농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 잠시 빌리는 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내 차례가 됐을 때는 오는 행복을 빨리 눈치채고 그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 행복인 줄도 모르고 불평만 하고 따분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들 행복의 존재를 알아차릴 만큼의 눈치는 챙기고 계시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추억의 LP카페 준비해놓겠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김세화의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듣고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김세화의 내 노래의 날개가 있다면, 그리고 민혜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주성원님 오셨고요. 또 박인용님께서는 빨래 널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박인용님. 오늘은 뭘 하시면서 듣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신창희님께서는 노디 오늘도 출석 체크합니다. 좋은 음악 듣고 신나게 운동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파이팅! 이렇게 힘찬 사연 주셨습니다. 신창희님 지금도 하나 둘 운동 중이실까요? 김성식님께서는 노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성식님 일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일할 때 그 수고로움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LP카페에서 다시 모이죠. 강진의 땡벌, 이어서 이찬원입니다. 진또배기.

지직거리는 턴테이블의 바늘 끝에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LP 카페. 오늘도 LP 선율 속에서 잠시 기대어 쉬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규리의 오늘 밤엔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별을 띄울래요를 전해드리면서 가수 규리를 소개했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오늘 밤엔, 이 곡이 규리의 데뷔곡입니다. 1987년에 발표됐죠. 노래는 세련된 멜로디와 어쿠스틱 악기와 전자악기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규리의 맑으면서도 낭만적 음색이 밤의 감성과 완벽하게 어우러져서 당시 심야 라디오를 즐겨 듣던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었죠. 그러다 한동안 잊히는 듯 했었는데 요즘 레트로 음악을 다시 찾아듣는 팬들이 많아지면서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과 감각적인 비트 덕분에 LP바나 레트로 음악 카페에서 단골 신청곡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규리의 오늘 밤엔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함께 들을 노래는 김종찬 1집 수록곡 내 사람아입니다. 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조덕배가 작사, 작곡한 발라드인데요. 이걸 알고 노래를 들으면 서정적이면서도 멜로디컬한 감성이 조덕배 특유의 분위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조덕배의 색깔이 드러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종찬의 탁월하면서도 안정적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매력이 묻어나는 곡으로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래는 발표된 직후 대중적으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앨범 사랑이 저만 시간에가 히트하고 나서 1집이 다시 관심을 끌고 이후에 인기 역주행을 한 거죠.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규리의 오늘 밤엔, 그리고 김종찬이 부릅니다. 내 사람아.

대한민국 인기 가요에서 전해드리는 추억의 LP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변진섭의 찐 데뷔곡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변진섭 1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신인가요제에 출전했을 때 갖고 나온 곡입니다. 대학생이던 변진섭이 순수한 열정 그 하나로 직접 작사 작곡해서 가요제 출전에 당당히 은상을 수상한 곡이죠. 이를 계기로 가요계에 들어온 변진섭, 이문세에 이어서 발라드의 황제 계보를 잇게 됩니다. 변진섭 1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워낙 히트곡이 많았습니다. 홀로 된다는 것. 너무 늦었잖아요. 그대에게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또 새들처럼 등등. 하지만 오늘은요. 변진섭의 진짜 시작을 알린 노래. 변진섭이 만들고 직접 부른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들을 곡은 박성신 2집 수록곡인데요.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입니다. 1집 한 번만도가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 2집을 발매했는데 2집은 1집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 트랙에 있던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는 당시 라디오에서 자주 선곡되면서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찾는 곳이 점차 줄어들자 박성신은 공백기에 힘들어했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게 이릅니다. 이후 종교 활동을 주로 했고요. 2009년부터는 대학 강단, 뭐 실용음악학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3집 발표를 준비했었죠. 하지만 2014년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고 그해 말 유작 앨범인 3집이 발매됐습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의 추억이 된 박성신의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보죠. 먼저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 이야기, 이어서 박성신이 부릅니다.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

오늘 엘빅 카페에서는 분위기 있는 노래 네 곡 들어봤습니다. 규리의 오늘 밤엔, 김종찬의 내 사람아, 그리고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박성신의 추억으로 달리는 버스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도 추억으로 달려보셨나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건너갑니다. 김만수, 그 사람.

0: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노래 신샘의 언타이틀 이번 한 주도 신샘의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까지의 우리 신샘의 평론가가 걸어온 인생을 네. 한 단어 혹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꺾이지 않는 인생?
0: 중요하죠. 네.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1: 예, 꺾이지 않고 그 네. 마음으로 그래도 꿋꿋이 나온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0: 이 꺾고 싶은 마음이 들 때
1: 네.
0: 또는 꺾일 뻔한 위기가 있으셨나 봐요.
1: 아, 그렇죠. 누구나 뭐 다 그렇겠지만.
0: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실.
1: 네, 그래서 한동안 그 슬램덩크가 유행하면서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네. 이게 유행할 때 아, 맞다. 저게 내 삶이었네.
0: 맞아요.
1: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언타이틀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오늘은 양수경의 3집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양수경 3집.
1: 오랜만인데요. 맑고 투명한 음색, 그리고 또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탁월한 가창력을 보여줬던,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인데요.
0: 데뷔가 언제였죠, 양수경 씨가?
1: 네, 19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0: 꽤 됐네요, 네. 88년이요.
1: 떠나는 마음이라는 곡으로 데뷔를 네. 한 뒤로 뭐 정말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같이 정말 훌륭한 곡들 선보이시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이국적이고 인형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연상이 바로 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수가 돼서 좀 가족을 돕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도 이제 빼놓고 이제 판소리 배우면서 꿈을 키워왔다고 예. 또 하는.

0: 인데요.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또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뭐 각종 가요상도 휩쓸었지만 이제 98년 결혼 이후에 이제 가요계를 또 떠났었죠. 그리고 거의 20년 만인 2018년에 또 다시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네. 사실 양수경이 가요계를 이렇게 20년 동안 떠나 있었지만 사실 양수경의 음악은 그 좋은 음악 그 자체의 힘으로 진짜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계속 발견이 되었거든요. 음악 좀 아는 젊은 친구들은 양수경의 음악을 듣는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였는데요.
1: 그렇군요.
0: 네, 최근에는 이제 또 해외 매거진들을 보니까 해외 DJ들이 양수경의 음악을 좋다고 이제 많이 튼다고 해요.
1: 와,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0: 그러게요. 네. 그 영상이 또 화제가 네. 되면서 아, 역시 양수경의 음악은 해외에서도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사실들이 새삼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국내에 에서도 해외에서도 계속 발견되고 사랑받았던 양수경의 음악 중에 오늘은 그대의 의미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1: 그대의 의미야.
0: 네, 이 곡이 특히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요. 3집 수록곡이고요. 슬픔과 경쾌한 감정이 좀 공존하는 그런 시티팝 장르의 곡입니다.
1: 네.
0: 이 양수경 특유의 맑고 좀 애틋한 음색으로 이제 헤어짐을 전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오늘의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공은집님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은집님께서도 그러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평소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신 뒤에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그냥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강타의 북극성 그리고 신화의 I Pray For You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화의 I Pray For You, 강태의 북극성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비만 역시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면 장기적으로 약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비만은 항생제를 먹고 나면 상황이 종료되는 감염병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혹은 다른 여러 만성 질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즉,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워싱턴 체중관리 및 연구센터의 소장인 도메니카 루비노는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의 영구적인 완치제로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그렇다면 평생 이 약을 끊지 못하고 고용량으로 맞아야 한다는 뜻일까? 꼭 그렇진 않다.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면 그때부터는 전략이 바뀐다. 전력 질주가 끝나고 유지 관리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이자 비만 전문의인 제니퍼 애슈튼 박사는 장기 복용 시에는 의사와 협력하여 용량을 낮추거나 투여 빈도를 줄이는 개인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환자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좋아요. 이제 용량을 낮춰봅시다. 그 다음에는 투여 간격을 늘려보는 거죠. 매주 맞던 주사를 2주에 한 번, 즉 한 주는 맞고 한 주는 쉬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한 격주 투여 방식은 앞으로 공식적인 유지요법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약에 의존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을 도구로 삼아 내 몸의 상태를 조율하는 것이다. 만약 앞서 말했듯 이 약이 하이엔드 영양제나 노화 방지제라면 그래도 논리는 같다. 그때 평생은 질병관리가 아니라 건강한 상태 유지가 된다. 우리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평생 로션을 바르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운동을 한다. 흰 머리를 감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고 주름을 펴기 위해 보톡스를 맞는다. 누구도 로션을 한번 발랐는데 왜 평생 발라야 하냐고 따지거나 운동을 멈췄는데 왜 근육이 빠지냐고 화내지 않는다.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이 약이 비만 환자에게는 생명줄이고 일반인에게는 젊음의 구동료라면 중단한 뒤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약의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평생 맞는 게 문제인가가 아니다. 평생 사용할 만큼 이 약이 안전하고 내 삶에서 그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가여야 한다. 저울질, 누구를 위한 약인가? 이제부터는 약이냐 영양제냐의 이분법 논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이 합리적 선택이냐의 문제다. 같은 약이라도 누구에게는 생명줄이고 누구에게는 사치품이며 누구에게는 회색지대의 도박이 된다. 결국 답은 숫자와 맥락의 조합으로 갈린다. 현재 식약처가 허가한 처방 기준은 명확하다. 초기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혹은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다.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 저울질을 해볼 수 있다. 첫째, BMI 30 이상 또는 BMI 27 이상의 심혈관 질환이 함께 있다면 저울은 한쪽으로 확 기운다. 혜택이 대가를 압도한다. 이 구간은 공식적인 치료 영역이다. 특히 BMI 27 이상이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이 약은 단순한 체중 감량제가 아니다. 주요 심혈관계 사건, 즉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을 막아주는 생명줄이다. 메스꺼움이 불편하고 근 손실을 막기 위해 운동과 단백질 전략이 필요하더라도 얻는 편익이 너무 크다. 이 사람에게 위고비, 마운자로는 미용약이 아니라 질병을 꺾는 치료제다. 답은 명확하다. 써야 한다. 둘째, BMI 27 미만이며 건강한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의학적 가이드라인의 관점에서는 결론이 명확하다. 처방 기준 바깥이며 건강상 이득보다 부작용과 비용이라는 대가가 더 크다. 얻는 것은 체형의 미세 조정뿐인데 치러야 할 근 손실이나 장기 복용의 불확실성은 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논리는 다르다. 누군가에게는 오태가 살아나는 기쁨이나 자기 만족이라는 주관적 편익이 잠재적 부작용이라는 위험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이미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의학이 아니라 미용의 논리로 이 약을 구매하고 있다.
1: 요즘은 거의 디자이너 오젬픽 같은 사례를 보고 있어요. 고도 비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보다는 마지막 10에서 20파운드, 약 4.5에서 9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죠.
0: 뉴욕 맨해튼의 성형외과 의사 앨런 마타라소, LA타임스와 인터뷰 중. 문제는 셋째다. BMI 27에서 30이며 내장지방이 많고 가족력이 있고 혈압, 혈당, 지방간이 경계선에 걸쳐있는 사람들. 여기가 가장 넓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이다. 혜택과 대가가 비슷하게 맞선다. 의학은 쓸 수도 있다고 말하고 경제는 부담된다고 말하며 개인은 가치

0: 관에 달렸다고 답한다. 바로 이 회색지대가 약이 영양제의 영토로 넘어오는 순간을 만든다. 치료와 향상의 언어가 겹치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회색지대가 커질수록 약은 처방이 아니라 구독의 상품이 된다.
1: 오디오 북
0: 비만약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질문은 단순했다.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가? 하지만 대사 리모델링, 장수약물 같은 언어가 등장한 뒤 질문은 바뀌었다. 정상인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 써도 되는가? 선을 어디에 그을까? 아니, 애초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할까?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이미 향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올리고, 니코틴은 긴장을 풀고, 보톡스는 얼굴을 바꾸며, 레이저는 피부를 재설계한다. 운동, 단백질, 수면, 루틴, 앱, 웨어러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바쳐 자신을 최적화하고 있다. 비만약은 그 흐름을 단지 한 단계 더 밀어붙였을 뿐이다. 영양제가 하던 일을 약이 더 확실한 효과로 실현해버린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약은 치료제로만 읽으면 계속 어긋난다. 이 약은 이제 명백히 향상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질라이 박사는 위고비 같은 약이 미래에는 마치 사람들이 일반 영양제를 챙겨 먹듯 질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건강한 사람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비타민이나 영양제, 특히 항산화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비록 그 효과에 대한 실제 연구 결과가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보편적인 관행인 것처럼 위고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2: 이 약, GLP-1은 내가 원래 하던 것,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의 효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줬어요.
0: 테니스 챔피언 세레나 윌리엄스, 피플지와 인터뷰 중. 결국 이 저울질의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익은 사망과 심혈관 사건 위험을 낮추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태와 자존감이며 누군가에게는 어제보다 더 완벽하게 튜닝된 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욕망은 죄가 될 수 있는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자. 앞서 나열한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 소화기 장애 같은 부작용들은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 약이 주는 유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건강하게, 더 잘 작동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자신을 개조하고 싶은 욕망을 품어왔다. 그동안 우리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비타민을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홍삼을 다려 마셨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거나 불분명했다. 그런데 이제 그 욕망을 확실하게 실현해줄 강력한 약이 등장했다. 이 약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것을 넘어 심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없애며 노화를 지연시킬지도 모른다. 효능이 불확실한 영양제의 자리를 효능이 확실한 약물이 대체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람들은 기꺼이 약간의 메스꺼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나은 나를 위해 지갑을 열 것이다. 이것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진짜 이유다. GLP-1 약물 연구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대니얼 드러커 토론토대 교수는 이 약이 뇌, 심장, 혈관, 간, 신장 및 전신에 미치는 광범위한 이점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약의 사용 범위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도덕적 질문이다. 아픈 곳이 없는 정상 체중의 사람이 단지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 이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누군가는 이를 두고 노력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한다. 땀 흘려 얻지 않은 건 가치가 없다는 오래된 신념이다. 반면 누군가는 과학의 힘을 빌려 자신을 최적화하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옹호한다. 우리는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쓰는 것을 두고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살을 빼는 유일한 방법이 로키 발보아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뿐이라고 믿지 마세요.
0: 버지니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 중. 우리는 지금 치료와 향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의 최전선에 서 있다. 약이 영양제의 영토를 침범했을 때 우리는 이 현상을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인간성의 상실로 경계해야 할까? 이 딜레마 위에서 사회는 이미 분열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처방 기준을 넓히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약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누군가는 SNS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올리며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3: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필수 영양제라는 신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키는 이유. 모든 것은 비타민에서 시작되었다. 비타민제는 영양제라는 거대한 세계관의 시초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이다.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5조 9,626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기능성 원료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종합비타민, 단일비타민, EPA 및 DHA 함유 유지 오메가3다. 이들의 합산 시장 규모는 3조 368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언뜻 보기엔 홍삼이 독보적 1위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종합비타민과 단일비타민을 합치면 비타민제 시장은 1조 원을 넘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홍삼보다 커진다. 우리는 매년 1조 원어치의 비타민을 삼킨다. 골고루 먹어야지 라는 밥상머리 잔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일까? 성인이 된 우리는 스스로 지갑을 열어 농축된 영양소를 구매한다. 왜 이토록 비타민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 거대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진짜 결핍일까 아니면 불안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1조 원이라는 숫자를 잠시 지우고 비타민이 생존 그 자체였던 시대로 시계를 돌려보자. 죽음의 항해와 오물 파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처럼 보였으며 덩치가 육중하고 피부는 호두껍질처럼 검게 그을린 남자였다. 때 묻은 푸른 코트 어깨 위로는 타르가 묻어 끈적한 따은 머리가 늘어져 있었고 손은 거칠고 흉터투성이었으며 손톱은 까맣게 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한쪽 뺨에는 검게 베인 흉터가 더럽고 시퍼르죽죽한 흰색으로 가로질러 나 있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보물섬에서 주인공 짐 호킨스가 해적 빌리 본즈 선장을 묘사한 장면이다. 거친 바다 생활과 위험한 전투를 거친 무시무시한 인물이다. 하지만 본즈 선장이 실존 인물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더 무너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빨이 빠지고 잇몸이 부풀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

긴 항해는 몸을 안쪽에서부터 허물어뜨렸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과거의 역사 기록 덕분이다. 1602년 멕시코 태평양 연안을 항해하던 스페인 함대의 선원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다. 원정대의 사제 안토니오 데 라 아센시오는 공포에 질려 당시의 참상을 기록했다. 첫 증상은 온몸의 통증으로 몸의 손만 대도 아파한다. 보라색 반점이 허리 아래쪽부터 온몸을 뒤덮기 시작하고 잇몸이 너무 부어서 이를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오직 마실 수만 있고 결국 말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다. 당시 그들은 이 병의 원인을 몰랐다. 훗날 밝혀진 원인은 단 하나.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이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아센시온이 기록한 그 끔찍한 증상들의 핵심 원인은 콜라겐 생성 중단이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단백질인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재료다. 비타민C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의 콜라겐조차 유지하지 못해 말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전체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약보다 영양제를 더 신뢰하게 된 문화적 배경을, 2부에서는 GLP-1 계열 약물이 치료제를 넘어 향상도구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합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비타민과 기능성 식품, 음식과 약의 경계를 짚고, 5부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인공지능 기반 맞춤 영양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부상자는 좀 어때?
1: 보다시피 코뼈만 부러진 줄 알았는데 얼굴뼈까지 부서진 것 같아 알아볼 수도 없게 부어올랐어.
0: 엄청 아플 텐데 너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어?
1: 벙커에 데리고 가려고?
0: 그래야지.
1: 두뇌조가 치료할 수 있을까?
0: 힘들 거야. 의약책 몇 권 읽었다고 의사는 아니니까 기껏해야 진통제 처방이나 하겠지.
1: 약 처방도 힘들걸. 귀한 약을 일개 수색조원한테 쓰려고 하겠어.
0: 매달려 봐야지. 일단 벙커로 돌아가자. 다들 짐 챙겨. 부상자는 다 같이 부축해줘.
2: 알았어.

0: 있어.
1: 고마워, 조장. 왜 대답 안 해? 고맙다잖아.
0: 일단 가자.
1: 아,

0: 사건 경위는 다 들었으니까 각자 궁금한 거 있음 질문들 해.
1: 여기?
0: 어, A조 조장 이우진.
1: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B조 조장 은시호는 왜 공격자를 끝까지 따라잡지 않았지? 태권도 전국 챔피언이라며 달려가서 발차기라도 날렸어야지.
0: 그건 나도 좀 궁금한데.
2: 당시 우리 조원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멀리 갈 수가 없었어.
1: 판단 미스 같은데? 돌아온다 해도 다친 조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 차라리 공격자를 현장에서 생포했다면 공동체 전체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2: 물론 그 말도 맞긴 한데 다친 조원을 빨리 벙커로 데려오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던 거야.
1: 그래서 급히 데려와서 치료를 받았어?
2: 아니, 딱히 치료를 할 만한 건 받지 못했어.
1: 거봐!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고. 인정하지?
2: 인정해.
1: B조 조장의 판단 미스로 벙커 전체가 위험에 빠졌어. 지금도 공격자는 벙커 주변을 염탐하면서 공격할 기회만 보고 있을 거야. 이래서야 겁나서 수색 나가겠어.
2: 아니, 내 생각에 공격자 오영배는 이미 도시를 떠났을 거야.
1: 그걸 어떻게 아는데?
2: 방어조에게 오영배의 몽타주를 그려주고 위험인물로 등록한 다음 녀석을 추적하도록 했어. 그런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대.
1: 당연하지, 숨었을 테니까. 하지만 언제든 돌아와서 우릴 공격할 거야. 내가 봤을 때 은시호 조장이 성과 점수를 잘 받으려고 오영배를 쫓아낸 것부터가 잘못된 결정이었어.
0: 이호진 조장, 지난번 조장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1: 아니지, 가만 보면 대장은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0: 편파적이라니?
1: 그렇잖아, 조장회의 때 결정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벙커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면 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0: 그래서 은시호 조장을 징계라도 하자는 거야?
1: 할 수도 있지.
2: 징계한다면 얼마든지 달게 받을 수 있어.
0: 그건 내가 결정해.
1: 엄청 애틋하시네.
0: 자, 그럼 부상자 처리에 대해 얘기해보자. 다친 조원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
1: 당연히 내보내야지.
2: 뭐?
1: 뭘 그렇게 놀래? 새삼스럽게.
0: 내보내자.
1: 생각해봐, 언제 회복되겠어? 뼈가 붙으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 리스크 누가 감당하냐고.
0: 나도 같은 생각이야.
2: 우리 조에서 감당할게.
1: 어? 조에서 감당을 해? 조원들하고 의논해 봤어?
2: 아니, 아직.
1: 그날그날 빈집 털어서 겨우 생존하는 이런 상황에 아홉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린다고? 하루 이틀은 감당하겠지. 하지만 길어지면 힘들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려고?
0: 그건 호진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은시호 조장, 어떻게 생각해?

0: 야야야 어? 조장이 할 얘기 있대.
1: 무슨 얘기? 나 가보자.
0: 나 잘 모르겠어. 우선 뭐 이래?
2: 다 들어왔어? 당분간 아홉 명이 조언 활동을 하게 될 거야.
1: 어? 아홉 명?
3: 부상자는?
2: 어젯밤에 내보냈어. 짐 챙겨서.

0: 조장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야? 내보내기로?
1: 어.
0: 너는? 너도 동의한 거야? 조장회의 결정에?
1: 결정은 이미 나 있었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
0: 하지만 부상이 심각했어. 알잖아.
1: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서 나간다 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고.
0: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1: 어.
2: 그렇구나. 조장은 이런 사람이었어. 날 지켜줬다고 잠시나마 의지했던 내가 바보였어.
1: 자기 몸만 해내면 돼. 그러면 벙커는 네가 필요한 걸 제공할 거야.
2: 자기 몸만 해낸다는 게 이런 의미였어? 가혹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미쳤어. 다들 미친 거야.
1: 류미야, 뭐 할 말 있어? 말해. 눈치 보지 말고.
2: 부상자,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
1: 어떻게 도와줄 건데? 네가 도와줄 거야? 한 명을 책임지면 우리 중 누군가는 굶어야 돼. 잘 들어. 여긴 뒤처지거나 넘어진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몫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에겐 설 자리가 없어.
2: 그래서?
1: 그래서라니?
2: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은 뒤엔 뭐가 있는 건데?
1: 뭐가 있냐고? 어른이 된 우리가 있겠지.
2: 어른이 되면 그 다음엔
1: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또 살아가는 거지.
2: 그게 다야?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거?
1: 어, 지금으로선 그게 다야. 살아남는 거.

0: 살아남는 게 다라고? 그건 짐승 아닌가? 적어도 인간이라면 생존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1: 유미야, 너 여기서 뭐해?
0: 아무것도 안 해.
1: 밥 먹으러 가자. 배 안 고파?
0: 생각 없는데.
1: 생각 없어도 먹어. 오늘 우리 조는 시든급이니까 양이 좀 부족할 거야. 일어나. 잊어버려. 마음 아프겠지만.
0: 넌 잊을 수 있어? 어제까지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움직이던 조원인데?
1: 나도 잊으려고 노력 중이야.
0: 다른 애들은? 왜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1: 힘이 없으니까.
0: 쫓겨나기 싫은 거겠지.
1: 그럴 수도 있고.
0: 사는 거 참 거지 같아. 그 와중에도 식사는 꼬박꼬박 챙기는 거 보면.
1: 너 그 말 좀 불쾌하다.
0: 불쾌? 내 말은 불쾌하고 아픈 애 내보내는 건 괜찮아?
1: 뭐라고?
0: 그냥 그렇게 먹고 자고 살아가겠다고? 그럼 우리랑 짐승이 뭐가 달라?
1: 유미야.
0: 왜?
1: 다들 견디고 있는 거 안 보여? 너만 정의롭고 너만 이타적이고 너만 제정신인 것 같아?
0: 늘 다정하고 친절했던 로아의 잿빛 눈동자에 설핏 눈물이 비쳤다. 미안해. 내가 또 오버했나 봐.
1: 가자. 가서 기분 좋게 밥 먹자. 그래야 내일 또 하루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0: 하긴 씨 나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어?
1: 그야, 두 번의 공격이 다네 주변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0: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운데? 그럼 공격자가 누군지도 알았어?
1: 응. 공격은 우리가 쉬는 중에 일어났잖아. 그건 우리 조의 수색 구역이 어딘지, 우리가 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공격을 시작한 걸 보면 우리 조의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것 같았어.
0: 그걸 한꺼번에 알았다고?
1: 응, 한꺼번에. 나도 모르게.
0: 그럼 그건 어떻게 알았어?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놈이 우리를 맞힐 거라는 거.
1: 아, 그건 그냥 계산식이 떠올랐어.
0: 계산식?
1: 그니까 우리랑 건물 사이의 간격, 근처 건물에 숨은 공격자가 새 총으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데 걸릴 시간, 그런 것들.
0: 아무리 수학 천재라고 해도 그런 급박한 순간에 계산식이 떠오르진 않아.
1: 그렇겠지?
0: 내가 봤을 때 넌 감이 좋은 것 같아. 머리 회전도 빠르고 가장 큰 장점은 판단과 동시에 움직이는 행동력.
1: 행동력?
0: 공격자가 오영배라는 걸 알고 오영배라면 누구보다 나를 노릴 거라는 걸 깨달았더라도 판단과 동시에 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1: 나도 내가 좀 놀랍긴 해.
0: 잘 개발해봐. 생존에 도움되는 장점이니까. 아, 감정이 앞서는 상황에선 조금만 더 침착하고

0: 그날은 수색하는 내내 다들 말이 없었다. 그렇게 묵묵히 마트를 뒤지고 별 소득 없이 빠져나오는데 앞에서 걷던 조장이 갑자기 멈춰섰다.
1: 야! 멈춰! 뭐야? 저거만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
2: 가보자! 이거 싱크홀 아니야? 조장, 이거 싱크홀 맞지?
3: 맞아. 폭격을 맞은 것 같진 않고 바닥 자체가 땅 밑으로 꺼져버린 거야.
1: 세상이 망하기 전에도 이런 거 꽤 봤었어. 뉴스에서.
2: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큰 싱크홀은 처음 봐.
3: 가만. 벙커에서 준 지도에는 기록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생긴 싱크홀이야. 우리가 최초 목격자인 거고. 지금부턴 싱크홀의 크기를 재서 지도에 기록해야 돼. 주변 상황도 살펴야 하고.
2: 안 돼. 좀 있음 날이 저물 거야.
3: 그렇긴 한데 수색조는 도시 상황을 파악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할 의무가 있어. 특히 이런 위험요소는 발견하는 즉시 조사하는 게 중요해.
2: 그래서?
3: 하는 데까진 해보자. 다 못하면 내일 다시 오면 돼.
2: 그럼 우리 조 실적은?
3: 실적... 그럼 이렇게 하자. 차로아, 신혜솔, 박찬민, 유미야. 너희 네 명은 저쪽으로 가면서 싱크홀을 파악해. 나머지 나 포함 다섯 명은 반대쪽으로 가면서 상황을 살피고.
2: 좋아.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만나자는 거지?
3: 응. 조 전체가 한 바퀴를 도는 것보다 빨리 끝낼 수 있어.
2: 알았어. 가자. 내가 지도에 기록할 테니까 날 따라와.
1: 알았어.
0: 여긴 원래 뭐가 있었을까?
2: 근처에 백화점이 있는 걸로 봐선 번화가였겠지? 그럼 사람도 많았을 거고. 카페, 식당, 술집, 오피스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야.
0: 허무하다. 깜짝이야.
4: 야, 고양이. 너 우리한테 오는 줄 알았더니 그냥 지나가냐? 너 고양이 좋아해?
0: 나?

0: 앞에서 걸어가는 차로와를 나도 모르게 잡았다.
1: 왜 그래?
0: 이상해. 뭐지? 이상한 느낌. 온몸에 감각이 곤두서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2: 뭐야 신이,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0: 주변을 둘러보았다. 전날의 새총 공격이 떠올랐지만 누군가 아기를 품고 기다리는 느낌은 아니었다. 뭐지?
2: 야, 신이, 뭐하냐?
0: 맞아! 여기서 벗어나야 해! 어?
2: 뭐라는 거야?
3: 다들 이쪽으로 와! 빨리!
2: 야, 저쪽으로 오라는데?

0: 나라의 대자 전하시다. 대자 전하께서 기죽음을 당하시다니.
1: 대자가 왜? 도대체 무슨 일로 오밤중에 보명궁에 담벼락을?
2: 보명이 아니라 미실입니다, 어머니.
3: 네 이름이 왜 용이 선상에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말하거라.
0: 오해예요, 이모. 내가 아무리 독하기로 어떻게... 아니에요, 이모.

와이파 한국인 179번째. 풍월주 김유신 15번째.

0: 우리 미실이 아니 그냥 미실이 동륜태자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 말이냐?
1: 이번 사건은 태자와 궁주들이 얽힌 지정사건입니다 아버님. 풍기문란죄를 더해 미실을 엄벌에 처하세요.
0: 증거는 하나도 안 나왔다면서?
1: 아니 심증이요 아버님. 물증보다 더 확실한 심증이 있잖아요.
0: 우리 미실이 주장하는 바대 미실이 선의로 보명궁에 개를 풀어놓았다면 이번 사건은 그냥 사고다.
1: 여보! 아버님!
0: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다.
1: 미실 때문에 전 남편을 잃었어요. 제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님은 아들을 잃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미실을 두둔하세요?
0: 어허, 내가 우리 미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1: 그냥 미실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어요.
2: 전하, 죄인 미실이 마지막으로 전할 뵙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해요.
1: 어림도 없는 소리.
2: 그럼 그리 전할게.
0: 잠깐.
1: 여보, 아버님.

0: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아주 실컷 하거라.
1: 진흥왕 앞으로 끌려온 우리 미실, 아니 그냥 미실.
2: 전하.
3: 쇼입니다, 전하. 지금부터는 미실의 쇼쇼쇼예요.
0: 좀 가만히 있어라. 그 죄인이 할 말이 있다지 아니냐. 자, 죄인에게도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3: 말이나 못하면.
2: 전하, 이 미실 전하께서 고꾸라지라고 하면 고꾸라질 것이요.
0: 아이고.
2: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0: 네가 동륜 태자를 죽이기 위해서 보명궁에 의도적으로 포악한 개를 모아 풀어놓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2: 아,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3: 이 요망한 것!
0: 가만히 있어! 우리 죄인은 계속해서 말하라.
2: 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제가 뭐가 아쉬워서 태자 전하를...
0: 그러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다!
3: 내 남편이 보명궁주를 좋아하니까 질투심에 열폭을 한 거겠지.
0: 열폭?
3: 난 미실 네가 질투와 욕망의 불도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
2: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하.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목숨이니까요. 그러나
0: 그러나
2: 전 죄가 없습니다. 전하의 명이라면 달게 받겠지만 결백만은 믿어주십시오, 전하.
0: 여봐라.
4: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하.
0: 동륜 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미실을
3: 자명입니다. 진범은 미실입니다.
4: 아, 말씀하세요, 전하.
0: 우리 미실을 궁 밖에 있는 본인 명의 오피스텔로 쫓아내도록 간다.
3: 아, 여보! 아버님!
0: 어서!

0: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흥왕이 선처를 내리자 간신히 목숨을 구한 미실은 그날로 왕궁에서 쫓겨난다.
1: 누님, 타세요!
0: 마중 나온 미생.
1: 우리 누님, 당황하셨어요?
2: 당황은 무슨,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내 시나리오대로야, 아주 그대로야. 아, 무슨 놈의 인간들이 반전이 없어.
1: 아니, 그러면 그 처음부터 궁에서 쫓겨날 걸 알았단 말씀입니까?
2: 내 인생에 계획이 없는 일은 없다.
1: 이야, 누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만. 그럼 컴백은 언제쯤? 예? 컴백하셔야지요.
2: 전하께서 너무 서둘러 부르지만 않으면 좋을 텐데. 아우, 그 양반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아우, 이놈의 인기 너무 피곤하다, 야. 나 이제 나 좀 쉬어야겠다.
1: 예예, 누님 푹 쉬십시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공작이었는지 지정에 의한 비극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0: 장자 50만 죽기 전에 저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1: 한나라의 태자로서 개에 물려 죽은 비운의 남편을 보내고 난 뒤.
2: 그럼 전 이만 궁에서 나가겠습니다.
3: 그래, 장차 진평왕이 될 백정희는 내가 잘 키우고 있으마.
1: 남편을 잃고 왕궁을 떠난 만호는

0: 뭐 어떤 오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법적으로 관계가 오빠라고 기록되어 있는 수쿨정과 오마이갓 재혼. 김유신이 아니고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을 출산한다. 진평왕의 어머니이자 김유신의 외할머니가 되시는 프로필로는 따를 자가 없었던 만우부인 되시겠다.
1: 피는 소중한 거지요.
0: 한편 사랑하는 미실을 왕궁 밖으로 쫓아낸 진흥왕은

0: 누구세요?
1: 차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모르겠냐?
0: 전하.

0: 아닙니다.
1: 아유, 시간은 흘러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고 진주왕이 즉위한다. 진지하게. 그러나
2: 임금이 탄핵이 되었단 말이냐?
1: 몇 년도 못가 진지하지 못한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문란한 사생활이 빌미가 돼서 진주왕이 탄핵된다. 진지하게. 와이파이 한국인 174화 다시 듣기를 진지하게 추천해본다.
3: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되어야죠.
1: 순리를 따지며 어린 진평왕을 신라 제26대 왕으로 즉위시킨 전문 킹메이커 미실은 어린 왕의 등 뒤에서 국정을 농단하는데, 이 부분은 와이파이 한국인 175화 다시 듣기를 진지하게 추천해본다.
0: 175화 다시 듣기 똑딱똑딱똑딱. 지금은 179화인데요. 똑딱똑딱. 아우, 이거.

0: 알고 밤늦게 전화하는 건 진흥왕 때부터 있었군요. 미실 이명호.
1: 여보세요, 나야. 거기 저 진흥왕 박영재.
2: 우리 누나는 미실, 나는 미생. 미생 조민수.
3: 와이파이 안 끊긴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을 찾아갑니다. 대승 한지마을은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조성한 한지 테마마을인데요. 지난 2010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는 유난히 특산물이 많습니다. 삼례 딸기를 비롯해서 봉동생강, 동산곶감, 고산대추 등이 그 특산물들인데요. 여기에 소양면 신원리가 원산지인 고려한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려한지 한 장을 만드는 데는 100번의 손질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한지는 한자로 100백자를 써서 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려한지는 일본의 화지와 중국의 선지에 비해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데요. 중국 송나라의 손목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를 통해 고려의 닭종이는 흰 빛과 윤택이 나서 사랑스러울 정도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목은 고려 숙종 때인 1103년에 서장관의 신분으로 고려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 한지의 장점으로는 보온성과 통풍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창호지 하나로도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한지의 우수성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구성입니다. 토종 당나무로 만든 고려 한지는 그 수명이 천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나온 종이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대승 한지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 주차장에 도착하면 작은 다리를 건너 대승 한지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입구 왼쪽에 공예공방청인 지담이 있고요. 지담 오른쪽에는 한지 공예품 전시관인 승지관이 있습니다. 승지관에는 한지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승지관 옆에는 오래된 한옥 건물인 동양산업조합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완주군 동상면의 동자와 소양면의 양자를 따서 붙였는데요. 본래 소양면 황운리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에다 옮긴 것입니다. 동양산업조합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라북도에 있던 7개의 조합 가운데 가장 컸던 곳인데요. 동양산업조합을 통해 동상면의 곶감과 소양면의 한지가 일본 각 지역으로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동양산업조합 오른쪽에는 한지 체험장이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작은 크기의 한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전통 한지 초지 체험, 한지 액자 만들기 체험, 한지 고무신 만들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지 체험장 바로 옆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지를 만드는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한지 제조장이 있고요. 한지 체험장 맞은편에는 줄방이 있습니다. 줄방은 작은 방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한지를 만드는 기술자들인 초지공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한지 제조장 옆에는 한옥 체험이 가능한 한옥 전통 문화 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이불과 베개가 제공되는 한옥 전통 문화 체험관에서는 방의 크기에 따라 3명에서 8명까지 숙박이 가능한 8개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있는 대승 한지마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천 씨 서해선곡 등대섬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천 씨 서해 선곡 등대 선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약으로 요산 수치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약을 중단하면 요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데요. 요산 수치가 주는 위험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은 재발 위험이 높은 통풍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365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스 플리스 플리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통풍이라는 질환은 늘 따라다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 맥주, 치킨 이런 얘기들입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통풍은 여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까요?
1: 예, 여름 질환이 맞습니다.
0: 아, 네.
1: 통풍은 일교차가 심한 날에 잘 발생됩니다.
0: 네.
1: 일교차가 심한 날 새벽에. 즉 체온이 높을 때는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주로 액체 상태로 피와 관절 조직에 존재하다가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은 이 관절 조직에서 요산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요산염 나트륨이라고 하는 결정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요산 나트륨 결정을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이게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을 하고 이걸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백혈구 안에 있는 염증 유발 물질을 터뜨리면서 폭탄처럼 터뜨리면서 통풍 발작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탈수가 잘 일어나고 일교차가 심해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여름 새벽에 통풍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또 일교차가 심한 그런 환절기에도 역시 통풍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0: 네. 맥주와 치킨이 통풍 위험을 높인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맞습니다. 맥주와 치킨의 조합이 통풍에 가장 나쁩니다. 맥주의 향을 내는 호프 성분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먹으면 요산을 많이 올리고 통풍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또 맥주 자체에도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치킨을 기름에 튀겨서 드시면 그 맛은 아주 좋지만은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살이 찌고 또 피 속의 요산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통풍 발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치맥이라고 그러죠. 이 치맥은 통풍 환자에게는 당연히 해로운 음식이 되지만은 반대로 마르고 영양이 결핍된 사람에게는 이 치맥이 영양가가 풍부한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사람의 체중이나 영양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이 치맥이 좋은 궁합이라 궁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궁합의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맥은 급성 통풍 환자에게는 급성 통풍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음식의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뭐 요산, 퓨린 말씀 주셨는데요. 이 요산, 퓨린과 같은 단어도 늘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큰가요?
1: 영향이 크죠. 퓨린은 요산의 전구 물질입니다. 통풍의 원인은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너무 과다하게 많이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요. 요산은 이제 소변으로 나오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갖고 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그 퓨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소변을 통해서 찌꺼기 형태로 나가는 물질이 요산인데요. 이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나 생선 그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퓨린이 요산이 피 속에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요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통풍이 또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퓨린이나 요산이 통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0: 그리고 퓨린이 많은 음식 중에 맥주가 들어있는 거네요.
1: 그렇죠. 맥주 자체가 요산의 전구 물질인 퓨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맥주 안에 있는 알코올이 체내에서 요산의 합성을 촉진하고 또 신장을 통해 배설하는 걸 막아갖고 피 속의 요산 수치를 갑자기 또 많이 이렇게 올리면서 통풍이 생깁니다.
0: 맥주가 이제 통풍을 일으키고요. 그럼 소주나 양주는 괜찮은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1: 네, 많이 받습니다. 소주나 양주에는 퓨린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통풍 발생의 위험은 먹는 퓨린의 양도 중요하지만요. 마시는 알코올의 양에 비례해서 요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네. 퓨린이 없는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 포도주 이런 어떤 종류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알코올의 섭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통풍의 위험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콩팥에서 다시 잡아다가 속에다 넣어주는 역할을 해서 요산이 쫙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술이라도 마시면 안 되고 마시는 알코올의 용량에 비례해서 통풍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0: 그러니까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관절에 쌓이면서 통풍이 생기는 거네요.
1: 그렇죠. 이 요산 찌꺼기가 몸속에서 100개가 만들어지면 네. 정상적으로 100개가 콩팥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나이가 드셔서 그런다든지 그래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100%가 안 되면은 이 요산을 잘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뭐 50개나 60개 정도밖에 배출하지 못하면 뭐 나머지 40개, 50개 요산이 몸에 쌓이게 되면서 그게 통풍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통풍 환자가 술이나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요산이 너무 많이 생겨요. 신장에서 요산을 100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요산이 200개, 300개가 만들어진다면 그 남은 요산이 몸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쌓이게 되면서 이게 남은 요산이 액체 상체로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게 관절이나 콩팥이나 혈관 같은데 나트륨하고 만나서 고체 상태의 요산 나트륨 결정을 만들어갖고 이게 관절이나 신장이나 혈관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계 특히 백혈구가 이 요산을 잡아먹게 되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죠. 네. 몸에 자가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통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0: 네, 통풍도 염증성 반응인 거죠?
1: 그렇죠. 통풍은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염증성 관절염 중에서도 제일 심한, 아주 심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0: 네. 또 재발이 잦은 질환인데다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질 수 있다면서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1: 예, 통풍은 특징적으로 치료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재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피 속의 요산을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하로 유지하지 않으면은 요산이 몸속에 다시 쌓이면서 통풍이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통풍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100% 요산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요산이 다시 다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발의 위험이 올라가고 또 요산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재발하는 간격도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0: 네. 재발이 잦다고 하셨는데 그 재발이라는 게요. 치료 후에도 1년 안에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1: 예. 뭐 약을 중단하면은 1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이 한 70% 재발하고요. 2년 안에 통풍이 재발할 가능성은 90%나 됩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0: 그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산이 적은 음식이나 요산을 낮추는 약물 치료가 오랫동안 필요한 건가요?
1: 맞습니다. 일단 한번 통풍으로 진단되면은 약물 치료 없이 통풍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약을 몇 달 복용을 하고 증상이 없다고 약을

0: 계속 먹지 않고 또 관리도 소홀히 하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고통스러운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또 더 진행하다 보면은 요산이 콩팥에 쌓이면서 만성 신장병하고 또 혈관에 쌓이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이게 통풍도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1: 이미 관절 안에 요산이 침착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요산을 낮춰줘야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예. 이 요산 농도에 따라서 그 우리 몸에 쌓이는 정도가 다른데요. 몸속의 요산이 7.0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속의 요산이 쌓이기 시작하고요. 6.0에서 7.0 사이에는 이제 보통 평형을 이뤄요. 뭐 본전이죠. 그다음에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서 요산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면 이제 5.0, 4.0, 3.0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산을 6.0 이하로 낮추는 치료를 반드시 지속적으로 평생 해야 합니다.
1: 그래서 치료에 소홀하면 그만큼 재발 위험이 높아지겠네요.
0: 그렇죠. 통풍으로 진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소홀히 하고 또 술을 자주 마시고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비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통풍은 그만큼 재발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1: 그렇다면 치료에서도요. 이제 발생했을 때 치료도 중요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치료로 나뉠 수 있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약물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는 확실히 다른데요.
1: 네.
0: 급성기 치료,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그 발가락에 이제 불이 났다고 봐야 돼요. 화학적인 염증 반응으로 불이 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염제로 이 활활 타는 불을 꺼줘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급성기 치료로 염증과 통증이 사라졌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만성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혈청 요산 수치를 6.0 이하로 낮추는 만성기 요산 강화요법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몸속의 요산이 6.0 이하가 되면은 몸속에 쌓여있던 요산이 이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풍이 제대로 치료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6.0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1: 네. 급성기 이제 만성기 치료가 좀 다른 건데요. 처방되는 약물이 다른가요?
0: 그렇죠. 약물 치료도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가 확실히 달라요. 급성기에는 또 즉 통풍 발작이 생겼을 때는 뭐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뭐 나프록센, 뭐 아스피린, 뭐 셀렉콕십 그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거나 뭐 스테로이드도 쓰고요. 코리친 같은 소염제 이런 이게 염증을 깔아앉는 그 소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소염제를 증상에 따라 또 염증에 따라서 단독으로 쓰거나 또는 섞어서 스테로이드하고 소염제하고 같이 쓰든지 코리친하고 같이 쓰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증상에 따라서 사용해서 불을 꺼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불을 잘 끄고 급성기가 잘 지나간 후에는 이제 만성기에는 요산을 낮추는 통풍약, 즉 요산 강화제를 써야 돼요.
1: 네.
0: 요산 강화제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산의 형성을 억제하는 알로피리놀이나 페북스테트 같은 요산 형성 억제제가 있는데 이걸 쓰든지 아니면 요산 배설을 촉진시키는 뭐 벤즈브로마론 같은 요산 배설 촉진제가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 이걸 단독으로 쓰든지 아니면 더 심하면 두 가지를 섞어서 그런 조합으로 사용을 해서 요산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네. 약을 끊으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재발 없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치료는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건가요?
0: 뭐 거의 평생 해야 되죠.
1: 그렇군요.
0: 그리고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에요. 만성 성인병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오르면서 뭐 뇌졸중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듯이 또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끊으면 또 혈당이 다시 오르고 콩팥도 망가지고 또 눈도 망가지고 하는 것처럼 통풍 환자가 통풍약을 끊으면은 반드시 통풍 발작이 재발을 하고 통풍에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풍약은 고혈압약이나 당뇨병 약처럼 평생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닌 거네요.
0: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증상이 없다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이제 치명적인 합병증,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 그런 게 생기듯이 통풍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했을 때는 관절이 망가지고 또 콩팥이 망가지고 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치명적인 합병증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통풍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1: 네.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통풍 치료가 잘 안 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뭔가요?
0: 생명과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통풍은 생명과 연관되는 질병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요. 통풍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서 만성 콩팥병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1.3배에서 1.7배 높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2018년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통풍 환자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풍을 단순히 그냥 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관절염이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이죠.
1: 합병증의 위험이 크고 또 합병증도 거의 전신질환의 위험이네요.
0: 예, 맞습니다.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이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사실 이런 무서운 관절통은 통풍이란 그 큰 질병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통풍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전신적인 합병증,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동반돼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병으로는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중풍, 뭐 심근경색증, 만성심부전 이런 치명적인 전신 증상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1: 네. 약물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식이요법도 약물치료만큼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맞습니다. 그 통풍의 예방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물치료지만은 운동요법 또 식이요법도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성 콩팥병, 뭐 비만,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걸 다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에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1인분만 드셔야 됩니다. 1인분만 많이 드시면 그리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셔갖고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체중이 늘어나면 드시는 양을 줄이고 다이어트도 해야지 통풍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통풍의 원인 물질인 요산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피 속의 요산이 소변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산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풍의 위험도 감소하겠죠. 반대로 탈수가 되면 피 속의 요산이 증가하면서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풍 환자나 요산이 높은 분들은 물을 소량씩 자주 하루에 2리터 이상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통풍에 있어서는 요산이 중요한 지표인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요산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뭐 회사나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은요, 이제 피 속에 요산 수치가 나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에는 요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좀 뭐 비싼 돈을 지금 본인이 부담하거나 회사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하면 요산 수치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7.0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 요산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고요산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통풍이 생길 확률이 증가하게 돼요. 피 속에 요산이 7이 넘는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 7배 정도 통풍 위험이 발생하고 8이 넘는 사람은 15배 통풍의 위험이 증가하고 9가 넘는 사람은 30배나 통풍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통풍의 발생을 예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풍의 증상이 없다고 관절이 아프지 않다고 요로결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오게 되면은 류마스 내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통풍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요산 수치는 높지만 통풍은 없는 고요산 혈증도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건가요?
0: 조심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든 통풍은 극심한 관절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무증상 고혈산 혈증은 아프지가 않아요. 통증도 없고 통풍 결절도 없고 요로 결석도 없고 그래서 통풍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면 이런 거를 무증상 고혈산 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고혈산 혈증은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통풍하고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하지만은요, 이게 통풍 발생의 필수 조건이자 또 통풍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고혈산 혈증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또 통풍 발생이나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그런 위험 증가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요

0: 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살도 빼야 되고 술도 먹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이 요산의 고요산 혈증 환자에게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10cm의 애상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 주치, 청취자가 주신 사연으로 건강에 대한 고민을 풀어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건강에 대한 고민, 70대 남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2: 발 밑에 족저근막염이 생긴 것 같아요. 걸어서 그런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건 이제 통증을 좀 참고 그래도 걷긴 매일 걸어요. 증상이 따끔따끔하죠. 이 오른쪽 발바닥이 뒤꿈치 발바닥.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좋대는 깔창도 사서 하고

0: 장도 바꿔보고 체외 충격파라나 뭐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집에서 자가치료를 이제 하는데 이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굴리고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들겨요. 심하게 안 하고 그러면 편해요.
1: 네. 족저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발바닥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네요. 족저 근막염은 발바닥이 아픈 게 증상이죠?
2: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발바닥 통증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1: 네.
2: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앞쪽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이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발바닥을 지지하는 이제 근막에 이제 손상 그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제 걸으실 때 통증이 더 느껴지시고요. 한쪽 발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흔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했다가도 그래도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나요? 사연 주신 분은 통증이 좀 지속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좀 가장 심하고요.
1: 네.
2: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몇 걸음 걸으실 때 아프셨다가 그러니까 조금 움직이면 좀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 네.
2: 이제 사연처럼 활동량이 좀 많으시거나 자극이 좀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증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매일 10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은
1: 네.
2: 회복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1: 그렇죠.
2: 증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걸을 때 발바닥 뒤꿈치가 따끔따끔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2: 그러니까 이제 찌르듯 하거나
1: 네.
2: 이제 따끔거리는 느낌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 안쪽에서 이제 시작되는 게 특징적이고
1: 네.
2: 걸을 때마다 바닥에 이제 닿는 순간 이 자극이 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2: 이게 또 증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은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로 또 퍼지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2: 오래 서 있거나 이제 걸으신 다음에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1: 그럼 족저 근막염의 원인이 뭔가요? 사연 주신 분은 많이 걷는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걷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많이 걸으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2: 오래 걸으시거나 뭐 갑자기 좀 활동량이 늘어났거나 그다음에 이제 딱딱한 바닥에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으시는 경우에 잘 발생하거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매일 막 10km 이상씩 걷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회복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증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뭐 체중이 늘었거나 발 아치 구조가 이상하거나
1: 네.
2: 아니면 신발 같은 경우는 쿠션이 좀 부족한 경우에 영향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족저 근막염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이 되나요?
2: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진찰만으로도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1: 네.
2: 그래서 우리가 발 뒤꿈치에 어떤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이게 통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이제 걷거나 아니면 이제 체중을 실을 때 통증의 양상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
1: 네.
2: 진단을 하게 되고요.
1: 네.
2: 일단 필요한 경우에는 뭐 초음파라든지 MRI 같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1: 네.
2: 근막의 상태라든지 염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일단은 발 뒤꿈치의 통증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초기부터 심한 단계까지 상태가 구분이 되나요?
2: 그러니까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침 첫 걸음에서만 좀 통증이 나타나고
1: 네.
2: 활동하면은 이제 완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중간 단계에 가게 되면은 통증이 이제 활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이 되고
1: 네.
2: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진행하게 되면은 움직일 때 말고 휴식할 때도 이제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걷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뭐 통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상태를 구분하게 됩니다.
1: 네. 족저 근막염은 이름에서도 이제 염증 반응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치료는 약물로 시작할까요?
2: 일단 뭐 염증이 이제 관여하기 때문에
1: 네.
2: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약물 하나만으로는 또 해결이 좀 안 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통증을 잡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깔창을 낀다든지 그다음 활동량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치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게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통증이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1: 네. 소염 진통제를 처방 받았을 때는 이걸 오래 먹어야 될까요?
2: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단기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통증이 심하실 때는 일정 기간 짧게 사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네. 장기간 계속 복용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고령에서는 그러니까 위라든지 콩팥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0: 해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은 약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실 때는 잠깐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원인이 되는 부분을 이제 교정하는 게 치료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물 같은 경우는 짧게 보조 수납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1: 네. 체외 충격파도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연 주신 분도요, 체외 충격파 치료도 받았다고 하십니다. 흔히 진행이 되는 치료법인가요?
0: 그러니까 비교적 흔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이제 깔창 같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요.
1: 네.
0: 여기서 이제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시행하는 중간 단계 치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는 이제 만성 족저근막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1: 네.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0: 이게 체외 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이제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좀 촉진하는 원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으로 이제 완전히 좋아지기보다는
1: 네.
0: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1: 네. 일단은 발바닥 부담을 좀 줄여주고 스트레칭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 후에도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도 지켜는 부분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발바닥에 가해지는 어떤 자극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건 좀 피하셔야 되고, 신발도 좀 쿠션이 있거나 아니면 좀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이시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하셔가지고 근막을 조금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거는 조금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됩니다.
1: 그러면 통증을 참고 계속 걷기 운동을 하시는데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는데 이제 계속 걸으시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이제 운동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닌데, 현재처럼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왜냐하면 뭐 매일 사연자분처럼 10km씩 걷는다라는 거는
1: 네.
0: 굉장히 오래 걸으시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회복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염증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운동을 안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깔창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도 의료용 깔창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치료의 하나이기도 하죠?
0: 예, 실제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0: 깔창을 이제 끼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바닥 아치를 조금 지지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 뒤꿈치에 집중되는 압력을 조금 분산시켜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걸으실 때 이 충격을 좀 줄여주기 때문에 근막에 가해지는 또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깔창이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1: 네.
0: 본인 발 구조에 맞게 딱 세팅이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집에서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을 자극하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나요?
0: 이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 스트레칭 방법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발바닥 근막을 조금 부드럽게 이완시켜주고 이 긴장을 줄여주는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만 통증이 심하실 때 강하게 자극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강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그러면 나무 망치로 발바닥을 두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0: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방식인데
1: 네.
0: 일시적으로는 이제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시원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두드리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근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두드리시게 되면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이 조금 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사연 주신 분이 족저근막염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조언을 주신다면은요.
0: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은 그러니까 자극을 줄이고 좀 회복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최대한 너무 많이 걷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이제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조금 풀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쿠션이 좀 좋은 신발과 깔창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걷는 거리라든지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조금 쉬시고 그다음에 온찜질이라든지 마사지를 좀 하시게 되면은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부담을 줄이시고 네. 회복을 돕는 그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2: 제가 순간 약간 어쩌다 한 번씩 어지럼증이 와요. 근데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잠깐. 그리고는 또 멈추고. 그리고는 또 괜찮다가 또 어느 순간 스트레스 좀 받고 그러면 또 잠깐.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아, 저는 그 혈압도 뭐 크게 그거 하지 않고 다 정상이에요. 지금 건강검진 받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어지럼증이야. 야, 살짝 핀 돈다 그래야 되나? 그 순간. 아, 그랬을 때 내가 혹시나 쓰러질까 봐. 저는 지금 운동 수영도 하고 있고 걷기도 많이 하고 있고 산 아침으로 이렇게 산에도 좀 가고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어요.
1: 네. 어지럼증으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60대이십니다.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러운 증상이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지 않나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특히 이제 60대 이후에서는 이렇게 낙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짧게 지나가는 뭐 어지럼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넘어지시게 되면은 이게 골절이라든지 입원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지럼증은 이제 잠깐 괜찮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기보다는 이게 이제 낙상이라든지 안전하고 연결되는 증상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1: 네. 아무래도 노인들에게는 이런 어지럼증이 흔하지 않나 싶은데요. 사연 주신 분의 말처럼 잠깐 증상이 생겼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사연처럼 짧게 났다가 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정 상황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어떤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뭐 피로하다든지 자세 변화하고 연관된 경우에는 또 이게 질환하고도 관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짧다고 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1: 아무래도 낙상의 위험도 있고 이런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노인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하다면서요.
0: 너무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이석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뭐 혈압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정맥 같은 심장 쪽 원인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뭐 긴장, 불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기능적인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원인을 찾거나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1: 네. 이석증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귀에 문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0: 그러니까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는 이제 귀의 문제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석증이 있거나 아니면 귀 안쪽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질환들이 여기 해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핑 돈다, 뭐 세상이 도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이 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모든 어지럼증이 이제 귀 때문만은 아니고 뭐 혈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뇌와 또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뭐 귀의 문제일 수 있고 혈압, 뭐 심장, 뇌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만큼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증상에 대한 표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0: 실제적으로 저희도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할 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빙글빙글 돈다, 어지러지라다, 뭐 쓰러질 것 같다 이런 표현에 따라서 원인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면은 귀의 문제를 좀 우리가 고려를 하게 되고요. 네.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혈압이라든지 순환 문제를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지럼증이 생기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반복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의 양상을 종합을 해가지고 원인을 좀 추정을 하게 됩니다.
1: 네. 노인들의 어지럼증은요.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기저질환들과 연관되는 부분은 없을지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그러니까 우선 노년층에서는 아무리 기저질환도 맞고 드시고 있는 약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뭐 혈류 변화라든지 신경기능에 영향을 생기면서 어지럼증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또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어지럼만 보는 건 아니고요. 뭐 기저질환이라든지 복용 중인 약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 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원인을 찾게 됩니다.
1: 그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양한 건데요.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은요, 혈압도 정상이고 건강검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을 잘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은가요?
0: 예, 이제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뭐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뭐 혈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석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자세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라든지 검진에서 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고 맞는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순간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사연 주신 분도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요.
0: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을 멈추시고 가능한 한 앉으시거나 벽을 짚어가지고 그 몸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고개를 뭐 갑자기 돌리거나 일어서려고 하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특히나 이제 어지럼증이 화장실이라든지 욕실과 같이 미끄러운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계시고 어지럼증이 좀 가라앉으시면은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잠깐씩 핑 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0: 우선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그 귀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쪽으로 먼저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래서 뭐 자세 검사라든지 귀 안에 있는 전정기능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귀에 문제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정맥이 있는지 아니면 혈압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좀 애매하다. 그런 경우에는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추가적인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1: 그럼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볼 필요도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졸중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온다. 그리고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진다. 그다음에 이제 시야가 좀 이상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인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뇌졸중 가능성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좀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뇌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악화되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수영을 비롯해서 걷기, 등산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어지럼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해도 될까요?
0: 운동 자체는 이제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운동 강도하고 상황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수영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균형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어지럼증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하시다가 낙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실 때는 혼자 하는 운동이라든지 위험한 곳에서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기익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표현 중에 건공잡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공잡이에서 건공은 하늘 건자에 빌공자를 쓰는 것으로 땅으로부터 그리 높지 아니한 허공, 즉 반공중을 뜻하고 발걸음이 건공에 뜬 것처럼 경황 없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를 허세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허세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살림일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 싫어 허세를 부리려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다만 이 속담은 가난하다고 주저앉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용단을 내어 큰일을 벌인다는 말로도 해석되어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고기 안문학이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기서 안문하다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신문하다라는 뜻이고 이 속담은 공연히 허세를 부리고 힘없는 사람을 못살게 들볶는 경우를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영은입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금융코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전문가의 금융코칭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지원인의 금전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해서 안정적인 금전관리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직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금전관리를 하는 데 있어 주체성을 갖기 어려운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발달장애인도 경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금전관리와 관련해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업이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1: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0: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1: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0: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0: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1: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0: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1: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외로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고 마음을 돌보는 복지 현장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 분야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복지 현장에 AI를 적용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추진됐는데요. 특히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심리케어 AI 그리고 개인에게 꼭 맞는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AI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감형 대화로 정서적인 지원까지 돕고요. 또 서울 강서구와 노원구,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와 복지기관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살피고 더 세심하게 돌보는 도구가 되고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리고 더 따뜻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도, AI가 복지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계 이슈 진단 건강한 생활 아이러브 스포츠 취업과 일자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장애인 성인권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식의 지혜 하나 더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 감수성에 대한 이해부터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강의 기법과 실무 역량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교육은 10월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대전 인권교육센터 교육실에서 5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고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대전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가 6월 10일까지 2026년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파견 강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과정은 장애인 인권과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 후에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강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도내 초중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신청은 제주 장애인 야간학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064-751-9102번으로 하면 됩니다. 양성 과정은 오는 6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 달구벌 장애인 자립